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grow 한번 살펴볼게요. My hair is growing very fast. 나의 머리카락이요. 매우 빠르게 뭐 하고 있어요? growing.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자, 여러분, grow plants 한번 밑줄 쳐볼게요. plants는 식물이잖아요. 너는 식물을 뭐 하니? 기르니가 되겠죠? 어디서? 정원에서. 그래서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하면 너는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grow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become. 자, 일단 우리 이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써볼게요. be 뒤에 come가 오는 거예요. become 바로 외워서 써봅시다. become.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become, be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come은 뭐죠? come? 어디로? 오다죠. 오다. 어떤 존재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다.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become은 이렇게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자주 쓰이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이라고 하였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become은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그때는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을 써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I want to become a scientist 라고 하면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라는 표현을 become을 활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want to become a designer 이 되겠고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려면 I want to become a nur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ant to become 이라는 표현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 노력하다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T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Try. Try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자라고 성장해요. 자, 이 단어는 G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Grow. Grow입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성장한 결과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become. become입니다. 오늘 배운 이 try, grow, 그리고 become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꼭 try, grow 해서 원하는 사람이 become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단어들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0: 멈춘다는 것입니다.
1: You need some hot water?
2: Oh, yes.
0: 어린 학생들이
1: This one.
0: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 앉으세요.
0: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혹은 뭔가 물체를 잡아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안 해도요. 보이지는 않지만 어마무시한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우리가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서 발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도대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학습하면서 여러분의 뇌속 포텐 함께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0: 마찰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마찰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 알려줘.
1: 다시 질문해 주십시오.
0: 자, 여러분들요. 마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은데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하신 거 아니죠? 우리는 마찰력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찾아냈어야 하고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마찰력 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물체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용수처 저울을 이렇게 두고 살살살 끌어당깁니다. 그럼 힘 줬으니까 얘가 따라와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끌려오지 않았거든요. 힘을 줬는데 이 물체는 왜 멈춰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찰력이 숨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찰력은요,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즉 접촉해야 발생하는 힘이라고 하는 차이점 하나 기억하시면서 두 물체가 접촉하여 움직이거나 혹은 움직이려고 할 때 그 접촉면에서 그 운동, 즉 움직임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 그 물체를 끌어당겼지만 얘가 힘을 주자마자 바로 끌려오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마찰력이 그 안에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마찰력의 정의를 보면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오해를 갖는 것 같아요. 마찰력에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이 방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방해니까 무조건 그런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여러분들이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럼 마찰력을 우리가 크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무엇이 있고 마찰력을 작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찰력을 크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거든요. 걷거나 뛰는 동작, 신발 밑창이나 바닥 사이에 마찰력 우리가 크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혹은요, 이런 자동차의 브레이크도 보면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 또는 드럼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마찰력 크게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사용을 하는 예시도 있겠습니다. 혹은요, 우리 이렇게 글러브로 공을 탁 받을 때 뭔가 물건을 잡는 행위, 손과 물건 표면 사이에 마찰력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바로 미끄럼 방지 장갑 같은 것도 결국 우리가 마찰력을 크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있거든요. 얘는요, 지금 우리가 사포로 물건을 다듬는 거 생각하면 그렇죠. 거친 사포와 물체의 표면 사이에 마찰력을 이용하는 거죠. 이것 역시 마찰력 큰 것을 이용하고 있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마찰력을 크게만 해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죠. 이번에는 마찰력을 작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거든요. 기계 부품 이런 회전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윤활유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마찰력을 작게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 이렇게 바퀴 달린 거 대표적인 수레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바퀴를 이용한 이동이에요. 바닥과의 마찰력을 줄여서 적은 힘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거, 마찰력을 작게 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경우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렇게 스키 타는 경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스키나 스케이트 이런 것들은 매끄러운 밑면은 눈이나 얼음과의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것, 즉 마찰력을 우리가 작게 해서 활용하는 경우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요, 여러분 이러한 놀이기구 한번 본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에어키라고 하는데 테이블 표면에서 공기를 분사해서 공과 테이블 사이의 마찰력을 극도로 줄여가지고 공이 거의 마찰 없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 이런 경우도 마찰력을 줄여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예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자기부상 열차라고 하는 건데요. 강력한 자석의 힘으로 열차를 선로 위에 띄워가지고 마찰력을 거의 없앤 상태로 움직이게 해서 매우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아, 마찰력이라고 하는 걸 크게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때로는 마찰력을 작게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했어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생성해 볼게요. 나는 중학교 1학년이야 라고 정의해 주시고,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거나 더잘 움직이게 하려면 마찰력을 조절해야 한다고 들었어. 그런데 마찰력이 클수록 좋은 경우도 있고 작을수록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해서 더 헷갈려. 마찰력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찰력을 크게 혹은 작게 하여 활용하는 실생활 예시를 알려줘라고 질문을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마찰력 역시나 힘이니까요. 정의, 방향,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의 정의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접촉했을 때,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려고 할 때, 그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찰력의 정의, 근데 정의만 보더라도 이미 이 힘이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지 여기에 힌트가 적혀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서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 또는 운동을 하려는 방향과 반대 방향, 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런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요. 지금 여기에 바닥면은 동일한데 상자 하나, 상자 두 개 이에요. 이 사람 훨씬 더 힘들어 보이네요. 아,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큰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두 사람을 보면 상자는 하나로 동일하거든요. 아, 바닥면의 거칠기가 다른 것이죠. 따라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는 큰 것입니다. 두 물체의 접촉면이 표면이 거칠수록 크고 매끄러울수록 작아지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 물체의 무게 그리고 접촉면의 거칠기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내가 얻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질문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질문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력에 대해 좀더 깊이 알고 싶어라고 얘기하시고, 마찰력은 어떤 힘이고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해. 정의, 방향, 크기였어요. 마찰력의 정의, 작용 방향, 그리고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을 쉽게 설명해 줘. 필요하다면 그림을 통해 설명해 줘도 좋아라고 덧붙여 준다면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만의 질문 꼭 한번 생성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 터지는 과학,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0: 한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로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비를 넘었는데 그보다 더 큰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난관과 혼돈에 대한 것이오.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과제가 내일 마감이구나. 빨리 해야 하는데.
2: 철수야, 마트에 다녀올 수 있니?
1: 아, 네. 알림이 또 왔어. 친구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네. 과제를 빨리 해야 하는데.
0: 오늘의 속담, 가면 갈수록 접첩산중이다.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갈수록 꼬여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배터리까지 방전이 되었소. 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가면 갈수록 접첩산중이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오발탄, 이범선. 이 작품은 1950년대에 한 가족이 서울 해방촌 일대에서 겪는 비극적인 삶을 표현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송철호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내는 출산을 앞둔 만삭 상태고 어머니는 전쟁의 충격으로 미쳐있다. 동생 영호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은행 강도에 가담한다. 누이 명숙은 타락한 삶을 살며 가족에게 죄책감과 갈등을 안긴다. 철호의 아내는 영양실조와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사망한다. 어머니의 정신병은 더 심해져 가자라는 외침을 반복한다. 철호는 두통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치과에서 충치 두 개를 뽑는다. 병원에서 나와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 없이 방황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목표를 잃고 빗나간 총알인 오발탄 같다고 느낀다. 전쟁 이후 아내의 죽음, 동생의 범죄, 누이의 타락 등 가족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지요.
0: 오늘의 속담,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다였소. 하나의 고비를 넘었더니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 물론 마음은 괴롭고 무거울 수도 있어. 하지만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의 단단함, 성실함을 믿으시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관측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 밤하늘을 간접적으로 관측해보고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다양한 천체들을 찾아본 후 그 특징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가 어떤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천체의 종류에 따라 특징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의 준비물부터 함께 확인해볼까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관측자 위치는 우리나라로, 관측 시간을 오늘 밤 9시로 합니다. 별자리 경계선이나 별자리 이름이 나타나게 하고 지면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별자리 경계선과 이름을 함께 표시하면 은하수가 어느 별자리 부근을 지나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지면을 보이지 않게 설정하면 시야를 가리는 요소 없이 하늘 전체를 관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은하수를 확대하면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중 성운과 성단을 찾아 관측합니다. 화면을 점점 확대하면서 밝기가 뚜렷하거나 뭉쳐 보이는 부분에 주목해보세요. 이런 영역에서 성운이나 성단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찾은 천체 중 5개를 선택하여 해당 천체의 모습을 확대하여 관찰하고 특징을 기록해봅니다. 선택한 천체를 확대할 때는 별이 모여있는지 색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찰해보세요. 이러한 관찰 요소는 해당 천체가 성운인지 성단인지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천체의 이름도 함께 확인해봅시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와 특징을 비교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천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종류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관측해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함께 정리해볼까요? 관측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은하는 수많은 별들을 중심으로 성운과 성단이 함께 모여 이루어진 거대한 은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단은 많은 별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별들이 공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구상성단과 비교적 흩어져 있는 상계성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운은

화물질이 많이 모여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는 천체로 방출성우는 스스로 빛을 내고 반사성우는 별빛을 반사해 밝게 보이며 암흑성우는 뒤에 있는 별빛을 가려 어둡게 보인다는 특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은하는 다양한 천체들이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며 함께 모여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천체의 분포와 특징은 우리 은하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안녕하세요, EBS 친구들. 여러분의 국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줄 강송현입니다. EBS 중학 뉴런 2학년 국어의 시험 대비 강의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꽉 잡았던 국어의 이 의문 체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단원 한눈의 정리부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이 국어의 의문 체계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이 개념들이 여러분의 머리에 정말 잘 정리돼서 존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소단원 한눈에 보기 내용입니다. 자, 국어의 의문부터 한번 정리를 해 봐야겠죠. 자,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무엇을 구별해 주는 그렇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국어에는 의문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소리가 날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인 모음과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인 자음, 그리고 말의 뜻을 구별해줄 때 소리에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소리에 길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눈, 말, 말. 이런 것들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모음 체계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국어의 모음 체계, 우리 국어의 모음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단모음이라고 부르고요. 변하면 이중모음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먼저 단모음을 한번 보시면 이 단모음은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첫 번째,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뒤에 있으면 후설모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 발음해보라고 했어요. 이, 으, 이, 으, 이, 으. 그렇죠. 이 혀가 앞뒤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이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의 높이가 위에 있으면 고모음, 중간에 위치하면 중모음, 아래에 위치하면 저모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혀가 낮아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입은 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벌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으, 어, 아, 으, 어, 아. 점점 입이 벌어지는 거 보이시죠? 으, 어, 아. 이런 식으로 고, 중, 저. 이런 모음이 있었고요. 다음은 무엇의 모양에 따라서 분류를 했습니까? 그렇죠. 입술의 모음. 모양. 그래서 이 입술이 평평해지면 평순. 그래서 이 평평하다 할때 평에다가 입술순을 써서 평순모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술이 동그랗게 말아지면 동그래졌다라고 해서 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입술이 동그라지면 원순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순모음, 입이 평평해지는 것, 입술이 평평해지는 건 이, 에, 으, 어, 아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동그랗게 말고 어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오, 할 수가 없어요. 오 소리가 나게 돼요. 그쵸? 오, 안 된단 말이에요.

셀로 나누고 다시 각각에서 평순과 원순으로 나누고 위에서부터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쓰되 선생님이 뭘 외우라고 했어요? 그렇죠. 으어아 우. 그래서 으, 어, 아. 입이 점점 커지는 으, 어, 아 쓰고 입이 동그란 우, 오. 우, 오. 이 선생님 입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우, 오. 이렇게 쓰시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뭘 붙여서? 그렇죠. 이 혀를 앞으로 당겨다주는 이를 붙여서 이, 에, 에, 위, 외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오늘 문제를 풀어볼 텐데 선생님 문제를 풀 때도 선생님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단모음 세 개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풉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자음 체계로 넘어가 볼 텐데, 자음 첫 번째는 우리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발음 기관 그림으로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죠? 아마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예쁘게 잘 그렸을 것 같은데, 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우리 앞에서부터 뒤로 써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 딱딱한 입천장, 센 입천장 소리 있다고 했고, 그 다음 여린 입천장 소리로 넘어가고, 마지막 목청 소리까지. 그래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직접 발음해 보면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미음 소리.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마. 마 하고 소리가 나고 바도 마찬가지죠. 비읍도 바, 바 이렇게 해서 입술을 통해서 소리가 난다는 걸 여러분이 느끼는 거고 이해하는 거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잇몸 소리. 니은은 나, 나 발음하시면 혀가 잇몸 뒤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느껴지시죠? 그 위치에서 마찬가지로 다, 타, 따 계속해서 소리 나게 되고요. 스, 사 사도 마찬가지 잇몸에 혀가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스 하고 소리가 나게 되는 거고 랄랄랄랄라 할 때도 리을도 마찬가지 이렇게 잇몸에서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센 입천장 소리 우리 지읒 자, 자 발음 해보시면 딱딱한 입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가, 가, 가할 때도 보시면 목젖 앞에 혀가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기역과 같은 소리가 납니다. 이때 이응은 받침의 이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응, 응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 혀가 여린 입천장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게 되고요. 목청 소리, 흐흐흐, 그쵸. 목청에서의 마찰로 인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도 우리 안울림 소리를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나누는데, 파열음은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나는 소리가 파열음, 마찰음은 마찰로 인해서 나는 소리. 자, 그러면 파찰음은 파열과 마찰을 합친 거죠. 그래서 막았다가 터지면서 마찰하며 나는 소리가 파찰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울림 소리는 무엇인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코가 울리면서 나는 소리, 우리 비음이라고 해서 니은, 미음, 이음 있었고요. 유음은 흘러갈 유예요. 흐르다 유입니다.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하면 혀양 옆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리을 소리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그리고 된소리, 그리고 소리의 세기가 거센, 거센소리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 예사소리와 된소리, 거센소리의 이 대응을 잘 봐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써주시고 파열, 파찰, 마찰, 그리고 비음, 유음까지 이렇게 나눠서 써주시고 선생님이 외우는 거 바다, 사자가 하면 놀라웡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바다 사자가 하까지가 이렇게 안울림 소리, 그리고 나머지가 이렇게 울림 소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소리 나는 위치에 따라서 표에다가 잘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국어의 의문,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예요. 자, 국어의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요. 기역.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를 뜻한다. 자, 이것이 뭐예요, 곧? 의문. 그쵸. 의문의 뜻.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니은. 국어의 의문에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 세기도 있다. 라고 했는데, 하나만 있죠. 뭐만 있어요, 국어의 의문에. 그렇죠. 소리의 길이만 포함이 되고요.

문화지나 세기는 국어에서는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디귿, 사람의 발음 기관을 통해 내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를 말한다. 자, 이것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음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음성에 대한 설명이고 음운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리을, 소리 날때 공기의 흐름이 발음 기관의 방해를 받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으로 나뉜데요. 자음은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 모음은 방해를 받지 않고, 아, 오처럼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맞는 말이 되니까 기역과 리을을 정답으로 해서 우리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의문의 개수를 세는 문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의문의 개수 한번 볼게요. 자, 나무, 우리 나무의 의문의 개수 몇 개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음운 단위로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쪼갤까요? 니은, 아, 미음, 우. 그럼 몇 개예요? 그렇죠. 네 개가 됩니다. 자, 아침 가볼게요. 자, 아침 중요한다. 자, 여러분, 아침에 아는 의문이 몇 개일까요? 이응과 아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어요. 음운으로 보지 않아요. 왜요, 선생님?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 읽어보세요. 아. 소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초성에 있는 이응은 우리 음가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운으로 세지 않아요. 그럼 아침에서 아, 침, 치읓, 이, 미음. 이거 음은 몇 개예요? 네 개. 자, 복어 가볼게요. 자, 복어, 복, 비읍, 오, 기역. 중요하다. 자, 어의 이응, 세미까 안 세미까? 안 세죠. 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몇 개? 네 개. 자, 시험 가볼게요. 자, 시험은 시옷, 이, 히읗, 미음. 몇 개예요? 다섯 개가 되고요. 자, 안개 가볼게요. 자, 안개의 안에 이응, 세미까 안 세미까? 안 세죠. 자, 그래서 아, 니은, 기역, 에 이렇게 해서 몇 개? 네 개.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나머지와 다른 한계는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가가 없다. 그래서 의문의 개수를 셀때 세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다음 학습 활동의 답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자, 학습 활동이 뭐냐면,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뉜데요. 다음 중,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단어를 모두 고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시된 단어들의 사용된 모음을 일단 찾아주어야겠죠? 자, 우리 관찰에서 사용된 모음, 와, 있고요. 아, 있고요. 기회에 이와 왜 있고, 예금에 예와 으 있고, 취업에 위와 있고, 행복에 애와 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모음으로만 이루어진 거. 그럼 이중모음 찾아서 탈락시켜주면 되겠죠. 자, 관찰에 이중모음 있어요. 뭐 있어요? 그쵸. 와 있어요. 탈락. 자, 기회, 이, 을 모두 단모음 맞고요. 예금에 이중모음 있나요? 있어요. 뭐 있어요? 예. 예. 그쵸. 있죠. 탈락. 자, 취업에 위, 모두 단모음. 행복에 에, 오, 모두 해 위치와 입술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탈락하면 니은, 리을, 미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럼 정답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단어의 모음을 발음할 때 혀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것은? 자,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면 모음에서 여러분이 혀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가? 자, 혀의 위치라는 건 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나눌 수 있었어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단모음 체계표 한번 그려볼게요. 으어와 우어하고, 이, 에, 위, 왜. 자, 그러면 이번엔 혀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고, 중, 저만 따져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나머지가 다 고모음이고 중모음이 있다면 중모음이 정답이 될 것이고 고모음과 중모음이 존재하고 저모음까지 존재한다면 저모음을 찾아야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귀에 있는 모음은 위예요. 자, 위 어디예요? 그렇죠. 고모음이에요. 자, 눈 뭐예요? 우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 여기 있으니까 여기도 고모음. 발은요? 그렇죠. 여기 있어요. 자, 이거 뭐예요? 저모음. 그래서 얘는 저모음이고요. 손에 오는 어디 있어요?
얘는 중모음이네요. 그렇죠? 입에 이는 어디 있어요? 고모음이죠. 그러면 고고 저중고니까 뭘 찾아주셔야겠어요? 그렇죠. 정답 3번. 이렇게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신기하게 저모음에 해당하는 모음은요. 아래 있습니다. 아래. 그렇죠. 아래에 있는 단어들처럼 이렇게 아와 에가 저모음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자, 5번. 다음 기역부터 디귿의 모음에 각각 순서대로 발음할 때 공통으로 나타나는 변화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그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으어와 우어에 이, 에, 에, 위, 왜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쪼개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에서 으가 된대요. 자, 여기서 일로 간대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갑니다. 자, 에에서 아가 된대요. 자, 에에서 아가 된대요. 자,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 위에서 우가 된대요. 위에서 우가 된대요. 자, 그러면 시작점과 끝점을 보시면 시작점 왼쪽에서 시작해서 모두가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죠. 모두 다 뭐였어요? 전설 모음이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후설 모음으로 변하는 쪽이네요. 그럼 전설이 후설이 되면 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혀의 최고점이. 그렇죠. 앞에 있다가 뒤로 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입이 점점 벌어지고 혀의 높이는 낮아진다라고 하는 건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 때의 변화이고요. 입이 점점 다물어지고 혀의 높이는 높아진다는 건 저모음에서 고모음으로 갈 때의 변화고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동한다는 후설에서 전설이 된다는 거고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동한다. 전설에서 후설. 맞죠?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입술 모양이 둥글게 오므라졌다가 점차 평평해진다. 이건 원순에서 평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이렇게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이 사용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이 자음의 체계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보기를 보시면, 자, 소리 나는 위치, 혓바닥과 센 입천장 사이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고, 소리 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소리의 세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를 보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소리 나는 위치를 보니까 혓바닥과 센 입천장 소리. 그래서 입천장 쪽에서는 조금 앞쪽, 그렇죠? 잇몸과 여린 입천장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서 나는 소리 우리 뭐 있었어요? 자, 짜, 차라고 하는 지읒, 지읒, 쌍지읒, 치읒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놨고 이번에는 소리 내는 방법이에요. 소리 내는 방법을 보니까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소리를 낸대요. 자, 그러면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과 마찰이 합쳐져 있네요. 뭐예요, 이거? 그렇죠. 파차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파차름에 지읒, 지읒, 치읒 모두, 그쵸? 지읒, 쌍지읒, 치읒 모두 파차름이니까 여기 계속 해당이 되겠고요. 자, 이번엔 소리의 세계를 한번 볼게요. 소리의 세계를 보니까 공기를 세개 내뿜어서 소리가 거세게 나옴. 즉, 무슨 소리라는 뜻이에요? 거센 소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읒, 쌍지읒, 치읒 중에서 거센 소리에 해당하는 거 뭡니까? 그렇죠. 치읒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의 보기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하는 자음은 치읒이에요. 자, 그럼 치읒이 들어간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가방끈 치읒 없고요. 유리창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창에 있고요. 짜장면에 치읒 없고, 코코아에 치읒 없고, 토마토에 치읒이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치읒이 없고, 유리창에만 치읒이 존재하니까 정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엔 자음 체계표의 일부이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자음을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자음 체계표의 일부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소리 나는 위치와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그리고 파열음, 비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첫 번째로 찾아야 하는 기역은 어떤 소리냐면, 잇몸 소리이면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찾아주셔야겠죠. 자, 잇몸 소리에 우리 니은, 디귿, 쌍디귿, 티읕, 그리고 우리 리을, 그리고 시옷,
쌍시옷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우리 파열음에 해당하는 거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D급, 쌍D급, T읕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여린 입천장 소리로 가볼게요. 자, 여린 입천장 어디냐면 목젖 바로 앞. 자, 거기에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파열음 있었어요. 자, 여린 입천장 소리에는 기역, 쌍기역, 키역 그리고 이응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열음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기역, 쌍기역, 키역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입술 소리로 가볼게요. 자,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인데 이번엔 중요한 건 뭐예요? 뭐여야 한대요. 그렇죠. 비음이어야 한대요. 자, 울림 소리 중에 비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입술 소리 중에 비음에 해당하는 건뭐 있어요? 그렇죠. 미음 있죠. 자,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기역에 디귿, 쌍디귿, 티귿이 들어가 있는 거, 여기 디귿, 쌍디귿, 티귿 있고요. 니은에 기역이나 쌍기역이나 키읔 있어야 돼요. 키읔 있고 쌍기역 있네요. 자, 그러면 디귿에 미음 들어가줘야 된대요. 디귿에 미음 들어가 있는 거. 찾아주니까 7번에 몇 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2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순서로 자음을 나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자, 이번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이렇게 자음을 나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나열한 거예요? 그렇죠. 소리. 세기에 따라서 나열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봐 주셔야 돼요. 예사소리, 기역, 된소리, 쌍기역, 거센소리, 키읔. 맞죠? 자, 예사소리, 디귿, 된소리, 쌍디귿, 거센소리, 티읕. 맞아요. 자, 예사소리 비읍, 된소리 쌍비읍, 거센소리 피읍. 맞고요. 자, 예사소리 시옷, 된소리 쌍시옷. 맞는데 그 뒤에 거센소리로 히읗이 옵니까? 아니죠. 히읗은 이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예사소리 지읒, 된소리 쌍지읒, 거센소리 치읒. 맞죠? 그래서 우리 히읗은 이렇게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9번. 다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국어의 자음 중에는 코감기에 걸려 코가 막혔을 때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소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소리 내는 방법과 관련이 있는데요. 어떤 소리일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코가 막혔을 때 제대로 발음하기 어려운 소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발음할 때뭘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코를 이용한다는 소리예요. 자, 코를 이용하는 소리,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비음 뭐 있어요? 니은. 그렇죠. 미음. 그리고 이응. 자, 이 소리들은요. 코를 이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선생님, 코를 이용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여러분 궁금하죠? 한번 발음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코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코를 막아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비음 아닌 것만 들어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빠 한번 해볼게요. 아빠. 아빠. 발음 해보시고, 코를 막고 아빠 해보는 거예요. 아빠. 그대로 아빠는 아빠. 아빠. 코를 막아도 그대로 아빠예요. 자, 근데 이번에 선생님 뭐 해볼 거냐면, 비음이 들어간 엄마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엄마. 할땐 되는데, 엄마. 어머, 소리가 이상해. 그쵸? 누나. 할땐 누나. 되는데, 누나. 코를 이용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니은, 미음, 이응의 소리들은 코를 이용해서 소리를 내는 비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가 막혔을 때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1번, 니음, 미음, 이응과 같은 비음이에요. 즉 이렇게 비음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다음 기역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학생이 찌개가 맞아, 찌개가 맞아? 항상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학생이가 모음 애와 애의 발음이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닐까? 발음이 헷갈리니까 표기도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럼 애와 애의 발음은 어떻게 구별하지?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기역의 질문은 애와 애의 발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입니다. 자, 조건.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 설명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모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봐야 한단 말이죠. 으, 어, 아, 우, 오 하시고 이, 에, 에, 위, 왜 이렇게 해보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애와 애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애와 애는 나머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 모두 전설이고요. 입술의 모양은 평순입니다. 자, 전설 모음이고 평순 모음인 건 같은데 이것이 다르죠. 고, 중, 저에 따른 차이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혀의 위치가 N은 중간에 있지만 N은 혀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더 낮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N은 중모음이고 N은 저모음이라고 하는 차이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단모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이 중모음이고 저모음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주시고, 그러면 발음을 할 때, L을 발음할 때보다 L을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입이 좀더 어떻게 돼요? 벌어지게 되겠죠. 그 차이를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에 따라 분류할 때 N은 중모음이고 N은 저모음이니까 L을 발음할 때에는 애보다 입을 더 크게 벌리고 혀를 어떻게 낮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돼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모음과 저모음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서술하셨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강아지의 이름으로 적절한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은 무엇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고 강아지 이름을 맞춰보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째 음절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예요? 초성, 중성, 종성이 모두 존재합니다라는 뜻이고요. 첫 소리가 잇몸 소리이고 된소리래요. 자, 그러면 우리 잇몸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잇몸에서 나는 소리, 니은, 디귿, 쌍디귿, 그 다음 티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 시옷, 쌍시옷 있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 된소리 찾아주셔야 돼요. 된소리 뭐 있어요? 그렇죠. 쌍디귿이랑 쌍시옷 이렇게 있어요. 자, 쌍디귿이나 쌍시옷이 이제 초성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가운데 소리는 원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래요. 자, 이걸 풀려면 우리가 또 단모음 체계표를 그려야 합니다. 으, 어, 아, 우, 오, 이, 에, 위, 왜. 자, 이렇게 해주시고 원순 모음이면서 후설 모음이래요. 자, 먼저 후설 모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쪽에 있는 것일 테고 그중에서 원순이래요. 자, 원순이니까 이 우, 오가 가능하겠죠. 자, 우, 오 이렇게 가능하고, 자, 끝소리를 보니까 비음이래요. 자, 여러분, 비음에 해당하는 거 우리 찾아서 써줘야죠. 미음, 니은, 그 다음 이응, 이렇게 세 가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둘째 음절 한번 가볼게요. 둘째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즉, 초성과 중성만 있대요. 자, 첫 소리가 입술 소리이면서 파열음이래요. 자, 입술 소리에 해당하는 거 미음, 비읍, 쌍비읍, 피읍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파열음이라고 했으니까 미음 탈락하고 비읍, 쌍비읍, 피읍이 살아남겠고요. 가운데 소리가 전설 모음이면서 공모음이래요. 그쵸? 그럼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이나 위가 해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합만 해주시면 돼요. 자, 쌍디귿이나 쌍시옷이 첫 글자에 있어야 돼요. 자, 쌍디귿이나 쌍시옷이 있는 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자, 그런데 원순이나 후설, 우나 오여야 하니까, 오는 가능하고, 오 가능하고, 우 가능해요. 자, 미음, 니은, 이응. 미음, 니은, 이응 이라고 했는데 모두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둘째 음절 한번 가볼게요. 첫 소리가 비읍, 쌍비읍, 피읍이어야 해요. 비읍, 얘 탈락, 그쵸? 이응이니까 탈락이고 피읍 가능해요. 근데 뒤에 가운데 소리가 이나 위여야 합니다. 이, 위여야 하는데 이는 가능한데 우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똠비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번의 정답은 이렇게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의 의문 체계에서는 여러분이 의문의 개념, 종류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국어의 모음 체계와 자음 체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교하게 잘 체계화되어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 동기화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이 되어서, 출제자가 되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느라 아주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이런 기출로 영문법 오늘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 챕터 1에 이어지는 4개의 유닛 내용 열공해 볼 거고요. 먼저는 비동사의 과거형부터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비동사의 우리 의미 기억하시죠? 자, 뒤에 명사 나와줄 때는 명사이다. 이다의 의미가 있었고요. 형용사가 보일 때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하다의 의미.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와줄 때는 어떤 장소에 있다, 있다의 의미를 사용해야 가능했는데요. 과거형의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다가 아니라 였다. 자, 어떠어떠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했다. 어떤 장소에 있다가 아니라 어떤 장소에 있었다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동사의 과거형은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현재형보다 간단해지네요. 우리 현재형은 am, is, are 세 가지였죠. 자, 우리 과거형은 was, were. 주어에 따라 적절한 형태를 써주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가 I일 때 또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과거형 was를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ou 그리고 모든 복수 주어가 나와줄 때는 우리 과거형으로 were를 써준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you가 물론 너희들, 당신들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너 한 명을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쨌든 얘가 단수다 하더라도 얘는 과거형으로 was 써주고요. 또 모든 복수 주어 were를 써주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는 아, you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수 주어는 was를 과거형으로 써주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쉬운 거예요. 자, 우리 문제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 써주는 건데요. 일단 4번 문제에 더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비동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late for 하게 되면 뭐뭐에 늦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는 비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여러분들 we가 주어예요. 정답은? 그렇죠. were가 정답 되겠죠. We were late for school. 우리는 학교에 늦었다. 학교에 늦었던 과거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비동사 late for, 뭐뭐에 늦다 이 표현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 girl, 그 여자아이. 그래요, 여러분들. 단수 주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was가 과거형으로 나와주고요. The girl was my friend. 그 여자아이는 나의 친구였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we가 주어입니다. 복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뭐가 나와주고요. We were there yesterday. 우리는 어제 거기에 있었다. 라는 의미 문장 되겠네요. 됐나요? 자, B번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말과 같은 의미가 되도록 괄호 안의 단어와 비동사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1번 보니까 나는 행복했다. 이렇게 나와주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행복하다. 이런 의미라면 I am happy. 이거겠죠. 근데 여기는 나는 행복했다. 과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I was happy. 바로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요. 5번 볼까요? 너는 작년에 키가 작았다. 작년에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작년이라고 얘기할 때 last year 이렇게 표현해 주고요. 어쨌든 주어는 너입니다. you. 그러니까 비동사의 우리 과거형. 그렇죠? 뭐가 나와주고요. 자, 키가 작은 short. 정답은 you were short last year. 됐죠? 9번 가볼게요. 그들은 건강했다. 자, 우리 단어 확인해 줘야 돼요. health가, 자, 우리 건강이라는 의미죠. 여기에 y를 붙여주니까 healthy, 건강한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들이 건강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they were healthy. 바로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우리 내신 기출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밑줄 친 부분의 뜻이 다른 하나. 비동사 우리 과거형의 밑줄이 그어지고 의미를 확인해 주는 문제입니다. 1번 볼까요?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는 was a math teacher, 수학교사셨다. 자, 우리 여러분들 비동사의 우리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로 공부했던 거 뒤에 뭔가 우리 명사가 나와줄 때 그 명사이다. 근데 여기는 과거형이니까 그렇죠. 였다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수학교사였다라는 거예요. 뒤에 직업의 이름을 나타내는 수학교사, 우리 명사가 나와준 거야. 자, 그러고 보니까 2번도요. The woman was a great singer. 그 여자는 훌륭한 가수였다가 되는 거죠. 맞지요? 자, 1번과 2번의 워즈는 같은 의미로 나와준 건데요. 3번은 보니까 the chef. 셰프는 그렇죠. 요리사를 얘기하고요. 보통 주방장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요리사를 얘기할 때 chef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해 주죠. 어쨌든 그 요리사는 was in the kitchen. 자, in the kitchen은 부엌에, 주방에 라는 의미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죠. 이때 워즈는 바로 자, 있었다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 요리사는 주방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은 바로 3번 보기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볼까요? 2번 문제. 샐리와 샘은 친한 친구였다. 자, 우리 주어진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에 말과 비동사를 사용해 주는 건데요. 자, 샐리와 샘이니까 샐리 앤샘 주어 자리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친한 친구였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요. 비동사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란데 였다니까 과거형으로 주어에 맞게 과거형은 were가 나와주고요. 우리 close가 가까운 의미로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잖아. 근데 가까운 친구, 그렇죠? 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나왔네요. Sally and Sam were close friends. 우리 주어에 맞게 비동사의 과거형 활용해 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줘야 되고요. 3번 볼까요? 내 가방은 탁자 위에 있다가 아니라 있었다. 과거를 얘기해 줍니다. 역시 비동사의 과거형을 필요로 하고요. 내 가방, my bag. 그 다음에, 내 가방이 주어니까 비동사의 과거형은 was가 나와줘야 되겠죠? My bag was, 다음에, 탁자 위에 under table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My bag was under table. 바로 3번의 정답 되겠고, 7번 가볼게요. 케이트와 잭은 극장에 있었다. Kate and Jack. 자, 복수 주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동사의 과거형은 그렇지요. 있었다 의미를 전달해주면서 우리 were가 나와주는 거고요. 극장에 in the theater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Kate and Jack were in the theater. 했나요?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동사의 우리 부정문이 나와주는데요. 여러분들, 부정문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번 반복했던 대로 우리 비동사 기본 의미. 자, 이다, 또, 어떠어떠하다라고 얘기할 때그 하다의 의미. 어떤 장소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 있다. 근데 부정문이 되면 뭐뭇이다가 아니라 뭐뭇이 아니다. 어떠어떠하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하지 않다. 어디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어디에 있지 않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부정문입니다. 그러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 기본적인 원칙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진짜 간단해요, 여러분들. 따라해보자.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줍니다. 뭐라고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비동사가 현재형이 나오든 과거형이 나오든 부정문을 만들어줄 때는 뒤에 not 붙여주고요. 우리 축약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네요. 일단 am not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줄임말, 축약형이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is not, are not 같은 경우에는 각각 isn't, aren't 이런 식의 줄임말, 축약형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만들어주는 방법 간단하죠, 여러분들? 중간에 우리 o, 모음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 apostrophe를 붙여준 다음에 t 써주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비동사의 과거형 부정. 역시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면 되는데요. 축약형. 만들어준 방법 동일합니다. 자, n까지 써주고, 우리 모음인 o를 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 apostrophe를 붙여주고, t를 붙여주면, was not 같은 경우는 wasn't, were not 같은 경우는 weren't. 이런 식의 축약형, 줄임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일단,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준다라는 거. 그리고 축약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것도 같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m not의 우리 축약형은 교육과정에서 다뤄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문제 확인해 볼까요? A번에 보기와 같이 부정형을 축약형 써주는 건데요. 보기를 보면,

그러면 it is를 그러네. 우리 not을 붙여주고 자 is not 이거의 축약형 it 다음에 isn't가 왔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자 인칭 대명사 주어이기 때문에 우리 it is를 그렇지요 it 이렇게 줘 써주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주는 형태도 가능하겠네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지요? 자 1번 봅니다. 일단 부정형을 만들어 주려면 뒤에 not 붙여주는 거죠. 왜? 비동사가 왔으니까. I am not인데요. 자, 축약형 써줘야 돼요. am not의 줄임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 I am의 줄임말. I'm.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I'm not. 됐죠? 그 다음에 4번. She is. 일단 정답. 우리 she isn't 가능하겠죠. 또는 she's not.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She isn't 또는 she's not. 됐죠? She isn't 또는 she's not. 6번, we are. 우리 are not의 줄임말, aren't. 그러니까 we aren't 가능하고요. 또 we are를 줄여서 준 we're. 다음에 not을 붙여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we aren't 또는 we are not. The boy is. 그런데 is 다음에 우리 not 붙여줘갖고 isn't. 줄임말로. 자, the boy isn't가 바로 isn't. 정답 되겠고요. 그 다음에 you were. 우리 were not의 줄임말 won't 공부했죠? you won't 됐나요? 그 다음에 the woman was 자 우리 was not의 줄임말 wasn't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the woman wasn't 바로 15번의 정답이에요. B번 요번에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서 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하셔야 돼요.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우리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그렇죠? not을 붙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I'm hungry. 나는 배고프다. 이걸 가지고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게 문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I am not hungry.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래요, 여러분들. I am 줄 써주는 거 가능하죠? 그러니까 I'm not hungry. 이것도 정답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She was a ballerina. 그녀는 발레리나였다라는 게 문장 되겠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발레리나 영어로는 발레리나 이렇게 발음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어쨌든 그녀는 발레리나였다라는 문장을 가지고 부정문이니까 그녀는 발레리나가 아니었다라는 문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비동사가 보이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was not 또는 축약형 wasn't 활용해 주면 되겠죠. She was not a ballerina 또는 she wasn't a ballerina 바로 3번의 정답 되겠고요. 8번 가보도록 합니다. They were in the classroom. 그들은 교실에 있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은 교실에 있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역시 비동사 보이니까 뒤에 not 붙여주는 거지요. were not 또는 축약형 won't를 활용해 주면 됩니다. They were not 또는 they weren't in the classroom. 이런 식으로 8번의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문제도 풀어볼까요? 부정문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Bill and I are happy. 빌과 나는 행복하다. 이걸 가지고 빌과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are not 또는, 그렇죠. 축약형 aren't를 활용해주면 되겠네요. Bill and I are not 또는 aren't happy. 6번 봅니다. An apple is on the table. 사과 하나가 탁자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있지 않다. 라는 의미로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줍니다. is not 또는 그렇죠? 축약형 isn't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정답은 an apple is not 또는 isn't on the table. 간단하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우리 비동사 의문문 질문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 영어에 우리 질문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칙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영어는요, 기본적인 문장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나와주게 되죠. 그런데 질문, 의문문을 만들어줄 때는 어떤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챕터 내용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이 비동사는요, 말 그대로 주어 앞으로 나와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요, 비동사를 주어 앞에 써준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주어 앞으로 비동사가 보이죠? 그리고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그렇죠? 우리 물음표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긍정의 답일 때는 그렇지, yes라고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로 우리 주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동사. 그 다음에 부정의 대답이 나와줄 때는 no로 답한 다음에 역시 인칭 대명사로 우리 주어를 받아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부정이니까 not이 붙어주는 거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나와주는 거, 비동사와 우리 not, 축약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리 축약형, 줄임말을 사용해 준다라는 기본적인 원칙 잡아주시고, 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표에 간단한 예가 나와줬는데, 쌤이 예문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특별히, 자, 유가 주어일 때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너가 학생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You are a student. 간단한 문장이죠. 이걸 가지고 너는 학생이니? 질문, 의문을 만들어 주는 거야. 어떻게? 비동사를 주어 앞에서 준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I a student 이런 식의 문장이 우리 의문문에 나와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유는요, 너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a student 한 명의 학생을 얘기하는 거거든, 맞죠? 그러면 답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너 학생이니?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학생이다 이거잖아. yes 다음에 그렇죠.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I가 나와주고요. 우리 비동사 현재형으로 물어봐준 질문이에요. 우리가 I에 맞는 비동사 현재형 우리 공부했잖아. am이 나와주는 겁니다. Yes, I am. 그 다음에 쌤은 학생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쌤한테 질문하면 난 학생 아니야. 이렇게 답해줘야 돼. 어떻게? No, 다음에 그렇죠. 우리 교재 여러분들 I am not 이렇게 나와줬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시험 문제 나와주는 거는 축약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약형을 활용해줍니다. 아까 쌤이 비동사와 not 이거 줄임말 축약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약형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a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임말 교육과정 다뤄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I am을 우리 I'm 이런 식으로 줄여서 주는 거죠. No, I'm not 이렇게 답해 주는 것이 시험 문제 나와준다면 안전한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I는 똑같은데요. 뒤에 보니까 students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가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이 단어에 S를 붙여주게 되면 학생들이에요. 아, 그렇다면 이때 유는 너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학생이니? 자, 이런 식의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입니다. 그러면, 자, 답할 때는 만약에 학생이라면, 네, 우리는 학생이에요. 이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인칭 대명사, 무엇을 주는 거야? We가 나와주는 겁니다. Yes, we are. 아니라면 no we aren't 이런 식으로. 쌤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 여러분들 aren't인데요. 우리 줄임말 축약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no we aren't 이런 식으로 답해 준 거야. 그다음에 자, 우리 교재에 진호를 줘서 주고 여러분들 비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한 예가 나왔는데요. 하나의 완전한 예문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진호가 아팠니? 라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Was 진호 sick? 자, 진호는 그렇죠. 보통 남자 이름이니까. 자, 긍정의 답이 나와줄 때는 yes, he was. 그가 아팠던 거예요. 아프지 않았다면 no, he wasn't. 이런 식의 답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또 예문 통해 확인해 봤고요. 자, 문제 좀 보도록 할게요. A번에 다음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 써주는 겁니다. 자,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질문에 뭐가 보이나요? now가 보입니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니까 맞아요. 비동사의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유에 맞는 비동사의 우리 현재형은 그래요. 압니다. 근데 의문문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와주는 거야. 빈칸에 아 나와주고요. Are you busy now? 자, 여기 유가 너희들일까, 널까? 근데 답을 보니까 여러분들 yes가 나와주고 빈칸 나와준 다음에 am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 여기 유는 너한 명을 얘기하는 거고, 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쁘면 내가 바쁜 거잖아. 당연히 빈칸에 yes I am 우리 I가 정답으로 나와주는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너 지금 바쁘니? 나 바쁘다. 그다음에 2번 볼까요? 역시 now가 보이고요. 비동사에 현재형을 필요로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쿡이 요리하다라는 의미 말고 요리사의 의미를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는 지금 요리사니? 라는 질문을 만들어준 거야. he에 맞는 비동사의 현재형은 is인데요. 의문문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나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의 답이네. No, he isn't.
6번 봅니다. 어제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우리 대의에 맞는 거, 그렇지요? 뭐가 앞으로 나와주고요. 그들이 어제 늦었니? 노래, no, they weren't. 7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the flowers, 그 꽃들입니다. 비동사를 넣어줘야 되는데요. 현재형일까, 과거형일까? 답하는 내용이 여러분들, 과거형의 비동사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렇죠? 과거형의 비동사, 주어에 맞게, the flowers니까, 그 꽃들. 우리 답에 나온 것처럼, were를 활용해 주는 거예요. Were the flowers pretty? 그 꽃들이 예뻤니? Yes 다음에, the flowers, 그 꽃들. 그렇죠? they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Yes, they were. 삐어만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주는 겁니다. They are in the library. 그들은 도서관에 있다. 이건데요. 자, 비동사를, 그렇죠.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면 되겠죠?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Are they in the library? 그들은 도서관에 있니?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할게요. The dishes were clean. 그 접시들은 깨끗했다. 이거를 그 접시들은 깨끗했니? 라는 의미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그렇죠?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Were the dishes clean? 바로 5번의 정답 되겠고요. 6번. The movie is boring. Boring이 지루한의 의미죠. 그 영화는 지루하다. 이건데, 그 영화는 지루하니? 라는 의미의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원칙은 동일하죠?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써줍니다. Is the movie boring? 바로 6번의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3번 문제 볼까요? Your father was a good doctor. 너의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셨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에요. 역시 여러분들 비동사가 보이잖아요. 주어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Was your father a good doctor? Was your father a good doctor? 바로 3번의 정답 되겠고요. 자, 9번은요. 이 단어 확인해 주셔야 돼요.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자, 철자와 함께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 1학년 교육 과정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 의미 적어 드릴게요. 가장 좋아하는 네, 의미가 되겠고. 자, 보니까 이것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책이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고요. 의문 만들어주는 거 어렵지 않죠?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Was this your favorite book? 바로 9번의 정답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비동사 종합인데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공부했던네요. 자, 평서문은요. 부정문, 의문문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문장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주어에 따라 우리 현재형은 am, are, is. 자, 세 가지가 있었고요. 과거형은 was, were. 두 가지였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문은 우리 과거형을 활용했네요. She가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죠. Was가 나와줬고요. Tired, 뭐야? 피곤한, 이라는 의미예요. She was tired. 그녀는 피곤했다라는 의미 문장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정문은요. 우리가 오늘 열심히 공부했던 대로 기본적인 원칙 뭐예요, 여러분들?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준다. 그리고 우리 또 부정형, 우리 축약형도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예문을 보니까 She wasn't tired. was not의 우리 축약형 줄임말 wasn't. 자, 이 형태가 왔고요. 의미는 뭔가요? 그녀는 피곤하지 않았다. 됐죠? 그리고 의문문은 좀 전에 공부했던 대로 맞아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이동해 준다. 아까 봤던 예문 그녀가 피곤했다. She was tired. 이걸 가지고 자, 의문문으로 그녀가 피곤했니? 비동사 우리 주어 앞으로 이동해 주는 거지요. Was she tired? 바로 이런 식의 의문문이 완성이 됐다라는 거 확인되네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A번에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에 위치를 거두고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예요. 자, 일단 4번 보니까 Lisa and Jack were actors. 자, 액터가 우리 배우죠, 여러분들? Lisa와 Jack은 배우였다. They wasn't famous. 자, famous가 여러분들 유명한이란 의미예요. 자, 비동사에 우리 과거형이 나왔는데요. 웬일인가요? 우리 이거 wasn't가 was not 이거의 줄임말이죠. 근데 주어는 그들입니다. 그렇죠? 잘못된 부분 바로 wasn't 이거고요. 자, they에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여러분들? were. 근데 우리 부정어, 부정문 만들어주기 위해 not이 붙어준 거야. were not의 줄임말은 뭔가, 여러분들? weren't. 그러니까 wasn't가 아니라 weren't로 바꿔주셔야지 바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리사와

아직은 배우였다. 그들은 weren't famous. 유명하지 않았다. 라는 의미의 문장 되는 거고요. 7번 볼까요? 자, A가 질문하네요. Are your pants black? 너의 팬들은 검정색이니? 자, 질문은 문제가 없는데요. 답에, 자, yes라고 답해준 것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you가 나와줍니다. 그런데, 자, 지금 질문의 주어는 너의 팬들이에요. 자, 인칭대명사를 받아주게 되면 그것들이죠. 자, you의 밑줄을 긋고요. 우리 you를 뭐로 바꿔줘야 될까요? they로 바꿔줘야지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B번 봅니다. 문장을 괄호 안에 지지대로 바꿔서 주는 건데, 자, 우리 1번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들어가 있죠. 비동사 나와주고, get at. 자, 뭐뭐를 잘하다는 표현이에요. 자, 비동사 good at, 뭐뭐를 잘하다. 여기는 I am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을 잘한다. 근데 부정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not 붙여주는 거죠. I am not 또는 I am의 우리 줄임말 I'm을 사용해 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I'm not good at swimming 또는 I'm not good at swimming. 나는 수영을 잘하지 않는다. 수영 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2번 볼까요? My daughter is in hospital. 나의 딸은 병원에 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원어민들은 아, 딸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구나 이런 의미로 보통 이해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자, 비동사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이 나와줘야 돼요. My daughter가 주어니까 그렇죠. was로 바꿔주면 돼요. 정답은 My daughter was in hospital. 바로 2번의 정답이었고요. 9번 볼까요? Dentist란 단어 알고 계시나요? 치과 의사란 의미예요. 그녀는 훌륭한 치과 의사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의문문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우리 비동사. 주어 앞으로 내보내주면 됩니다. 정답은요. Is she a good dentist? 바로 9번의 정답이에요. 자, 우리 교재에 내신 기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 자, 의문문이고요. 주어를 찾아볼까요? Your elder sister. 너의 누나 또는 언니가 되겠죠. 자, 그러면 누나로 갈게요. 너의 누나는 유명한 유튜버니?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에라면, 만약에 유명한 유튜버라면, yes, 너의 누나니까, she로 받아줘야 되겠죠? she is. 아니라면, no, she isn't. 우리 보기에는 부정의 답이 나와주네요. 바로 2번 보기를 정답으로 확인해주시면 돼요. no, she isn't. 자, 우리 워크북에 나와 있는 두 문제 풀고서 마무리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괄호 안에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건데요. 자, 1번은요, 카즈니 사촌이에요. 미나와 준수는 사촌이다. 누구의? 나의 사촌인 거야. 미나와 준수는 나의 사촌이다. 부정문이니까 비동사 뒤에 not 붙여줍니다. are not 또는 축약형 aren't 활용해 주는 거 가능하겠죠? 미나 and 준수 are not 또는 aren't my cousins. 미나와 준수는 나의 사촌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과거형으로 바꿔주는 4번 문제는요. 자, 비동사 우리 아가 나와주는데요. 과거형 주어가 민수와 나니까. 워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원래 주어진 문장은 민수와 나는 같은 반에 있다. 같은 반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바꿔주면 민수와 나는 같은 반에 있었다. 같은 반이었다. 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자, 우리 오늘의 핵심 포인트 화면 통해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실전 문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왕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회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마지막 단원인 작품을 즐겨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42강이에요. 오늘은요, 교과서 내용학습 17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 텐데요. 첫 시간, 단원을 첫 시간 공부한 내용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오셨나요? 시나 이야기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은 두 가지가 뭔가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때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퀴즈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 퀴즈였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게 해준다. 정답은 오였지요. 예를 들어서 땀이 흐른다가 아니라 땀이 빗물처럼 흐른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원래 익숙한 것이었지만 조금 새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땀이 흐르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면 빗물처럼 흐른다? 땀과 빗물의 공통점이 무엇이지? 정말 빗물처럼 많이 흘러내리고 위에서 아래로 뭔가 물이 흘러내리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작품을 또 즐길 준비 되셨나요? 좋아요.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45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왜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난 지금 12살의 1번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 17번 풀 때는 2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하나의 시이기 때문에 시의 제목부터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의 제목, 난 지금 12살입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5학년 12살을 맞이하고 있겠죠. 자, 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를 낭송할 때는 선생님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를 살려서 실감나게 느낌을 살려서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천천히 그 시의 분위기를 담아서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이렇게 연과 연 사이를 또 살짝 띄어서 읽어줘야 되겠죠? 난 지금 계절 중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이에요? 봄이라는 계절이에요. 막 새싹이 피어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계절을 나에 빗대서 표현을 한 거죠. 나와 봄이라는 계절에 닮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난 지금 봄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마가 생각하는 계절은 뭐예요? 계절이 가을인 거죠, 가을.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생각해 보면 시의 제목이 난 지금 12살이잖아요. 12살 내가 생각하는 계절은 봄인데, 엄마는 벌써 가을이 들기 원한다는 건 뭐야? 아휴, 아직도 12살이야.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인 거죠. 더 읽어볼게요.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까지가 우리가 읽어본 내용인데요. 여기가 시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더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요. 1에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절은 봄이다. 하지만 엄마께서 원하는 거는 빨리 가을이 들길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느꼈을 때는 벌써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느낌인데? 해서 벌써라는 표현을 사용한 거죠.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아직 가을이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라고 했잖아요.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17번 풀 때는 2번의 내용부터 보면 돼요.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 사계절 중에서 이제 또 다른 계절이 나왔어요. 무슨 계절이요? 여름. 여름이 되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우리 시간 표현 배웠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표현에서 푸르러질게는 뭐예요? 이미 지난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푸르러질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여름이 들면

그런데 아직은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라는 내용인 거죠. 계절과 나를 빗대어서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했고요. 또 2에서는 여름이라는 새로운 계절도 등장하는데요.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17번입니다. 기억은 어떤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하는 거. 햇빛에 반사되어서 진짜로 눈이 부신 거예요?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인데, 엄마가 바라던 가을처럼 다 자란 상태예요? 여름이 온 다음에 가을이 오잖아요. 다 자란 상태 아니에요. 자라서 남들에게 뽐내고 싶은 마음, 눈이 부실지도 몰라. 나이 푸르른, 그리고 눈이 부실지도 모르는 것을 막 뽐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고요. 푸른색으로 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눈이 부신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눈이 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된 상태. 이것이 정답이겠죠. 왜? 글쓴이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어떤 계절에 가까워요? 봄이잖아요.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그럼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면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라는 거니까 지금보다 더 자라서 건강하고 멋진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죠.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이렇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를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인데요. 니은의 비유적 표현을 바탕으로 라고 했었잖아요. 니은을 확인해야죠.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이것과 연결되게 난 지금 이것,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질게. 그럼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야 알맞을까요? 새싹, 바다, 물풍선, 소나기, 딱정벌레. 딱정벌레는 우리가 딱지라는 시에서 봤던 건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가지고 온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봄이고 여름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진대요. 그럼 지금은 뭐예요? 새싹이겠죠, 새싹. 왜?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많을 때 이루는 것이 뭐예요? 숲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싹이지만 여름이 들면 숲처럼 푸르러지겠다 하는 것이죠. 바다, 여름이니까 바다 아닌가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니까 소나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니은의 비유적인 표현을 바탕으로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봄인데, 아직 다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더 자라면 숲처럼 푸르러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퀴즈를 푼다고 생각하시면, 정답은 새싹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네요.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이 시와 같이예요. 이 시의 글쓴이랑 똑같은 생각으로 나의 모습. 친구에게 잘 표현한 친구입니다. 나는 푸른 나무야. 오, 왜 푸른 나무라고 했을까요? 뭔가 나와 비슷한 점이 있을 텐데요. 푸른색의 옷을 가장 좋아하거든?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푸른색을 좋아해서 지금 푸른 나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작은 강물 같아.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성장하는 중이지만 시에서도 여름이 되면 더 푸르러질게 눈이 부실지도 몰라라고 했잖아요.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지금은 작은 강물이지만, 지금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서 내가 나중에는 무엇이 된다고요? 큰 강물이 될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시와 같이 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봐도 되겠죠. 나는 가을 사람이야. 왜냐하면 가을에는 감, 밤등 내가 좋아하는 과일과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 자, 푸른 나무야, 가을 사람이야 라고 비유적인 표현을 한 이유를 보니까 단순히 푸른색의 옷을 좋아하니까, 가을에는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이 시와 같은 나의 모습이 아니고요. 지금은 이렇지만 점점 더 성장해서 나중엔 이렇게 될 거야 하는 다운이의 말.

말이 가장 잘 표현한 친구라고 볼수 있겠죠. 정답은 다운. 20번은 서술형 문제인데요.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난 지금 12살에 낭송할 방법입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적으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시를 낭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낭송할 때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위기인가? 그리고 뭐 행과 행, 영과 영, 연 사이를 띄어서 읽기도 해야 해요. 잘못된 예시를 선생님 보여주셨죠. 막쭉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행 그리고 연 사이를 조금 쉬었다가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이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 강조해서 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보기를 참고하여 한 가지만 쓰라고 했으니까 보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하지만 난 지금 봄. 여기서도 살짝 쉬어줘야 되겠죠?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는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한다. 선생님이 여기 적은 것이네요. 낭송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을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요? 나무처럼 푸르러질게를 낭송할 때는 두 팔을 벌려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낭송하면서 어울리는 몸짓과 표정으로 낭송을 하는 거죠.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가만히 서서 또는 앉아서 낭송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마치 내가 쑥쑥쑥쑥 자라서 나무가 된것 같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낭송하는 거죠. 몸짓, 표현, 하면서 낭송을 하는 것이다. 느낌을 살려서 읽는 것을 낭송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어요. 꼭 이렇게만 적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쓰되 비유적인 표현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리고 보기에 나온 것처럼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까? 말하는 이의 처지나 뭐 마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예시에서 나온 것처럼 어울리는 몸짓이나 표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건 어때요? 두 팔을 벌리긴 하는데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어울려요? 아니죠. 표정도 어울리게. 내가 지금은 봄이지만 나중에 눈이 부시도록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이렇게 해야지 어울리는 낭송이 되겠죠. 여러분도 자유롭게 쓰시되 이 조건에 맞게 적으셨으면 정답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시로 쓰고 싶은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 보고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이 내용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하냐면요. 시를 읽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직접 써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대상을 떠올려 봐요. 왜?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둘 또는 둘 이상의 것에 비슷한 것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번 떠올려 본 뒤에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저것 떠올린 뒤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를 적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처음에 대상을 소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에는 무엇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대상이 소나기인데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소나기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특징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특별한 것을 특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련한 경험이나 기억, 무엇에 대해서 대상인 소나기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소나기를 맞고 옷이 흠뻑 젖었던 적이 있다. 나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을 때 생각이나 느낌은 이렇게 될수 있겠다. 기억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문제에서 한번 풀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요, 1에서 선택한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여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러 가기 전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어 보는 방법까지 꼭 알아야 해요. 자, 선택한 대상이 있죠? 뭐요? 소나기 시로 쓰기로 우리가 대상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특징을 떠올려 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을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내린다는 소나기에 뭐예요? 특징이 되죠. 우리가 가에 들어갈 내용은 특징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유할 대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소나기와 이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야지 비유적 표현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비유적 표현 완성한 걸 보니까 소나기는

하늘에서 터진 물풍선이다. 아, 그럼 소나기와 비슷한 게 뭐예요? 물풍선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럼 비유할 대상? 물풍선. 이겠죠? 그럼 이두 가지 사이에 어떤 비슷한 점이 있을지는 여러분 일단 생각만 해두고 계세요. 문제에서 풀어봐야 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유할 대상과 시로 쓸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을 찾아서 이런 표현을 완성하면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1번 풀어볼게요. 1과 2의 가의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입니다. 1에도 가가 있고 2에도 가가 있었는데요.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이 무엇일까? 대상이 소나기인데 갑자기 내린다,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린다는 뭐였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도 적었었는데 특징이죠, 특징. 소나기라는 대상이 가진 특징입니다.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것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2번이에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기억에 들어갈 게 뭐예요? 생각이나 느낌. 무엇을 떠올렸을 때, 대상인 소나기를 떠올렸을 때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떠올려봐도 좋겠는데요. 환하다, 조용하다, 밝고 맑다. 따뜻하고 평화롭다, 갑작스럽고 놀랐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갑작스럽고 놀랐다가 되겠죠. 갑자기 내리는 비가 소나기잖아요. 그래서 생각이나 느낌 5번이 가장 어울리게 되겠네요. 23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로 쓸 대상이 소나기이고, 대상의 특징이 갑자기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비슷하게 갑자기 내리는 것을 비유할 대상으로 정해야 되겠죠. 물, 하늘, 바람, 소나기, 물풍선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미리 적어보기는 했지만 갑자기 내리는 거 뭐예요? 물풍선이죠. 물풍선. 물풍선이 어딘가에 던져서 터졌을 때 풍선 안에 있던 물이 갑자기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이 소나기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비유할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물과 조금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갑자기 내린다는 것은 물풍선이죠. 겉에는 풍선으로 쌓여 있어서 몰랐지만 터졌을 때 갑자기 물이 확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24번, 서술형 문제네요. 우리가 생각으로만 해두고 있읍시다 했는데요. 디귿에 들어갈 대상 사이에 비슷한 점이 무엇인지 쓰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비슷한 점? 소나기와 물풍선의 비슷한 점이 뭐다? 갑자기 쏟아진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원한 물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비슷하죠. 그다음에 그 물로 인해서 주변이 흠뻑 젖는다. 주변을 흠뻑 적신다. 라고 비슷한 점을 적을 수 있겠네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지만, 뭐 갑자기 쏟아진다. 주변을 흠뻑 젖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시가 아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도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그 6단원의 제목이 작품을 즐겨요잖아요. 작품이라는 것에는 시도 들어가지만 이야기도 들어가요.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비유적 표현이 있는지 작품을 즐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를 보면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지로 바로 시작하지 않아요. 이야기의 일부를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먼저 읽어보기 전에 사랑이 뭔데요? 라는 것, 이야기의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김수철 박사죠. 김수철 박사. 이 김수철 박사는요, 바쁜 도시에서 이런 감정,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나누지 못하고 기계처럼 계속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어머니가 처음에는 도시 생활을 아들과 함께 하다가 도시 생활에 지쳐서 외곽으로 가게 됩니다.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들이 걱정돼서 자꾸 이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도시에. 그러면서 로봇 실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다 얘기하면, 결말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어머니가 지금은 아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고, 걱정돼서 왔다가, 우연히 로봇 실험에 참여하게 된다까지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도시로 불려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랬는데도, 1년이 넘었는데도 뭐가 그리 바쁜지 소식 한점 없다. 지금이라도 아들이 눈앞에 있다면 어린애처럼 꼭 끌어안고 사랑을 듬뿍 주고 싶을 것이다. 항상 지금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네요. 어쩌면 어머니는 입에 두 손을 모아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모습을 흉내내자면. 뭐라고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예, 수철아. 아무리 눈, 코, 뜰새 없이 바빠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어미 말, 알았지? 어머니는 도시 저쪽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나오는 칼날 같은 햇빛에 흠칫 놀라며 얼른 두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럼 비유적인 표현, 칼날 같은 햇빛. 그럼 칼날과 햇빛이 비슷한 점이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예리하게 팍 쏘는 것들, 그리고 날카로운 것들, 딱 그런 것들이 비슷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칼날 같은 햇빛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냥 햇빛에 흠칫 놀라며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더 읽어볼게요. 김수철 박사는 로봇공학연구소의 실험실로 들어섰다. 늘 실험을 하느라 바빠서 막 기계적으로 사는 인물이라고 했었죠.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생각에 잠겨있는 로봇 휴머니드를 바라보았다. 자, 지금 김수철 박사의 관심사는 휴머니드, 이 로봇에 있습니다. 로봇을 개발하기가 바빠요. 지금 그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을 개발 중에 있다. 중요한 정보네요. 어떤 로봇이요?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로봇, 그것이 휴머니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이름 역시 인간을 나타내는 휴먼과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마인드를 결합하여 휴머니드라고 지어놓았다. 무슨 로봇? 인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데 조금 웃기죠? 정작 본인은 감정을 잘 느낄 수 없는, 나누지 못하고 기기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네, 여기까지 읽어보고 문제 풀어봅시다. 25번. 김수철 박사가 1년 전부터 시작해온 프로젝트는 무엇이죠? 로봇과 관련이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 쭉 읽어보니까, 로봇이라는 단어가 4번에도 있고 5번에도 있네요. 로봇 공학 연구소를 건설하는 건가요? 아까 공학 연구소로 들어섰다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미 지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로봇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지금 김수철 박사가 시작해온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5번. 26번입니다. 가와 나의 공통으로 들어갈 표현으로 알맞은 것을 기역과 니은 가운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나뭇가지, 애벌레. 스키 선수, 소금쟁이. 두 가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만들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이어주는 표현으로 처럼이 어울릴까요? 같은이 어울릴까요? 나뭇가지처럼 애벌레? 나뭇가지 같은 애벌레. 이것이 훨씬 자연스럽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스키 선수 같은 소금쟁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요. 따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어머니가 김수철 박사에게 하고 싶은 말로 알맞은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요? 손나발을 불어서 뭐라 뭐라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도시에서 성공하거라 실패하면 안 돼.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고요. 로봇 개발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한 거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수철아,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3번이 정답입니다. 28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인데요. 1번과 2번을 보니까 1번에는 흠칫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쳐져 있고, 2번에는 손나발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있네요. 알맞게 뜻을 찾아서 연결하면 됩니다. 몸을 움츠리며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 여기 흠칫 놀라며,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도 놀라는 이네요. 흠칫 놀라다는 것은 몸을 움츠리면서 갑작스럽게 놀라는 모양을 얘기해요. 여러분, 1단원에서 진서랑 도깨비 나왔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 재밌게 읽었잖아요. 그때도 진서가 너이 책도 다 훔쳐온 거지라고 했을 때 훔친 거냐고 물어봤을 때 도깨비가 흠칫 놀라다 이런 표현 나왔습니다. 문제에서도 풀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기억력 좋죠? 우리 훔칫이라는 단어 두 번째 만나네요. 갑자기 놀라는 거. 손나발을 만들어 소리치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 부를 때 우리가 그냥 부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손을 나발처럼 만들어서 옆에다 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손나발이라고 합니다. 손을 입에다 대고 나팔을 부는 것처럼 소리를 내는 일이 손나발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문제는 다 풀었는데요.

0: 뒷이야기가 어떻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잖아요. 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김수철 박사와 김수철 박사의 어머니 두 인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수철 박사의 목표는 뭐예요? 휴머니드라는 로봇을 만드는 거였는데 어떤 로봇이었죠?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는 로봇이었어요. 선생님이 살짝 더 예고를 해주자면 그 로봇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휴머니드가 인간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휴머니드는 개발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안 돼, 선생님 너무 궁금해요. 하실 테지만 이렇게 여러분 궁금하게 해야 또 다음 강의 빨리 공부하러 올 테니까요. 사랑이 뭔데요? 라는 제목을 통해서 김수철 박사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어머니는 손나발을 만들어서 소리치고 있죠. 예, 수철아, 아무리 바빠도 사랑이라는 감정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사랑은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감정을 잊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수업하면서 알수 있었던 거 뭐죠?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선생님 시에서만 쓰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동화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 뭔데요? 읽으면서 칼날 같은 햇빛, 이런 것도 다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칼날과 햇빛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 그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만 비유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작품을 즐겨요가 우리 단원명인 것처럼, 작품, 시, 동화, 뭐 이런 이야기, 모든 작품에 비유적인 표현이 사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 우리가 배우고 문제 푼 내용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나요? 하지만 아직 나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퀴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려면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떠올리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선생님이 단원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번 단원에서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퀴즈로도 내고 있고,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하려고 하는 대상과 또 빗대서 말할 대상의 다른 점을 찾으면 될지,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유와 함께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답만 O, X 이렇게 적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6단원의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가지 마시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문제 정답과 이유 적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특성의 예시로 밀도부터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까지 잘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은요, 이 물질의 특성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역시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신선한 달걀과 오래된 달걀이 물 안에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을 먼저 보면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보니까요, 오래된 달걀은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선한 달걀은 아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질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위로 뜨고 아래로 가라앉는 걸 결정하는 특성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밀도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요, 밀도를 활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개념 아이템 모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념은요, 순물질과 혼합물입니다. 오늘 이 강의 혼합물에 불리였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합물을 정의하고 먼저 가야겠죠? 자, 순물질은요, 바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순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물질의 예시를 보면요. 밑에 금, 물, 에탄올, 산소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번 금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색깔 갖고 있어요? 노란 색깔 가지고 있었죠. 또 물은요. 물 1기압에서 보통 몇 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렇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어요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물이라고 하는 순물질은 우리가 무엇이 끓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하구나 라는 것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물질은요,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특정한 조건에서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과 어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어떠해야 돼요? 일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혼합물은요, 이 순물질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혼합물의 예시는 여기 보시면 공기, 우유, 암석, 바닷물 등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공기 중에는 질소 기체도 들어가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 아르곤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기 안에 있는 각각의 기체들은 그 기체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질소는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질소의 특성을 고유하게 가지고 있고요. 산소 역시도 우리가 숨을 쉴때 사용하는 그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합물은요, 성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공기 중에 있는 질소의 끓는 점이 정해져 있을 거고요. 우리가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마찬가지로 산소의 끓는 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우리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등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왜? 각각의 끓는 점을 갖고 있는 물질이 섞여 있다 보니까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순물질과 혼합물의 가열, 냉각 곡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열 곡선에서는요, 물과 소금물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면 물은요, 지금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다가 100도씨 정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때 이 100도씨를 물의 끓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인 물은 지금 끓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소금물은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이 혼합물은요,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데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기울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즉, 100도씨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소금물이 끓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끓으면서도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라 온도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물질은요, 끓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유지돼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끓는 점이 물은 100도씨야라고 명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혼합물은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끓기 시작해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했죠. 그리고 끓는 동안 온도가 계속 어떻게 돼요? 올라가게 됩니다. 왜이 혼합물은 끓는 동안 온도가 올라가느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소금물 중에서 물 부분이 먼저 끓을 거거든요. 그러면 물이 먼저 끓기 시작을 해서 물이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되면 남은 소금물은요, 점점 그 소금의 농도가 진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농도가 진해짐에 따라 끓는 점이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냉각 곡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물을 얼릴 거예요. 온도가 점점점 내려가다가요. 0도씨 부근에 되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아, 물에 어는 점은 0도씨이구나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반면에 소금물은요, 온도가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요, 어는 동안에 또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순물질은요, 어는 동안 온도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소금물과 같은 혼합물은요, 순물질보다 어떤 온도에서 얼기 시작했어요?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을 했고요. 어는 동안 온도가 계속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소금물이 얼 때도 물 부분이 더 먼저 얼어요. 그래서 남은 소금물의 농도가 더 진해짐에 따라서 더 끓는, 오는 동안 계속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하나씩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밀도차를 활용하여 분리하는 혼합물은 첫 번째로 액체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즉, 두 액체가 혼합되어 있을 때이 액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라는 것인데요. 우리 그때 사용하는 도구 두 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요, 분별 깔때기이고요. 하나는 스포이트입니다. 그러면 언제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고 언제 스포이트를 사용할까라는 걸 보면요. 두 액체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을 때 혼합된 액체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분별 깔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이 너무 적어요. 액체의 양이 너무 적으면요, 이렇게 작은 시험관에 넣고 스포이트로 액체를 분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 안에 있는 액체 혼합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밀도가 작은 액체가 모두 분별 깔때기에도 스포이트에도 위층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은 지금 두 액체의 밀도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그렇죠. 지금 혼합된 두 액체의 밀도가 다르겠구나. 밀도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물에다가 에탄올을 따를 거예요. 그럼 물과 에탄올은 이처럼 이렇게 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물과 에탄올은 우리가 섞으면 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밀도 차이가 있다고 층을 이루지 못해요. 반면에 우리가 물에다가 기름을 따를 거예요. 식용유를 따르게 되면 물 위에 무엇이 뜨죠? 식용유가 뜨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분별 깔때기와 스포이트를 활용하여서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려면 이 액체 혼합물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들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요. 밀도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두 도구를 활용하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두 액체 혼합물은 밀도를 활용해서 분리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요, 밀도가 큰 액체는 어느 층에? 아래층에 내려갈 거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는 밀도가 큰층 위에, 즉, 위층에 위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 깔때기에 이 액체 혼합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분리하면 되냐면요. 제일 먼저 이 위에 마개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런 다음에요, 이 밑에는 이렇게 비커를 대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분별 깔때기가 비커의 벽면에 닿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운데로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내려오는 액체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비커 벽면에 닿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꼭지를 열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즉, 밀도가 큰 액체가 아래 비커에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요, 이 경계층 정도 오면요, 비커를 바꾸어서 경계층을 따로 받아낼 거고요. 경계층을 어느 정도 다 받아냈다 싶으면 이 위층의 액젓을 이제 분리해내면 됩니다. 자, 스포이트도 비슷한 방법입니다. 여기 시험관에 넣은 이 혼합물을요, 스포이트를 활용해서 밀도가 작은 액체를 이렇게 빼내주시면 두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고체 혼합물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요, 어떤 고체 혼합물이었던 거냐면, 좋은 벽씨와 쭉쭉
쭉정이가 섞여 있었던 혼합물인 거예요. 우리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볍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쭉정이는 필요가 없고 좋은 볍씨만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럴 때이 쭉정이를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이 좋은 볍씨와 쭉정이의 혼합물을

소금물에다 넣었더니 쭉정이는 어떻게 됐어요? 알맹이가 없다 보니까 밀도가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좋은 볍씨는 그 안에 알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밀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어요. 아, 그럼 우리 밀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소금물 위에 떠 있는 쭉정이는 밀도가 가장 어떨까요? 작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쭉정이의 밀도가 가장 작고, 그리고 무엇의 밀도가? 좋은 볍씨의 밀도가 가장 컸겠구나. 밀도 차를 이용해서 지금 고체온화 물을 분리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때도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소금물이 이 좋은 볍씨나 쭉정이를 녹이면 소금물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탕이랑 소금을 막 섞었어요. 그래서 설탕과 소금이 섞여 있는 고체온화 물을 분리하여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물을 사용했다면 소금과 설탕을 이처럼 분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조건은요. 두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는 액체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밀도가 두 고체의 어떠한 액체 속에서 밀도가 그두 고체의 어떤 중간인 액체 속에 물질을 넣으면 이처럼 밀도가 작은 건 위로 뜨고 밀도가 큰건 아래로 가라앉아서 위에 뜬걸 걷어내어서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분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입니다. 읽어보면요. 적은 양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혼합물을 용매에 녹인 다음 용액의 온도를 낮추거나 혹은 용매를 증발시켜 순수한 고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재결정 방법으로 순수한 물질을 얻는 것이 바로 천일염에서 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천일염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은 소금인데요. 이 천일염 안에는 흙이나 먼지가 많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순수한 소금을 얻고 싶어서 흙이나 먼지를 걸러내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이 천일염을 물에다 녹입니다. 물에다 다 녹인 다음에 걸음 장치에 이 소금물을 걸러주면요. 물에 녹지 않은 흙이나 먼지가 걸러질 거고요. 밑에 내려오는 소금물은 그 전보다 훨씬 더 순수한 소금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려온 소금물에 물을 증발시키면 그 전보다 순수한 소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재결정 방법은요. 선생님이 교재에 나온 필수 탐구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쪽에 나오는 필수 탐구 내용이고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용해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실험이고요. 40도씨의 물 100g이 든 비커에 질산칼륨 60g과 황산구리투 1g을 넣고 고체 물질을 모두 녹여요. 즉, 질산칼륨 60g에 아주 소량의 황산구리가 섞여 들어간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과정일에 비커를 담가 냉각합니다. 즉, 온도를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걸음 장치를 설치하고 과정일의 용액을 걸음 종이로 걸러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용해도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석출된 물질을 지금 이 걸음 장치에 걸러주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실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40도씨 물 100g에 녹았던 질산칼륨은 60g이었어요. 그리고 황산구리투는 1g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음물이 담긴 수조에 이 비커를 넣으면서 몇 도씨로? 20도씨로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때 20도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살펴보았더니 32g이래요. 나는 아까 분명히 60g을 녹였는데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 용질의 질량이 32g밖에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용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석출될 거예요. 왜? 녹지 못하니까. 32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니까. 그래서 60에서 32g을 빼준 얼마가 28g이 석출되겠구나. 그리고 이 28g은 무엇이에요? 질산칼륨이 석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황산구리는요, 우리가 1g밖에 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도씨에서 황산구리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면 이 1g

1g은 석출될 리가 없겠죠. 20g이나 녹을 수 있는데 1g밖에 안 녹으니까요. 그래서 석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거름종이 위에 무언만 걸러질 거예요? 석출된 질산칼륨만 걸러질 거고요. 그때 그 그람수는요, 60에서 용해도 32g을 뺀 얼마? 약 28g만 걸러지고, 나머지는 거름종이를 통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용해도는요, 용해도 곡선이랑 항상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용해도 곡선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를 보면요, 질산칼륨의 40도일 때이 질산칼륨을 아까 얼마만큼? 60g만큼 넣었었어요. 그런데 이 용액의 온도를 20도씨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용해도는 몇 g이에요? 32g입니다. 아까 60g을 넣었는데 32g밖에 녹지 못해요.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28g은 고체로 석출되는구나라고 이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산구리는요, 아까 1g밖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20도씨일 때는 20g이나 녹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그 1g은 석출되지 않겠죠. 우리가 용해도 곡선상에서도 우리 질산칼륨이 얼마나 석출되는지 계산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요. 혼합물을 온도가 높은 용매에 녹인 후 냉각하여 순수한 고체를 얻는 이 방법.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음 물리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끓는 점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이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증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순물질을 분리하는 것이 이 원유의 분리거든요. 이 원유의 분리 그림을 보면 어떠한 하나의 탑이 있죠. 이 탑의 이름이 증류탑입니다. 즉, 증류의 방법을 이용해서 각각의 물질을 원유에서 우리가 분리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증류탑 보시면은요, 이 아래 부분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부분이 가열되면 상대적으로 이 통의 구조가 위쪽은 온도가 낮고요. 아래쪽은 온도가 더 뜨겁다라고 통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원유를 점점점 가열을 해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어떠한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냐라고 하면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맨 위에는요, 석유가스가 가장 먼저 끓어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제일 먼저 끓어나와서 위로 가고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오겠구나. 이처럼 우리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여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 증류의 방법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어떤 도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도구의 이름은 소주꼬리입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이렇게 맑은 소주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거든요. 그러면 이 소주는 맑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의 술은 맑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안에 들어있는 혼합물은요,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 즉, 탁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탁주는요, 말 그대로 탁한 술이에요. 왜 탁한 술이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걸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 보시면 아래 이렇게 고체 물질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처럼 탁주를 우리가 액체 혼합물과 고체 혼합물을 분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증류의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요, 이 탁주를 이렇게 끓입니다. 그러면 액체와 고체 중에 뭐가 먼저 끓어나올까요? 그렇죠. 액체가 끓어나오고요. 이게 술이다 보니까 주로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끓어나온 액체 물질이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체가요, 기체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기체였던 물질이 다시 찬물을 만나면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다시 액화됩니다. 즉,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그 액화된 물질이 또르르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된다. 고체와 액체 중이 액체가 주로 모인 술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어떤 물질이 여기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고체 물질은 남아있게 되고요. 그 고체랑 섞여있던 어떤 기화된 액체 물질만 냉각하여서 분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혼합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의 분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어떤 액체냐면요. 여기 보이면 에탄올 수용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에탄올 수용액이라는 건 에탄올과 물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에탄올과 물을 분리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실험 도구 보시면은요. 이 에탄올 수용액을 가열을 할 건데 그때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걸 넣어줍니다. 이 끓임 쪽의 역할은요. 갑자기 끓어넘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끓임 쪽을 넣어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에탄올의 수용액을 가열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에탄올은요, 끓는 점이 약 78도씨 정도 되고요. 일기압에서 물은 대략 몇 도씨에 끓어요? 100도씨에 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가 먼저 끓겠어요? 당연히 온도가 천천히 천천히 몇 도씩씩 올라갈 테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인 에탄올이 주로 먼저 끓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화된 에탄올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또 찬물이 있네요. 기화된 에탄올, 주로 에탄올 성분이 여기에 들어왔는데 찬물이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다시 액체 물질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액체는 주로 에탄올로 구성된 액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읽어보면요.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액체가 주로 기화할까요?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주로 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여기 점점점 온도가 올라가다가 78도씨 정도 되면 우리 에탄올의 끓는 점에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옵니다. 주로예요. 사실은 조금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에탄올이 끓어나오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도씨가 되면 그제서는 물이 끓어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 여기에는 에탄올이 주로 구성된 액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처럼 1단원에 배웠던 밀도, 용해도, 그리고 이렇게 끓는 점을 활용하여서 혼합물을 다양하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모아본 개념 아이템을 활용해서 문제를 하나씩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플레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기초 탐구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실험 기구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분별 깔때기였습니다. 분별 깔때기는요,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A와 B는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분별 깔때기를 사용하는데 이 A와 B가 섞이게 되면은 이 분별 깔때기로 활용하여 분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네 둘이 섞여버리면 밀도가 큰 물질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도 있었고요. 또 A와 B가 밀도 차가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도 필요했습니다. 니은 읽어볼게요. B를 분리할 때 위쪽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돌려야 원활하게 이 압력으로 눌러줌에 따라 액체가 잘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위에 마개를 열고 아래쪽 꼭지를 열면 밀도가 큰 B가 내려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디귿, 실험기구의 아래쪽 끝부분을 비커의 벽면에 닿게 해줘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림은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A 상태의 질산칼륨 수용액 209g을 20도씨로 냉각시켰을 때 석출되는 질산칼륨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용해도 곡선 많이 강조했었죠. 우리가 A 상태를 살펴보았더니 60도씨에서 우리가 지금 물 100g에 지금 얼마 녹아들어가 있어요? 질산칼륨이? 그렇죠. 109g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109g.
뭐가? 질산, 칼륨이. 그런데요, 여러분들. 온도를 20도씨로 냉각할 거래요. 그러면 온도가 몇 도로? 20도씨로 뚝 떨어졌어요.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의 용해도 얼마예요? 32예요. 즉, 이 말은

0: 32g밖에 못 녹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109g을 녹였는데 그중에 32g밖에 못 녹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고체로 석출돼야겠죠. 그래서 109에서 32 빼주면 얼마예요? 77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에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때 물에 끓는 점은 100도씨,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씨라고 합니다. 혼합물을 분리한 후에 A에는 에탄올이 남는데요. 여러분들 A 보면은요. 혼합물을 분리한 후, 이 말은 우리가 에탄올 수용액을 끓였을 때 먼저 분리되는 건 무엇이었어요? 먼저 끓어오르는, 즉 우리가 끓는 점이 더 낮은 에탄올이 선생님이 B에 모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에 주로 남은 물질은 물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니은, B에서 기체가 액체로 변한다. B에서 처음에 기체가 들어오겠지만 찬물이 있다 보니까 온도가 내려가서 우리가 액체로 변하게 되겠죠. 이 장치는 혼합물을 구성하는 선분 물질의 끓는 점 차이가 클수록 분리가 쉽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끓는 점 차이로 분리하는 장치잖아요. 그러면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쉽게 먼저 끌어나오겠죠. 끓는 점 차이가 작으면 같이 끌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끓는 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분리가 더 쉽겠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티귿 5번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풀어봤고요. 마지막 개념 클리어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서로 다른 두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며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 물질을 냉각하여 액체 물질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다?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단어 어디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 강의 원대한 개념 클리어 답은 무엇입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틈틈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벌써 첫 번째 대단원 수업도 막을 내립니다. 우리 다음 3강에서는요, 두 번째 대단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2: 산행안전사고.
1: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정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라면 친구들, 안녕하세요. 와, 드디어 비판적으로 읽어요.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라면을 잘 먹어서 라면 양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다 여러분이 드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국어 공부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라면 먹으러 갈까요? 우리 나라면.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 수 있다. 라면 먹으러 가자. 예, 아주 재미난 글과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다른 거 다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죠? 요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광고예요. 예, 광고. 광고,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예, 그 뜻이 그래요. 광고, 널리 알려라. 그럼 무엇을 널리 알리느냐? 제품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려라. 이게 광고예요. 읽어볼게요. 하늘을 나는 최고의 친구, 친구, 친구, 친구. 이 드론만 있으면 당신도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요, 요, 요. 갓난아기도 쉽게 조정할 수 있고, 고, 고. 놀라운 기능이 가득, 득, 득. 마법처럼 반짝이는 불빛과 깜짝 놀란 소리까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드론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광고 문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티가 납니다. 최고의 친구래요. 진짜 벌써 확 사고 싶어지죠. 그 다음 이것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대요.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사야 되겠다. 간단하기도 쉽게 조정할 수 있대요. 우와, 그럼 나도 조정할 수 있겠네? 쉬운가 보다, 조정하기가. 기능도 아주 놀라운 게 한가득이래요. 우와, 깜짝 놀랄 소리까지 나올 수 있대요. 야, 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이야,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생겼어. 당장 사러 가야지 했는데 이거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한마디씩 해요. 보겠습니다. 야, 갓난아기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건 거짓된 표현 같지 않냐? 이렇게.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응애! 하고 갓난아이가 어떻게 드론을 조정할 수 있지? 아, 깜빡 속을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드론만 있으면 하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과장된 표현 같아. 드론만 있으면 내가 세상의 주인공?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장된 것 같아. 생각해 볼 수 있죠? 깜짝 놀랄 소리?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드론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거 아닐까? 그걸 아주 멋지게 포장을 그럴듯하게 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친구가 또 있네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 깜짝 놀랄 소리. 그러니까 시끄럽단 얘기네, 소리가.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감추고 있다는 예리한 지적을 했어요. 그럴듯하죠. 자, 이것만 보면은 당장 사러 가야지 하고 싶다가도 여기 있는 이 친구들 거짓된 표현이 있어. 과장된 표현은 어쩌고. 아, 이거 몰래 감추고 있는 어떤 성능이 있는 것 같아. 소리가 크고 시끄러운 것 말이야.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되죠. 자, 이렇게 글을 읽을 때 계속 이 친구들처럼 판단을 해보고 또 판단을 한번 해보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혹시 과장되거나 거짓된 표현은 아닐까? 아, 이거 말이야. 혹시 드론 소리가 크고 시끄럽다는 걸 깜짝 놀랄 소리라고 포장한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것.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우와, 비판적 읽기. 어우, 멋있어 보이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해.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이 비판적 읽기가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판단하며 읽기. 얘네처럼
판단해보고 판단해보고 판단해보는 거예요. 그럼 뭘 판단하느냐?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이거 원래 모습보다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 아니야? 아, 이거 몰래 어떤 사실을 숨기고 슬쩍 다른 것으로 표현해 놓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하면서 읽는 것을 비판적 읽기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잘못됐어! 이 비판하고 다른 거예요, 이때는. 네. 판단하며 읽기는 뭐냐?

생각을 갖죠. 아우, 이제 뭐 우리 주장하는 글은 정말 쉽게 쉽게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자, 며칠 전에 우리 반에서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대요. 운동장 놀이시설은 누구나 함께 쓸수 있죠. 그런데 왜 다툼이 생겼을까?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질 않는데요. 이런 친구 있죠. 알죠. 자, 일단, 문제 상황을 봐야겠죠? 운동장 놀이시설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이거 문제 상황이죠. 예, 왜 그랬느냐? 어떤 친구들이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서 이런 다툼이 생겼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까요? 전체적인 내용하고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한번은 일단 이런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 나 한번 먹어보자. 이런 말 많이 쓰죠. 오, 나 한번 먹어보자. 하나 한번 먹었어. 오, 맛있다. 그러면, 야, 너한 번만 먹는다며. 어? 나는 이한 번인데. 이러면 돼요. 일단 한번 맛보자.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또 먹을 수 있잖아, 그럼. 그러면, 한 번은 뭘까? 뛰고. 한 번. 네, 이거 뭘까요? 이건 1회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딱한 번. 야, 나 이거 한, 뛰고. 번 먹어볼게. 그러면 한번 먹겠다는 거. 야, 이거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나도 막 먹어볼게. 시도해볼게. 이런 말이에요. 그럼 더 먹을 수 있지. 그죠? 뭔가 이렇게 강조할 때, 예, 한 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일단 차지하면, 이런 뜻이에요. 일단 차지하면, 비켜주지 않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자,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계속 차지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양보해야 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하지만 놀이시설은 모두가 함께 쓰라고 만든 것입니다. 끄덕끄덕거려지죠? 네. 자,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규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릴게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은 어디일까요? 즉, 이 글쓴이의 주장은 어느 부분일까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먼저 드릴게요. 선생님이 찾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더 재밌거든요. 응? 뭐 힌트가 있냐고요? 힌트 있죠? 모르겠다고요? 아, 힌트 주잖아, 이렇게. 어딘지 알겠어요? 찾았어? 찾았으면 여러분은, 예, 이제 주장하는 글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운동장 놀이시설을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무엇을 정하면 좋겠다? 규칙을 정하면 좋겠다.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가 주장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이번 공부의 목표는 어떤 읽기라고? 비판적인 읽기라고요. 비판적인 읽기. 자, 비판적인 읽기 부분에서 즉, 판단하기, 예, 판단하면 읽기 부분에서, 자, 이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괜찮은데요? 좋은 글인데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판단 1, 판단 2, 판단 3, 아무리 해봐도 글의 허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실패하신 겁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짜잔. 이거 뭐예요? 대관람차죠? 나 이거 그냥 봤는데? 그냥 멋있다. 타보고 싶다. 그냥 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 놀이시설이 어디에 있는 놀이시설이라고 했어요? 맞다. 운동장에 있는 놀이시설이었지. 그러면 이 대관람차 말고 여기 마치 저기 사람들이 줄을 쫙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대관람차 말고 무엇이 있으면 좋았을까? 예. 조금 더 관련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시소를 그려 넣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능목, 응? 능목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좋아하는 이런 거. 이러고. 정글짐을 좀 넣는다거나, 좀 이래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런데 대관람차를 여기다가 딱 그려놨어요. 보기엔 좋지만, 사실, 이글 전체 내용과는 좀 관련성이 적다. 예. 네. 관련성이

적은데요. 관련성이 적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내는 것이 바로 판단하며 읽기예요. 판단해 보시라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기입니다. 비판적 읽기. 자, 요런 거해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재밌습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문제 상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운동장에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운동장 놀이시설 가운데 고장난 것이 많다. 어떤 친구들은 놀이시설을 한번 차지하면 잘 비켜주지 않는다. 문제 상황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쓴 목적은 무엇인지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찾아 쓰시오. 뭐, 찾았으면 돼요. 찾았으면 되니까 잘 모르겠거든. 확인을 하세요. 자, 운동장 무엇을? 예, 놀이시설을, 어떻게 하자고? 어떻게 이용하자고? 공평하게 이용하자고 주장하기 위해서죠? 자, 여기 찾아 쓰시오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답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함정이 될 수도 있어요. 예, 말은 다 통하지만, 뜻은 다 통하지만, 글에 없는 내용이 여기 만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틀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왜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찾아쓰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글에, 즉, 제시문,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다 써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함정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잘 찾아서 전혀 엉뚱한 말을 뜻은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맞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전혀 엉뚱한 낱말을 가져다 놓지 마시고 거기에서 찾아서 지문에서 찾아서 정답 써주세요. 이 글을 읽고 다음 내용을 판단하여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글의 내용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글에서 제시한 그림 자료는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자, 이 내용을 판단해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는 거니까 글의 내용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 주장이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그럴듯해도 아, 우리에게 도움되는 주장 아니야. 그러면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거 진짜 문제다. 이 놀이시설 이용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해야겠네. 예, 어떤 주장이 나올까? 아, 요거 요 주장하는 글에 나온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림 자료가 내용을 잘 표현했나요? 그렇진 않았죠. 관련이 적었습니다. 왜? 우리 운동장에는 놀이시설이 아니니까. 글이나 자료의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자, 내용을 판단하며 읽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비판적 읽기라고 한다. 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요 용어 꼭 알아두세요. 사회, 수학, 과학에 나온 용어, 이거 중요해 하고 외우죠? 국어에도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공부할 때 유리합니다. 자, 비판적 읽기를 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비판적 읽기 하겠죠. 자, 이렇게 비판적 읽기를 할때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요? 글쓴이가 알려주는 정보는 무조건 믿을 수 있어. 글쓴이의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되는지 생각해 볼수 있어. 네, 판단한다, 생각한다. 이거 예, 같은 말이 되겠죠. 항상 그냥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믿지 마시고 생각을 해야 돼. 정말 그런가? 아닌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자체가 비판적 읽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긴 주장하는 글을 이제 읽기 시작해 볼 건데요. 요거 보세요. 1이라고 돼 있죠. 1.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 2는 다음 시간에 읽을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예, 꼭 다시 만나요. 예. 자, 1번 문단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끄덕끄덕. 예. 자, 스마트폰에는 전화, 문자, 사진 찍기, 카드 결제, 인터넷 같은 기능이 모두

카드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꼭 이렇게 버스 카드 이렇게 되면은 휴대폰을 딱 대면 버스 탈때딱 나와야 되는데 왜 선생님 안 나올까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슬퍼요. 자, 작고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 쉬워요. 그런데도 이 기능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 생활은 더 편리해졌죠. 하지만 따다다다 이제 하지만이 나왔어. 괜히 나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이 뒤에는 아주 부작용, 아주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그 부작용들이 나올 것 같지요? 왠지 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를 봐야겠죠. 여기 근거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스마트폰 폐해 경험이 있답니다. 대인관계에서. 여기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가 뭘까요? 사람을 대한다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문제일까 볼게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이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단위가 명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응답자를 100명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한번 더 해볼까요? 33.9와 4.3을 더하면 한 38.2. 약 38명의 사람들이, 38명의 사람들이, 자, 여러분,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네, 저 주위 사람하고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위 사람과 대화나 만남이 줄었나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 네. 라고 한 거죠. 몇 명이죠? 합하면? 여기 한, 네. 요렇게. 약 45명이 되겠네요. 100명 중에 45명이, 네. 저 대화, 그리고 만남이 줄었어요. 제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변명을 한다. 네, 여기도 있어요. 이거 몇 명이니까 다 더해보세요. 네, 41.1명. 네. 41명의 사람이 거짓말이나 변명을 했답니다. 와, 뭐, 적은 수는 아니에요. 그쵸? 38명, 45명, 41명, 지금 이러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과다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여기 있는 이 근거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기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물건 조립 기능. 재밌다. 근데 그러면 좋겠다. 물건도 조립해주면 좋겠다.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은? 자, 문단 1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정리한 것은 뭘까요? 자, 일단, 과도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알맞게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앞에 이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넣고 싶었는지, 그걸 제대로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란 뜻이거든요. 중심 내용.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익히도록 해야 된다.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왔다. 정답 1번.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어요. 아까 우리가 열심히 본거 있죠? 사람 수 세가면서. 예, 그게 뭘까요? 네, 바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뒤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되겠죠? 아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100명 가운데 약 45명이 스마트폰 때문에 대화나 만남이 줄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아까 그 표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프에서. 자, 100명 가운데 약 38명은요,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주위 사람과 문제가 있다고 대답했고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됩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 얼굴 보면서 대화하는 것이 점점 어떻게 된다?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던 것이, 그쵸? 하던 것이, 버릇대로 하던 것이 편해요, 사람은.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얼굴과 얼굴이 맞대어서 서로 대화하고 웃고 또는 뭐 화내고 서로 이렇게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걸 자꾸 해봐야 그게 어색하지 않은데 안 그러니까 가끔 얼굴 보고 얘기하려고 하면 어색해. 그렇죠? 자,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어색하다는 얘기는 안 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 글쓴이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 뭘까요? 스마트폰 사용은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통신비가 많이 든다.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공부할 시간을 빼앗긴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글쓴이가요, 주장을 먼저 넣었죠. 우리에게 보여줬지요.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로는 5번이 맞죠. 자, 그래서 5번 정답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문제만 열심히 풀면 내 국어 실력이 올라가겠지, 향상되겠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된다. 많이 읽어보면서 글의 짜임을 분석해 보고, 아, 이 부분이 주장이구나. 이 부분이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이유구나. 이 이유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는 바로 여기 있구나. 그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이 훈련만 잘하면 이 세상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많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이글 읽었으니까 다른 글!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 그걸 한번 수번 읽어보세요. 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직접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쵸? 계속 이것만 하다가 가끔 얼굴을 이렇게 맞대고 예, 직접 대화할 때가 있어요. 원래 스마트폰으로 대화를 하지요. 할 때는 직접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뭘딱 물어봤어. 너 짜장면 먹을래? 그러면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한 5분 있다가, 응, 해도 돼. 그런데 직접 얼굴 보고 대화할 때 5분 안 기다려주죠.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자, 직접 대화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버릇대로 하던 걸 하면 안 어색한데, 안 하던 걸 하려고 보니까 어색하고 불편해. 그래서 1번과 3번, 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한다고 했어요. 자, 판단한다. 뭐라고요? 비판적 읽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뭘 판단하냐?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한대요. 이 타당이 뭐라고 했어요? 이치에 맞다. 그래서 옳다.
이게 타당하다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정하다, 타당하다, 뭐, 합니다.

0: 합리적이다. 뭐, 다 갖다 붙여도 돼. 근데 원래 뜻은 이치에 맞아서 옳다구나. 예, 내용이, 아, 맞아, 옳아. 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 주장이 중요한가? 주장이 가치 있는가? 근거의 양이 아주 많은가? 이유가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가? 자, 알맞지 않은 거 뭐예요? 3번이 되겠죠? 양이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거가 객관적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리고 주장은 중요하다. 즉, 가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장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중요한 주장인가? 같이 그럴 만한, 우리가 그 주장에 설득 당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장인가? 요거 중요하죠? 요거 판단하셔야 돼요. 뒷받침은 뭐 말에 무엇합니까?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주장 아래 이유가 있잖아? 그 이유를 다시, 예, 근거가 뒷받침해주고, 네, 이렇게 뽀송뽀송, 예, 마시멜로 같은 것들이 창창창창, 예, 층을 이루어서, 있는 요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죠?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 기호 쓰래요. 자, 근거가 이유를 뒷받침을 잘 하고 있는지 판단.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어야 돼. 그쵸? 많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나? 그다음,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맞아. 근거는 제3자가 봐도, 남이 봐도 끄덕끄덕 할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보를 활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거가 이유를 적절하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판단이죠? 비판적으로 읽을 때 어떤 점을 살펴볼까요? 네, 가를 살펴봅니다. 가 내용 살펴보고요. 다 내용도 살펴봅니다. 라면 문제예요. 아래 놀이기구. 아, 이 놀이기구 한번 표현해 볼까요? 광고하는 표현. 과장되게. 재밌겠다. 예,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건 과장된 거 아니죠? 여러분의, 예, 그 과장된 광고 문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어.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우리 라면 친구 안녕!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1: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3: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1: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3: 어디로 가야지? 어? 저기야!
1: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1: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3: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1: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1: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혜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4번 문제부터 이어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4번 선생님이 한번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미 개념 시간에 이해를 하고 있는 공식을 적용하는 연습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4번 간단하게 풀 거고요. 오늘의 구원픽은 11번, 12번 문제인데, 역시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또 그래프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 두 개의 구원픽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4번 문제 빠르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X값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여러분 지금 O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4개의 변의 길이를 ABCD라고 놓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게 개념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증명했던 방법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또 나머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식 생각할 수 있어서 x제곱에다가 4의 제곱 더해준 게 10의 제곱에다가 7의 제곱 더해준 것과 같다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x제곱이 149에서 16을 빼낸 거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x제곱은 133이야라는 정답 바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 그게 4번이었죠.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본다면 그냥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로 바로 풀어져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시간 쓰면 안 되는 문제였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그런 게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이 5번 문제 볼 텐데, 이 5번 문제 전개도랑 관계가 있는 문제죠? 펼쳐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옆면 쭉 펼쳐내면 직사각형으로 펼쳐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아래에 지금 밑면 하나 붙어 있는데, 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다라는 얘기 쓰여져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20파인데 그 20파가 바로 옆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공간이 좁으니까 단위 노선 생략하고 나중에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높이를 생각해 보면 높이는 15파이 센티미터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B에서부터 원기둥의 옆면을 한 바퀴 돌아서 그 아래에 있는 A라는 점까지 와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B라는 점이 여기 위에 있다면 A라는 점이 아래에 있었고 그 A와 같은 역할을 하는 점이 반대쪽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그려봤으니까 이점 A라고 놓고요. 선분 BA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지금 알아챌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직각 삼각형 눈에 하나 보이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근데 좀 난감해. 15파이, 20파이, 파이를 제곱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지? 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고민을 할때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된다? 너를 5파이로 나눈다면 3대, 너를 5파이로 나눈다면 4라는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빗변의 길이의 비가 실제로 5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길이를 구할 때는 5파이를 곱해주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분 BA의 실제 길이가 25파이 센티미터가 된다라는 생각 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정답은 2번 25파이 센티미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할 만합니까? 물론 이거 이렇게 풀지 않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선분 BA의 제곱을 생각하면 15파이의 전체 제곱에다가 20파이의 전체 제곱을 더한 것과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225파이 제곱, 그 다음은 400파이 제곱, 전체적으로 625파이 제곱이니까 BA를 제곱해서 625파이 제곱이 나왔다는 얘기는 제곱하기 전에는 625를 제곱하기 전인 25, 파이 제곱을 제곱하기 전인 파이가 같이 붙어 있을 거란 얘기라서 25파이 하고 찾아낼 수 있겠지. 자, 이 불편한 과정 거쳐가지 말자고요. 3대 4대 5, 실제 길이는 5파이 곱하면 되니까 25파이 생각해 주자. 정답 2번 하고 고를 수 있는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픽이라고 얘기했던 문제, 거기에서 했었던 아이디어가 그대로 담겨 있죠. 펼쳐 직선 그려서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해. 그런데 계산이 숫자가 크니까 비율로 생각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있는 복사판 문제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가자. 6번 문제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 삼각형인 것을 골라라라고 얘기했네요.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를까요? 피타고라스 수 떠올라야죠. 피타고라스 수를 그대로 골라내면 그게 바로 자연수 변의 길이가 자연수일 때의 직각 삼각형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몇 번? 4번, 7, 24, 25가 피타고라스 수를 그대로 만족시킨다 생각할 수 있고요. 보자마자 정답은 4번 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연습이잖아. 공부하니까 피타고라스 수를 이때 한번 다시 점검해 볼까요? 자, 4, 5와 짝지어지는 건 그렇지. 3, 4, 5가 짝지어지겠죠? 8과 10이랑 같이 짝지어지는 건요. 6, 8, 10. 이게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할 겁니다. 3, 4, 5의 두 배씩 되는 거죠. 그리고 5, 12, 15인가요? 아니지. 5하고 12하고 13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7, 24, 25 피타고라스 수 만족하고요. 9, 30, 31? 아닙니다. 9에 40, 41이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죠. 하나 빠져 있는 거 있는데 8, 15, 17까지도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피타고라스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요것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다. 실전에서는 제곱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렇게 고르고 넘어가는 게 실전용 풀이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6번 문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충분합니다. 7번으로 가자. 7번은 우리 구원픽으로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문제 중에 하나죠. 그림에서 변의 길이들이 다 똑같을 때 A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한번 순차적으로 적용해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자, 먼저 선분 AC의 길이 생각해 봅시다. 자, AC의 길이를 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AC의 제곱을 생각할 수는 있다. 자, 이 길이도 1이고 이 길이도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AC의 길이의 제곱이 2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면요, AD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도 있겠죠? 다음과 같은 직각 삼각형에서 AD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뭐랑 똑같아? 선분 AC의 제곱에다가 선분 CD의 제곱을 더해준 것과 같은데, AC의 제곱을 2라고 이미 구해놓았고요. CD가 1이니까 CD를 제곱해봐야 1 되면서 AD의 제곱은 3이다 라는 생각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자, AD의 제곱 알고 있으니까 이 길이 1이었기 때문에 AE의 제곱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선분 AE의 제곱을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 너는 선분 AD의 제곱에다가 선분 DE의 제곱을 더해준 건데, AD의 제곱은 3이라고 구했고 DE의 제곱해봐야 1인 거니까 AE의 제곱이 4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선분의 길이를 제곱했는데 4 나왔대요. 그럼 당연히 그 선분의 길이가 몇이야? 2cm야라는 거 단위까지 붙여서 표현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cm를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할수 있겠니? 좋았어. 이렇게 직각삼각형들이 계속 연달아 붙어 있는 경우, 요거 시험에 많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었고, 나중에 중학교 3학년 그대로 나올 거고요. 고등학교 1학년 똑같이 등장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오늘 구원픽을 붙이지 않은 이유, 예전에 우리가 이미 강조했기 때문이지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가자. 8번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ABCD가 존재합니다. 그때 1cm, 1cm, 1cm, 1cm로 변의 길이를 잡고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이런 문제 풀때 안에 있는 사각형이 나도 모르게 정사각형이라고 전제를 내리고 문제를 풀어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풀면 감점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정사각형이다라는 얘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길이가 1cm였어. 이 길이가 3cm였어. 그리고 사이에 직각하고 끼어 있죠. 근데 아래에 있는 거 어때요? 1cm, 3cm 직각. 1cm, 3cm 직각. 1cm, 3cm 직각이니까 이 옆에 있는 직각 삼각형이 모두가 다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정사각형인가요? 아니, 아직 부족해요.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말은 모두 될수 있으니까 이게 직각이라는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지. 저게 직각이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각을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해 보도록 하자. 자, 이 각을 동그라미, 이 각을 세모라고 하면 합동이니까 너 세모, 너 동그라미가 되는데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는 당연히 직각삼각형에서 90도여야 되는 게 확실하죠. 그렇다면 이렇게도 두개 더해서 90도니까 나머지 한각 90도가 되면서 안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된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네 개의 네 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죠. 정사각형이니까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만 알아낼 수 있으면 넓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선분 EF의 길이의 제곱입니다. 그게 바로 넓이가 될 거니까. 근데 이 EF의 길이의 제곱은 아래 있는 직각 삼각형에 의하면 선분 BE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선분 BF의 길이의 제곱 더해준 거랑 같으니까 BE의 길이는 3cm였으니까 제곱하면 9가 될 것이고 넌 1이었으니까 제곱하면 1이라서 아, EF의 제곱이 10이다라고 계산해낼 수 있겠죠. EF의 제곱 자체가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될 거니까요. 10 제곱 센티미터라고 정답 써주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어때요? 그냥 대충 보고, 아, 답은 10이야 라고 찾아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요. 아, 이런 문제를 우리 친구들이 대충 보고 푸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꼭 이런 건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땐 반드시 안에 있는 EFGH라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설명을 선생님처럼 하셔야 됩니다. 합동을 이용해서. 할수 있겠죠? 네, 꼭 필요합니다. 자, 이 8번 문제.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안에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걸 설명하는 게더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자. 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형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해서 1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래요. 자, 이거 회전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원뿔 나오죠. 직접 그려보지 않더라도 요 작은 것만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원뿔이 이 모선 13cm가 원뿔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모선 20cm는 어때요? 더 커다란 원뿔을 이렇게 바깥쪽에 더 커다란 원뿔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아, 굳이 다 그리지 않아도 돼. 우린 상상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 이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내는 원뿔에서 가운데 있는 빨간색 직각 삼각형이 만들어내는 원뿔을 빼내면 되겠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 이제 우리 뭐만 필요합니까? 높이만 필요하다. 이 빨간색 직각 삼각형의 높이 구해보자. 5. 나는 모르는 높이. 빗변의 길이 13. 그럼 머릿속에 또 12cm 떠오르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선분 AD의 길이가 12cm가 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원뿔의 높이가 12cm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지름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이 길이는 5cm라는 거 알아요. 그럼 선분 DC라는 커다란 원뿔의 반지름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이건 어때? 20, 12, 그러니까 이쪽이 16cm야 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20의 제곱에 12의 제곱 빼면 16의 제곱하고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면 4로 나눠서 3대에 4대에 5라고 생각하고 실제 길이는 4배 했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죠. 선분 DC의 길이가 16cm다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회전체의 부피 구해볼 수 있겠다. 커다란 노란색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내는 원뿔의 부피 생각해보면 너는 3분의 1 곱하기 16의 제곱 파이. 이게 민넓이죠? 네, 거기에다가 높이 12 곱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작은 이 원뿔, 빨간색 직각삼각형으로 만들어내는 원뿔 빼내야겠다. 그렇다면 너는 3분의 1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파이. 거기에다가 12를 곱해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계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2와 3분의 1을 먼저 나눕시다. 4 남을 거고요. 3분의 1과 12 먼저 계산하면 4 남을 거예요. 결국
4 있고요. 파이 있으니까 4파이로 묶어내시면 여기에는 16의 제곱만 남고 뒤쪽에서는 4파이로 묶어내면 5의 제곱만 남는다 생각할 수 있겠죠. 산수 계산할게요. 자, 앞에는 4파이 그리고 뒤쪽에서는 16 제곱하면 256이고 25 제곱하면 5 제곱하면 25하고 나타날 테니까 너는 4파이에 곱하기 231이다 라고 식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자, 곱하면 4에 다음에 2에 자, 924파이라고 우리 정답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단위는 당연히 3제곱 센티미터 부피니까 붙여주셔야 되는 거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죠. 결국 원뿔 직각삼각형 돌리면 원뿔 나타난다라는 상상은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던 거고 중요한 건 높이와 반지름 필요한데 전부 피타고라스 정리, 피타고라스 수, 비율 활용해가지고 구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9번 문제 중학교 1학년 지식이 조금 필요했지만 회전시켰을 때 원뿔 나타난다라는 사실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았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해야 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5와 8과 X인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제곱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요 우리 친구들이 함정에 많이 빠져요. 5, 8, X의 순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왠지 X가 제일 크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변의 길이들을 봤을 때 작은 거에서부터 큰 거 순서로 써주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이것만 떠올려. 직각삼각형이 있어서 요 변의 길이가 5, 이 변의 길이가 8,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X인 직각삼각형만 떠올리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어디를 찾아봐도요. X가 빗변이다? X가 제일 길다? 이런 얘기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X가 제일 길다고 단정해버리면 답이 하나밖에 구해지지 않습니다. X가 더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해야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길이가 5, 니가 빗변의 길이가 8이 되면서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X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 생각해야죠. 이 두 가지의 상황에서 x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서 x제곱 구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자. x의 제곱 너는 5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5의 제곱 25에다가 8의 제곱 64 더해주는 거니까 아 x제곱이 89가 되는구나 라고 하나의 x제곱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삼각형처럼 빗변의 길이가 8이라면 상황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가장 긴 변의 제곱 8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되니까 x제곱 더하기 5의 제곱으로 표현됩니다. 결국 x제곱이라는 값은 8의 제곱 64에서 5의 제곱 25를 빼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x제곱 값은 39다라고 찾을 수 있죠. 그래서 39와 89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답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걸 빼먹어서 틀리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제에서 왠지 X가 제일 큰 것처럼 보여지도록 서술을 해주었지만 X가 제일 크다라는 얘기가 쓰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X가 제일 긴 빗변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모두 다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좋아. 반드시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 10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1번하고 12번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놓은 문제인데 두 문제 잘 한번 살펴봅시다. 11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5에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문제 선생님이 왜 골랐는지 느낌 딱 오시죠? 그래프랑 직각삼각형을 엮어서 지금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직각 숨어 있는 거거든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점의 좌표를 알아야 이 두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빗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저 두 점 좌표 구할 거예요. 저 두 점은
X축,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절편들이죠. 그럼 X에다 0 혹은 Y에다 0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겠네. 먼저 X에 0을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자, X에 0 대입하면 3Y가 12다라고 쓰여지면서 Y가 4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어요. X가 0일 때가 Y절편이고요. 그때 Y값이 4다라는 이야기니까 요 높이가 4가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자, 두 번째로는 우리 y에다가 0 한번 대입해 볼까요? y에 0 대입하면 어때요? y가 사라지면서 4x가 10이다라는 결과 얻을 수 있고, 자, x가 3이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 말은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가 3이고, 그건 이 길이가 3이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직각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3과 4다라는 이야기니까 빗변의 길이는 가로쳐 준 거나 마찬가지다. 피타고라스 정리 적용하면 되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수 적용하면 3, 4, 5라고 빗변의 길이 구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조건 가지고 뭘 구해라 라고 얘기한 거야? 선분 OH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선분 OH의 길이는요, 선분 5라고 이야기하는 걸 밑변으로 생각했을 때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해서 문제 풀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소공식 기억납니까? 그래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글 소 만들어내는 형태로 우리 곱하면 서로 같아진다라고 얘기했던 소공식 생각할 수 있죠. 실제로 이 그림 뒤집혀 있지만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의 응용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그 직각 부분에서 수선해발 내렸으니까 너랑 너랑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다 닮아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괜찮지? 어떤 생각을 해도 좋아요. 뭘 생각해도 좋은데 소공식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O에다가 선분 OH의 길이를 곱해주면 그게 3과 4를 곱한 거랑 같아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해서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5H다라고 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어차피 2분의 1 약분해서 없앨 거니까 그냥 바로 씁시다. 그럼 선분 OH의 길이는 너는 얼마더라? 5분의 12더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길이 구해봐라라고 얘기했으니까 5분의 12를 정답으로 쓰는데,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삼각형의 길이에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선분 OH의 길이를 5분의 12라고만 써야 되지. 여기에다 그냥 습관적으로 센티미터를 붙이면 틀리는 게 되겠죠, 오히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단위가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면 이렇게 그래프와 도형들을 연결시키는 문제들을 많이 풀 텐데, 그때는 전부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로만 써내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자, 요게 이렇게 풀면 정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X절편과 Y절편 구해나가는 거, 이렇게 X에다 0 대입하고 Y에다 0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죠? 있는데, 이 과정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도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주어져 있는 식이 4X 플러스 3Y는 10이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거 우변을 equal 1 하고 만들면, 그러면 x 아래에 있는 숫자가 x절편, y 아래에 있는 숫자가 y절편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 1이라고 얘기하는 값이 나타날 수 있도록 양변 12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3분의 x 플러스 4분의 y는 1이다라고 쓸수 있으니까, 아, 너 x절편, 너 y절편 하고 한꺼번에 x절편, y절편을 구해서 여기 있는 선분의 길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우리 옛날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풀어서 우리 11번 문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2번은 실제로 개념 설명할 때 나왔었던 그런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 개념들을 우리 한번 직접 설명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색깔칠에 있는 이거 반원도 아니고 활골도 아닌 이런 이상한 모양의 영역의 넓이, 그걸 더하면 이 직각 삼각형의 넓이하고 같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 한번 서술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죠. 할수 있겠니? 자, 보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선분의 바, 이그 선분의 길이 a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요게 2분의 b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원 두 개에다가 직각삼각형 더해서 커다란 반원의 넓이 빼낼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여기 있는 전체 도형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반원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반원에다가 직각삼각형까지 더해져 있는 형태인데, 전체 도형은 색깔 칠해진 부분은 거기에서 커다란 반원을, 즉 지름을 C로 하는 반원을 빼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까지 빼낸 게 색깔 칠한 영역이죠. 자, 이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자, 먼저는요, 왼쪽에 있는 반원의 넓이 생각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였으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A에 제곱해서 원의 넓이 구하고요. 2분의 1 곱해서 반원으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반원은 당연히 파이 곱하기 2분의 B에 제곱 곱하기 2분의 1 하고 쓰여질 거고,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가 AB였으니까 2분의 1 AB로 우리 넓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노란색 반원의 넓이 생각해보면 파이에 2분의 C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하고 넓이 계산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지름의 길이가 C였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C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계산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항에서 분모가 2의 제곱 그리고 2하고 쓰여져서 분모 8하고 만들어지고 파이까지 곱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두 번째 항에서도 역시나 분모는 8, 거기에 파이 곱해져 있고요. 마지막 항에서도 분모는 8하고 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통으로 8분의 파이가 다 들어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거 써보면, 자, a제곱, 여기에서 플러스 b제곱, 자, 마지막에서 마이너스 c제곱하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다음이 붙어 있는 게 2분의 1 ab다라는 생각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요. 이것 때문에 오늘의 시험지 미리 보기를 가져왔다, 오늘의 구원픽을 가져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래? 여기 있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아닌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니까, 아, 너 빗변의 길이의 제곱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이값 전체가 0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사라지면서 2분의 1 AB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결국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가 삼각형의 넓이랑 같아진다라는 것이 작은 반원의 넓이 두 개를 더한 것과 커다란 반원의 넓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빼면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 해줄 수 있는, 네, 그것 때문이죠.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빠르게 간단한 거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x-y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x가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 안에 들어있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식을 쓰자면 15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을 더하면 17의 제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값 구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때요? 8, 15, 17이 있으니까 x는 8이구나 바로 눈치챌 수 있겠다. x가 8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게 8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y와 8과 10이니까 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지. 뭐? 6, 8, 10. 그래? 그럼 y는 6이네 라는 생각하면서 x와 y를 다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x와 y에 대해서 x-y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e를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어때? 할 만하세요? 마지막, 계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수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서술형 대비라고 나와 있어서 식을 써주시고 답을 쓰는 게 좋겠죠. 그치? 여기까지 선생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뒤에 있는 문제 2번부터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Giga Choli, please go. Bye.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시 대처법.
2: 너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너,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2: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1: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3: 이구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이구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4: 바뀌는 게 있을까?
2: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2: 야, 점심 치킨이! 가자!
3: 응?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봇카 분리랑 꼭꼭 약속!

0: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친구 찐 있잖아. 찐이 병원에 갔다 왔대.
1: 뭐? 어디 아프대?
0: 몸에 나비 들어갔대. 근데 누나 나비 뭐야?
1: 아휴, 나비는 철이나 금 같은 물질이야.
0: 나비 몸에 들어가면 아파?
1: 그럼 너 마왕이 데려간 소년 이야기 기억 안 나?
0: 아, 그 소년!
1: 아!
0: 기억 안 나!
1: 아이고,
0: 누구지?
1: 좋아, 그럼 이 누나가 기억나게 다시 얘기해 줄게.
0: 정말 누나 최고 최고!

0: 몸에 들어오면 안 돼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친환경 용사와 환경 파괴마원이 큰 싸움을 벌였는데
1: 친환경 용사 넌 날 이길 수 없어.
2: 지구의 환경은 내가 지킨다.
1: 환경 파괴 비!
2: 친환경 파워!
0: 온 힘을 다해 서로를 공격했지만 무승부로 끝이 났지. 그리고 얼마 후 한 아이가 태어나자 예언자가 말했어.
3: 이 아이는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
0: 그런데 바로 그때 마왕이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야.
1: 내가!
3: 아이고, 안 돼!
1: 이 아이가 이곳에 살게 되면 나를 닮게 되겠지?
0: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아이는 소년이 되었어.
4: 심심해.
1: 그럼 이거 갖고 놀래?
4: 우와, 감사합니다.
0: 소년은 하루 종일 알록달록한 장난감을 갖고 놀기도 하고
4: 이거를 어떻게 갖고 놀지?
0: 먼지가 많은 더러운 곳을 지나다녔지.
4: 좀 쌓여있어요.
1: 성이 오래돼서 페인트가 벗겨진 거야.
4: 제가 좀 치울까요?
1: 에헤이!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4: 걷기만 해도 먼지가 나는걸요?
1: 먼지가 더 많이 나도 우린 청소 같은 거 안 해.
0: 그러다 식사 시간이 되면
1: 자, 밥 먹자.
5: 네!
4: 저기, 저 아직 손을 못 씻었는데요?
1: 손? 우린 손을 절대 씻지 않아. 그렇지?
5: 네, 마왕님!
1: 알았으면 어서 먹자꾸나.
5: 네!
4: 네!
0: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 게다가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어서 성화는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이 많았지. 그러던 어느 날
2: 야! 드디어 찾았다.
4: 누구?
1: 마왕님이 없을 때를 노려서 나타난 거냐? 그럼 우리가 상대해 주지.
2: 응. 예! 친환경 파워! 도대체 왜 쓰러진 거지? 친환경 분석! 아니, 이럴 수가. 몸속에 나비 이렇게 많다니.
0: 알고 보니 소년의 몸에 나비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6: 그랬구나. 근데도 나 우리 몸에 나비 들어가면 왜 우리 몸이 아픈 거야? 왜 우리 몸에 나비 들어가면 우리 몸이 아픈 거냐고. 왜?
0: 그건 우리 친환경 용사한테 물어볼까?
6: 좋아, 물어보자.
0: 좋아, 호기심 딱지 따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친환경 딱지. 친환경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친환경 용사님이다.
2: 나는님,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용사.
6: 안녕하세요.
4: 궁금한 게 있어요. 몸에 나비 들어가면 왜 아픈 거예요?
7: 그 이유, 지금부터

0: 알려드리죠. 옛날에는 납이 철에 비해 잘 녹슬지 않고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납 대신 다른 물질을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플라스틱 물건이나 벽에 칠해진 페인트에 납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에도 납이 숨어 있습니다. 납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0: 장난감을 만진 손으로 입을 만질 때.
1: 아, 여긴 어디지? 저기 들어가도 되나?
0: 납이 입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떨어진 페인트 가루 속에 있는 납이 먼지와 섞여 코와 입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어.
2: 뭐야? 아이, 들어가기 싫어.
0: 음식과 함께 납이 들어가기도 하죠. 게다가 미세먼지 속에도 납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그렇구나. 그럼 납이 몸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0: 일부는 몇 달 정도 지나면 밖으로 나가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대부분의 납은 뼈에 자리를 잡습니다.
4: 네? 뼈에요?
0: 뼈에 자리를 잡은 납이 많아지면.
5: 아이, 심심해. 우리 나가볼까?
0: 조금씩 뼈 밖으로 나와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착향극, 착향극,
1: 착향극. 우리랑 같이 놀래?
2: 니들 뭐야? 나 산소만 반해야 돼.
5: 산소? 이리 줘봐!
2: 안 돼, 이게 산소! 산소야!
1: 받아라!
2: 안 돼! 산소 빨리 올려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를 어쩌지? 돌려줘.
6: 저 결국아 산소를 가져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저 결국.
2: 내님, 내님. 남들이 산소 운반을 방해하고 있어요.
6: 뭐라고? 그럼 안 되는데.
2: 돌려줘.
0: 뼈 밖으로 나온 납은 저 결국의 산소 운반을 방해하여 빈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들어온 납은 뇌에 또 다른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럼 어떻게 해요?
0: 납 같은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친환경 물건을 사용하고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길러서 납이 몸에 들어온 것을 막아야 합니다.
3: 친환경 물건 쓰기, 손 자주 씻기.
0: 어릴 때 하는 노력이 어른이 되어서 하는 노력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3: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손 잘 씻어야겠다.
5: 맞아, 맞아.
1: 근데 누나, 쓰러졌던 소년은 어떻게 됐어?
3: 응? 소년이 어떻게 되냐면
0: 몸속의 납을 없애야겠어. 친환경 파워!
1: 감사합니다.
3: 친환경 용사 덕분에 소년은 건강을 되찾았고.
0: 손은 잘 씻었느냐?
1: 네, 비누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0: 그럼 검과 방패는?
1: 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검과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0: 좋아, 그럼 시작하자. 친환경 파워!
3: 친환경 환경 파괴 마왕을 이기기 위해 친환경 용사와 함께 훈련을 시작했대.
7: 친환경 파워!
1: 둘이 함께 환경 파괴 마왕을 꼭 물리쳤으면 좋겠다.
3: 우리가 친환경 물건을 쓰면 쓸수록 용사와 소년의 힘이 강해질 거야.
1: 맞아 맞아. 누나 이제 친환경 딱지 낮추면 안 될까요?
3: 노래 잘하는 친구.
1: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유치원생 유지!
1: 와, 우리 어떡이 잘하는데?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빨간색, 노란색, 하늘색. 선생님은요, 보라색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라색으로 한번 촥!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단원 배운 내용을 쫙다 총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바로 단원 정리평가 시간인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4회 2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거니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해봐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단원 정리 평가 1회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리본이 조금 큰가요? 자, 1번. 다음 중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여름에는 더웠는데 가을이 되니까 선선해졌다. 이것은요, 계절의 변화이죠. 다음, 2번. 아침에 길었던 그림자가 낮이 되자 짧아졌다. 아침, 낮. 이것은 하루 동안의 변화이죠. 시간의 흐름. 3번. 저녁에는 일기를 쓰고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저녁, 저녁, 저녁. 이것도 하루의 어떤 일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번.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대비해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한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과 또 관련이 없죠. 5번. 5살에는 유치원에 다녔는데 8살에는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바로 나이라고 했으니까 5살, 뭐 8살 이런 것이 나이잖아요. 따라서 나이에 따라 시간의 흐름을 알수 있는 것은 우리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한 꿀단지 친구가요, 어머니와 함께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꿀단지 친구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엄마 머리카락이 되게 짧았는데, 어느새 이만큼 길었다. 아, 그럼 지난달은 아니겠네요. 훨씬 더 오래전에 이렇게 짧았는데, 몇달 만에 되게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엄마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게 자란 것을 보면은 바로 무엇의 흐름을 알수 있냐면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죠. 시간. 따라서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요, 시간의 흐름, 시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또, 이 머리카락 말고도요, 우리 엄마 얼굴에 주름이 하나 더 생겼다. 내가 너무 속을 썩였나? 뭐 이런 부모님의 주름을 보면서 또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고 또뭐 내가 키가 이만큼 커졌네? 나 몸무게가 이만큼 늘었네? 어떤 키나 몸무게, 나의 변화를 통해서 또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바로 엄마의 머리카락이 자란 걸 보고 바로 흐름은 흐름인데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3번은요. 다음 중 현재를 나타내는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배웠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보죠. 자, 1번. 내일, 훗날. 내일과 훗날은 모두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 미래를 표현하는 말이니까 틀렸고요. 자, 2번. 오늘, 지금. 둘다 현재를 나타내는 말 맞습니다. 3번, 나중. 이건 미래. 올해. 이거는 현재. 틀렸고요. 4번, 오래전. 과거. 어제. 과거. 틀렸고요. 5번, 내년. 미래. 지난번. 과거. 틀렸습니다. 따라서 현재를 나타내는 말. 바로 2번이 정답인데요. 자, 그런데 3번 문제는 이렇게 풀수 있지만 문제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긴 문장을 주고 여기서 뭐 현재를 찾아보세요, 미래를 찾아보세요 했을 때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올해 요거 하나만 보고 현재다 이렇게 고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기 뒤에 올해 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이런 예정이라는 말이 있으면요, 이건 또 미래예요. 왜냐하면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만 보고 뭐 현재다, 뭐 미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문장이 있으면 끝까지 그 문장을 읽어주고 판단해야 합니다. 올해더라도 예정이 있으면 미래다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3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인데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빈칸이 있고요. 이 말의 뜻은 시간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기를 묶어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정보화 시대 또는 뭐, 조선 시대 뭐,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이 정답을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시대가 정답이죠. 시대. 이 시대라는 것은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시기를 묶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인데요. 자, 1번, 연도는요, 한 해를 말하는 뜻이죠. 뭐, 2018년, 2019년, 2025년처럼 말이죠. 자, 연대는요, 뭐 10년, 100년 단위로 묶어 표현하는 말입니다. 1990년대, 2000년대처럼 말이죠. 자, 3번은요, 세기예요. 100년을 한 단위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고요. 21세기. 5번, 역사는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걸 바로 역사라고 하잖아요.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정보화 시대, 조선 시대, 바로 시대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죠.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볼까요?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할머니에게 가서 여쭤보는 방법? 가능하죠. 할머니, 저 아기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이렇게 말이죠. 다음 2번. 나의 돌잔치 영상 보기. 그래요. 내가 아직 기억이 나지 않는 이 돌잔치 영상을 보고 내가 돌잡이 때뭘 잡았는지 뭐 이런 걸알 수도 있잖아요. 다음 3번. 유치원 졸업사진 보기. 그래요. 옛날 사진을 보면서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친구에게 내일 할일 물어보기. 친구야, 너 내일 뭐할 거야? 이거랑 나에게 일어난 중요한 일은 관련이 없습니다. 자, 5번. 부모님이 쓰신 육아일기 읽어보기. 그래요. 부모님이 나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또 육아일기를 보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좋은 방법. 알맞지 않은 것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인데요. 다음 중 가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중요한 일을 연표로 만들 때 연표의 가장 끝 지점에 오는 일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연표라는 것은요,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 표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 연표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을 앞쪽에,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을 저 끝에 배치합니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끝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을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자, 보니까 1번은 2013년 부모님이 결혼. 2번, 2022년 인천으로 영차영차 이사감. 3번, 2020년 생신 축하합니다. 할머니 생신을 축하함. 4번, 2019년 응애응애 동생이 태어남. 5번, 2023년 내가 이 초등학교에 빰빠라밤 입학함인데요. 가장 끝지점은요,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연도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2023년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이구나. 따라서 5번이 정답이겠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오는 일은요, 가장 먼저 일어난 일. 이 중에서 바로 2013년 이것이 바로 가장 먼저 탁 오겠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연표를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방금 봤던 이 연표, 어떤 과정으로 만들까요? 배운 내용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 중요한 일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연표에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나열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지 열심히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일들을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 잘 정리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연표의 순서대로 쓰고 이제 표시도 해야겠지요. 니은이 세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어울리는 그림이나 사진으로 잘 꾸미는 것. 꾸미는 것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역, 디귿, 니은, 니을순을 찾으면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정답 2번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물건으로 알수 있는 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우리 오래된 물건이나 자료를 이용해서 어떤 과거의 생활 모습을 마치 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듯이 할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 내용인데요. 자, 어떤 물건이냐 보니까 책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락이 있습니다. 자, 책상은 어때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의 책상과 다르게 생겼지요. 일단 나무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런 서랍도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이랑 좀 다릅니다. 아, 옛날에는 이런 책상을 사용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그리고 도시락은 옛날에는 급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을 여기다가 싸 들고 다녔구나라는 것도 알수 있죠. 따라서 옛날에 농사 짓는 모습, 2번, 옛날의 가정생활 모습, 3번, 옛날의 학교생활 모습, 4번, 옛날의 명절을 지내는 모습, 5번, 옛날의 소식을 주고받는 모습, 아니고, 바로 학교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3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굉장히 한 교실에 많은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책상에 앉을 때도요, 한 명에 한 책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쭉한 책상에 이렇게 두 명의 친구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했지요. 왜냐하면 한 교실에 그만큼 많은 친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책상을 이용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옛날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옛날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을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기억은요, 옛날 일기입니다. 옛날 일기 보고 옛날의 생활 모습, 또이 당시 이 일기를 썼던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맞고요. 자, 니은은요, 생활 계획표입니다. 생활 계획표는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거야? 라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고요. 자, 니은은, 디귿은요, 호롱입니다, 호롱. 호롱은요, 전기가 없던 시절에 여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붙이면은 어두운 밤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던 물건이기 때문에 옛날 생활 모습 알수 있고요. 다리미는 지금 사용하는 물건이지요. 따라서 옛날의 생활 모습을 알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 되므로 기역과 디귿 두 개를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옛날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할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체육관, 2번 공연장, 3번 놀이동산, 4번 천체 관측소, 여러 가지 별들을 볼수 있는 5번 민속박물관 중에서 바로 옛날에 어떤 자료나 뭐 건축물 같은 것들을 함께 볼수 있는 바로 민속박물관이 정답이지요. 따라서 10번에 5번 정답으로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번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과거 모습을 알아보려고 할 때, 인터뷰하기에 알맞은 사람을 두명 고르래요. 인터뷰하기에 알맞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과거 모습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떤 분께 여쭈어보면 좋을까요? 라는 문제로 바꾸어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동생. 2번, 친구. 3번, 외국인. 4번, 문화해설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 5번, 동네 오래 살아오신 어른께 또 증언을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요. 따라서 알맞은 사람은 바로 4번과 5번이기 때문에 4번과 5번 두 명을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나 이렇게 어른께 여쭤보면 우리 지역의 변화, 또 과거 모습까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수영인의 집에서 찾은 오래된 물건이래요. 이 물건으로 알수 있는 옛날 생활 모습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요즘에는요, 이 무선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선이, 꼬불꼬불 선이 달린 유선 전화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어때요? 굉장히 크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똥똥똥 동그라미가 있는 요런 다이얼이 있습니다. 이걸 다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요, 지금은 버튼식으로 딱딱딱딱 눌러서 전화를 하지만, 옛날에는 여기다가 손가락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찍었답니다. 따라서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은, 아, 옛날에는 전화기가 지금보다 굉장히 크고 무거웠구나. 또 유선 전화기가 있었구나. 또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다이얼을 돌려, 다이얼을 돌려, 빙그르르 다이얼을 돌려, 전화를 했다. 전화를 했다. 또는 뭐 전화기가 크고 무거워서 휴대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한 가지 우리 친구들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알수 있는 옛날 생활 모습 묻고 있는데요. 자, 포스터가 나와 있네요. 자, 이 포스터는 1970년대 포스터입니다. 이 쌀밥에 잡곡을 섞어 먹고 이걸 혼식이라고 하는데요.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자 분식이라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자, 왜 굳이 쌀밥에 잡곡을 섞으세요? 왜 굳이 쌀이 아닌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세요? 라고 했냐면, 바로 선택지 1번. 쌀이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쌀을 찾으면 이 부족한 쌀이 더 부족해지니까 대신에 밀가루로 많이 먹고요. 잡곡을 섞으세요. 이렇게 홍보를 한 것이죠. 따라서 쌀이 부족했다라는 것알수 있기 때문에 13번 문제 정답은 1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인데요. 오래된 자료들을 살펴볼 때 알아볼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런 뭐 문헌 자료, 물건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는요. 첫 번째,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아보면 좋죠. 자, 두 번째, 어떻게 쓰이던 것인가 쓰임새를 알아보는 것도 좋고요. 3번, 누가 사용하던 것인가 좋고요. 4번, 그 물건의 재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도 좋지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볼 점은 알맞지가 않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1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지환이와 할머니의 대화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위에 대화에 나타난 지역의 변화 모습 조사 방법을 묻고 있는데요. 자, 대화를 보죠. 지안이가요, 할머니, 우리 지역 이름에 담긴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할머니께 여쭈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요, 아이, 그럼 있지. 옛날 어느 절에 쌀이 나오는 돌이 있었단다. 그런데 스님이 쌀을 더 얻고 싶어서 이 쌀이 나오는 구멍을 키웠지. 그러자 이 쌀이 나오지 않았어. 스님이 반성하며 절을 올리자 돌 아래에서 쌀 대신 막 흙이 나온 거야. 흙이 나온 거야. 그 흙으로 만든 도자기 모양이 탁월했단다. 훌륭했단다. 이후 우리 지역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지라는 뭐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어떤 전설,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 방법 무슨 방법인가요? 옛날 지도, 신문 기사, 옛날 사진, 달라진 지명,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바로 5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15번에 5번 적어주고 16번 가보자고요. 위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지안인의 지역의 옛날 모습과 가장 관련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면은 도자기 이름이 나오죠. 도자기 모양이 탁월했다. 이후 우리 지역에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었지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걸 짐작할 수 있냐면 이 지안인의 지역에서는 도자기를 많이 만들고 옛날부터 도자기로 유명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가장 관련된 것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이 있는데요.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요. 어떤 분이 뭔가 만들고 계시죠? 바로 이것은요, 이 물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빙글빙글 물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도자기는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진흙을 잘 다듬고 다듬어서 뜨거운 열을 가해 구우면 멋진 도자기가 탄생을 하거든요. 이때 잘 다듬을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아! 지안인의 지역은 도자기로 유명하니까 기역이 가장 관련이 있겠구나. 기역 알수 있고요. 자, 니은은요. 보니까 바다가 있고요. 배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은 바닷가 지역이 관련이 있겠는데 우리 지안인의 지역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자, 디귿은요, 열심히 기른 벼를 걷어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추수라고 하는데요. 역시 이 이야기를 보고는 이 사진과의 내용은 알 수가 없죠. 따라서 가장 관련된 것은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기역이다. 기역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7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지명을 통해 알수 있는 지역의 옛날 생활 모습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어떤 지명이 있나 보니까요. 여의 나루, 마포 나루, 마곡 나루가 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간 낱말이 있죠. 바로, 나루, 나루, 나루가 있습니다. 이 나루라는 것은요, 강이나 하천에서 배가 드나들던 곳이 바로 나루인데요. 그러한 장소를 나루터라고 합니다. 또그 배를 나룻배라고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여의나루, 마포나루, 마곡나루를 보고 이걸 알수 있죠. 아, 옛날에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많이 이동했구나. 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동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 당시에는 뭐 자동차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따라서 나루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구나. 뭐 또는 옛날에는 나룻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하나, 이거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 옛날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라는 것을 이 지명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루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또는 나룻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 골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 문제 풀어보죠. 다음과 같이 지역의 변화를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있는데요. 자, 저승사자가 숯을 씻은 냇가를 순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요. 이를 한자 이름으로 옮겨 놓은 것이 탄천이래요. 이 지역에는 검은색 돌이 많아서 강이 검은색으로 보였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숯을 씻은 냇가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어떤 방법인가요? 1번 지도로 알아보기, 2번 영상 자료로 알아보기, 3번 신문 기사로 알아보기, 4번 옛날 사진으로 알아보기, 5번 지명의 유래로 알아보기. 이 중에서는 바로 지명, 뭐 지역이나 마을 등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하지요. 지명이 어떻게 붙여졌는지 그 유래를 알아보면서 이렇게 지역의 변화를 또 조사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18번 문제 5번이 정답이다라고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역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보죠. 자, 1번은요. 질서를 잘 지킨다. 그래요. 특히 직접 찾아가서 조사할 때는요. 안전이 최고죠. 안전하려면 또 질서를 잘 지켜야 하죠. 맞고요. 2번. 교통편과 준비물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미리 알아두어야죠. 3번, 조사할 내용을 미리 당연히 정해둬야죠. 내가 가서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알아볼지 말입니다. 4번, 어른 없이 친구들하고만 찾아가면 안 됩니다. 꼭 보호자와 어른과 함께 가야 하죠. 5번, 주요 시설을 훼손하지,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바로 4번이라고 19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인데요.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대부분 부릉부릉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어때요? 이 자동차는요,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탈 것이지요. 따라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아닙니다. 2번, 아파트, 높은 건물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이것도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기 때문에 알맞지 않고요. 3번, 논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0: 뭐 산, 들, 강, 바다와 같이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많이 사람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논밭,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었지요.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 이것이 정답이지요. 5번. 다양한 상점들이 생겨 직업의 종류가 많아졌다. 이것은 옛날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입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20번 문제 정답은 4번이 가장 알맞겠다.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단원 정리평가 1회 20번 문제까지 모두 차근차근 풀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이를 바탕으로 남겨진 기록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교재 속에서 답을 찾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것 죠?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열심히 풀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단원 정리 평가 2회 문제 풀어 볼 거니까요. 만나기 전에 미리미리 풀어 보고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선생님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만나러 다시 돌아올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모두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해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독감. 갑자기 두통과 발열, 오한, 심지어 목이 아프고 기침까지. 감기인 줄 아셨다고요? 이열, 콧물, 비누통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났다가 서서히 사라지면 감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며 두통과 근육통을 동반하면 독감. 감기와 같은 듯 다른 독감. 그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독감 예방의 1순위는 손 씻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손에 독감 바이러스가 묻었을지 모르니 손을 자주 씻어 독감 바이러스를 없애주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 면역력이 약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유행할 때 어린이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공기가 건조해지면 호흡기 역시 건조해져 독감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환경이 되므로 실내에서는 환기를 자주 해주고 적절한 습도 40%에서 6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가지. 독감의 가장 확실한 예방법은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사실. 감기는 사전 예방이 어렵지만 독감은 접종만으로 최대 90%의 예방이 가능하니 1년에 한번 독감 예방접종 잊지 않도록 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닥터팬이 함께합니다. 팬파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요, 여러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사각형의 종류를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이세 가지의 특별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방금 뭐라 그랬죠? 특별한 평행사변형.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도형들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더 특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 상황을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걸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됐나요? 좋아. 그럼 첫 번째 개념, 직사각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모두 다 같은 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 얘들아. 내각이 네 개인데 그네 개를 전부 다 합하면 360도가 되어야 하고 그게 모두 크기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각각의 크기가 몇 도일 수밖에 없다? 90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이다라는 거죠. 됐니? 그럼 자연스럽게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진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되는 겁니다.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그 평행사변형들은 일반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들만 각의 크기가 같았었지, 옆에 있는 것들끼리 같다라는 보장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각들끼리도 각의 크기가 같아지는 그런 좀더 특별한 평행사변형. 그게 바로 직사각형이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요, 이런 직사각형들은 조금 더 특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둘을 이등분, 이렇게 둘을 이등분한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양옆에 있는 것까지도 직사각형에서는 같아집니다. 이유가 뭐니? 하고 물어보면 요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 그걸 한번 증명을 할 거고요. 한번 증명한 사실은 이해하고 이 결과를 기억하고 사용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과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선은요, 길이가 똑같아요.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변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기 있는 이변 하나는 공유하고 있는 변이죠.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그리고 그두 변의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각이 직각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왼쪽에서 보이는 직각 삼각형과 오른쪽에서 보이는 노란색 직각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에요. 그럼 대각선이 대응변이고요. 대응변끼리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특징 발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어때? 길이가 똑같은 걸 가운데 있는 교점이 정확히 이등분했으니까 네 토막의 이 짧은 선분들이 모두 다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증명의 과정을 이해를 하셨다면 결과들을 기억하는 거죠.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들이 전부 다 90도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이네 짧은 선분들이 다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5라고 이야기할 때 X값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선분 OA의 길이가 8이라고 이야기한다면, OB, OC, OD 모두 8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X센티미터는 16센티미터가 되고, X의 값은 16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평행사변형에서도요, OA와 OC는 길이가 똑같다라는 게 보장이 돼요. 그런데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O, B, O, D까지도 모두 다 같아진다. 네 가지가.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지. 이게 바로 개념 확인 문제 1번이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직사각형의 특징을 확인해 볼수 있는 문제였죠. 자, 그럼 유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유제 1번 보자. 다음은 직사각형의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다. 가에서 다에 알맞은 것을 써 넣어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그 증명의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가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암기하고 있지 않아도 돼. 아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한번 이해가 됐다면 이제 한 줄 한 줄 따라가면서 삼각형의 합동으로 대각선의 길이를 아 같다라고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거 그것만 따라올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따라가 봅시다. 직사각형 ABCD에서 두 개의 대각선을 그었다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B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뭐가 길이가 똑같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당연히 CD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선분 DC의 길이가 같다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AB라고 지금 문제에서 써주고 있으니까 대응점의 순서를 그대로 맞춰서 우리도 DC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각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래요. 각 ABC와 각 DCB의 크기가 90도로 똑같고요. 그리고 선분 BC가 공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빨간색 직각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변의 길이와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SAS 합동이구나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문장을 이해했다면 충분히 한줄한줄 따라가면서 기억들을 떠올려 볼수 있었을 거예요. 자, 유제 2번으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했을 때 XY를 구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OA, OB, OC, OD의 길이가 모두 똑같애라는 생각을 해야죠. 그렇다면 너도 7이고, 너도 7이고, 너도 7이고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X센티미터가 14센티미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X의 값이 14구나라는 걸 우리 발견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보자. Y가 몇 도니? Y도가 몇 도니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게 Y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 아래 있는 삼각형 OBC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웃하는 거 말고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라는 조건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OB와 O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너도 36도가 되고요. Y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36도의 두 배, 그래서 72도가 되면서 우리 단위 떼고 생각한다면 Y가 72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는 14, Y는 72라고 답을 써줄 수 있는 문제가 유제 2번이었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의 성질들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물론 이거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 여기 있는 이게 36도니까 직각 90도에서 36도를 빼면 아, 너의 크기가 54도구나? 너도 54도구나? 그럼 180도가 54도 두 개와 Y도까지 더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제 풀이 방법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은 이런 방법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괜찮죠?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직사각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요. 마름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름모는요. 직사각형이 평행사변형에서 각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서 내각을 90도로 만들었다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서 변에 대한 조건을 추가해 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행사변형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자, 평행사변형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위아래에 있는 변의 길이 같다라는 이야기할 수 있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변의 길이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는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조건까지 준 겁니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지는 매우 특별한 평행사변형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특별한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뭐라고 이름 붙이겠다? 마름모라고 이름 붙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직사각형은 두 개의 대각선이 수직은 아니었는데 길이가 똑같았죠. 근데 마름모는요, 두 개의 대각선이 길이가 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서로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린 뭐 해야 돼? 그렇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증명해봐야겠죠. 지금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된다라는 걸 증명할 겁니다. 여기 있는 이각이 90도다라는 거, 두 개가 90도다라는 걸 증명을 해볼 거예요. 괜찮나요? 역시나 합동 활용할 거고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두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애초에 주어져 있는 상태죠. 마름모니까. 자,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선을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대각선과 이 가로로 놓여져 있는 대각선을 가운데 있는 점이 이등분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부분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하나의 변을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왼쪽 노란색 삼각형과 오른쪽 빨간색 삼각형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SSS 합동이 되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대응 각길이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두 개의 크기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 세모 두 개의 크기 똑같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네모 두 개도 당연히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근데요,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어디다? 이 동그라미 두 개다. 동그라미 두 개가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거 두 개를 더하면 뭘 만들어내더라? 평각 180도를 만들어내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90도씩으로 크기가 같아야 되는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 이 동그라미는 90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너도 90도, 나머지도 당연히 다 90도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 해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우리 평행사변형에서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어요. 괜찮아? 직사각형과 되게 유사하면서 조금은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데 이웃하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서로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네 개의 각이 전부 다 90도가 된다라는 이야기했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각선에 대해서는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각 조건을 추가해서 대각선에 관한 성질까지 온게 직사각형이었다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변 조건을 추가하면서 대각선에 관한 성질까지 가지고 온게 바로 마름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우리 또 어떤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왼쪽 오른쪽의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도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너도 각이 세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때? 평행사변형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긴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이 그어지면 대각선에 의해서 두 개의 각이 나누어지는데 이렇게 두 각이 서로 같다라는 보장이 없었죠. 그치? 근데 마름모에서는 그 보장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직사각형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직사각형에서는 여기 있는 이각이랑 여기 있는 이각이 서로 똑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같아져요. 그런데 마름모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도 하나의 각이 대각선에 의해서 두 개로 나누어진다.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요. 그럼 너도 세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네모, 이것도 네모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는 거죠. 결국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 된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에서는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진 네 개의 삼각형이 넓이만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었는데, 마름모에서는 어떤 얘기도 할수 있다? 완벽하게 합동이다라는 얘기까지 할수 있는 거죠. 당연히 넓이는 똑같겠지, 합동이니까. 네, 합동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언가 조금 더 특별하고 무언가 조금 더 앞뒤 좌우가 들어맞는,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직사각형과 마름모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따로 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마름모가 될 것이고, 아니면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럼 마름모가 될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니? 좋아.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이 또 헷갈리는 포인트가 등장해. 선생님, 제가 어디선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면 그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다라고 말할 수 없었고요,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각형이 마름모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만 주어지면요, 마름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런 사각형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두 개의 길이만, 두 개가 서로 수직이다라는 조건만 가지고는 평행사변형이다, 마름모다, 아무런 얘기 못 한다는 거지. 그런데 어디에서?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마름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평행사변형 중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건 마름모라는 조건을 무조건 만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됐니? 예,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조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제가 그냥 사각형인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냐, 아니면 평행사변형인데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냐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문제 풀때 미묘한 차이 때문에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나오면 또 그때그때 잘 짚어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름모에 대한 성질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자.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이야기할 때 각X와 각Y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Y 당연히 보자마자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돼. 아, 각 y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90도 하고 쓸수 있어야죠. 마른 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하니까. 그렇다면 너 90도고요.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20도와 x를 더해서 90도 나와야 되니까 각 x의 크기는 70도여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아, 마른 모는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구나라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다. 자, 그럼 유제건 넘어가 볼까요? 유제 3번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마른 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이 O다. 그리고 각 BAO가 50도다. 너 50도다. 그랬을 때 ADO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가도 괜찮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직각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너는 4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다. 그럼 이 40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아, 너 40도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왜 그래? 서로 엇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건 평행사변형에서 하던 이야기인데요? 맞아. 하지만 어디에서도? 마른 모에서도 할수 있다. 왜?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마른 모도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두개 평행이니까 아, 엇각의 위치에 있는 40도 서로 각의 크기 같아지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각의 크기 서로 똑같으니까 아,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각도 40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괜찮죠. 마른 모라면 이 대각선이 각 A를 정확히 2등분했을 테니까 이 각은 당연히 50도가 될 거고 너 직각이니까 아, 너는 40도일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 하겠다라는 거지. 괜찮나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정석대로 풀자면 아,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야 되는데 그 과정들은 개념 설명하면서 다 공부했다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문제 풀 때는 이제 결과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결과가 뭐였다? 그래, 각이 이렇게 반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진다라는 거 결과였어요.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결과였죠. 그 결과 기억하고 사용할 겁니다. 괜찮나요? 유제 3번이었어요. 자, 유제 4번으로 가보자. 그림과 같은 마른 모 ABCD에서 점 O는 두 대각선의 교점이다. 그리고 변의 길이들 주어져 있다. 그랬을 때 마른 모의 넓이 구해봐. 이야기하고 있네요. 여러분, 마른 모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좋아. 괜찮아요. 하지만 아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삼각형이 전부 다 합동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렇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OB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몇배 하면 돼요? 4배 하면 돼요. 자, 삼각형 AOB의 넓이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면요. 너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하고 쓰여지면서 20제곱센티미터하고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 4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 ABCD, 자, 마른 모, 이 넓이는 4배에서 80제곱센티미터야라고 정답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풀어내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두 개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로 계산했던 친구들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지. 여기 있는 O라는 점이 대각선의 교점이고 그게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니까 OD의 길이가 8이고 OC의 길이가 5구나. 그럼 16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 하고 이렇게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어떻게 풀어도 좋으니까 주어져 있는 유제 4번 문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선생님 바람에는 아, 마른 모가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저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 다 합동이구나라는 사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사각형으로 넘어가 보죠. 다음 특별한 사각형은요. 정말 특별한 것 중에도 더 특별한 사각형인데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사각형. 자, 이 정사각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으면서 네 개의 내각의 크기도 모두 다 90도로 똑같은 사각형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근데 선생님은요, 이 정의를 새롭게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사각형은 어때야 되느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의 특징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마른 모의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뜻이 그런 뜻이야. 얘들아, 네 변의 길이가 같고 이게 뭐야? 마른 모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은 이게 직사각형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름모의 특징과 직사각형의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게 있다? 아니야. 그냥 마름모와 직사각형을 모두 다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은요, 당연히 이거 내각들이 전부 다 90도가 되어야 하면서 여기 있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아져야 된다라는 사실 당연하죠. 그런데 직사각형의 성질 때문에 대각선들이 네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각선의 교점에 의해서 그 길이들이 모두 다 같아져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마름모의 성질에 의해서 심지어 그게 전부 수직으로 만나고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네 개가 모두 다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요. 더불어 하나의 내각이 대각선에 의해서 쪼개지는데 이 쪼개진 두 개의 각이 서로 완벽하게 같은 각으로 쪼개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름모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가 몇 도씩일 수밖에 없다? 45도씩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괜찮니?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돼라고 받아들이시면 다 이해가 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생각해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마름모의 조건만 추가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마름모의 조건을 추가해 주거나 아니면 두 개의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라는 마름모의 조건을 추가해 주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버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마름모? 그럼 직사각형의 조건만 추가해 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라는 조건만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 추가되면 정사각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조건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게 정사각형이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사각형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쉬워지고요.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 내용 정리하고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 확인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거의 앞에 풀었던 문제들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보자.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 O라고 이야기할 때 XY 값을 각각 구해봐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X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OA의 길이 그거 뭐랑 똑같아? OB, OC, OD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X센티미터가 4센티미터여야죠. X는 4하고 쓸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건요, 정사각형의 성질 중에서 특별히 직사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Y도 생각해 볼 건데요. 이 Y도는요, 그래요. 90도니까 당연히 Y는 90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대각선 두 개가 서로 수직으로 만나야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정답 X는 4, Y는 90하고 써줄 수 있는 문제, 개념 확인 문제였습니다. 자, 유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ABCD에서 두 개의 대각선의 교점 O라고 이야기할 때 XY 값 각각 구하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림이 아까 전 그림과 별로 다르지 않죠? OD의 길이는 OC의 길이와 같애라는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값 5야라고 그냥 바로 쓸수 있겠지. 그리고 Y도는 몇 도입니까? 그래요. 당연히 직사각형의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각 A가 90도인데 마름모의 성질 때문에 그거 둘이 정확히 반으로 대각선에 의해서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Y도가 45도여야 하고 Y값이 45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문제에선 물어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선분 BD의 길이를 물어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때? X센티미터에 두배 하고 쓰여지니까 10센티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할수 있겠니?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유제 5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제 5번은 정사각형의 문제라기보다 저게 직사각형도 되고 마름모도 되니까 그두 가지 성질들을 다 적용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이거죠. 괜찮요? 괜찮죠? 유제 6번 가볼게요.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 되는 조건을 모두 골라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어때? 문제에서 애초에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직사각형이 정사각형까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그래,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결국 마름모라는 조건. 이 마름모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마름모의 조건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지. 마름모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즉,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진다라는 특징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마주보고 있는 건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웃하는 것까지 똑같아지면 네 변의 길이 모두 같아지는 거겠죠. 자, 더불어 마름모니까 대각선들이 서로 어때? 수직하도록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조건 추가가 돼 있어야겠지. 그치? 직사각형이니까 당연히 BD와 AC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같을 겁니다. 거기에다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조건만 더 추가하면 될 겁니다. 됐나요? 좋아, 그래서 하나씩 확인하죠. 기어 1번.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했네. 자,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참이에요. 참이지만 직사각형의 조건이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 직사각형에다가 저 조건 추가해봐야 직사각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마름모의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선분 AC하고 선분 BD가 서로 수직이다. 자, AC와 BD가 서로 수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마름모의 조건이죠. 원래 애초에 직사각형이었는데 마름모 조건 지금 추가했으니까 아, 2번 조건 추가하면 정사각형 되는구나라는 생각 할수 있겠다. 자, 그다음 보자. 그다음은 각 A가 90도다. 자, 이거 90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마름모의 성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자, 4번 보자. 선분 AB와 선분 AD의 길이가 같대요. 자, AB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고, 자,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다면 당연히 마름모 되겠죠. 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마주보는 거 길이 같아야 되고요. 마주보는 거 길이 같아야 돼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집니다. 아, 너 마름모 되는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AO하고 DO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직사각형의 애초에 가지고 있는 성질이니까 마름모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모든 사각형들이 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열정 가득한 역사 쌤 강현태입니다. EBS 중학 유련 역사 1 개념책 강의고요. 이제 67강입니다. 7단원 마지막 단원의 대단원 마무리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앞서 배웠던 여러 개념들이 있었죠. 그 개념을 한 시간에 좀 짤막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주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단원 대단원 마무리 주제는요. 첫 번째 냉전체제와 제3세계 형성 냉전체제의 완화와 새로운 국제질서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틀에서 앞 두 주제는요. 냉전체제가 형성되어서 전개되고 완화 해체까지 가는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권의 확산과 세계화입니다. 민권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고요. 세계화로 인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냉전체제와 제3세계 형성되어 있네요. 먼저 냉전체제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데요. 냉전체제라고 하는 것은요. 콜드워라고 이야기했었죠.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이 있었고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대립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두 진영이 대립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총과 칼, 대포 등 무언가 무력을 동원한 충돌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외교나 아니면 경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무력적인 충돌 없는 갈등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콜드워, 냉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냉전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확산되는데요. 특히 소련 중심의 그 공산주의 진영이 유럽에서 세력을 확대하자 이제는 이 유럽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이 대통령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것을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미국이 지원해 주기로 하는 것이지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마셜 계획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진영의 움직임에 맞서서 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반대적인 것들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대립됐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집단 방위 체제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할때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집단 안보 체제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있었고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걸 만들었었지요. 그렇게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보였던 게 바로 냉전의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포인트로 기억할 부분은 트루먼 독트린을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저 뒤에 나오게 될 닉슨 독트린이랑 헷갈리시면 절대 안 된다. 이거 봐주시고요. 자,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의 전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독일의 분단입니다. 자, 독일은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뭐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영국, 그다음에 소련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었었지요. 그런데 서독과 동독이 나중에 나뉘게 되면서 독일이 분단되는 내용이 났습니다. 이게 역시 전개하고요. 두 번째, 국공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국공내전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안에서 끼리 있었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 국민당, 중국 공산당. 그러니까요, 바로 중국의 국공내전이 되겠지요. 이 국공내전의 결과, 국공내전이 본격화된 이후에요. 초기에는 중국 국민당이 좀더 유리한 상황이었었으나, 토지개혁 등을 통해가지고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던 중국 공산당이 결국 최종적으로 이제는 중국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 본토 대부분을 다 차지하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 결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던 것입니다. 중국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은요, 한국의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던 이6.25 전쟁도 이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요,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요. 이 베트남 전쟁은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부분이 있지만, 1960년대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확전된 모습들이 있었고요. 역시 냉전 체제의 전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냉전 체제 간의 형성의 전개 과정에서 둘의 대립이 아주 극단으로 치닫아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뻔했다라고 위기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었습니다. 자, 쿠바라는 국가는 미국 아래쪽에 있는 국가거든요. 근데 소련이 여기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한다는 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미국은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쿠바의 상황을 봉쇄하면서 둘이 극단에 대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둘이 이제는 끝이 나게 됐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도 역시 대표적인 냉전 체제 전개, 그 위기를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마셜 계획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지요. 트루먼 독트린 이후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과로는 서유럽의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셜 계획을 수립했대요. 이 마셜 계획은 무엇이냐? 이제 서유럽의 경제를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목적은요,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기 위함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소련의 영향력을 막으려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본에 들어갈 나라, 마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던 나라가 되겠지요. 서유럽의 경제를 지원했던 바로 미국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미국이 마셜 계획을 이렇게 화살표 지원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그러면서 많은 돈을 여러 나라에게 원조하고 있고요. 현재 색깔로 약간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국가들이 마셜 계획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나라. 즉, 미국이 유럽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지원금을 받았던 여러 나라들이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의 침투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베를린 장벽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어느 나라? 소련이 독일을 분할 점령했었지요. 근데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하게 됐었는데 그 배경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자체적으로 그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 내에서 단독으로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반발로 소련이

베를린으로 오는 바깥쪽에 서베를린 오는 지역을 다 막아버렸던 거죠. 그게 바로 베를린 봉쇄였었고요. 이거는 독일의 분단을 가속화했었고 베를린을 동서로 나누는 베를린 장벽이 나중에 설치되었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이 서독과 동독의 분단을 어떻게 하면 상징하는 것이고요. 건축물이고요. 이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1989년에 있게 되는데 그 이듬해인 1990년에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과 관련된 거, 분단과 관련돼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냉전 체제와 제3세계 형성인데요. 제3세계입니다. 자, 제3이라고 하면은요, 앞에 제1, 2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냉전 체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본주의 진영이 있었잖아요. 제1세계가 되겠지요. 공산주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제2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수많은 독립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냉전 체제라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요, 이 제1세계 자본주의 진영에 속할지 아니면 공산주의 진영에 속할지 많은 압박을 받게 되는데 그 독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국가들이 우리는 그 어느 지역에도 속하고 싶지 않다. 비동맹주의를 내세우면서 따로 자신들의 세력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1세계도 아니고 2세계도 아니니까 제3세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 볼 텐데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독립이 있었습니다. 인도 및 리비아 등이 독립을 했었지요.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끼리 결속을 다지기 위한 움직임들을 보이는데, 먼저 평화 5원칙을 수립한 부분이 있어요.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원라이가 합의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중요했던 부분이 이거였었죠.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다른 말로는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있었다라고 해서 반둥회의라고도 부르는 것이지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 나라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각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이라든지 침략을 하지 않는 것들, 불가침 이런 내용들을 담겨 있는 평화 10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제3세계 형성에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이죠.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반둥회의, 꼭 기억해 주시고요. 평화 10원칙의 내용은 그 본문 강좌를 할 때요.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요. 비동맹회의라고 해서요. 이제 자신들의 이제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꼭 정리해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냉전 체제의 완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성립인데요. 자, 방금까지도 봤었던 그 내용. 서로 양진영이 이렇게 대립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완화되는 분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당장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 외에 방금 이야기했던 제3세계라고 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부분이 있었지요. 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부분도 영향을 주었었습니다. 또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그 자체 내의 변화도 있었는데요. 먼저 공산주의 진영과 같은 경우에는요,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공산주의 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수 있는 중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돼요. 뭔가 분열이 있게 되는 거죠. 또 자본주의 진영 내에서는요, 프랑스가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하는 이런 게 있었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토에서 빠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과거처럼 그렇게 절대적이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데 그 반전운동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천명하게 됩니다. 이 닉슨 독트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 일에 있어가지고요. 지금처럼 직접적인 무력적 개입을 최대한 자제한다. 그러니 아시아인들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럼 닉슨 독트린이 직접적 무력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니 베트남 전쟁에서 앞으로 철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실제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이제 점차 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긴장 완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결정적인 게 닉슨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바로 닉슨 대통령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방문했던 겁니다.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요.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었고, 이때 마오쩌둥을 직접 만나는 일도 있었었습니다. 그럼 닉슨 독트린 다음에요. 닉슨의 중국 방문이 있는 거예요. 닉슨의 중국 방문 이후에 1979년에는요,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가 정상화 됐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냉전 체제의 완화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순서를 잘 보는 거거든요. 중국 방문 있은 이후에 국교 정상화입니다. 이걸 정말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다음 소련 보도를 하겠습니다. 소련에서는요,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소련 서기장에 올랐지요. 이 고르바초프는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 개혁. 이제 바꿔서 불러야 될 텐데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이야기했었죠. 개방. 글라스노스트라고 했습니다. 개혁 개방 정책이라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걸 풀어서 다시 한번 밑에 적어 볼게요. 페레스트로이카. 이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페레스트로이카. 혹은 개방 정책은요. 글라스노스트라고 합니다. 이 원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 이 용어들을 기억해 주고 아, 이거면은 고르바초프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이런 개혁 개방 정책을 펼쳤고요. 또 하나 기억할 게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게 원래는 연방을 그렇게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연방 내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민주화를 위한 움직임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군사적인 개입을 해서 이렇게 자제하고 했었는데 동유럽에 대한 불간섭을 선언하니 앞으로 동유럽에 있는 국가에서 그렇던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요. 간섭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소련 내 여러 국가들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었고, 결국은 여러 공화국들의 독립선포도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은 그렇게 소련이 붕괴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다른 말로요, CIS가 결성되게 됐었습니다. 동유럽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와 관련된 부분들, 폴란드 같은 것들 이야기했었고요. 독일의 통일은요, 아까 언급해드렸었지요.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던 건 1989년에 있었고, 그 이듬해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었었습니다. 또 다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요, 마오쩌둥이 대약진운동을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문화대혁명이라 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홍위병 등을 동원해가지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끝나고 난 뒤, 그러니까 마오쩌둥의 사후 문화대혁명이 끝나게 되고요, 덩샤오핑이 권력을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 덩샤오핑은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 개방 정책, 자본주의적 요소를 좀더 도입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됐었습니다. 이 덩샤오핑의 정책을 상징하는 말로써 제가 꼭 기억해 달라고 했던 게 흑묘백묘론이었었어요. 흑묘, 검은 고양이, 백묘, 하얀 고양이. 즉,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덩샤오핑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꼭 사회주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해서라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던 것이죠. 이런 개혁개방 정책의 이러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경제특구를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은 경제성장을 이뤘고요. 지금도 세계에서 내누라는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덩샤오핑 인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사회주의 체제의 완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권권의 국가와 붕괴와 관련된 건데요. 먼저 밑에 글을 한번 봐볼게요. 1980년대에 들어 소련에서 추진된 어떤 정책은 결국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대요. 또한 소련의 어떤 정책의 영향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등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80년대 들어서 고르바초프가 소련 서기장이 되었었고요. 공산당 서기장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거 개혁, 개방 정책이 되겠지요. 자,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본문 봐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게 소련의 전체적인 국가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나중에 독립국가연합으로 구성된 국가들 따로 보이시지요? 사회주의, 다음에 독립한 국가들이 보이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 아, 이렇게 소련의 해체 과정을 지도로도 볼수 있구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냉전체제 완화와 새로운 국제질서 성립에서 이번엔 새로운 국제질서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경제협력체 구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유럽 내에서 예전부터 그렇게 유럽을 어떻게 단일하게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라는 게 체결됐었고 마스트리흐트 조약의 영향으로 유럽연합, 영어 약자를 해볼게요. EU라고 하는 게 출범했었지요.
이 이유는요, 그 앞에 있었던 다른 협력체들이 뭐 석탄과 관련된, 석탄 철강과 관련된 부분들,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 유럽연합은요,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이런 것까지 다 통합을 추구했었고, 특히 경제적인 통합을 위해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데, 그 유럽의 연합에 사용하는 단일 통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유로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유로화를 단일 통화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역별 경제협력체 형성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세계화 과정 중에서 지역 내에서 지역 내 경제를 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먼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이 있겠고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으로 아세안이 제시되어 있네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알수 있는 더 있겠죠. 위에 제시되어 있던 것처럼 유럽 지역에서는요, 유럽 연합이 있을 수 있고요. 북미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요, 예전에는 나프타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는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USMCA라고 불리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은 역시 북미 지역과 관련된 걸로 대표적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각 지역별, 국가별로 대표적인 이런 지역별 경제협력체가 있으니, 지역별 경제협력체의 명칭과 함께 이 지역별 경제협력체가 어느 지역과 관련된 것인지 지도에서 확인하는 거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부분이네요.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해 유럽 공동체는 유럽연합으로 출범하였다. 자, EU라고 이야기했었죠. 12개 국가로 출발한 유럽연합은 2023년 기준 회원국이 27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2020년에 유럽연합을 탈퇴한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냐면요, 바로 영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관련된 회원국 국가를 보면요, 밑에요. 영국하고서 2020년 탈퇴라고 되어 있죠. 초기보다 점차 국가들의 수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탈퇴한 국가들도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한 걸로 독특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이 인권의 확산과 세계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먼저 민주주의의 성장과 인권의 성장인데요. 민권운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에서 마틴 루서킹 목사가 등장하네요. 흑인 민권운동을 벌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되겠지요. 워싱턴 행진을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마틴 루서킹은 특히 나중에 미국의 민권법 제정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민권법과 관련돼서 마틴 루서킹 기억해 주시고요. 넬슨 만델라라는 인물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고 격리, 분리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을 뭐라고 했냐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라고 했었지요. 이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에 맞서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인물이 넬슨 만델라였었고, 추후에 감옥에 투옥돼서 20년이 넘게 생활했었으나 나중에 풀려난 뒤에는요, 이런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였었고, 그 결과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었고, 더 뒤에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됐던 인물, 넬슨 만델라가 되겠습니다. 여성 운동은요, 여성의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지요. 베티 프리던 같은 인물이 대표적이 되겠지요. 여성의 신비라는 책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여성 단체를 조직하기도 했었습니다. 노동 운동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관련된 국제 기구가 있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서 설립되었던 기구, ILO, 바로 국제 노동 기구가 되겠지요. 빈칸에는 국제 노동 기구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일 8시간, 일주일에 48시간 노동을 국제 표준으로 만들었던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전 평화 운동은 말 그대로 전쟁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특히 미국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랑 큰 관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등 환경 보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는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때는요, 온실가스 관련된 내용이 언급될 겁니다. 온실가스란 용어가 환경운동이랑 연결된다. 기억해 주시고,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채택했고, 앞에 리우선언까지 있었지요. 그 민간단체 활약과 관련된 부분은요, 그린피스가 환경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단체였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마틴 루서킹인데요.
연설안을 맡은 루서 킹, 바로 워싱턴 행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이 되겠죠. 대표적인 연설문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마틴 루서 킹을

언급할 때꼭 언급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하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실현하게 되려는 꿈, 특히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살게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즉, 흑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의지를 담고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에 저항한 넬슨 만델라인데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인물과 관련돼서 사진 자료로 자주 등장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처해졌었던, 행해졌었던 바로 그 흑인에 대한 차별 정책과 관련된다. 아파르트 헤이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연결시켜 주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화와 지역세계의 변화입니다. 먼저 세계화인데요.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는 그런 변화 갖고 왔었지요. 세계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배웠었는데, 신자유주의는요, 정부의 간섭을 조금 줄이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었었습니다.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었는데, 신자유주의가 등장했던 배경을 볼 때는요,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 잊지 말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자유무역 체제 강화를 위해서 결성된 기구인데, 약자가 WTO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적으실 수 있겠죠? 약자가 WTO니까요. 세계 무역 기구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WTO에 사는 부분도 한계가 있었고, 국가 간에 맺는 자유무역 협정, FTA 체결이 증가되게 됐었습니다. 지역 세계의 변화 따른 관련된 부분으로는요, 세계화와 관련돼서 이주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있었지요. 이들로 인해서 문화가 넘어오면서 문화가 갈등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남북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거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야기했었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북 문제는 선진 공화국, 북반구 지역에 있는 선진 공화국과 주로 남반구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격차로 인한 문제, 그걸 바로 남북 문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용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제 원조나 비정부기구 활동 등으로 이 과제 해결을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함께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남북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준비해 본 건데요.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국내 총생산이 많은 국가들인데요.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은 국가들인데, 선진국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북반구 지역에 많이 있는 걸알수 있고요. 현재 빨갛거나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런 나라들이 국가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조금 낮은 국가들인데요. 이런 국가들은요, 주로 남반구 지역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를 통해서 알수 있는 건 북반구 지역에 있는 선진공화국과 주로 남반구 지역에 있는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차이를 알수 있는 바로 남북 문제를 알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한번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체적인 흐름과 관련됐던 부분이에요. 20세기 후반,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역사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었나, 이걸 정리해 보는 건데,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했던 수많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국들이 냉전 체제 속에서 제1세계나 제2세계, 자본주의 진영이나 공산주의의 진영이 아닌 별도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3세계가 형성되었었습니다. 이런 제3세계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인 냉전 체제가 완화하는데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영향은요, 나중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독일의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이어지는데도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그럼 그러고 나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지역별로 또 다른 경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역별 경제 공동체의 형성과 연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요, 유럽연합,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해서 꼭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요, 그 다음에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APEC이라는 기구들도 있었습니다. 각 지역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공동체의 형성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 과정에 있어서요, 현재 세계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쭉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컷 복습으로 여러분께 제시한 거는요,
큰 순서,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다 외우기보다 먼저 앞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파악한 뒤 여기다가 점점 더 살을 붙이기 바래서 그런 거예요. 역사에서 많은 내용을 외워야 된다고 어려워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먼저 크게 순서로만 간단하게 보고 이게 확실하게 숙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냉정체제의 형성 혹은 전개에 있었던 사실은 무엇이 있지? 혹은 제3세계 형성과 관련된 건 어떤 것들이 있지? 살을 붙여가면서 공부하시는 제가 그 틀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꼭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7단원 대단원 마무리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론편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배운 다음에 여러분이 수강후기에서 어떤 걸 복습하길 바라느냐? 제가 오늘 수강후기 복습하기로 말한 내용은 오늘 마지막에 제시해드렸던 그 내용이 있었지요? 네, 맞습니다. 20세기 후반 세계사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렸던 그 방법 그대로요. 한번 백지에다가 순서만 차례대로 한번 제시해보고 좀 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그 백지에서 사건명을 크게 적은 뒤에 거기에 더 살을 붙여보는 방식으로 자기가 아는 걸 정리해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정리하고 복습할 때 그 지식이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앙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빛과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합시다. 이렇게 만나서요. 지난 시간 우리가 빛의 성질 네 가지에 대해서 이미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단원의 제목이 빛과 파동이니까요. 오늘은 이 파동에 집중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파동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무언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어디에 집중하실 거냐면 이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손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실제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 이 외부 파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내 눈에 보이는지 이거 파악해 보실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네,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그랬더니 아, 정말 이게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 담고 있는 너무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질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나는 위아래로 흔들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동에 대한 공부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파동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거든요. 도대체 파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있잖아요. 한 지점에서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동하지 않으면서 위아래로만 움직이는 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진동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점이 위아래로 지금 계속 진동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애가요, 그렇죠.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으로 퍼져가겠죠. 이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점에서,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파동이다라고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용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으로 퍼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발생했다라고 말하는 그 파동이 시작된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파원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파동이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전달될 때 이런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그 물질을 지금부터 매질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할수 있어요. 아, 모든 파동은 다 매질이 있어야 되나 보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다가 내가 돌멩이 하나 탕 던집니다. 그럼 거기에 넘실넘실 뭐가 생기냐면, 그렇죠. 물결파 생겨요. 즉, 각각의 이제 물을 보면 물이 위아래로 진동하면서 옆으로 그 진동이 퍼져나가는 물결파, 파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은 물결파의 경우에는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파동이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바로 우리 공기도 있고 또 물, 땅 여러 가지 있거든요. 즉, 소리라고 하는 것은 매질이 있어야 하는구나.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로 전달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지진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날 때 땅이 위아래로 흔들려요. 그러면서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파동이 전달되죠. 그 전달하는 물질, 바로 매질은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파동의 종류, 그에 따른 매질을 보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파동,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빛 공부했죠. 이 빛도 파동이거든요. 근데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게이 빛이라고 하는 파동은요, 매질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는 그러한 파동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 일단은 한 곳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가는 현상, 그걸 우리는 파동이라고 하는구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미지도요, 한 곳에서 발생하는 진동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연결해서 이러한 파동이 전달하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질이라고 하는 게 함께 이동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요, 돛단배를 요렇게 하나 지금 띄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돛단배가 어떻게 운동하는가 이거 계속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돛단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제가 파동을 정의할 때한 지점에서 발생한 진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위아래로 운동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돛단배의 진동 보면 역시나 위아래로만 운동하는 것이지 계속 이걸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을 따라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진이 발생했어요. 지진파라고 하는 것의 매질이 뭐였죠? 그렇죠. 땅이었죠. 그럼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지. 지진이 났다고 해서 땅이 모두 이동해서 여기는 텅빈 공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로 진동만 할 뿐,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 한 번에 확 와닿지 않는 이유는, 뭔가 선생님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는, 그럼 그거는 뭡니까?

평가해 보면 이런 에너지의 전달 때문에 계속 깎이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매질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제가 앞에서 여러분 영상 보여드렸죠. 제가 위아래로 매질을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파동이 어떻게 진행됐죠? 매질의 이동 방향은 위아래였는데 그것 때문에 생성되는 파동은 그렇죠. 앞에 방향. 즉, 이 둘이 수직인 파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금부터 횡파입니다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인 거죠. 그 내가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면 앞으로 진행이 돼요. 그런 파동을 우리는 바로 횡파라고 불러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주 두꺼운 용수철 가지고 놀아보신 적 있죠?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신 적 있어요? 그래도 파동이 앞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즉, 매질의 진동 방향도 좌우인데 이럴 때 파동도 진행하는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동들이 있어요. 그런 나란한 파동을 우리는 지금부터 종파입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을 종파. 이런 종파의 대표적인 것에 바로 소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수직인 파동 있죠? 바로 이러한 것은 횡파다라고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파동,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그래프로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하게 되는지 그 표현 방식, 표현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파동, 지금 사실은 어느 한 점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점으로 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왔다가 한 점에서 진동하고 있는 건데 그 어느 한 상황을 팡 찍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 있는 건 내려올 거고 내려가 있는 부분은 올라가면서 우리 눈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한 장면을 사진으로 탕 찍었어요. 그때 이 파동에서 제일 높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요즘에도 파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아이스크림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맛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부분이다라고 한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면 이런 표현 자주 볼 겁니다. 가장 높은 거, 우리 마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파동에서도 제일 높은 거 마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 골짜기라는 말 들어봤죠? 골 뭐예요? 가장 깊은 곳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부분을 바로 우리는 골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거리의 개념이에요. 거리. 한 마루에서 다음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지금부터 파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진동의 중심 있죠? 이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까지. 혹은 이 진동의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있어요. 이 수직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진폭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아, 가장 높은 데 마루, 가장 낮은 데 골. 마루에서 마루 혹은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 파장.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진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네 가지 먼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요, 파동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딱 1초를 재면서 얘가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거 몇번 하는지 보는 거예요. 아, 그리고 봤더니, 얘가 1초 동안 10번 진동하네? 라고 해요. 그러면 얘 진동수는 바로 10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진동수라고 하는 것의 단위는 헤르츠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아까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물어봤으면 질문 바꿔서 너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너 1초 동안 몇 번 진동해? 라고 하니까

나 10번 진동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 데는 몇초 걸려?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나 10분의 1초 걸려. 그쵸? 1초에 10번 진동했으니까 한번 진동하는 데는 10분의 1초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너한번 진동하는데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이렇게 하니까 아, 나 20번 진동해. 그러면 너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응, 나 당연히 20분의 1초 걸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요. 너 1초 동안 몇번 진동해? 나 30번 진동해. 그러면 한번 진동하는데 몇초 걸려? 나 30분의 1초 걸려. 지금 여러분 관계 찾으셨어요? 아, 이렇게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주기라고 하고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는 진동수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수와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 진동수와 주기를 묻는 문항이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으니까요. 진동수와 주기, 아, 이들이 반비례 관계에 있구나. 이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래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제시되어 있던 파동의 표현 요소들 모두 바르게 이해했는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제시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면 파장 찾아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제가 거리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에서 5 갔으니까, 아, 파장은 4cm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다음 이번에는 진폭 찾아보세요라고 하면,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2cm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기에 제시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가는 진동수 넣고 주기 넣고 하면서 나머지 주지 않은 정보들까지 모두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문항들로 구성이 되는 거니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마루, 고을, 파장, 진폭, 진동수, 주기, 특히 진동수와 주기 관계들까지 내가 무언가 하나를 그림에 두고 각각의 표현 요소들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 종류 표현 요소까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런 파동 중에서 우리가 앞에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그 종파의 한 종류였던 소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는요, 공기와 같은 주변 매질을 진동시키면서 전달되는 파동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 진동을, 그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휴대전화를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 안에 넣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는요, 네, 지금 소리를 전달해줄 물질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매질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벨이 울려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그때는 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전달되려면, 그 파동이 전달되려면 매질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러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요소들로 우리 또 결정이 되는지 우리 소리의 특성,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리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소리의 세기입니다. 소리의 세기라는 건 뭐냐면 큰 소리, 작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낮이 말고요. 같은 음이어도 작은 소리가 있고 큰 소리가 있잖아요. 이 작은 소리
소리, 큰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래프 분석하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반. 여기도요. 한 번, 두 번, 세번 반. 그러면 진동수는 동일한 거볼수 있거든요. 근데 뭐가 달라요? 그쵸. 얘 지금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수직거리가 몇 칸인지 한번 따져보시면 얘는 두 칸이에요. 근데 얘는요,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혹은 골까지의 거리가 네 칸인 걸볼 수가 있죠. 이거 뭐였죠, 우리가? 그렇죠. 진폭이었잖아요. 그러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소리의 세기를 결정하는 것이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진폭이 크다면 그때는 큰 소리가 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인 바로 이 진폭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는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리의 세기가 동일하더라도 낮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는 동일해도 우리가 예를 들어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같은 세기로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해도 낮은 도가 있고 높은 도가 있잖아요. 이거는 높낮이가 다른 거죠. 그럼 도대체 그 높낮이는 무엇에 의해 결정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동수다라고 보시면 되죠. 앞에서 우리가 진동수를 뭐라고 했죠? 그쵸. 너 1초에 몇번 진동해? 이거 얘기였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소리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금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세 칸이에요. 여기도 세 칸으로, 진폭은 동일하구나. 그러면 두 소리에 있어서 소리의 세기는 같구나라고 하는 분석을 먼저 1차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면 진동수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 두 번. 이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어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동수가 훨씬 더큰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진동하는 횟수,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가 높아지게 되니까, 높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는 낮은 소리가 나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먼저 이제 우리가 소리의 높낮이 얘기할 때는 진동수를 떠올려야겠다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지금 진동수 얘기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진동수가 높아졌더니 지금 변하고 있는 것또한 가지 혹시 찾으셨나요? 우리 정리했던 것 중에. 그렇죠. 우리 파동의 표현 요소 공부할 때 가장 높은 거 마루라고 얘기했고요. 가장 낮은 거 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의 이 거리의 개념이 무엇이었냐면 이게 바로 파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진동수가 커졌더니 여러분, 파장이 어떻게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대략 거의 한 여섯 칸 조금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두 칸으로 줄어든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동수가 많아졌더니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작아졌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그럴 때 높은 소리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실로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얘는 낮은 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진동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낮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동수가, 그렇죠, 작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동수가 작다는 걸 우리는 조금 더 가서 진동수가 작았더니 1초에 진동하는 횟수 가 작았더니 파장이 길어지더라. 그거 봤죠? 그래서 지금 파장이 길게
표현되어 있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좀 여유가 된다면 제가 앞에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종파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종파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빽빽한 부분과 듬성듬성한 부분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고

거든요. 그럼 빽빽한 부분 있죠? 그 부분, 그 사이를 우리가 바로 파장이라고 읽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는 높은 음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게 높은 음이 나려면 진동수가 많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진동수 크다라고 되어 있었고 앞에 그래프 보면서 진동수가 커졌더니 파장이 짧아졌더라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도 지금 파장이 짧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풀게 되는 문항 안에 에서는요, 이렇게 낮은 음, 높은 음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것을 진동수로 연결할 수 있음은 물론 조금 더 가서 파장으로도 표현을 하게 되니까요. 파장이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소리의 3요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리의 그렇죠, 색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작은 소리 그리고 큰 소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소리의 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진폭이었던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이였는데 이 높낮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렇죠. 바로 진동수였습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서 파장까지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아, 지금 우리 문항 하나만 조금만 더 풀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소리의 높낮이라고 하는 거 우리 진동수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렇게 이렇게 문항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부터 E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파장이 길다라고 하는 건 진동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죠. 작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는 진동수가 지금 작은 거 찾으라는 거구나. 그럼 진동수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음을 찾으라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즉 그냥 높낮이라고 하는 걸 진동수에서 끝내지 마시고 파장까지 연결을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가장 낮은 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가 가장 낮은 음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을 거고 진동수가 작다는 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중에 파장이 가장 긴 음일 겁니다라고 여러분 해석이 가능한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가지 정리했고, 마지막 한 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소리의 음색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누구의 목소리, 누구의 목소리, 어떤 소리, 혹은 어떤 악기의 소리,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모습을 보지 않고도, 목소리만 들으면, 대략 누구겠다.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음색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색을 소리의 3요소 중에 하나로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합니까? 라고 본다면 이 파동의 지금 모형이에요. 모양.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파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불러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 지금 플루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가 나와 있는데 얘네 지금 진폭을 한번 볼까요? 우리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 혹은 골까지의 수직거리 얘기하는 거니까 요런 데를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세 칸인 거예요. 그죠? 얘도 진동의 중심에서 높은 혹은 가장 낮은 데까지의 거리 역시 진폭은 3인 걸볼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진폭이 동일하니까 이두 소리의 세기는 같을 것이다. 자, 이제 진동수 볼게요. 한 번, 두 번. 아예 두번 진동하는구나. 여기요. 두 번. 그러면 지금 같은 시간 동안 두번 진동하는구나. 진동수 역시 동일한 걸 통해서 이 둘의 음은 동일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음을 낸다고 해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지 않잖아요. 얘는 플루트의 소리로 인식하고 얘는 바이올린 소리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다르게 우리에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파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파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리의 음색을 결정하더라라고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소리의 그죠, 색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 높낮이 음색이라고 하는 게 진폭과 진동수 파형으로 각각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그림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그래프 제시가 됐을 때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 것인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소리의 3요소에는요, 소리의 이것, 이것, 이것이 있다. 오늘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조금 더 가면 이것, 이것, 이것이 각각 우리가 공부했던 파동의 표현 요소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1대1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서 문장 전체를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혜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여러분의 단원 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 우리 사회 새로운 단원 공부합니다.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은 우리나라 지리 탐구예요. 자, 오늘도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퀴즈였죠? 조선시대의 어부로 일본에 가서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주장하셨던 분은 누구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안용복님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노비 출신의 어부였는데요. 이 일본에 가서 아주 당당하게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셨던 아주 용감한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분의 성함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오늘의 공부할 내용 확인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 사회 두 번째 단원의 핵심 정리 부분 그리고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소단원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와 관련된 단원 평가 문제들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공부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교재 114쪽이고요. 우리나라의 기후와 자연재해와 관련된 내용, 개념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요, 바로 기후입니다. 기후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짧은 기간, 매일매일 바뀔 수 있는 대기의 상태는 날씨인데 오랜 기간 반복돼서 나타나는 그 평균적인 상태는 우리가 기후라고 해요. 우리나라 기후의 중요한 특징은 뚜렷한 사계절이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요. 자, 그럼 기온부터 만나볼게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입니다. 물론 겨울철은 기온이 낮고 여름철은 기온이 높아요. 같은 계절이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겨울철에 내륙보다 해안이 더 기온이 높습니다. 겨울에 바닷가 근처가 더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도 큽니다. 어떻게?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즉,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추워진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태백산맥과 동해의 영향으로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높다고 했죠. 태백산맥이 이 겨울철에 추운 바람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동해는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그래서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조금은 더 따뜻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자, 그 다음 강수량의 특징도 살펴봅시다. 우리나라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비가 적게 오죠. 자, 두 번째. 남쪽이 북쪽보다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이 바다와 접해 있거든요. 더 습해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 또, 세 번째. 태백산맥의 동쪽, 우리 영동지방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울릉도. 제주도는 겨울철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에요. 따라서 겨울 강수량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종류들, 우리 친구들 그 이름을 꼭 기억해 두세요. 봄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가뭄이 먼저 나와요. 가뭄, 굉장히 건조한 거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고 혹은 적게 내려서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 자, 그다음. 봄의 대표적인 자연재해 황사도 있죠. 우리 몽골이나 사막, 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폭염, 무시무시한 더위, 그리고 홍수,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이 하천이 흘러 넘치는 거, 또 태풍,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이 동반되는 그런 자연재해 되겠죠. 자, 겨울 볼게요. 폭설이 있습니다. 폭설은 말 그대로 눈이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파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굉장히 추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들의 이름, 그리고 어떤 계절에 많이 나타나는지 이 부분을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에 관한 내용이 등장해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인구 분포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시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먼저 1960년대 이전은요, 산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농사를 짓기 쉬운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어디? 남석쪽 평야 지역에 농사를 짓기 쉬우니까. 특히 벼농사. 그리고 산지가 발달한 이 북동쪽 있죠? 산지가 높은, 산이 많은 곳.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산업화가 일어났습니다. 1960년대 이후가 되면 교통이 편리하고 산업이 발달한 어디? 도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벼농사보다도 이 산업이 발달한 곳에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곳에 많이 모여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여기 현재의 지도를 보면 왼쪽에 있는 지도와 다르게 유난히 색이 달라진 곳이 있죠. 색이 진해진 바로 이곳이 수도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곳이거든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라는 특징을 흐름으로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자, 이러한 인구 분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요. 먼저 인구가 밀집된 지역, 인구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집값이 상승하고 살 주택이 부족하고 늘 도로가 꽉 막히는 교통 혼잡 등의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죠. 이런 곳에는 생활 편의 시설이 점점점 줄어들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늘어나고요. 고령화로 인해서 일손이 부족해진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 인구를 항상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6번 만나볼게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틀린 것의 가위 표시하세요. 여름에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아니죠.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립니다. 자, 2번. 남쪽이 북쪽보다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남쪽이 북쪽에 비해서 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이 많죠. 따라서 습해서 강수량이 많다. 맞습니다. 3번.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맞죠?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높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개념 공부했고요. 우리 이제 문제풀이 하러 바로 가볼게요. 네, 오늘은 대단원 두 번째, 첫 번째 소단원에 해당하는 단원평가 문제들 만나볼게요. 단원평가 1회의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곳은 한 지역에서, 이곳이 아니라 이것은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나는 대기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오랜 기간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은 날씨가 아니라 기후라고 했어요. 아래 설명도 볼게요. 이것은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우리 1번에
기후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2번. 우리나라의 가을철 기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가을은 이제 여름에서 점점점 더위가 식는 그러한 계절이 되겠죠. 1번에 열대야가 이어진다. 열대야는 밤에도 아주아주 아주 더운 더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름이죠. 폭설이 자주 내리는 건 겨울이고요. 꽃샘추위라는 말은요, 봄입니다. 봄. 봄철의 이 기후의 특징하면 꽃샘추위를 들어요. 가을은 아니다. 4번, 장마와 무더위. 이것은 여름과 관련된 설명이죠. 5번에 서늘하고 맑은 날씨. 이게 바로 가을철 기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5번. 3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후의 특징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기후도를 보면 이게 바로 여름철의 기후를 색깔로 구분해서 나타냈습니다. 진한 빨간색일수록 기온이 높은 쪽, 그리고 초록색에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낮은 쪽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색깔이 한눈에 차이가 나죠. 남쪽과 북쪽의 색깔이 다르구나. 북쪽이 좀더 초록색에 가깝기 때문에 남쪽보다 더 덥다. 즉, 기온이 높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문장으로 정리하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진다. 또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또는 동쪽보다 서쪽의 기온이 더 높다. 자, 동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강릉은 27.3도, 23.7도, 인천은 23.8도로 해서 이 강릉 쪽이 조금은 더 기온이 낮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후도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라면 그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4번 볼게요. 조상들이 여름철에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생활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장소의 이름이 바로 대청마루라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집에 만들어 놓은 이런 넓은 바닥 공간이거든요. 이러한 대청마루 왜 만들었다고요? 그렇죠. 여름철에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여기 이렇게 대자로 누워 있으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더위를 피해서 시원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정답이죠. 나머지 읽어보면 태풍, 모래먼지, 모기나 벌레, 차가운 바람을 막는다. 이러한 내용은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5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계절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골라 쓰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이때 집중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특히 이때 비가 많이 내려요. 언제? 그렇죠. 여름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에 장마철로 인해서 오늘도 비가 오고, 내일도 비가 오고, 모레도 비가 오고, 이런 것을 경험한 적 있죠? 계절은 여름이다. 자, 6번. 울릉도에서 다음과 같은 전통 가옥이 나타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대기라는 거예요. 우대기라는 것은요, 이 울릉도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것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오면요, 우리 친구들 문 앞에, 현관문 바로 앞에 눈이 이만큼 쌓여요. 그러면 우리 문을 열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앞에 공간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문과 조금 떨어지게 외벽을 쭉 설치를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우대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보기 한번 읽어볼게요. 열대야, 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거 아니고요. 물 부족을 이겨내기 위한 거 아닙니다. 무더위로부터 집을 보호한다 아니죠. 자, 눈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4번에 나왔죠. 눈을 막고 생활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한 외벽이 우대기다. 따라서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전혀 아니죠.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7번. 우리나라의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강수량의 특징입니다. 강수량이라고 하면 비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물의 양이에요. 비나 눈, 우박과 같은 것들 모두 포함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맞죠? 2번.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큰 편이다. 우리나라 굉장히 커요. 여름철에 집중된다.
3번

전국 대부분의 지역별 강수량이 비슷하다.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아까 남쪽과 북쪽을 비교했었죠. 북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적어지고, 남쪽으로 올수록 강수량이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4번. 연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철 맞고요. 5번에 제주도는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에도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지요. 8번. 다음 그래프를 보고 서울과 제주의 여름철과 겨울철 강수량의 특징을 비교해서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왼쪽은 서울이고요. 오른쪽은 제주예요. 우리는 이 막대 그래프의 막대의 길이를 통해서 한눈에 그 특징을 비교할 수 있어요. 서울은 유난히 어디에 막대 길이가 길죠? 7, 8월.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구나. 제주는 어때요? 그렇죠. 물론 7, 8월에 가장 많기는 하지만 1, 2월, 11월, 12월 겨울철에도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 우리 문장으로 정리해 볼게요. 서울은 제주에 비해서 여름철 강수량이 집중된다. 굉장히 막대기 길이가 훨씬 더 많이 길죠. 또 제주는 서울에 비해 겨울철에 강수량이 더 많다. 그렇죠. 여기 막대 길이를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마지막, 서울과 제주 모두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이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9번,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자, 문제에서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가뭄, 장마, 둘다 겨울이 아니죠. 2번, 황사, 홍수, 이건 봄이고 홍수는 여름입니다. 3번, 한파와 폭설이에요. 한파는 무시무시한 추위고요.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거죠. 따라서 3번이 겨울철 자연재해, 4번의 폭염 여름이고 태풍도 여름이죠. 5번의 태풍 여름이고요. 가뭄은 주로 봄에 나타납니다. 9번의 3번이 정답. 10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네 글자로 쓰세요라고 했어요. 이것은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또는 인위적 원인으로 점차 변하는 현상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워드가 다 있어요. 기후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점점 변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기후 변화라고 불러요. 기후 변화. 이것이 심해지면 점점 이상 기후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11번 볼게요. 다음 자료로 알수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연 평균 기온이 11.6도 상승하면서 사과, 배추 등의 재배지가 북상합니다. 북상이라는 것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망고나 파파야 등의 아열대 작물이 시범 재배되고 있습니다. 자, 망고나 파파야 같은 과일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주로 더 더운 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일인데 점점점 우리나라도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한 자료가 되겠죠. 자, 1번에 동물의 서식지가 증가한다 아니고요. 2번에 폭염과 호우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런 내용 아니죠. 3번, 환경과 관련된 질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아니고요. 4번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작물의 재배지가 바뀌고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점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과나 배추 등은 원래 좀더 따뜻한 남쪽에서 재배할 수 있었는데, 북쪽도 점점점 뜨거워지기 때문에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다라고 나타냈잖아요.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4번이고, 5번도 볼게요. 과거에 비해 여름이 짧아지고 겨울이 길어진다. 반대예요.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집니다. 땡. 12번.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자, 문제에서 국가에서 할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1번에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죠.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도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우리 개인이 노력하는 거예요. 4번에 전자제품에 안 쓰는 경우 플러그를 뽑아놓는 거, 이것도 개인이 할수 있는 노력이죠. 자, 5번에 기후와 관련된 법령을 만드는 거, 이거 우리 친구들 할수 있나요? 쌤도 못해요. 따라서 이것은 국가가 할수

수 있는 일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그 뒤에 이어서 단원평가 2회 문제도 바로 만나볼게요. 1번 문제. 우리나라의 봄철 기후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황사, 봄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예요. 습하고 무덥다. 이것은 여름의 특징입니다. 봄철 땡.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에 꽃샘추위. 이것도 봄철의 대표적인 기후 특징이고요. 따뜻하다. 따뜻한 바람이 분다. 맞죠? 날씨가 비교적 온화하다. 이것은 봄의 특징이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우리나라의 겨울철 평균 기온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자, 여기 기후도의 색깔을 통해서 우리는 기온을 알수 있습니다. 자, 1번. 남북 지역 간의 기온 차이가 없다. 아니죠. 우리 색깔만 봐도 남쪽이 훨씬 따뜻하다는 걸알수 있죠. 2번. 겨울 기온은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낮다. 자, 볼게요. 자, 이쪽이 동해안이고 이쪽이 서해안이죠? 자, 비교해보면 강릉 2.3도, 인천 0도입니다. 동해안이 훨씬 따뜻하죠. 따라서 2번도 땡. 3번. 겨울에는 대구보다 서울의 기온이 더 높다. 아닙니다. 대구는요, 겨울철에도 따뜻한 편이에요. 2.6도죠? 서울은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영하입니다. 따라서 3번도 땡. 4번.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 더 짙은 파란색이 되고 있죠. 기온이 낮아진다. 맞는 설명. 정답 4번이고요. 5번에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다. 내륙 지역은 이쪽 육지 안에 있는 거고, 해안 지역은 이쪽 바다에 접해 있는 건데, 한눈에 봐도 우리 바다에 접한 곳이 훨씬 겨울철 기온이 높다라는 거알수 있죠. 반대이기 때문에 5번도 땡. 2번의 정답은 4번이다. 3번. 기온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기온과 관련된 생활 모습이에요. 강수량에 해당되면 안 됩니다. 자, 1번에 여름에 모시옷, 구멍이 송송 뚫려서 시원한 옷, 기온과 관련된 거 맞죠? 겨울에 온돌로 난방을 한다. 이것도 겨울철 기온과 관련된 거 맞아요. 3번에 저수지를 만들어서 가뭄에 대비해요.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따라서 기온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강수량과 관련됐다. 4번에 겨울에 솜을 넣은 누비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기온과 관련됐고, 5번에 남부 지방에서는 김치를 짜고 맵게 담굽니다. 자, 이것도 맞아요. 남부 지방은 북부 지방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그래서 음식이 더 쉽게 상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김치를 더 짜고 맵게 담가서 세균이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따라서 5번도 맞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봅시다. 단풍이 물드는 시기. 단풍이 물든다라는 것은요, 여름이 갔다는 거죠. 날씨가 서늘해졌다라는 거예요.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 다른 까닭을 쓰시오. 여기 보니까 남쪽은 10월 21일 정도에 단풍이 들어요. 그런데 북쪽으로 갈수록 10월 2일 정도 더 빨리 단풍이 들죠. 더 여름이 더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같은 계절이더라도 남쪽보다 이 중부 혹은 북부 지역의 기온이 더 빨리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름이 더 빨리 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또는 같은 계절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큰 범위로 정리해도 정답이 충분히 될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주로 사용하는 계절이 다른 물건을 한 가지 골라 쓰세요. 장갑, 겨울, 부채는 여름, 털 장화, 겨울, 털 모자, 겨울, 귀마개, 겨울이죠. 하나, 다른 것은 바로 부채가 되겠네요. 부채. 6번. 다음 자료가 설명하는 시설은 무엇인가요? 자, 이 사진과 관련된 시설인데요. 설명 보면 홍수를 조절하고 가뭄 대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라고 했어요. 자,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고, 가뭄은 비가 안 오는 거죠. 이러한 비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이 강의 상류에 물을 막아요.
그리고 물, 거대한 물 탱크와 같은 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땡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물을 더 많이 가둬두고, 그쵸?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할 때, 가뭄이 났을 때는 그 물을 더 흘려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의 양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의 이름이 바로 댐이라고 했습니다. 다목적 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답 3번이고, 자, 여기서 정수장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탁한 물을 맑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 바닷속 밑바닥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 놓은 거예요. 나머지 우대기,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뜻을 이해할 수 있겠죠. 7번, 태풍입니다. 태풍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에 눈이 내리는 거 아니고요. 이번에 많은 비가 오고 강한 바람이 분다. 이게 바로 태풍 하면 떠올려야 될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간다 아니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이건 가뭄이죠? 5번에 중국의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이것은 황사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까닭을 쓰세요. 자, 우리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국가에서 위험한 상황일 때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모두 보내요. 왜? 그렇죠.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사람들이 미리 대비해서 피해를 줄인다. 이게 바로 키워드가 되겠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식으로 문장 정리하면 정답이 되겠어요. 자,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섭씨 33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매우 심한 더위다. 키워드 나왔죠. 아주 심한 더위를 우리는 폭염이라고 하죠. 야외 활동을 할 경우에 열사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둘다 더위와 관련된 설명이죠. 어디 있나요? 폭염. 2번에 있죠. 2번이 바로 이 설명에 해당하는 자연재해입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고, 홍수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거고, 폭설은 짧은 시간 안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고, 한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추위라고 했었죠. 10번. 다음은 어떤 자연재해에 대비한 행동 요령입니다. 이 자연재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행동 요령 볼게요. 외출 시에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해야 됩니다. 동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추위에 굉장히 오래 노출되어서 피부 자체가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간 외출 시에 온수를 약하게 틀어서 동파를 방지하세요. 동파라는 건이 수도관 안에 있는 물이 꽝꽝 얼어서 수도관이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둘다 무엇에 해당된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추위와 관련된 행동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주 아주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 추위와 관련된 자연재해 어디 있죠? 그렇죠. 1번에 한파 있죠. 한파에 대비한 행동 요령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11번. 다음 글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시하세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온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하락하나요? 아니에요. 높아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여름은 길어지죠. 더워지니까. 그치만 겨울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12번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 행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주로 사용해 알맞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해야 우리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죠. 2번, 가까운 거리는 주로 걸어 다녀. 이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화석 연료가 사용되니까 2번, 맞는 설명. 3번, 사용하지 않는 전자 제품의 플러그를 꼭 뽑아둬. 왜냐? 플러그가 꼽혀 있으면 우리가 사용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계속 조금씩 새어나가요. 그럼 우리가 전기를 낭비하게 되겠죠. 따라서 3번도 좋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은 플라스틱 제품을 많이 사용해?

아니죠. 이렇게 되면 쓰레기의 양이 늘어나고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많은 양의 화석 연료가 사용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도 볼게요. 비닐봉투보다는 장바구니를 사용해. 그래야 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12번 정답 4번으로 정리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나가요. 오늘의 퀴즈. 우리나라는 계절에 관계없이 1년 내내 강수량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오늘 사회 공부 재밌게 했나요? 자,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반갑소. 속담에 문학을 더하도록 속담의 지혜를 그대들에게 전하러 온 선비 강용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고비를 넘었는데 그보다 더 큰 고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 바로 오늘 속담은 난관과 혼돈에 대한 것이오. 그럼 지금부터 만나러 함께 가시지요.
1: 과제가 내일 마감이구나. 빨리 해야 하는데.
2: 철수야, 마트에 다녀올 수 있니?
1: 아, 네. 알림이 또 왔어. 친구들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네. 과제를 빨리 해야 하는데.
0: 오늘의 속담. 가면 갈수록 접접산중이다.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갈수록 꼬여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지요. 예를 보겠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배터리까지 방전이 되었소. 길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가면 갈수록 접접산중이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3: 속담에 문학을 더하다. 오발탄, 이범선. 이 작품은 1950년대에 한 가족이 서울 해방촌 일대에서 겪는 비극적인 삶을 표현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송철호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며 궁핍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내는 출산을 앞둔 만삭 상태고 어머니는 전쟁의 충격으로 미쳐있다. 동생 영호는 군대에서 제대한 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은행 강도에 가담한다. 누이 명숙은 타락한 삶을 살며 가족에게 죄책감과 갈등을 안긴다. 철호의 아내는 영양실조와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고 사망한다. 어머니의 정신병은 더 심해져 가자라는 외침을 반복한다. 철호는 두통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치과에서 충치 두 개를 뽑는다. 병원에서 나와 무작정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 없이 방황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마치 목표를 잃고 빗나간 총알인 오발탄 같다고 느낀다. 전쟁 이후 아내의 죽음, 동생의 범죄, 누이의 타락 등 가족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지요.
0: 오늘의 속담, 가면 갈수록 첩첩 산중이다였소.

나의 고비를 넘었더니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어. 물론 마음은 괴롭고 무거울 수도 있어. 하지만 성실하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면 어느덧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오. 그대들의 단단함, 성실함을 믿으시길 바라오. 속담의 교훈을 기억하시오.

오늘의 탐구 주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관측학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실제 밤하늘을 간접적으로 관측해보고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다양한 천체들을 찾아본 후그 특징을 비교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가 어떤 천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천체의 종류에 따라 특징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그럼 오늘의 준비물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관측자 위치는 우리나라로, 관측 시간을 오늘 밤 9시로 합니다. 별자리 경계선이나 별자리 이름이 나타나게 하고 지면은 보이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별자리 경계선과 이름을 함께 표시하면 은하수가 어느 별자리 부근을 지나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지면을 보이지 않게 설정하면 시야를 가리는 요소 없이 하늘 전체를 관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은하수를 확대하면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 중 성운과 성단을 찾아 관측합니다. 화면을 점점 확대하면서 밝기가 뚜렷하거나 뭉쳐 보이는 부분에 주목해 보세요. 이런 영역에서 성운이나 성단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찾은 천체 중 5개를 선택하여 해당 천체의 모습을 확대하여 관찰하고 특징을 기록해 봅니다. 선택한 천체를 확대할 때는 별이 모여 있는지, 색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관찰해 보세요. 이러한 관찰 요소는 해당 천체가 성운인지 성단인지 구분하는 단서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천체의 이름도 함께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종류와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천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천체의 종류별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천체 관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탐구 결과를 함께 정리해 볼까요? 관측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은하는 수많은 별들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Reading Power Level 1. 오늘도 즐거운 독해 탐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섬은요. 바로 Story Island.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바로 이 이야기 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들을 본 게 아니고 하나씩 교훈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오늘은 이 두 마리 개구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씩 정말 안 되는 일이 있을 때 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두 마리의 개구리 형제가 각각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한 명은 포기를 하고 한 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이럴 때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면 어떤 새로운 해결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을 이 이야기가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의 단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By accident, 우연히. Drown, 익사하다. Pass, 지나다. In the end, 결국에. Jar, 병, 항아리, 단지. Solid, 단단한. Someone, 누군가. Frog, 개구리. Finally, 결국. Get out of, 어디에서 나오다. Cheese, 치즈. Reply, 대답하다. Turn into, 무엇으로 변하다. Swim, 수영하다. 자, 오늘의 단어를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There once were two brother frogs. 자,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there were 구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비동사 were 쓰인 이유는요. 뒤에 무엇이 나와요? 그렇지, 두 마리 형제 개구리라는 복수명사가 나오고요. 또 시제는 과거 시제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비동사 were 쓰였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서 once라고 하면 과거의 언젠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옛날 이야기를 할 때 옛날에 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그래서 there once were two brother frogs. 옛날에 두 마리 개구리 형제가 있었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one day, 어느 날. They jumped into. 자, jump into라고 하면요. 어디로 뛰어들다 라는 뜻이죠. 여기서 과거형으로 어디로 뛰어들었다 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들은 뛰어들었습니다. 어디로요? A jar of milk. 우유가 든 병으로 뛰어든 거죠. 어떻게? By accident라고 하면 우연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들은 어느 날 우연히 우유가 든 병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자, they couldn't get out. 자, 그 병에 들어가니까 그들은 뭐 할 수 없었다? get out 이라고 하면 나오다 라는 뜻인데요. 앞에 무엇이 쓰였어요? 그렇죠. couldn't 라고 하면 can't의 과거형이죠. 즉, 그들은 할 수 없었다. 무엇을? 나올 수 없었다 라는 거예요. They just swam around. 그들은 단지 주위를 수영할 뿐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swam은 무엇의 과거형이죠? 그렇지. 수영하다. swim의 과거형 swam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주위를 수영할 뿐이었어요. The older brother frog said. 자, 형 개구리가 말을 했습니다. We can't get out. 우리는 나갈 수 없어. We will drown in the end. 자, 여기서 drown이라고 하면요. 익사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익사할 거야. In the end는 결국에 라는 뜻이죠. 우리는 결국에

익사를 할 거야. 자, 이렇게 형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The younger frog replied. 동생 개구리죠. 동생 개구리가 답을 했습니다. Keep swimming. 자, keep swimming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수영해라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keep이라는 동사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keep ing라고 하면 계속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계속 수영을 해라라는 거죠. Soon, 곧. Someone will get us out. 누군가가 우리를 꺼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둘이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요. 형과 동생 개구리가 태도가 굉장히 다르죠. 형은 우리는 이제 못 나가. 결국에는 죽을 거야. 익사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요. 동생은요. 아니야. 계속 수영을 해봐. 누군가가 우리를 꺼내줄 거야. 둘이 이렇게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 get us out 이라고 하면 조금 독특한 게 us라는 목적어가 get 뒤에 쓰였고요. 그 뒤에 out 이라는 부사가 나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무엇을 밖으로 꺼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자, 누군가가 someone will get us out. 우리를 어떻게 밖으로 꺼내줄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A few hours passed. 자, 그리고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The older brother frog said. 자, 형 개구리가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I'm going to stop.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나는 멈출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수영하던 것을 멈추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be going to라고 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뒤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동사가 원형 형태로 나와야 돼요. 나는 멈출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however, 그러나, the younger one, 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생 개구리는 didn't stop swimming. 자, 무엇을 멈추지 않았다? 수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형은 나는 이제 멈출 거야 라고 했는데, 동생은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해요. 자, 아까 앞에서 keep 뒤에 ing가 붙으면 계속 무엇을 하다 라고 해석이 됐는데요. 이 stop이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didn't stop swimming이라고 하면 그치 수영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a few minutes later 몇분 뒤에 he felt something solid under his feet. 자, 그는 그의 발 아래에서요 무언가를 느꼈는데 이 무언가는 무엇이다? Something solid. 자, solid는 딱딱한 이란 뜻이에요. 그는 발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다라고 하죠. 자, 예전에 우리가 봤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걸 배웠어요. 자, 몇분 뒤에 그는 발 밑에서 딱딱한 무언가를 느꼈다. The milk turned into cheese. 자, 이들이 지금 우유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유가 무엇으로 변한 거예요? 치즈로 변한 거죠. 자, turn into 한번 적어 볼게요. turn into라고 하면 무엇으로 변하다란 뜻이죠. 자, 그래서 우유가 치즈로 변했습니다. And finally, 그리고 finally, 결국 빈칸했다. 자, 빈칸에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다. 뭐 어떤 말이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중에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stop 그리고 뒤에 ing가 나온다라는 거 한번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볼까요? stop ing라고 하면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라고 해석이 돼요. 한번 필기해 보시고요. 자, 그런데 앞에 didn't가 붙었어. 그러면 didn't stop swimming. 수영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리고 이어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앞으로 가서요. 아까 keep swimming. 마찬가지로 keep 뒤에는 ing가 나온다라고 했죠. 계속 무엇을 하다. 그래서 keep swimming. 계속 수영을 하다. 이두 가지 동사를 잘 표시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마리 개구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둘이 다른 선택을 해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죠. 형은요, 그냥 죽기로 선택을 했고요. 동생은요, 계속 수영을 하다 보니까 우유가 치즈로 변해서 결국에는 살아남았을 것

갔다라는 거 우리가 아직 빈칸은 모르지만 살아남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컴프리헨션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He stopped swimming. 그는 수영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And drowned in the milk. 그리고 우유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쵸? drown이라고 하면 익사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문장은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요? 자, 지금 수영을 멈춘 건 누구예요? 형 개구리죠. 희가 형 개구리를 가르켜요. 자, 그러면 형 개구리가 우리는 이제 나갈 수 없어. We will drown in the end. 우리는 마지막에 익사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요.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I'm going to stop. 나는 이제 멈출 거야. 자, 그러면은 그는 수영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그렇지. I'm going to stop 이라는 문장 뒤에 시에 들어가면 되겠죠. He stopped swimming and drowned in the milk. 그리고 결국에는 우유에 빠져 익사를 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However, the younger one didn't stop swimming. 그러나 동생 개구리는 수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곳은 그렇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2번으로 가볼게요.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빈칸 우리가 마지막에 봤었죠. The milk turned into cheese. 우유가 무엇으로 변했다? 치즈로 변했다. And finally,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 빈칸했다. 자, 보기를 하나씩 볼게요. 자, 1번. He kept swimming. 그는 계속해서 수영을 했다. 자, 여기서 캡처는요. 그렇지. keep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keep이 계속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과거형 kept가 쓰였어서 그는 계속해서 수영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2번. He stayed inside the jar. 그는 병 안에 머물렀다. 자, 여러분, 지금 병에서 우유가 치즈로 변했죠. 그럼 계속해서 수영할 수 없었겠네요. 자, 그리고 2번은요. 그는 이제 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토록 나오고 싶어 했는데 계속 머물렀다도 올바르지 않겠습니다. 자, 3번. He could get out of the jar. 자, get out of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오다라는 뜻이죠. 자, 그는 병에서 뭐할수 있었어요? 나올 수 있었다. 어때요? 우유가 치즈로 변했기 때문에 그는 병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가장 적절한 말은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도 볼까요? He drowned. 그는 익사했어요. Like his brother. 그의 형처럼요. 자, 우유가 치즈가 됐는데 더 이상 익사를 할수 없었겠고요. 5번. He jumped into the jar again. 그는 다시 병으로 뛰어 들어갔다. 네, 이것도 올바르지 않죠. 이번에 적절한 건 그렇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위글의 교훈을 우리말로 쓰시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교훈을 설명했죠. 교훈이 무엇인가요?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네,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 즉,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라가 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쵸? 노력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의 교훈이 되겠네요. 그쵸? 자, 잘 적어 보셨으면 4번으로 한번 가 볼게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필요한 경우에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A. Blank is a solid daily product. 아, dairy product죠. dairy product. 자, dairy product는 유제품입니다. 자, 아까 solid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solid, 딱딱한이란 뜻이죠. 이것은 딱딱한 유제품이다. We make it from milk. 우리는 이것을 우유로부터 만들고요. It is usually white or yellow. 주로 하얀색이나 노란색이다. 무엇일까요? 그렇지. 치즈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cheese. Cheese is a solid dairy product. 자, 그 다음 B번. When people blank, they move through water with their arms and legs. 사람들이 이것을 할때 그들은요, 물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팔과 다리로. 자, 이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그렇지. 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영하다라는 동사를

0: 적어볼게요. When people swim, 사람들은 수영을 할 때, they move through water. 그들은 물을 헤치며 나아갑니다. 무엇으로? With their arms and legs. 그들의 팔과 다리로요. 자, 우리 이렇게 지문의 comprehension check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워크북 119쪽이고, 우리 1번 문장부터 같이 써볼게요. 자, one day, 어느 날, 그들은 우유가 든 병으로 뛰어들었죠. 어떻게? 우연히. 자, 이 우연이란 말은 문장 맨 뒤에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they, 그들은 어디 안으로 뛰어들었다? jumped into가 되겠죠. They jumped into a jar of milk. 우유가 든 병으로 뛰어들었는데 어떻게? 그렇지, 우연히. by accident. One day, they jumped into a jar of milk by accident.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우리는 결국 익사하게 될 거야. We will drown. 자, 이때 drown이 익사하다라는 동사였어요. 우리는 익사하게 될 거야. 어떻게? 결국. 자, 결국이라는 표현 in the end입니다. We will drown in the end. 자,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는 수영하기를 멈추었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stop이라는 동사를 아까 봤었어요. stop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이다. 그래서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이렇게 해석이 됐죠. 자, 그러면요. He stopped 그리고 swimm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And 그리고 어떻게 했다? 우유 속에서 익사하였다 and drowned in the milk.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He stopped swimming and drowned in the milk. 자, 그래서 이때 stop이라는 동사 뒤에는요, 그렇죠. swimm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거잘 체크해 주시고요. 4번 문장 한번 볼게요. He felt, 그는 느꼈어요. 발밑에 딱딱한 것을 느꼈죠. 자, 그러면요. He felt 하고 something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뒤에 나옵니다. solid, 딱딱한 것을 느꼈다. 어디에? 그의 발 밑에. under his feet. He felt something solid under his feet.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요.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가 보통의 형용사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지만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뒤에서 꾸며준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5번으로 가볼게요. 우유가 치즈로 변했다. The milk, 우유가 뭐뭐로 변하다. turn into죠. 과거형 turned into cheese. The milk turned into cheese.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우리 이렇게 영작 훈련까지 다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의 오늘의 키 획득하셨는데요. 바로 핵심 표현 stop 뒤에 동사 ing가 오는 형태였죠. 이거 말고도 우리 keep이라는 동사도 봤는데, keep 뒤에 동사 ing가 오면 무슨 의미였어요? 그렇지. 계속 무엇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stop이라는 표현과 함께 keep이라는 동사도 같이 함께 익혀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stop ing,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오늘의 예문 한번 정리해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 younger one, 동생 개구리는 didn't stop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didn't 없이 stop만 쓰면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인데, didn't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수영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탐험 인증도 한번 볼까요? 몇 분이 지난 후에 그는 발밑에 딱딱한 것을 느꼈다. 자, something 뒤에 이 단어가 와야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열심히 탐험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함께 독해 탐험을 즐긴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복습 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파워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리딩 파워 3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읽어볼 글의 제목은 헬멧 착용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헬멧 착용이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 헬멧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한번 꼼꼼하게 같이 독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 Whether you are riding a bike or skateboard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끊어보면요. 우리 먼저 whether 그리고 or에 한번 밑줄 쳐보겠습니다. 자, whether A or B 하게 되면 A든 B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자전거를 타든 아니면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A helmet can prevent head injuries. 이렇게 나와 있죠? 헬멧은요, prevent, 막아줄 수 있어요. 예방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prevent 하면 막다, 예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막아줄 수 있어요? Head injuries죠? Injury가 부상이에요. 그래서 머리 부상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머리 부상이냐? That result from crashes or falls 라고 했습니다. 자, 뒤에 있는 관계대명사 대절 한번 해석해 볼게요. result from 이라고 하면요. 뭐뭐의 결과로 생기다 이런 뜻인데요. crash는 뭘까요? 얘는 충돌, 꽝 충돌하는 거예요. 그리고 fall은 떨어지는 거겠죠. 낙상사고. 그래서 충돌이나 낙상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머리 부상들을 방지해 줄 수 있어요. 누가? 헬멧이. 자, 여기까지 되었죠. Helmets are very important. 헬멧은 정말 중요합니다. In fact, 사실은 you should get one. 하나를 사야 합니다. 즉, 헬멧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When you buy a bike. 자전거를 살 때. 우리 자전거 사러 가면 자전거만 사는데 이제 자전거만 사지 말고 헬멧도 하나를 꼭 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계속 볼게요. And before you get on your bike니까 당신이 자전거에 타기 전에 이런 뜻이 되겠죠. You should put on your helmet입니다. 당신은요, put on 나왔어요. 착용하다, 쓰다 이런 뜻이죠.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A 나오고 있습니다. A 뒤를 보니까 wearing a helmet does not guarantee your safety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헬멧을 쓰는 것이 does not guarantee. guarantee는 보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보장하다.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데요. 지금 A 앞까지는 계속해서 헬멧 써야 되고 헬멧 꼭 필요하고 헬멧 중요해 라고 하더니 갑자기 A 이후에 근데 헬멧을 쓴다고 해서 너의 안전이 꼭 보장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죠. 앞뒤의 내용이 같은 게 아니라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잘 참고하면서 이따가 A 한번 넣어볼 거고요. If the helmet is loose. 자, loose 하면 헐거운 이런 뜻이에요. 헬멧이 헐거우면, 그리고 moves around your head. 헬멧이 헐거우면 딱 이렇게 타이트하게 붙어있지 않고 막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게 움직이면 it could hinder your view라고 했습니다. hinder 하면 막는 거거든요. 당신의 시야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헐거운 헬멧이, 그쵸? 자, 여기까지 되었고요.

That may lead to a crash or fall. 그것은요, lead to, 뭐뭐로 이어지다, 이런 뜻이겠죠? 뭐뭐로 이어지다,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crash, 충돌 사고, 아니면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을 가리니까 그렇겠죠? 자, 그 뒤에 be 연결어가 나오고요. Loose helmets do not offer enough protection in bike crashes or falls 라고 했습니다. 자, 비가 나온 뒤에 헐거운 헬멧은요,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무엇을? Enough protection이죠.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데요. 어디에서 in bike crashes or falls니까요? 자전거 충돌 사고나 낙상 사고에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헐거운 헬멧의 위험성을 언급했는데 또 언급하고 있어요. 뭔가 더해주는 의미의 연결어가 나와주면 되겠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So they do not do enough. 그래서 그들은요, 충분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To prevent serious head injuries. 막아주기 위한 충분한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얼 막아줘요? Serious head injuries니까 심각한 머리 부상을. 그러니까 헐거운 헬멧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충분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In this article, 이 기사에서는 우리 article 하면 신문 기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 기사에서는요, we provide basic tips. 우리는 기본적인 조언들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조언들이냐면요, that will tell you how to choose a bike helmet 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줄 그런 팁들, 조언들이라는 것이죠. How to choose a bike helmet. 자, 얘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How가 있으니까 어떻게 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 how to choose 한번 밑줄 쳐 보겠습니다. 자, how to 동사 원형은 정말 자주 쓰이는 구문인데요. How to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쉬운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요. How to swim. 수영하는 방법. How to drive. 운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 how to choose a bike helmet 하면 자전거 헬멧을 고르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했는데 당신에게 자전거 헬멧 고르는 방법을 알려줄 만한 그런 팁들을 제공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how to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연결 관계부터 파악하러 가볼게요. 위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A와 B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and before you get on your bike, 자전거 타기 전에는 헬멧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이 앞부분에도 헬멧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가 나오더니 헬멧 쓰는 게 반드시 당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앞뒤의 내용이 같아요? 같지 않죠? 달라요.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연결어가 필요하고요. However, 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that may lead to a crash or fall. 이러한 낙상이나 혹은 충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느슨한 헬멧의 위험성을 얘기하다가 그 뒤에도 또 역시 느슨한 헬멧의 위험성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가해주는 의미, 게다가라는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moreover을 해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모르는 연결어가 있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therefore 하면 그러므로, in addition 하면 게다가 얘도 추가할 때쓸수 있고요. 또 however 그러나고요. nevertheless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입니다. 또 as a result, 우리 아까 result 하면 결과였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고 for example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에요. 또 in other words인데요. 얘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뜻이니까요.
또 as a result는 봤고요. moreover 하면 게다가라는 의미의 연결어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으로 정답 골라주었고요. 우리 2번 가볼게요. 위글의 내용에 맞게 빈칸에 적절한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if절부터 볼게요. If you don't wear a helmet, 당신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다면 이거죠. It may cause. 자, cause는요, 다양한 뜻이 있어요. 일단 명사로는 원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동사 may 뒤에 쓰였으니까 동사로 사용이 된 거겠죠? 초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헬멧을 안 쓰면 무엇을 유발하고 무엇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어요? 부상인데 머리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ead injurie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잘 넣어주셨죠? 자, 그럼 3번 볼게요. 위글 다음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이어질 내용을 추측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글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글의 마지막에 In this article, we provide basic tips that will tell you how to choose a bike helmet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요, 우리가 알려드릴게요. 제공해 드릴게요. 무엇을 기본적인 팁들을. 근데 어떤 팁이에요? 당신에게 말해줄 그런 팁들. 무엇을 말해줄? How to choose a bike helmet 이니까 자전거 헬멧 고르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만한 팁들이래요. 자, 그러면 헬멧의 종류가 이어질까요? 헬멧을 써야 하는 이유가 나올까요? 헬멧 착용 관련 법안이 나올까요? 적절한 헬멧을 고르는 방법이 나오겠죠. 여기서 언급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4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볼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위글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A를 보면 Bikes are the most common cause 라고 했습니다. 자전거는요, 가장 common, 흔한이죠. 흔한 cause,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cause는 명사로 쓰였네요. 가장 흔한 원인인데, 무엇의 가장 흔한 원인이야? 그래서 너는 뭐 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어떤 단어 넣어주시면 될까요? 바로 injuries입니다. 자전거는 부상의 가장 주된 원인이고 가장 흔한 보편적인 원인이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B를 보시면 batteries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말로도 배터리죠. 빈칸이 나오고 the robot dog with energy라고 했습니다. 자, 로봇 개에게 에너지를 뭐 한다? 제공한다가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바로 provide with입니다. provide A with B 하게 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provide와 with가 짝꿍처럼 잘 쓰입니다. 배터리가 제공해요. 로봇 개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어휘와 구문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119쪽에 있는 워크북 문제풀이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입니다. 다음 단어에 해당하는 우리말 뜻을 쓰세요 라고 하였어요. 자, 여러분, 먼저 단어에 우리말 뜻을 써볼 건데, prevent가 나와 있습니다. 자, prevent 하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막다, 예방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우리 본문에서는 부상을 예방하다라고 할 때, 이 prevent를 썼습니다. 다음으로 injury입니다. injury는 부상이에요. 그래서 head injuries 하면 머리 부상이었고요. 이어서 crash입니다. crash는 꽝 충돌하는 거라 했어요. 또 important 하면 중요한. 이어서 guarantee는 뭘까요? 얘는 보장하다입니다. 그리고 safety인데요. 우리 safe 하면 안전한인데 명사를 만들어줄 때는 뒤에 ty를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safety라고 읽고요. 안전 명사가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L-O-O-S-E, loose는요, 헐거운 이런 뜻이에요.

다음으로 put on 보겠습니다. 자, put on은 무슨 뜻일까요? 얘는 무언가를 쓰다 혹은 입다, 착용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으로 battery입니다. battery는 배터리죠. 혹은 건전지고요. 다음으로 hinder입니다. hinder 하면요, 방해하다, 막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글에서는 시야를 막다라고 해서 hinder your view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provide인데요. 얘는 제공하다 이런 뜻이고요. 짝꿍으로 with도 같이 기억하자라고 했죠. Provide A with B 하면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protection인데요. Protect 하면 보호하다잖아요. Protection 하면 보호, 명사가 됩니다. Cause인데요. Cause는 뭐뭐의 원인이 되다, 초래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도 되고 명사로는 원인도 가능합니다. 또 serious 하면 심각한 이런 뜻이죠. 자, 이제 우리 구문으로 넘어갈까요? 괄호 안의 단어들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을 보시면 자전거를 타든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헬멧은 머리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부분 있죠? A 하든 B 하든 이걸 넣어줄 거예요. 자, 우리 whether A or B 구문 기억나실까요? Whether A or B 하면 A든 B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whether you are riding a bike or skateboard 해서 당신이 자전거를 타든 스케이트보드를 타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2번입니다. 당신은 자전거를 살때 헬멧도 사야 한다라고 했어요. You should get a helmet. 근데 뭐할 때? 자전거를 살 때, 자전거를 살 때라고 할 때, 접속사 when 써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when you buy a bike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자전거를 살 때가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전거를 타기 전에 여러분은 헬멧을 써야 한다인데요. 자, 이번에는 뭐뭐 하기 전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 before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before you get on your bike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get on your bike 하면 자전거에 타다 이런 의미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죠? 다음으로 4번입니다. 헬멧을 쓴다고 당신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문장을 완전하게 써주셔야 하는데요. 자, 가장 먼저 헬멧을 쓴다고 이 부분을 헬멧을 쓰는 것은 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wearing a helmet. 네,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wearing a helmet은 헬멧을 쓰는 것은 이런 뜻이죠. 그 다음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 does not guarantee가 되겠죠. 그래서 does not guarantee가 되겠고요. 근데 무엇을? 당신의 안전을 이니까 Your safet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헬멧을 쓰는 것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5번입니다. 우리는 자전거용 헬멧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 기본 조언들을 제공한다라고 했고요. We provide 무엇을 제공해요? Basic tips, 기본적인 조언들이죠. 근데 어떤 조언들인지 뒤에 대절이 꾸며주게 됩니다. 알려줄 당신에게. 근데 무엇에 대해? 자전거용 헬멧을 고르는 방법. 자, 우리 뭐뭐 하는 방법이라고 할 때는 how to 부정사를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how to choose a bike helm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how to 부정사 구문 포커스로 정리해 두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오늘도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딩 파워 중화 레벨 3를 함께하는 김은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데이 16,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로 열심히 또 독해보도록 할 거고요. 예습 반드시 해주시고요. 어휘, 그리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주제를 찾는 능력, 스스로 좀 점검을 해보시고,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우리 친구들의 독해 힘이 되어줄 리딩 파워부터 만나고 돌아오죠. Let's take a look at today's reading power.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리딩 파워는 so 그리고 that 구문이었고요. 여기에서는 뭐 해석도 물론 중요합니다.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that 이하하다. 뭐 이런 식으로 원인 결과처럼 이어지는 해석이었고요. so that 사이에는 이제 어법적으로는 형용사나 부사 알맞은 걸 넣어주고 그 다음에 대절은 뒤에가 주어 동사가 와요. 자, 이것도 우리가 잠시 후에 독해하다가 이 so that 구문 나오면 좀 자세히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오늘 독해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A와 B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3번 문제 보시면 밑줄 친 AB의 형태를 맞게 고쳐야 되거든요. 독해하면서 맞는 형태로 어법적인 부분 좀 신경 쓰면서 읽어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독해 출발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이 there was no light except the light from the flashlight. 대어는 해석하지 않고요. 자, 과거니까 있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뒤에 no가 있어요. 그러면 없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었냐면 빛이 없었어요. 자, except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빼고는 the light from the flashlight. 그러니까 뭔가 손전등에서 나오는 불빛 말고는요. 빛이 없었다. 깜깜한 상태였다. 아,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It was so quiet that the sound of his footsteps echoes through the hallway. 자, 우리 두 번째 문장에서 바로 so that 구문이 보입니다. 자, 우리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죠. So, 그리고 여기 지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죠. 왜? 앞에가 비동사니까 형용사가 짝꿍이 맞죠. 자, 그리고 대절은 뒤에 완벽한 문장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주어 와야 되고요. 동사 찾으셔야 돼요. 동사가 echoed.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주어가 동사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it was so quiet. 너무 조용해서 that the sound of his footsteps 그랬으니 그의 발자국 소리겠죠? 그의 발자국 소리가 echoed. 그럼 이게 메아리치다, 울리다란 뜻이니까 울렸어요. 복도 전체를 울렸습니다. 복도 전체에 발자국 소리만 쿵쿵쿵 이렇게 울린 거예요. 되셨나요? Tim was wet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당연히 지금 어법적으로 맞지 않죠. 원래 sweat 하면 땀을 흘리다 라는 동사인데요. 앞에 지금 비동사가 보이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맞게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감이 좀 있어요. 물론 시제는 과거지만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따라가는 느낌이고요. 지금 불빛도 없고 그리고 너무 조용해서 발자국 소리만 들리고 팀은 땀을 흘리고 있고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땀을 흘리고 있는 이라는 능동이자 진행의 의미를 가지는 ing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진행 시제가 되면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The silence sent chills down his spine. 그 침묵이 되게 조용하다 그랬잖아요. 그 침묵이 보냈어요. 직역을 한번 해보면 chill 하면 뭔가 냉기죠. 그쵸? 냉기를 보낸 거야. 근데 어디로 흘려보낸 거냐? His spine. spine은 척추를 말해요. 등골이라고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등골을 따라서 냉기가 촥 퍼진 거야. 너무 조용하고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합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 표현의 아주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어떤 침묵이요. 그 너무나 조용한 그 적막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글의 분위기나 심정이 어떨지는 이미 파악이 됐을 것 같고요. 좀 스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이라고 하는 등장인물은 무서울 것 같고요. 그쵸? All of this started because of the bet with Jenny. 자, 이 모든 것은 제니와의 내기로, 내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해석이네요. 자, 여기서 because 뒤에 of까지 같이 묶이죠. 뒤에 명사 오고요. 요거 우리 다른 표현으로 배워본 적 있죠? 바로 due to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무슨 뜻? 이 명사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죠. 뒤에 나오는. 그래서 the bet 이게 내기예요. 뭐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이 됐다고? 제니하고 한 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시작이 되었다. 아,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When Jenny told Tim about a ghost that appears in their classroom every night at 10 p.m., he laughed at her. 자, 제니가 팀한테 그 유령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시. 자, 왼절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했을 때. 제니가 팀에게 말했을 때. 네, 뭐에 대해서? 유형에 대해서. 어떤 유형? 우리 주격의 관계 대명사 많이 해석해 봤죠? 이제 뒤에서 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묶이네요. 근데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appears, 나타나다, 등장하다. 어디에? 그들의 교실에. 언제? Every night at 10 p.m. 매일 밤, 밤 10시마다 그들의 교실에 유령이 등장한다. 이런 얘기를 제니가 팀에게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he laughed at her. 그는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그냥 laugh만 있으면은 웃다예요. 근데 전치사 at이 같이 붙게 되면 누구누구를 비웃다가 됩니다. 약간 뜻이 부정적으로 바뀌죠. 그래서, 야, 무슨 귀신이야! 이러면서, 제니를 비웃은 거야. 이 팀이라는 친구가. He told her that he did not believe in ghosts and he would prove it wrong.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니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유령을 믿지 않고 내가 그게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 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그는 그녀에게, 즉, 팀이 제니에게 that 이라고 말한 건데, 자, 대절 뒤에 다시 주어, 동사. 난 유령 안 믿어. 다시 주어, 동사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틀렸다는 거 증명할게. 이런 뜻이고. 그럼 여기서 또 밑줄 그은 it을 우리가 뭔지 찾는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it은 뭐예요? 그밤 10시에 매일 밤 우리 교실에 유령이 나타난다는 거. 내가 그거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야.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앞에 있는 내용 자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He regretted his words. 그리고 그는 그의 말을 후회했습니다. Finally. 그리고 마침내 he arrived at the classroom. 그는 교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He grabbed the handle with a shake hand. 자, shake 또 어법적으로 맞게 고쳐 주셔야 되고요. 자, grab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탁 잡는 걸 말해요. 이렇게 grab 움켜쥐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잡이를 움켜쥔 겁니다. 근데 뭘로? Shaking hand 이거겠죠. 지금 앞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팀이 땀을 흘리고 있고요. 자기의 말을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손이 떨렸을 것이다. 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잡는 건데요. 자, 이때 쉐이크가 흔들다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떨리는 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shaking hand라고 찾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분사로 앞에 있는 핸들을, 뒤에 있는 핸들을 수식하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자, ing로 바꿔주시고. When he was about to turn the handle. 그리고 이제 막 손잡이를 돌리려고 할 때. 막 뭐뭐하려 할 때. 이런 뜻인데요. 그 표현이 바로 be about to 여기에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쓰이고 about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 막 뭐뭐 하려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요거는 시제가 과거니까 막 돌리려고 했을 때 이게 과거로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0: The clock in the hallway rang.
1: 자, 복도에 있던 시계가 울렸습니다. 이거 몇 시를 알리는 걸까요? 당연히 밤 10시를 알리는 거겠죠. 아까 10시 되면 귀신 나온다 그랬잖아? 근데 그 10시를 알리는 시계가 울렸습니다. 그래서 ring의 과거 동사이죠. At the sound of the clock, 그 시계 소리에 Kim screamed and started running towards the front door. 그럼 이제 진짜 귀신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팀이 소리를 지르면서 정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고요. 자, 마지막 문장은 screamed 과거 동사 1 그리고 started 과거 동사 2의 형태로 또잘 병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뭐 towards 하면 어디 어디를 향해서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심경 파악하는 문제였고요. 윗글에 나타난 팀의 심경은 우리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 그걸 영어로는 4번에 있네요. Frightened. 이게 바로 두려운, 무서운 이런 뜻이고요. 자, 1번에 jealous 하면 질투하는, 시기하는 이런 뜻이고요. 2번에 proud, 자랑스러운 이런 뜻이고, 3번 excited, 이거는 신난 겁니다. 마지막 5번에 disappointed, 이건 뭐예요? 실망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실 나머지 선택지에 요 감정 관련된 형용사 단어들도 아주 기본 뜻이니까 다 기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밑줄 친 it은 우리가 이미 독해하면서 다 추론하면서 풀었습니다. 아까 어디 부분에 있었죠? 여기에는 지금 it은 없고요. 여기 이 앞에 내용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입증할 거야. 나 귀신 안 믿어. 나 그것을 내가 증명할게. 이렇게 팀이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앞에 언급된 요 내용. 매일 밤마다 교실에 유령이 나타난다라고 했던 내용을 우리말로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AB의 어법 형태였습니다. 결국은 A와 B가 전부 다 이제 ING 형태였는데요. 여기서는 팀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진행 시제에서 들어가는 ING. 여기서는 떨리는 손으로 라고 할때또 들어가는 ING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둘다 ING 형태를 하고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어휘 문제 풀어볼게요. A 문장. Sitting up straight is important for your 빈칸입니다. 자, sitting up straight. 어떻게 앉아 있는 거? 똑바로 앉는 거. 이렇게 되고요. 주어가 sitting up. 동사가 is. 자, 그게 중요하대요. 여러분의 뭐에 중요할까? 우리 아까 전에 등골이 오싹하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제 등골, 척추. 여기서는 척추라고 말을 해볼까요? 영어로는 spine. 여러분의 척추에 중요합니다. 이런 뜻이 되고. 자, 두 번째는 when you enter the bank, 여러분이 은행에 들어갈 때, a number and wait until your number is call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구조를 좀 힌트를 잡아보자면, and는 항상 같은 어떤 형태를 병렬하잖아요. and 뒤를 보고 맞춰주면 되거든요. and 뒤에가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도 동사 원형의 명령문이야.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면, 이거 하고 이거 해. 이런 문장의 구조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번호를 이거 하고, 그 다음 기다려. 언제까지? Your number is called. 너의 번호가 불릴 때까지.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빈칸에는, 우리 번호 어떻게 해요? 번호를 먼저 뽑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아니면은 뽑다라는 거 말고, 이렇게 하니까 생각났어. 이렇게 딱 움켜쥐다. 뭐 이런 단어 있었어요. 그쵸? 번호표를 먼저 grab 하고, 그리고 이름이 호명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grab이라는 단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우리 본문 내용 마무리하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만나봤었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요합니다. except. 뒤에 명사 와요. 그래서 그 명사를 제외하고 그 명사 빼고 모르는 석이 있었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bat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내기라는 뜻이 있었죠. 그리고 appear 하면 나타나다,

0: 등장하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 prove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improve랑 착각하시면 안 돼요. improve. 그러면 얘는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요거랑 좀 가끔 혼동을 해서 요거랑 혼동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rap, 움켜쥐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감정 관련된 형용사들이죠. 그쵸? 자, 14번부터 요렇게 jealous, 질투하는, proud, 자랑스러운, frightened 하면 겁먹은, 그리고 disappointed 하면 실망한, 요렇게. 그래서 여기 감정과 관련된 형용사들 또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영작 훈련으로 가서요. 2번부터 갈 거예요. 자, 2번 문장은 너무 조용해서 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우리 너무 머무해서 뭐뭐하다라고 할때 쪼대끔은 잘 넣어주면 되고, 자, 앞에는 딱히 의미 없는 in 넣어볼 거예요. 그리고 동사 넣습니다. 그 다음 so 형용사 that. It was so quiet. 그쵸? It was so quiet that the sound of his footsteps. 그 다음 뒤에 또 동사 이어지는. 자, 요 구조로 우리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주어가 동사하다. 요 구문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4번으로 좀 가볼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움켜쥐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어는 나와 있고요. 동사부터 갑니다. 움켜쥐었다 뭐였죠? grabbed. 과거니까 이제 ed 붙여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넣어주세요. 뭘 움켜쥐었습니까? the handle. 손잡이를. 근데 뭘로? 뭐로? 뭐뭐를 가지고 with a shaking hand. 떨리는 손으로. 이런 해석이었죠. 그래서 he grabbed the handle with a shaking hand. 이렇게 우리 빈칸 채워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인데요. 그가 손잡이를 막 돌리려고 할 때, 복도에 시계가 울렸어요. 막 뭐뭐하려 하다라는 표현으로 비동사하고 같이 쓴다 했습니다. 그리고 about 그리고 to 부정사. 자, 이 구문을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활용해서 빈칸 채워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시제가 과거예요. 그래서 주어 먼저 넣고 비동사가 과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he was about to 까지. he was about to. 그 다음에 동사 뭐냐? 뭘 돌리려고 할때 the handle 이렇게 되는 거죠. he was about to turn the handle 이렇게 쓰면 그가 막 손잡이를 돌리려고 할 때라고 하는 해석이 완성이 되고 the clock in the hallway rang 복도의 시계가 울렸습니다. 해서 우리 또 ring의 과거 동사 rang이라고 하는 것까지 잘 한번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완강 미션은요. 우리 so 그리고 that 구문을 활용해서 또 우리 친구들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요 구문 다시 한번. 앞에 정확히는 주어와 동사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나서 so that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또 들어가죠. 우리 예전에 투투용법 할 때처럼 형용사 쓸지 부사 쓸지는 동사의 종류가 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서 얘는 대절로 이어지는데 이때 대절은 또 뒤에 주어와 동사의 완벽한 문장을 써내야 한다.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주어 동사하다.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 구조 잘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게시판에 남기시면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우리 친구들 복습 완강 미션 잊지 마시고 생각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중2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학년 때 배웠던 시제에 관련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습 아닌 복습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시제 중에서 현재 완료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얘는 중2 문법에 주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 현재 완료가 과거 시제와 좀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현재 완료의 의미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현재 완료 정복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말에는요. 현재 완료라는 개념이 크게 없어요. 선생님도 뭐 영어는 선생님이 문법도 공부하고 문장 분석도 해봤지만 사실 우리말에 우리가 태어나서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문가처럼 쓰지만 문법 요소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현재 완료를 우리말로 옮기려고 하면 영어의 현재 완료 문장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 이런 고민이 항상 많아요. 근데 그걸 쓰다 보면 과거 시제처럼 쓰게 되거든요. 근데 또 분명히 과거와 현재 완료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잡지 못하면 우리말로는 현재 완료도 과거처럼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현재 완료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완료라는 이름이 약간 좀 헷갈려요. 근데 영어의 문법, 그러니까 영어도 문법이 있을 거죠. 현재 완료라고 우리말로 표현하듯이 영어도 현재 완료를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때 이 완료라고 써요. perfect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완료, 완성 이런 의미가 있어서 조금 헷갈려요. 완료면 그냥 끝난 건가? 그럼 과거에 머무르나? 근데 또 그건 아니에요. 자, 과거는요. 과거의 시점이에요. 보통 점으로 표현하죠. 자, 내가 어제 햄버거를 먹었어요. 햄버거 딱 먹고 끝이에요. 지금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거기에 끝. 현재와의 단절이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 현재 완료는 뭐냐면 선생님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이 화살표가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오른쪽, 현재 쪽에 가깝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과거 점에서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쭉 현재까지도 뭔가 영향이 와요. 현재 시점에 가까이 왔죠. 이 선을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한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고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1시간 전에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막. 근데 야금야금야금 아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생님이 햄버거를 먹고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우리는 햄버거 먹는 중이다. 햄버거 1시간 전에 먹기 시작했다. 뭐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어로는 1시간 전에 먹기 시작해서 지금도 먹고 있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완료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잡지 못하면 계속 헷갈려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 그림 머릿속에 넣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는 뭐라고요?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다. 과거의 끝. 현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뭔가 이어지고 진행 중이고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어떻게 쓰냐면 자, 새로운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have가 등장을 해요. have가 우리 또 불규칙 동사였죠. 3단현일 때 뭐였어요? has로 바뀌더라. 기억나시죠? 자, have 또는 has를 주어와 시제에 맞게 쓰면 되고요. 그 뒤에 뭐가 오느냐? 과거 분사라는 아이가 옵니다. 우리가 줄여서 PP라고도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얘는 have PP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완료의 형태는 뭐다? have PP다. 근데 과거 시제는 뭐예요? 그냥 과거형. 우리 과거형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거에 맞게 그냥 과거형을 쓰는데 얘는 다른 거죠. 그쵸?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형. 동사의 3단 변화에서 맨 마지막 I를 같이 have와 같이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정문. 자, 부정문 만들 때 뭐가 중요하다고 했나요? 부정어의 위치. 자, 얘는 did가 도와줘서 did 뒤에 not을 쓰고 동사원형. 이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현재 완료도 have와 과거 분사 사이에 들어갑니다. 여기. not의 위치 중요합니다. 그래서 have not pp 또는 has not pp 줄일 수도 있겠죠? haven't, hasn't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문문의 과거 시제는 did가 앞에 오고 주어, 동사, 원형 다 알고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have와 has가 주어에 앞으로 가요. 그럼 pp가 남아있겠죠? 주어 뒤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정을 만들든 의문을 만들든 의문문을 만들든 어쨌든 쪼개지는 거예요. have와 pp 사이에 낯이 가고 얘도 have가 앞으로 가고 주어 pp 형태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예문을 보면 He lived here last year 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가 작년에 여기 살았어. 지금은요?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언제까지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과거 일만 딱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얘를 똑같이 쓰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He has lived here for 5 years. 자, 우리말로는 얘도 그가 여기 살았다 해요. 살았다. 근데 이제 5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것은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다. 지금도 여기 사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할 때 그가 여기 산다, 살았다 이거지만 속뜻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살고 있네. 얘는 지금은 어디 사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둘 다 살았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죠? 그게 현재 완료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요. 자, A 문제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자, 과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과거형이냐 현재 완료냐. 자, 이 선생님 이거 현재형은 안 돼요? read는 똑같잖아요. 이거 현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정답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3단현이 되려면 read가 와야 돼요. 그렇죠? read만으로는 케빈의 현재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read 또는 has read로 읽어야겠죠. 근데 뒤에 봤더니 뭐예요? 2시간 전. 얘는 점이죠. 과거 특정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과거로 써야 됩니다. 그렇죠? 현재 완료는 뭐예요? 지금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2시간 전이에요. 2시간 동안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절대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How long has the composer? has가 보이네요. 그럼 뒤에 뭐가 올까요? has pp가 와야겠죠. 자, 그 작곡가가 how long이니까 기간을 말하는 거죠. 팝송들을 얼마나 오래 써왔니? 과거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has pp 현재 완료로 쓴다라는 거죠. 자, B도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자, 나는 10년 동안 개를 키워온 거예요.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완료 have raised를 써야겠죠. raise의 현재 완료. 자, 우리는 전에 거기에 방문한 적이 없어. 자, 방문한 적이 없다. 자, 방문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선생님. 과거 같아요. 과거 같죠. 우리말로 보면. 근데 얘는 일단은요, 여러분. 현재 완료를 써요. 그리고 not이 있죠? have, pp 사이에 not이 들어가요. 근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보냐면, 일단 현재 완료를 우리가 지금 기본 개념은 배웠어요. 근데 뜻이 몇 가지 있다고요? 아까 유닛 제목을 보니까 네 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 하나거든요. 얘가 왜 이런 뜻이 되고 왜 얘는 현재 완료를 쓰는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 기출. 다음 밑줄집 부분 중 어색한 거 골라라. 찾아서 고쳐라. 이거 많이 나오죠. 어디가 틀렸죠, 여러분? 딱 보시면. 자, 얘는 아까 앞에서도 계속 나왔는데 과거 시점, 과거와 현재가 단절되어 있을 때는 현재 완료를 쓸 수 없어요. 그런데 yesterday, 언제예요? 어제. 오늘과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아요. 근데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과거형 lost만 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현재 완료 기본 개념은 이렇더라. 이제 그런데 이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이에요. 우리 앞에서 얘 계속 나왔죠. 2년 동안, 그죠? 2시간 동안이라고 할 때 우리가 for를 쓰는데 그 동안이라는 말이 결국 2시간 동안 하면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since는 뭐예요? since. 뜻이 얘가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과거 시점이라는 명사를 쓰면 전치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문장이 오면 얘는 부사 절 역할을 하는 거, 절을 이끄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데 자, 얘는 과거 시점부터 쭉이란 뜻이에요. 자, 얘는 뭐라고요? 뭐뭐? 동안이에요. 그래서 얘는 기간이 와요.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5년 동안. 근데 얘는요, 시점이에요. 자, 2024년부터. 그죠? 2024라는 시점이 올 수 있는 거죠. 또는 뭐뭐 했을 때부터 과거 문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or를

since를 쓰느냐도 구분을 해야 되고, for과 since가 있다? 그러면 뭘 써야 된다? 현재 완료를 써야 한다. 요 크게 두 가지를 계속 의미에서는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이거 앞에서 봤죠? He has lived here for 5 years. 그는 5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쵸? 5년 동안. 근데 여기 보면 since last year. 얘는 시점이죠. 작년이라는 그 시점 이후부터 쭉 어떻게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역시 현재 완료로 쓰게 되고. 뒤에 문장 오는 거 볼까요? 자,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과거 시제를 씁니다. 문장이 올때 since 뒤에. 왜냐면 그 과거 시점부터니까요. 그래서 since he was born을 쓰고 he has lived here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가 현재 완료를 쓰다 보니까 여기도 뭔가 현재 완료를 쓰고 싶은 충동을 우리 친구들이 많이 느껴요. 근데 아니다. since 뒤에는 뭐라고요? 과거예요. 과거 시점 과거 문장. 아시겠죠? 이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같이 해두세요. 자, 문장의 빈칸에 for나 since 중 알맞은 것을 쓰시오. 자, for 뒤에 뭐가 온다고요?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고요. since는 이후로 쭉, 어떤 시점부터 쭉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1번에 one year. 1년 동안이에요. 1년 이후로예요. 쭉이에요. 1년 동안이겠죠? for one year.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 되어 있고요. 자, 2번도요. The 19, 이게 얘가 우리 1900년 같은데 S가 있죠. 얘는 뭐예요? 1900년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1900년대라는 그 시점, 1900년대 시점 이후겠죠. 1900년 시점 동안이 아니겠죠. 얘는 시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since를 쓰는 겁니다. 자, 얘는요, last year. 언제예요? 작년이란 시점이네요. 작년부터가 와야겠죠. since가 오는 거죠. 얘는요, 6 years, 6년부터 아니죠. 6년 동안이 되니까 for 6 years겠죠. 자, 얘는요, 2009이에요. 2009년이라는 연도 시점이네요. 과거 시점부터 쭉이니까 since가 오게 됩니다. 자, since와 for은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서 뒤가 시점인지, 기간인지, 동안인지, 이후론지 이렇게 해석과 뒤에 나오는 시간의 형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모두 뭐로 같이 쓴다? 현재 완료와 같이 쓴다. 이제 그 다음 B는요, 틀린 곳을 찾아서 고치는 건데, 밑줄 친 부분에서만 틀린 거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데, 얘를 볼 때, 얘만 보면 사실 답은 안 나와요. 자, 왜냐면, 1번을 보면, Kelly liked animals예요. 켈리가 동물을 좋아했었어. 괜찮잖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뭐에 영향을 받겠어요? 뒤에 뭐가 오느냐에 영향을 받겠죠. 뒤에 보면, since가 뭐라고요? 뭐뭐 이후로 쭉이에요. 그녀가 아이였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니까 뭐예요? 과거 쓸수 없죠. 어떻게 써야 돼요? 현재 완료. 그럼 어떻게 되나요? 켈리는 3단현에 해당되니까 has가 오겠죠? 그리고 PP light가 오고 animals까지 써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I have been friends with Emily last year. 얘만 딱 봤을 때는 얘가 틀렸나 맞았나 알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과거죠.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면 자, 이걸 해석을 해보면 나는 에밀리와 친구가 되어 왔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친구인데 작년? 이상하죠. 나는 작년 에밀리와 계속 친구다. 이상합니다. 뭐예요? 작년 부터, 작년 이후로 쭉, 작년부터 쭉 친구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 뜻을 살려줄 전치사가 since죠. since last year로 고쳐야 되는 거죠. for 들어갈 수 없어요. for는 동안이니까 시점과 같이 쓸수 없다. 한번더 복습했습니다. 자, 나머지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완료 중에 완료예요. 시제 이름에 완료가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완료의 의미도 있는 건데, 완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끝낸 거죠. 과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뭔가 이어져서 해오다가 막 끝냈다. 또는 부정이면 아직 끝내지 못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 완료를 써요. 그래서 이미 했다? 막 했다. 얘는 했다는 거고, 아직 뭔가 못 했다. 이런 의미까지도 다 현재 완료, 완료의 의미로 쓴다라는 거죠. 자, 형태는 have PP, has PP 같은데, 이 의미를 조금 살려주는 부사가 같이 쓰여요. 자, 이미 뭐예요? already. 그쵸? 그 다음에 막, 방금, just죠. 그죠? 그리고 아직, 얘는 부정.

아직이란 건안 했다는 거죠. 이제 yet을 써요. 근데 얘도 위치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already와 just는 have와 pp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have already pp, 그 다음에 have just pp를 써요. 그런데 yet은요, 부정문에서 보통 쓰는데 얘는 당연히 앞에 haven't라는 부정이 오겠죠? 그리고 보통은 문장의 마지막에 써요. 그래서 yet하고 점 있죠? 점이 있다는 건 yet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he has already heard it. 그녀는 그걸 이미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서 지금까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듣는다는 그런 행위 자체는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는 막 끝냈다. 이 표현도 정말 많이 써요. 자, 끝냈다면 뭔가 과거를 쓸것 같죠? 우리말에서는. 근데 영어로는 현재 완료를 쓰는 거예요. 사실 끝낸다는 게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부터 어쨌든 끝을 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끝내는 과정을 쭉 겪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현재 완료를 씁니다. So I have just finished it. 이 finish라는 단어가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현재 완료와 막 끝냈다 이 느낌과. 그래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yet은 문장 마지막에 부정문에서 쓰더라. 그래서 he hasn't read it yet. read로 읽어야 되겠죠? pp니까. 그렇죠? 그는 그것을 아직 읽지 못했다. 아직 읽는 것을 완료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얘네는 모두 현재 완료의 완료입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A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동사를 쓰시오 했고요. 1번에 비행기는 이미 인도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미 떠났다. 뭐 써야 돼요? already 써야 합니다. 위치는요? 자, 이미 떠난 상태죠. 그래서 has 맞춰서 주어 맞춰서 has left가 되는데 그 사이에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has already lef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leave for 하면 뭐뭐를 향해서 떠나다 이런 뜻이라서 이미 그 비행기는 인도로 떠났다가 되고요. 그다음 2번, 그는 이제 막새 전화기를 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 얘는 뭘 쓰죠? just를 쓰면 됩니다. 걔도 역시 have 동사와 pp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주어가 he예요. 그럼 뭘 써요? he has가 될 거고요. 자, by의 pp형 but가 되겠죠. 그러면 he has just bough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새 전화기를 샀다. 그래서 a new phone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사를 넣는 위치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have 동사와 pp 사이에 already 넣고요. just 넣어서 스위치 맞게끔 시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B,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데, 자, 그 공연이 뭘까요? 시작하네요? 이미 시작했어요. 그쵸? 이미 시작했으니까 현재 완료 쓰면 됩니다. The show has already begun. PP형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we, 우리가 뭐 했을까요? 보니까 yet이 있어요. 그리고 decide가 있어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거네요. 그쵸? 완료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we haven't decided yet. 물론 have not decided yet 써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축약해서 자연스럽게 쓰니까 haven't decided ye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인데요. 자, 경험도 진짜 많이 쓰여요. 자, 우리가 앞에서 초반에 현재 완료 개념 잡으면서 문제 풀때그 경험의 의미가 나왔었는데, 자, 한적 있다. 해본 적 있다. 해본 적이 없다. 이게 다 우리 경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것도 현재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어요. 그 순간의 행위만 얘기를 하는 건데, 선생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제 선생님이 태어나서 쭉 살아와서 현재까지의 나의 모든 인생 중에 몇 번의 경험이 있는지, 이걸 해본 적이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과거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로 쓰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했다라고 과거형으로만 쓴다면 그냥 했다는 사실 하나만 얘기하는 거고, 내가 해본 적 있다. 뭐 뮤지컬을 두번본적 있어. 나의 인생 전체에서 지금까지의 내 인생 그 시간 전체에서의 경험이죠. 현재 완료.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얘가 뭐랑 많이 쓰이냐면 전에, before. 그러니까 얘가
얘도 보면 전이니까 과거랑 쓰일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경험과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전에 들어본 적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has been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번 경험했는지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경험, 현재 완료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So I have tried it twice. 나두번 해본 적 있어. 세번 해본 적 있어. Three times. 뭐 여러 번 해봤다. Many times.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ever과 never 있는데 결국 never는 부정이죠. 그래서 not을 쓰는 자리에 never를 써서 절대 없다, 결코 한 적이 없다라는 약간 강조의 의미를 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ever는 긍정에서 쓰는 건데 보통은 의문문에서 많이 씁니다.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어? 혹시 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해봤니? 라는 뉘앙스를 깔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라고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의미로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고 틀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경험을 질문할 때는 every 나도 모르게 들어가요, 원어민들에게는. 그래서 그냥 같이 묶어서 ever 있다? 경험을 물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never는 자체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not 대신 쓰는 거예요. not과 never 같이 쓸수 없겠죠? 근데 완료 의문문에서, 그렇죠? 의문문에서는 ever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A 연습 문제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채워야 되는데요. 자, 나는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나는 가본 적이 있다는 이미 적혀 있고요. 유럽에 가본 적이 있다. 있고, 이전에가 빠졌어요. 전에 가본 경험이 있는 거죠. 전에 뭐라고요? befor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번 만난 적이 있다. 우리 경험이 있어요. 만난 경험이. 근데 한 번이네요. 한번 once 찾아서 채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B로 넘어가겠습니다. 과로 안에 말을 이용해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문장을 써요. 자, 일단 이런 문제도 현재 완료를 쓰라고 했죠. 어떤 다른 표현을 보면서 현재인지 과거인지 현재 완료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일단 현재 완료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현재 완료 쓰는 연습을 이 문제를 통해서 할수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never 있고 현재 완료를 써야 돼요. 그럼 뭐예요? 위치가? has pp. 이제 has는 3단현이니까 또 고쳐야겠죠? 그래서 has never lost.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요, once 있고 현재 완료 써야 돼요. 그럼 뭐예요? I have visited 쓰고요, this city. 그 다음에 몇 번? once를 끝에 써주는 거죠. 그 다음, mia가 있고요, raise 있고 before로 현재 완료를 써야 되네요. mia니까 has raised 쓰고요, 뒤에는 before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드릴 문제라고 하는데, 이 드릴이 우리 드릴 여러분들 아시죠? 드릴은 한 곳을 집중적으로 깊게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드릴형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를 정말 집중적으로 수많은 문제로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현재 완료 문장을 정복하시면 되겠어요. 꼭다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의미 갑니다. 결과예요. 자, 얘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 건데 얘는 막 많이 쓰이진 않는데 정말 전형적으로 쓰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자, 결과라는 게 과거에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도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냥 she lost her bag 하면 가방을 잃어버렸다. 과거 끝. 지금은요? 몰라요. 찾았는지 아직도 못 찾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써요. 똑같이 해석은 그녀는 가방을 잃어버렸다예요. 우리말로는 과거 같죠? 하지만 이렇게 쓰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 결과가.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여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없다라는 뉘앙스가 깔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진 않아요. 그녀는 가방을 잃어버려서 지금 없어라고 해석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장을 봤을 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없구나. 아직도 못 찾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현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결과의 의미다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진짜 왕별을 하나 그려주세요. 자, 가고 없다예요. 자, 이거 결과의 의미죠. 가서 지금도 없고 거기에 가 있는 상태. 결과가 계속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죠. 그럴 때 우리가 have pp로 have gone을 쓰거든요.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She has gone to Canada. 캐나다에 갔어요. 지금도 어디 있어요? 캐나다에 있다는 걸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런데 have been to도 쓰거든요. 자,
우리가 이 표현을 언제 잘못 많이 쓰냐면, 나 캐나다 가본 적 있어. 가다네 고우니까 경험 쓸때 선생님이 현재 완료 쓴다 그랬어. She has gone to Canada. 그녀는 캐나다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가봤다는 건 캐나다에 있어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have been to를 써요. 비동사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have been to를 써요. 그래서 가다 가본 적 있다 뭔가 가다 때문에 고를 쓰고 싶지만 고를 쓰면 가버리고 없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캐나다에 가본 적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나 캐나다에 가버리고 없어라고 표현할 수 없잖아요. 얘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have gone to를 쓰느냐, have been to를 쓰느냐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되고 have gone to는 가버리고 없는 거기 때문에 I로 쓸수 없어요.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가버리고 없어라고 할수 없죠. 그리고 말하는 상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have gone to는 I나 we나 you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3인칭으로 쓴다라는 것까지 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have been 또는 have gone 차이가 뭐라고요? 가본 적 있다, 가버리고 없다요. 자, 그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가버리고 없네요. They have gone to.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전에 가본 적이 있네요. 캐나다에 있어 본 적이 있어요. I have been to. 됐죠? 자,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결과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자, 가방을 잃어버려서 지금도 없네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요. 현재 완료로 I have lost my bag 표현하면 끝인 거예요. 영어는. 그쵸? 자, 그 다음.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없어요. 가버렸네요. He has gone to Africa. 그 다음. 누군가 내 지갑을 훔쳐서 지금도 못 찾았어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Someone has stolen.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연습 나머지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합을 해보면요. 현재 완료는 뜻이 몇개 있다? 네 개가 있더라. 자, 쭉 뭐뭐 동안 또는 뭐뭐 이후로 계속해오는지 아니면 막 끝냈거나 아직 못 끝냈는지 아니면 해본 적 있다 이런 경험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결과가 이어진다라든지 이럴 때는 다 현재 완료를 쓴다라는 거한번더 마무리로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자, 과로 안의 말을 우리말에 맞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자, 너 가본 적 있니? 가본 적 있다. go 쓰지 않아요. 그쵸? 비동사를 써서 현재 완료 씁니다. 근데 여기는 방문해 본적 있니? 요 visit으로 썼네요. 자, 의문문 만들 때 어순은 어떻게 돼요? have, 주어, pp. 그리고 경험을 물어볼 때 ever 습관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have you ever visited?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 서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어요. 아직 하지 않은 거네요. yet을 마지막에 부정문으로 현재 완료 써주면 되겠죠? has not opened y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신 기출. 어색한 것 찾아 고쳐라. 이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여러분들 쭉 보시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여기 보면 현재 완료에 다 줄이 쳐져 있죠? 다 맞는데, 자, since 보이죠? 자, since 뒤에 뭐 온다고요, 여러분? 과거 시점이 온다고요. 과거 시점 이후로 쭉인데, 그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태어나고 있나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보통 she was born. 그녀가 태어난 이후로 쭉 한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2에서 새로운 개념, 시제, 현재 완료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다양한 문제들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복습해서 현재 완료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대비하는 그런 유형 문제를 풀 텐데 반드시 미리 풀고 강의를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 풀이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2번째 시간이면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2단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2단원 체험한 일을 글로 써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 겁니다. 어떤 문제를 풀어볼 거냐면 2단원 단원정리평가 이외 문제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볼 거고요.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네 문제 모두 만나볼 겁니다. 자, 문제가 많다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배운 내용 떠올리며 차근차근 풀면요. 모든 문제 다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신감 가지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단원 정리 평가 이후에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옳은 것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참 많이도 공부했죠. 뭘? 시간을 표현하는 말, 말이죠.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며 한번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문장부터. 나는 지금 바다에 간다. 가다가 기본형인데, 니은다. 간다 라고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붙었죠. 즉, 지금 간다라는 현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 이 말이죠. 따라서 현재에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나는 지난 방학 때 과거의 표현이 왔네요. 겨울 바다를 보러 동해에 갔다. 과거기 때문에 가다에 앗, 엇 이렇게 붙어서 갔다라고 과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기억으로 3번. 나는 다음 방학 때 미래입니다. 갯벌 체험을 하러 서해 갈 것이다. 리을 것이다라는 미래. 따라서 3번은 디귿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부터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2번. 이 글에서 해안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찾아 쓰시오 라는 낱말 문제입니다. 자, 해안은 무슨 뜻인가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이 바로 해안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은요, 글 속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가를 보면 해변이 나옵니다. 이 해변은 해안과 비슷한 뜻인데요. 해안은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곳, 그리고 해변은요, 바닷물과 땅이 맞닿는 곳을 해변이라고 합니다. 비슷한 의미예요. 따라서 해안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로 해변을 골라 적어주면 이렇게 2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해안, 해변 이렇게 말이죠.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3번 문제인데요. 이 글을 읽고 알수 없는 것 이런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 차근차근 글의 내용과 비교해 봐야 되겠죠. 자, 1번 선택지부터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물소리는 물고기를 사냥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첨벙! 물소리는 물 속에 발을 넣어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사냥하고 있고요. 2번. 물소리는 다른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저기 쭉 내려가서 달을 보겠습니다. 지금은 열대 해안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그대로 내용이 나옵니다. 역시 알수 있고요. 3번. 물소리는 여러 나라를 거쳐 이동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따뜻한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남쪽으로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 여러 나라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맞습니다. 다음은 선택지 4번인데요. 물소리는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겨울을 보낸다. 아, 겨울에도 따뜻한 아프리카로 혼자 출발했다. 맞죠? 5번. 물소리는 어부가 고깃배에서 낚는 물고기를 가로채기도 했다. 확 뺏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요. 선택지를 하나씩 하나씩 비교하며 글과 비교하면서 푸는 문제입니다. 3번 정답 5번이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4번입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앗, 엇 사용해서 시간을 표현한 것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잖아요. 이렇게 앗, 엇 사용하면 과거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출발했다, 했다라는 과거 맞고요. 다음은 니은, 가로질렀다, 가로지르다의 과거, 가로질렀다 맞습니다. 다음 디귿, 날다의 과거, 날아왔다, 과거 맞고요. 릴, 기다리기도 했다, 했다, 과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미음을 볼게요. 날아다, 닌다, 니은 다가왔습니다. 날아

다닌다는, 그러니까 지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날아다닌다. 현재를 말하는 것이겠죠. 따라서 과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것은 미음 골라주면 되기 때문에 4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라고 표시하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5번 문제 만나보죠. 시간 표현이 다른 문장,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번입니다. 물소리는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건 뭐예요? 미운다. 현재죠. 날아오른다. 현재. 2번. 남쪽으로의 긴 여행은 영국 해협과 프랑스, 스페인의 해변을 가로질렀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죠? 뭐요? 그래요? 과거입니다. 과거. 다음 3번. 물소리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물고기를 움켜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역시 현재 맞고요. 미운다. 날아오른다. 4번. 날개를 열심히 펄럭이며 해변 위를 날아가 미끄러운 물고기를 바오바브 나무 위에 내려놓는다. 미운다. 역시 현재입니다. 5번. 지금은 열대해안에서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아프리카 동물들과 서식지를 공유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지금은도 현재 보내고 있다. 현재와 연결됩니다. 5번도 현재이기 때문에 시간 표현이 혼자만 다른 것은 혼자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죠. 따라서 5번은 2번 골라주면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6번 문제인데요. 보기에 난말 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골라 고르고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고쳐 쓰시오라는 문제인데요. 보기는 이듬해 다음 달 내년 봄이 있습니다. 문장은요, 물소리는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인데요. 이듬해는 어떤 과거나 미래의 어떤 특정한 해, 다음 해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다음 달, 내년 봄 모두 미래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따라서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고쳐 써볼 테니까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알맞게 고쳐 써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내년 봄, 따뜻해지는 봄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내년 봄, 내년 봄.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은요, 겨울을 지나 이제 꽃이 피어나는 봄을 참 좋아합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말이죠. 자,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내년 봄, 물소리는. 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을 이용해서 내년 봄 물소리는 둥지를 만들고 새로운 가정을 꾸릴 것이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밑줄 친 부분을 고쳐서 봤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다음은 7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0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글이 나오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까지 나오고 7번 문제 나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1번, 2번, 3번이 나옵니다. 1번, 글쓴이는 이번 주말에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러 간다. 다가오는 주말에 이제 갈 것이다. 미래의 표현입니다. 2번, 글쓴이는 집에 돌아와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3번, 글쓴이는 예전부터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보면 지난 주말 과거에 이미 갔다 온 거예요. 나섰다. 과거의 형태로 표현돼 있죠. 따라서 1번은 알맞지가 않고요. 2번, 자, 집에 돌아와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았다. 여기 볼까요? 집에 와서 나는 이렇게 환경보호를 실천하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환경보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에는요, 집에 돌아와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찾아보았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고요. 자, 3번은요, 글쓴이는 예전부터 지구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한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알맞지가 않네요. 2번에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의 8번 문제인데요. 한번 볼까요? 빈칸에 기억부터 비읍까지 알맞게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1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자, 기억부터 한번 보죠. 기억은요, 지난 주말 과거입니다. 니은,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현재이고요. 실천해야겠다는 이제 뭐뭐 하겠다,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 기억 적어주면 되고, 현재는 니은 적어주면 되고, 미래는 디귿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리을을 볼까요? 생각했다라는 과거예요. 따라서 리을 과거에 적어주고요. 자, 미음은요, 실천한다, 미음다라는 현재잖아요. 따라서 미음은 2번에 또 적어주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비읍은 리을 것이다, 뭐뭐 안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 비읍은 3번에 잘 적어주면 이렇게 두 개씩 알맞게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 해볼까요? 글쓴이가 찾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쓴이는요, 요즘 종이를 아껴 쓰고 급식도 남기지 않고 환경보호를 실천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또 그 앞에는요, 먹을 만큼만 급식받고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선택하고 필요 없는 전자 우편을 삭제한다,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1번, 종이를 아껴 쓴다, 급식을 먹을 만큼만 받는다, 급식을 남기지 않고 먹는다,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선택한다, 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필요 없는 전자 우편을 그대로 둔다? 아니죠. 삭제해야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해 알맞게 이야기한 친구 묻고 있습니다. 가는 내가 새롭게 안 것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이 환경보호에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할 것이다, 미래 표현이에요. 유연, get을 사용하여 앞으로 미래의 글쓴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하연이, ought을 사용해서 글쓴이가 환경보호를 위해 주변 사람들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 과거의 표현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할 것이다 이기 때문에 유연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시간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한 일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배웠죠? 제목을 쓰고요. 처음, 가운데, 끝 나오는데요. 제목은요, 있었던 일이 잘 드러나게 정해야 하고요. 처음은 겪은 일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이 아니라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 어떤 까닭, 뭐 동기,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알맞지가 않습니다. 아, 가운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이 잘 드러나게, 그리고 5번에는 글 전체 내용을 정리하거나 겪은 일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바로 끝부분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2번부터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요, 신흥사에서 흔들바위가 있는 개조암까지는 길이 좋게 나 있다. 신흥사도 갔다가 개조암도 갔다가, 다음은 나를 한번 볼까요? 자, 나는요, 개조암 이렇게 쭉 나오고요. 또 흔들바위 나옵니다. 흔들바위도 막 흔들어 보다가 또 보겠습니다. 자, 다는요, 울산바위도 갔네요. 울산바위는 이랬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행하지 않은 곳은 개조암, 신흥사, 울산바위, 흔들바위는 맞지만
동해는 여기 보니까 있긴 하지만 저 멀리 본 것이지 여행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1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글이 나오면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가운데 견문, 보고 들은 것에 해당하는 것 묻고 있습니다.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낀다. 이것은 나의 생각, 느낌, 감상이고요. 니은, 그것이 얼마나 얕은 생각인지를 느끼게 해준다. 역시 감상입니다. 다음은 디귿. 개주함은 이런 암자였다. 내가 본것 바로 이것이 견문이죠. 디귿이 정답이고요. 리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감상이고요. 다음은 미음, 이런 느낌이 들었다. 감상 따라서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글쓴이가 울산 바위 꼭대기에서 느낀 것한 문장으로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아, 울산 바위 꼭대기는 생각보다 평평했다. 그 뒷문장부터 보면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이 한 뼘은 가깝게 느껴졌고, 대청봉과 멀리로 보이는 동해는 품에 안고 싶을 정도로 정겨워 보였다. 내가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문장 골라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것을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얼마나 높았으면 내가 세상에 가장 위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감상이죠. 느낌이 들었다. 한 문장으로 골라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도 골라서 잘 적어보세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여행지를 조사하며 찾은 자료를 요약? 아니죠. 내가 다녀온 것을 여전,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게 쓰는 기행문이죠. 알맞지 않고요. 2번, 여행지에서 먹었던 음식에 대해 소개하는 글? 아니고요. 3번, 여행을 하고 난 뒤에 계획과 각오를 알리는 글? 아닙니다. 4번, 여행한 경험을 여정, 견문, 감상이 드러나게 쓴 기행문. 이것이 정답입니다. 5번, 여행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알리고 홍보하는 글 아니에요. 정답은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이 기행문을 쓰기 위해 개요를 쓸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서 처음에는 동기, 가운데, 그리고 끝,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각오를 끝에다가 쓰죠. 가운데에다가는 바로 여행하면서 다닌 곳, 여정, 그리고 내가 보고 들은 것, 견문, 그리고 나의 생각, 감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번, 4번, 5번을 잘 골라주면 되겠고요. 나의 어떤 여행지에 대한 기대, 함께 간 사람 같은 것들은 바로 처음에 나오면 좋을 내용이죠. 1, 4, 5, 3개를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기행문을 고쳤을 때 고쳐쓰기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는데요. 선택지를 보면 맞춤법 봐야 되고요. 견문 잘 드러났는지 봐야 되고요. 알맞은 시간 표현 잘 활용했는지, 또 느낌과 감상도 잘 드러났는지를 봐야 하지만 여정만 드러나면 안 돼요. 여정도 있고, 견문도 있고, 감상이 잘 어우러진 것이 바로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쓴 글, 기행문이잖아요. 따라서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문제인데요.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전주는 이런 도시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다녀온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음에 어떤 계획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행문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1번, 앞으로의 계획 나오고 있고요. 다음 2번,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는 어디예요? 처음, 가운데, 끝 중에 바로 처음 부분입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 동기, 원인, 이런 것들 말이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처음, 중간, 끝, 가운데, 끝 맞고, 여행을 다녀와서 더 알고 싶은 점, 여행을 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느낌, 역시 모두 끝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정답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아, 기행문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간 표현, 첫 여행지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글 속에서 그대로 나오죠? 첫 여행지는 그 다음,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겠습니다. 여정에다가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또는 동피랑 벽화마을 통영 동피랑 벽화 마을 또는 동피랑 벽화마을 적어주면 되고요. 자, 여정을 잘 보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요, 여정이 통영 중앙전통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을 볼까요? 앞을 보니까 다음으로라고 했습니다. 다음 여정, 따라서 다음으로 시간 표현 적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3번입니다. 3번은요, 마지막으로예요. 마지막으로 어디 갔냐면 바로 미륵산에 올랐죠. 따라서 여정에다가 미륵산 적어주면 이렇게 19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단원 정리 평가 이후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글쓴이의 감상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있는데요. 1번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에 갔다 올랐다. 이건 여정이죠. 2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다. 생각, 느낌, 감상 맞습니다. 3번 동피랑은 이런 뜻이야. 이건 내가 들은 것이죠. 견문이고요. 4번 보석 같은 섬들로 촘촘히 수놓아진 쪽빛 바다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나의 생각과 느낌, 감상입니다. 5번 통영 중앙 전통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내가 본것 견문이기 때문에 감상은 2번과 4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까지 한번 만나봅니다. 1번부터 2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이 글에서 과거 표현이 사용된 문장을 하나만, 딱 하나만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예전에는 환경 보호가 어렵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이고요. 하지만 직접 체험해 보니 환경 보호가 어렵지 않았고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과거입니다. 그 뒤는 실천한다, 현재 할 것이다, 미래 노력하겠다, 미래 아닐 것이다, 미래죠. 따라서 두 문장 중에 하나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예전에는 환경보호가 어렵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과거 표현, 생각했다. 그대로 찾아 적어주면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2번입니다. 글쓴이의 다짐을 찾아 한 가지만 쓰시오. 다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앞으로 할 거야 라는 어떤 미래 표현과 연관됩니다. 따라서 다짐은요, 이 뒷부분, 앞으로도 이 중에서 찾아 쓰면 되겠습니다. 참여할 것이다, 노력하겠다, 잊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이죠. 선생님은 앞으로도 적어 볼게요. 앞으로도 지구를 지키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찾아서 한 가지만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적고 싶어도 한 가지만 잘 적어 주세요.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서술형 문제 만나봤고요. 이제 3번과 4번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글에 나타난 여정 견문 감상을 찾아 한 문장으로 각각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글을 보니까 일주문을 지나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내가 간곳 여정이 나오죠? 찾아서 적어볼게요. 일주문을 지나. 문장으로 그대로 적어줘야 합니다.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신흥사 경내로 들어갔다. 여정이에요. 내가 갔다 온 장소. 다음은 보고 들은 것 견문입니다. 자, 가니까 이런 것들이 뽐내고 있었다. 내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절이라고 한다. 내가 들은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골라 적어볼게요.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 적어보면 되고요. 감상은요, 나의 생각과 느낌이죠. 그 아래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이런 걸 배울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건 나의 생각과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절이라고 해서 단순히 불교의 유물로만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랑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문장을 우리 친구들도 잘 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그대로 찾아 적어주면 이렇게 3번 문제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고쳐 써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일단 앞부분은 그대로 적어줍니다. 둘레에 있는 울창한 숲의 나무들은 제각각 자신들의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가 아니라 바로 현재를 나타내는 니은다. 그러니까 뽐낸다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현재를 나타내는 시간 표현으로 고쳐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서술형 문제 4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만 골라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5학년 1학기 통합본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 이어나가 볼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위안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 문제를 만나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날 부분은요, 바로 민주화와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먼저 단원평가 1회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1회 1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자, 선거에서 부정을 저질렀는데요. 3월 15일이래요. 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생각나나요? 그렇죠. 바로 3.15 부정선거가 생각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부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제1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이승만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승만 정부는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계속 차지하려고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고 부르죠. 2번 4.19 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1번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런가요? 네,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많은 데에서 시위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점점 시위가 커져가게 됩니다. 2번 대학 교수들도 시위에 참여하였나요? 네, 대학 교수들도 아,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3번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내려오는 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하야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4번 일부 초등학생까지도 시위에 나섰다. 네, 맞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은 이 시위에 함께 참여했는데요. 우리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노래도 부르고 시위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5번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반대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박정희의 독재 정치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일어난 혁명이 바로 4.19 혁명이 되겠죠. 알맞지 않은 것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진 자세히 보세요. 5.18 민주화운동인데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버스 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경해 1980년 5월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어. 맞습니다. 1980년 5월. 5월에 바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불러요. 준영,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 계엄군에 맞섰어. 맞습니다. 시민들도 시민군이라는 것을 조직해서 계엄군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게 돼요. 하윤,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어.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이것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라게 말한 친구를 골라라 바로 경혜랑 준영이를 골라주면 됩니다. 1번 경혜, 2번 준영, 3번 하윤, 4번 경혜, 준영. 정답은 바로 4번이고요. 5번 준영, 하윤은 아닙니다. 정답 바로 4번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4번 6월 민주항쟁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6월 민주항쟁은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19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왜 일어났을까요?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전두환의 독재 정치, 그다음 언론 탄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들은요,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자, 순서 한번 알아볼게요. 기억,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했습니까? 자, 발표를 하긴 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에요. 니은,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까? 네, 벌어졌죠. 디귿,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했습니까? 네, 이것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 둘의 그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이 사실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 니은, 기역 순서로 쓴다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찾아볼까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디귿, 니은. 니은, 디귿,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마지막 5번, 디귿, 니은, 기역. 그렇죠. 바로 5번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쓰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됩니다. 5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6월 민주항쟁의 결과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이것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을 직접 국민들이 뽑을 수 있는 제도 무엇일까요? 1번 호주제, 2번 지방자치제, 3번 주민소환제, 4번 대통령 간선제, 5번 대통령 직선제. 정답은 바로 대통령 직선제, 바로 5번이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직접 선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선제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두세요. 6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그러니까 두 가지 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민주적인 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자,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요, 시민들이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직한 단체를 말해요. 그러면 이 단체들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환경 문제라던가, 인권 문제라던가, 또는 교육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교육 정책 제안, 환경보호, 인권보호 활동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을 썼다면 모두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제품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1950년대에는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 이것, 밀가루,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원을 받아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우리 원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아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설탕이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 그다음 세 번째는 면직물이 됩니다. 이세 가지의 색깔을 생각해 보면 세개다 색깔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을 삼백 산업이라고도 불러요. 삼백 산업. 우리 1950년대에는 이런 300 산업이 발달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바로 설탕이 됩니다. 1번 김치 아니고요. 바로 2번 설탕이 되죠. 소금, 우유, 커피도 알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다음 8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 의류, 신발 등과 같은 제품을 만드는 이것이 또는 이거가 발달했습니다. 자, 가발, 의류, 신발 등과 같은 제품, 무게가 어떤가요? 그렇죠. 배나 자동차,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가볍죠. 가볍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경공업이라고 불러요. 경공업. 자, 이 경공업의 특징은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풍부한 노동력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특별한 기술은 없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달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산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970년대에 정부는 중화공업을 발전시켜 수출을 늘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자, 중화공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화공업은요, 중공업에다가 화학공업을 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공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중공업이라고 하는 건 뭔가 무게가 무겁고 굉장히 큰 물건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하거든요. 그러고 여기에 화학공업을 함께 더해서 우리가 중화공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1번 의류산업, 2번 자동차산업, 3번 석유화학산업, 4번 조선사업. 자, 조선이라고 하는 건 배를 만드는 산업을 말하죠. 5번 절강산업. 자, 이 중에서 중화공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바로 1번 의류산업이 됩니다. 그럼 의류산업은 어떤 공업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바로 경공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10번. 다음 사진을 보고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이 장갑을 낀 손으로 무언가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요? 반도체예요, 반도체.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한 친구를 골라볼게요. 먼저 유진, 195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달한 산업이야. 아닙니다. 자, 반도체 산업은 언제부터 발달하기 시작했을까요? 네, 맞아요. 우리 199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한 산업입니다. 발달한 산업이죠. 준수,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되었어.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 그러니까 대표 수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수출품 중에 효자 종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를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 컴퓨터 생산이 늘어나며 성장한 산업이야. 그래요.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컴퓨터들 하나씩 갖고 또 휴대폰을 하나씩 갖게 되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필요성이 점점점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장한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바르게 말한 친구 골라볼게요. 그렇죠. 준수랑 무늬. 이렇게 둘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유진, 2번 준수, 3번 무늬. 4번 유진 준수, 5번 준수 무늬. 그렇죠. 바로 5번이 정답이 되죠. 이렇게 친구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다음, 11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시기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해 보래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화로 우리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는데요. 자, 컬러 텔레비전.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인데요. 컬러가 없이, 그러니까 색상이 다양하지가 않고 오로지 흑백으로만 나타나 있는 그런 텔레비전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컬러 텔레비전이 바로 1980년대부터 각 가정에 보급이 되게 됩니다. 생활이 많이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것도 보고 또 문화 공연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볼수 있게 되었겠죠? 니은,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다. 자, 경부고속국도라고 하는 건요, 서울과 부산을 이어주는 아주 커다란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속국도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보통 여러분 집이나 학교 가는 길에 보이는 신호등 있죠? 이 신호등이 고속국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빠르게 달릴 수가 있겠죠?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냐면요, 바로 1970년대에 개통이 되었어요. 자, 다음, 디귿. 스마트폰이 나와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자, 스마트폰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바로 2010년대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업화로 달라진 생활 모습, 시기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그럼 무엇이 가장 먼저 와야 하나요? 그렇죠. 니은이 가장 먼저 와야 하고요. 그 다음, 1980년대인 기역이 와야 하고요. 그 다음은요, 2010년대인 디귿이 와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 기역, 디귿을 순서대로 잘쓴 것을 찾아볼게요. 니은, 디귿, 니은, 기역, 디귿, 어디 있나요? 그렇죠. 바로 3번에 있는 거죠. 3번, 니은, 기역, 디귿.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12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산업화로 나타난 문제점을 두 가지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그림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각각 하나씩 서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살 곳이 부족해요. 아, 주택이 부족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살아야 하지? 직장은 도시에 있는데 그럼 내가 잘 곳은 어디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기 사람들이 막 가발을 만들고 있어요. 일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자, 열악하다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공기도 잘안 통하고, 뭔가 어둡고 습하고. 자, 열악하다. 좋지 않아요. 건강도 안 좋아지겠죠? 자, 산업화로 나타낸 문제점. 일단,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면서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또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오랜 시간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산업화로 나타난 문제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민주화와 산업화, 이것에 관련된 문제들 단원평가 1회로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단원평가 2회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혁명가 2회입니다. 1번이에요. 4.19 혁명의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4.19 혁명 모두 다 알죠? 네, 맞아요. 우리 4.19 혁명 196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죠. 기억, 3.15 부정선거가 일어남. 니은,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남. 디귿,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시위에 참여함.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일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가 가운데 있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먼저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가장 마지막에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하야했어요. 이것이 가장 마지막이죠. 그럼 가운데에는 바로 디귿, 대학 교수들도 학생들을 지지하며 시위에 참여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가장 처음과 가장 마지막이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먼저 써두고 가운데에서 또 다른 순서들을 한번 나열해 보면 됩니다. 기억, 디귿, 니은이에요.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로 2번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2번, 기억, 디귿, 니은. 2번에서부터 3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광주 금남로라는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와 계엄군이라고 합니다. 자, 대치하고 있다는 건 서로 마주보고 긴장된 상태로 서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위대랑 계엄군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역시 광주 금남로에서 전개된 차량 시위 행렬입니다. 자, 차량들이 이렇게 버스와 택시들이 모두 모여 있어요. 차량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번, 위 사진과 관계 깊은 민주화운동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떠올려야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광주에서 있었던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렇다면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5.18 민주화운동 화운동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위 사진의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한번 골라서 써볼게요. 일단 첫 번째, 계엄군이 시민들을 탄압하였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겠죠? 두 번째, 광주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서 싸웠다. 이런 내용 들어가면 좋죠. 그 다음, 수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이런 내용들을 함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상 쓰라고 했으니까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한 가지만 썼으면 이렇게 점수 10점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4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6월 민주항쟁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언제 있었던 일일까요? 그래요, 바로 198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정부에서? 전두환 정부에서. 지우,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켰어. 자,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킨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6월 민주항쟁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정욱,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했어. 그렇죠. 정부는요, 비상계엄령을 계속 확대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하고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은 화가 났겠죠? 이 국민들이 항의하면서 시위를 일으킨 것이 바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습니다. 윤민, 전두환 정부의 독재와 탄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어요. 자, 그렇죠. 독재, 혼자서 또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것. 그 다음,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었죠.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외친 구호가 있었습니다. 바로 호헌 철폐 독재 타도입니다. 그러니까 호헌을 철폐해라.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라. 우리 대통령 직선제 원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독재 타도, 독재를 그만 멈춰라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바르게 말한 친구 골라보세요. 바로 정욱이랑 윤민이가 되겠죠. 1번 지우, 2번 정욱, 3번 윤민, 4번 지우 정욱, 5번 정욱 윤민. 바로 5번이 알맞은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이렇게 적어주세요. 다음 5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 대표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 6월 민주항쟁 이후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뽑은 지역 대표를 통하여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래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지방자치제라고 부릅니다. 1번 농지개혁 아니고요. 2번 금융실명제도 아니죠. 3번 주민소환제도 아니고요. 바로 4번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5번 대통령 직선제 아니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6번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시민참여운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1번 서명운동에 참여한다. 오, 아주 좋은 방법이죠. 2번 인권보호운동을 벌인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3번 폭력을 동반한 집회에 참여한다. 자, 집회에 참여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폭력을 동반한 집회라면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운동으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폭력 아니에요.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해야죠. 4번 공공기관 누리집에 의견을 올린다. 네, 아주 잘하는 거죠. 5번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그렇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시민 참여 활동 알맞습니다. 자, 그럼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3번을 골라주면 정답이 되겠죠. 7번 다음 밑줄 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시기에는 주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어떤 시기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1950년대. 어떤 시기?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로부터 물자로 도움을 많이 받던 시기예요. 1번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였다? 아닙니다.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한 것은 이때 일어난 일이 아니죠. 2번 고속국도, 항만 등을 활발히 건설하였다. 자, 고속국도 건설 바로 19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3번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았다. 그렇죠. 1950년대 우리나라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우리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4번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바꾸었나요? 아닙니다. 바로 1980년대에 우리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죠. 5번 관광산업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나요? 이것은 2000년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면 알맞은 설명 바로 3번이 되겠네요. 다른 나라에서 식량과 물자를 지원받았다. 자,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을 만드는 산업, 우리 세 가지 다 하얀색이다 라고 해서 300산업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8번에서부터 9번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왼쪽을 보니까 우와, 여기 번쩍하고 빛이 보이죠. 자, 이건 우리 철강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아주 뜨겁게 이 녹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가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은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아주 커다란 공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 위 사진과 같이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과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업을 이르는 말을 쓰시오 라고 합니다. 무게가 많이 나간다? 무겁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화학공업이라고 부르죠. 중화학공업 띄우고 공업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산업들은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석유화학산업, 그다음 철강산업, 조선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것들이 모두 중화학공업에 해당이 됩니다. 9번 위사진과 같은 산업의 특징을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진과 같은 중화공업의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만드는 제품이 굉장히 무거워요. 자, 무겁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는요 되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공장들을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신발을 만드는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자동차 만드는 공장이 클까요? 아니면 신발 만드는 공장이 클까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커다란 자동차를 만드는 데 더 큰 공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철강, 조선과 같은 중화학공업은요. 많은 돈과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공업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번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한 산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새롭게 발달한 산업이에요. 이 전부터 있었고 우리 2000년

부분들도 쭉 있긴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고르면 안 됩니다. 자, 이전부터 있었던 것 말고요. 새롭게 떠올라서 발달하기 시작한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전자산업.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한 건 아니죠? 그 전부터 발달했어요. 니은, 우주항공산업. 그렇죠. 이런 첨단 산업은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하게 된 거예요. 디귿, 반도체 산업은요? 반도체 산업도 역시 그 이전부터, 1990년대부터 이미 발달을 했습니다. 리을, 문화 콘텐츠 산업, 이러한 서비스 산업도 2000년대 이후에 새롭게 발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알맞은 것은 니은과 리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전부 다 2000년대에도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새롭게 발달한 산업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그림을 보고 산업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에 대해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와, 여기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컬러 화면으로 보니 생동감이 있어 라고 하시는데요. 자, 컬러 화면. 그러니까 다양한 색상이 사용된 화면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써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진 것일까요? 1번, 지수. 지하철이 개통되어 교통체증이 줄었습니다. 이 사진과 어울리지 않죠? 2번, 은경. 자동차를 타고 놀러 나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이 그림과는 어울리지 않아요. 3번, 컬러 텔레비전이 보급되면서 대중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성호가 알맞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컬러 텔레비전이 각 가정에 보급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문화가 발전되기 시작합니다. 영화도 많이 만들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또 가수들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자, 그래서 3번이 알맞은 설명이 돼요. 4번, 찬혁.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과 어울리지 않죠. 5번, 윤희. 고속국도가 개통되어 먼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설명은 맞지만 그림과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알맞은 것은 바로 3번이 되는 것이죠. 12번, 다음 글에 밑줄 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합니다. 볼게요. 산업화는 우리 사회를 풍요롭게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산업화는 우리 생활을 굉장히 풍요롭고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 노동 환경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열악한 환경에서 아주 장시간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생겼죠. 이것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빈부격차 문제. 부자인 사람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들, 빈부격차 문제도 발생합니다. 환경오염 문제, 그렇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발생하고요. 도시와 농촌의 문제도 발생해요. 도시는 너무 과밀한데 농촌은 일할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스마트폰 보급 문제는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5번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에서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이 발달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1, 2, 3, 4번 중에서 알맞은 정답을 골라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1단원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 2단원의 문제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방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 읽기 해보았고요. 또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국어 활동을 학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이 교과서의 내용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해볼 것들이 많죠?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주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국어 활동 딱지치기라는 글 여러분 읽어봤죠? 딱지치기에서 민서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딱지치기 어떤 내용의 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나와 내 동생 민서가 함께 딱지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민서는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딱지치기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민서에게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드디어 딱지치기에서 딱지 넘기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딱지치기를 잘하게 되니까 민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폴짝폴짝 뛰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내용 잘 읽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딱지치기에서 동생인 민서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민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민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봤어? 내가 딱지 하나를 뒤집었어. 어때요? 이 말을 통해서 민서의 신나고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민서는 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민서는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다. 폴짝폴짝 뛰는 행동을 했네요. 역시 이것을 통해 민서의 신나는 마음, 기쁜 마음, 뿌듯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서의 마음을 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미안해요, 뿌듯해요, 심심해요, 부끄러워요. 자, 민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한 민서의 마음으로 알맞은 건? 그렇죠, 바로 뿌듯해요겠죠. 미안해요, 심심해요, 부끄러워는 이런 민서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민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짐작한 그런 동물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래요, 바로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내 동생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딱지 하나 넘기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폴짝폴짝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 여기 강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민서가 딱지를 나보다 더 잘 치게 될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호랑이, 민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을 것 같아. 그럴까요? 네, 맞아요. 민서가 딱지를 넘긴 다음에 너무 기뻐하면서 폴짝폴짝 뛰니까 나 역시 기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기린, 민서의 딱지를 모두 따지 못해서 아쉬웠을 것 같아. 아니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민서에게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짐작을 해보았나요? 자,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도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인물의 마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봐야 돼요. 딱지치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민서가 딱지를 하나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결국 딱지 하나를 넘기게 되었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보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려본다. 어때요? 인물의 마음과 인물의 생김새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본다. 말과 행동. 바로 이두 가지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꼭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두 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확인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럼 그 기억 떠올려서 문제 해결해 보죠.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봅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아요. 2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니다. 일어난 일 정리하기? 좋아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3번.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린다고 해도 마음을 짐작하는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 텐데요. 딱지치기 말고 이번에는 갯벌 체험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 갯벌 체험에는요, 우진이가 나와요. 우진이가 누구와 함께 갯벌 체험을 갔나요? 맞아요. 바로 아빠와 함께 갔어요. 아빠와 단 둘이 갯벌 체험을 갔는데요. 가서 무얼 했죠? 조개를 열심히 캤습니다. 조개를 열심히 캐는데 발이 계속 갯벌 속에 빠져요. 그래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조개를 많이 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갯벌 체험을 하면서 아빠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억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갯벌 체험을 읽어보고 우진이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바르게 말한 친구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 선아가 이야기합니다. 우진이는 엄마, 아빠와 갯벌 체험을 했어. 우진이가 엄마, 아빠와 갯벌 체험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진이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갯벌 체험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수. 우진이는 바구니에 조개를 가득 담았어. 조개를 가득 담았나요? 아니요, 우진이는 조개를 많이 캐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수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죠. 세 번째, 민정이에요. 우진이는 아빠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 네,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 우진이는요, 아빠와 갯벌 체험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 바르게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인물에게 있었던 일 말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인물의 말,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걸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물의 말과 행동도 한번더 살펴봐야겠네요. 우진이의 말, 그리고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진이의 말이나 행동 이렇게 골라보았어요. 나는 매우 신나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조개를 캤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조개를 한 자리에서 캐는 게 아니라 매우 신나서 여기서 캤다가, 없네? 옆자리에 옮겨서 또 캐고, 저기도 가볼까? 하면서 또 캐고, 뭔가 신이 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즐거워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즐거워요. 또 오고 싶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진이의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우진이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우진이의 마음을 적는다면, 짐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신나는 마음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면서 마음 짐작해 보세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짐작할 수 있는 선호의 마음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선호,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선호는 조개를 많이 캐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많이 캐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선우의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어떤 마음?

바로 아쉬운 마음. 아쉬운 마음. 이라고 답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기, 그리고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 읽기. 이것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죠.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남학생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조심히 먹어야 한다.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갔다. 둘 중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뜻을 미리 익혀두는 거예요. 시키다. 첫 번째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시키다예요. 두 번째 시키다는 더운기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키다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죠. 뜨거운 음식을 식혀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이니까 더운기를 없애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 주어야 하죠. 그러니 식혀서 조심히 먹어야 한다라고 동그라미를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도 볼게요. 갔다. 갔다는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다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 갔다라는 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 같다라는 말이, 하나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랑 나는 나이가 같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같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갔다라고 낱말을 골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뜻을 알고 있다면 헷갈리지 않고 낱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글을 읽고 잘못 쓴 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볼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글을 읽어봅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께서 나에게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게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두부가 있는 곳을 여쭤보았다.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죠?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가니 두부가 있었다. 분명 조금 전에 지나쳤던 곳인데 두부가 거기에 있었다니. 앞으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에 두부를 조심스레 넣었다. 계산을 마치고 역시 여기도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죠? 나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글잘 읽어보았나요? 혹시 헷갈리는 낱말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낱말들은요, 소리가 비슷한, 하지만 뜻은 다른 낱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울 수 있으니 선생님이 그 뜻과 함께 설명해 줄게요. 붙이다. 첫 번째 붙이다는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붙이다를 쓰죠. 또 붙이다, 똑같은 낱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전을 붙이다, 계란 후라이를 붙이다라고 할 때에도 붙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붙이다는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풀로 그림을 붙이다라고 할 때에는 두 번째 붙이다를 쓰죠. 맞히다도 있어요. 첫 번째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의 맞히다. 두 번째 맞히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같은 것들이 끝나다라는 의미의 맞히다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서

잘못 쓴 낱말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래요. 첫 번째는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붙이고, 여기에서의 이 붙이고는 어딘가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면 붙이고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르게 쓴 낱말입니다. 그 다음 또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었죠. 바로 계산을 마치고. 마치고라는 건 정답을 마치고라고 쓸수 있는 거죠. 정답이다. 마치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계산을 끝내고라는 의미로 써야 하니 마치고라고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낱말을 바르게 찾아서 고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할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라 라고 하는데요. 띄어 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띄어 읽는 방법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져. 맞아요. 띄어 읽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띄어읽기는 최대한 빠르게 읽으려고 필요한 거야. 띄어읽기는 빠르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할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듣기 편하라고 자연스러우라고 띄어읽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이 길더라도 특별히 더 쉬어 읽을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문장이 아주 아주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중간중간 쉬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호흡도 딸리지 않고요. 듣는 사람도 편하네요. 문장이 길면 중요한 부분마다 나누어 읽는 것이 좋아. 좋아요. 문장이 너무 길면 중요한 부분, 누가, 무엇이, 이 부분마다 띄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띄어 읽는 방법은 규칙이 있어서 누구나 읽는 방법이 똑같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틀렸을 것 같아요. 자, 띄어 읽기에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 왜냐? 친구들마다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설명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띄어 읽는 방법이 다른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띄어 읽는 방법은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렇죠. 띄어 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왔습니다. 자, 둘 중에 알맞은 낱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언가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니까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야 합니다. 2번, 미술 작품을 벽에 붙이고, 천천히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술 작품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니까 붙이고를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국어 활동 내용 확인해 봤어요.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이번 단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단원의 내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 돌보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돌보기에서 먼저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죠? 그 다음 주영이는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친해졌는데 일주일 뒤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와 헤어졌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봐야 해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 주영이가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할머니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

0: 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런데 만약 이 걸음을 썼다면, 걸음? 걸음은 밭에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글을 읽는 사람이 오해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걸음이라고 낱말을 바르게 써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낱말들의 뜻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는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띄어 읽기 공부를 해본 거죠. 우리 띄어 읽기를 할때 기억해야 할 문장부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조금 쉬어 읽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쐐기표, 쐐기표보다 조금 더 띄어서 읽는다라는 쉬어서 읽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겹쐐기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띄어 읽으면 좋을까?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어요. 예를 들면 또약것이 안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띄어 읽을 수 있을까? 문장이 길때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번더 쉬어 읽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무엇을 뒤에서 조금 더 쉬어 읽을 수 있어요. 문장을 볼게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만약 삶은 밤을 다음에 쉬어 읽지 않는다면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문장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더 쉬어서 읽어준다. 마지막, 겹쐐기표는요,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겹쐐기표를 이렇게 표시해서 조금 더 쉬어 읽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또약것이 안 남았네요.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겹쐐기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두 문장 사이에 겹쐐기표. 그만큼 조금 더 쉬어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띄어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 만나볼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봅니다.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있는 글을 읽어보죠. 행복 여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솔이와 너구리가 오솔길에서 만났나 봐요. 문제 볼게요. 1번. 오솔이와 너구리는 오솔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번, 손을 맞잡으며 춤을 추고 있었나요? 아니요,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오해가 쌓여 말싸움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있지도 않았죠? 속언속언 속삭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시끌벅적하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정말 반가워. 오랜만에 만나 서로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럼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중요한 2번 문제입니다. 오설이와 너구리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반가운 마음, 속상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인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일단, 이두 친구가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 상황인 건 알겠고요. 어떤 말을 했나요? 너구리가 이렇게 말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그랬더니 오솔이가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라고 말했어요. 그럼 두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바로 반가운 마음이겠죠? 우리 보기에서 반가운 마음을 찾아보면 1번을 찾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3번부터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전거를 혼자서 멋지게 타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안 된다.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빠와 나는 함께 놀이터로 나갔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인물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인물?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의 마음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할 때 아빠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해요. 그때 아빠는? 그럴 때마다 자전거의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를 해주셨다라고 했죠. 1번, 큰 소리로 혼내시지 않았고요. 잠깐 쉬자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만 포기하라고 설득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셨죠. 페달을 빨리 밟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우리 이어지는 4번 문제도 볼게요. 나에게 있었던 일의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가, 나, 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읽어보고 우리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일까요? 그래요. 일단 가, 놀이터로 나간 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었죠. 그 다음은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어요.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연습을 계속했죠. 가다, 나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기억에서 디귿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기호를 쓰세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는 없어요. 니은,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만 보고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알기 어렵죠.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5번까지 살펴봤어요. 만점한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와 내 친구는 키가 같다.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나머지 문제들로 만나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우리 국어 3단원 공부하고 있죠? 우리 3단원에서 가장 첫 시간에는 토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토론의 절차를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토론에서는 주장과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때 타당하게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당한 근거를 제안하는 구체적인 방법, 그세 가지 기준을 공부했었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토론의 준비가 모두 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토론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사회 문제에 관한 토론 주제를 정해서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사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잖아요. 자, 그럼 토론자들의 이유와 근거가 생각보다 빈약할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이 딱 지켜봤을 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을 할때 정말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나의 주장에 대한 이유, 구체적인 객관적인 자료, 근거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주장 이유에 대해서 상대 측은 이렇게 반론하겠지? 그것도 예상해 보고, 상대 측 주장 이유 근거도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재미있는 토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토론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우리 문제 풀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37번입니다. 친구들과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할때 토론 주제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선생님이 토론 주제는요. 찬성과 반대로 나뉠 수 있는 주제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사회 문제여야겠죠. 자, 1번 동물 실험은 필요한가? 사회 문제 맞죠? 자, 그리고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찬성 반대로 나뉠 수 있네요. 어린이 제한 공간을 지정해도 되는가? 된다, 안 된다, 나뉠 수 있고 사회 문제 맞습니다. 자, 우리 반 급식 먹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자, 이것은 이렇게 정해요, 저렇게 정해요. 의견이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거죠. 자,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토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할 때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부과해야 한다?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난이지요? 사회 문제? 맞습니다. 자, 이번 여름에 가족 여행으로 어디를 가는 것이 좋을까? 부산으로 가요? 제주도로 가요? 자, 지금 의견이죠? 가장 좋은 의견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건 토론이 아니라 토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토론 주제는 1번, 2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37번 문제에서 답한 토론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자신의 주장과 이유를 쓰시오. 자, 우리 37번 문제에서 토론 주제 세 가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 친구들의 주장과 이유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골랐다면 주장에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라고 찬성 측 주장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후에는 동물 실험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요. 동물 실험을 금지하면 의학 발달에 저해되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 이렇게요. 자, 만약에 동물 실험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유에는 동물도 생명이다. 자, 따라서 실험을 하면 동물도 아프다. 자, 그리고 동물 말고 인공장기 같은 다른 것을 이용해서 의학 연구할 수 있다라는 이유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의 의견을 적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어서 39번입니다. 다음은 토론 참여자 가운데 누구의 역할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사회자, 판정단,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가 있는데요. 자, 1번 토론의 규칙과 절차에 맞게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자였죠. 자, 2번 토론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평가할지 기준을 정해서 이제 판정을 하는 것은 그렇죠. 판정단이죠. 3번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펼칠 전략을 세워서 이제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치는 것은 토론자입니다. 자,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은 토론자만 적을게요, 친구들. 친구들은 보기처럼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라고 적으세요. 알았죠? 자, 40번 문제 풀어봅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 토론자로 토론에 참여할 때 해야 할 일을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자, 일단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쭉 읽어볼게요. 가, 주장에 대한 적절한 이유를 마련한다. 나, 예상되는 상대 측의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한다. 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하고 근거 자료를 준비한대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일단 다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주장 이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이유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상대 측의 반론과 그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토론을 할 때는 토론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아주 좋은 토론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41번입니다. 판정단이 지켜야 할 태도를 바르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세아, 판정단, 중립을 지키며 절차를 안내해야 해? 이건 사회자죠. 은영, 근거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판단해야 돼. 그 기준에 기반하여 맞습니다. 현준,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해? 이건 토론자가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은영이가 되겠죠? 이어서 42번입니다. 토론자의 자세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적절한 목소리로 예의를 지키며 말한다? 당연하죠. 상대 측의 주장과 근거를 메모하며 듣는다. 네, 이렇게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반론하기 단계에서 잘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얘기할 때도 더 타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대편의 근거에 허점이 있더라도 감정이 상할 수 있으니 지적하지 않는다? 아니요, 반론하기 단계에서 상대편 주장의 허점을 지적해야죠. 알맞지 않은 것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42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서 5번 문제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웠던 글이니까 흐름 짚어가면서 보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찬성 측, 누리 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주장이 되겠죠? 찬성 측 주장. 누리 소통망을 이용하면 친구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죠? 자, 그리고 2024년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 근거자료 밝히면서 자, 이 누리소통망 이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23년에 비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초등학생에게 누리소통망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소통 방법이다. 자, 따라서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문단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사회자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반대 측이 주장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무슨 단계예요? 주장 펼치기 단계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반대 측은요, 또 주장합니다. 누리 소통망은 우정을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요, 현실 세계예요. 그런데 누리 소통망 이용하여 소통하다 보면 실제 대화 기술이 떨어진다. 이게 이유이고요. 자, 한 교육 전문가의 말, 이것이 이제 근거자료였죠. 자, 그런데 최근 친구와 전화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왜? SNS 소통 방법에 익숙해져서 이 즉각 대답해야 하고 그림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죠. 자, 즉, 누리 소통망에 의존하여 소통하면 사람과 실제로 대화하는 방법에는 오히려 미숙해져서 반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쌓는데 방해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주장, 이유, 근거를 얘기한 주장 펼치기 단계 살펴봤는데요. 문제 볼게요. 자, 1번.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쓰시오. 주제 뭐였죠? 누리 소통망 SNS는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선생님, 도움이 안 된다를 주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리 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을 주제로 하고 찬성 측은 안 된다. 반대 측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정형으로 토론 주제를 쓰면 토론할 때 굉장히 헷갈려요. 반대 측이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런데 듣고 있다 보면, 반대 측인데 왜 도움이 된다고 하지? 자, 이렇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토론 주제는 이렇게 긍정형으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설문조사 자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자, 나오죠. 2024년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예요. 자, 그럼 고르자면 전국 초등학생 5,000명이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기억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 뒷부분에 나오죠?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만

이용률은 2023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자, 이용률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자, 초등학생의 체력이 나빠졌다는 거 아니고,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거 아니고요. 독서를 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적어졌다는 거 아니고요.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이 높아졌다는 거. 이게 정답이죠? 자, 초등학생의 누리소통망 이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토론의 단계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부분은 주장 펼치기였습니다. 자, 따라서 기호를 적는다면 다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친구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사회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지금 사회자는요, 이 토론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판정 기준을 제시하는 건 판정단이죠? 토론의 순서를 안내하는 것이 사회자 역할이에요. 토론의 주장과 이유를 제시하는 건 토론자고요. 상대 측에서 제기한 반론을 반박하는 것도 이제 반론하기 단계에서 나오는 이제 토론자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측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평가하는 건 판정단이 되겠죠? 자, 따라서 사회자 역할은 2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6번부터 10번 문제는요, 다음 글 읽고 물음에 답할 거예요. 자, 또 읽을 글이요. 누리소통망은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토론 주제로 토론을 하는 일부분인데 또 어떤 단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대측이 이야기를 합니다. 찬성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찬성 측의 주장을 말했어요. 그럼 어떤 단계예요? 아, 이것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겠구나. 반론하기 단계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히려 SNS를 이용하면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언어폭력과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반대 측이 반론을 제기했죠? 자, 이에 찬성 측이 답변합니다. 자, 물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다 보면 약간의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해 보는 좋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답변했죠. 자,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이 반론을 펴고 반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앞에서 반대 측이 반론을 펴고 찬성 측이 답변했기 때문에 이제 뒷부분에서는 바꿔서 하는 겁니다. 자, 읽을게요. 이제 찬성 측이 반론을 폅니다. 자, 반대 측은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반대 측의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반론. 근거로 제시한 것은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인데요.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정확한 자료 제시해 주세요. 했더니 반대 측이 답변했습니다. 아,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저희가 인용한 교육 전문가는 학생들을 본 경험이 있고요. 텔레비전에도 자주 나오는 분입니다. 자,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니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자, 이 부분은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했죠. 지금 상대 측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절을 지키지 않은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반대 측의 반론이 무엇이었죠? 자, 반론 여러 가지 제기했는데, 이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언어폭력 문제,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걸 얘기했죠. 자, 다툼과 갈등은 항상 일어난다? 자, 이것은요,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갈등은 일어난다라고 했잖아요. 아니고요. 누리소통망을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찬성 측이 답변할 만한 내용이죠? 자, 누리소통망이 우정을 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건 반대 측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친구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반론이었죠? 자, 교육 전문가는 현장에서 많은 학생을 만나본 경력이 있다. 자, 이것은요, 찬성 측 반론에 대한 반대 측의 답변이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반대 측이 제기한 반론에 대해 찬성 측이 답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찬성 측이 뭐라고 답변했죠? 갈등은 학교에서도 일어난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이 갈등을 조정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했어요. 자, 누리소통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자, 이것은 이제 찬성 측이 주장할 때 하는 말이 되겠죠.

답변은 아니에요. 자, 나,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에서 갈등과 다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거로 인용한 교육 전문가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찬성 측이 반대 측에게 제기한 반론이었습니다. 답변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무엇이다? 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찬성 측이 제기한 반론 무엇이었죠? 한 교육 전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누구인지 정확한 언급이 없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자, 누리소통망에서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아니고요. 자, 누리소통망은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아니고요. 자, 근거로 제시한 설문조사의 내용이 출처가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자, 친구들, 출처가 없어라는 말 보고 3번 선택하면 안 되죠? 자, 설문조사가 아니었어요. 한 교육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대화방에서 언어폭력이 일어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반대 측이 제기한 반론이었죠? 자, 근거로 제시한 교육 전문가가 정확히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자, 이것이 바로 찬성 측이 제기한 반론이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9번입니다. 기역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기역. 우리 편이 신뢰가 가지 않는다니. 솔직히 이해가 잘안 되네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수빈.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았어? 자, 경청하지 않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진아, 정해진 순서에 맞게 말하지 않았어? 자, 순서에 맞게는 말했어요. 자, 보경, 예의를 지키며 말하는 태도가 필요해? 맞아요. 지금 예의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보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9번 문제 풀었고요.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에 이어질 토론의 단계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글은 토론의 어떤 단계였어요? 반론하기 단계였습니다. 자, 그럼 반론하기 단계, 다음 단계는 당연히 주장, 다지기겠죠? 자, 그래서 정답, 주장, 다지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각자의 주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장 펼치기 단계에서 얘기했던 이유를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 측에서 제기한 그런 반론의 의견도 반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주장을 더 강하게 다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어서 11번에서 15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인공지능 AI에 관한 상반된 주장. 다른 주장이 담겨 있는 글두편 읽고 이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공부했었잖아요. 자, 그 부분 나왔습니다. 자, 이 글쓴이는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는 윤리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글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오늘날 인공지능은 자, 이런 분야에서 활용되며 우리 삶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윤리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해요. 자, 이것이 주장이죠. 자,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만 집중하고 윤리성을 놓친다면, 자,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재앙이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이유와 주장을 말한 문단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인공지능 때문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다양합니다. 즉,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문단이었죠. 즉, 주장에 대한 이유가 드러난 문단이었습니다. 자, 먼저 저작권 침해 문제 얘기했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 다음은, 그래요. 사이버 범죄 및 악용 문제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 근거 자료, 최근 발표된 경찰청의 통계 자료를 제시했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자, 출처도 정확히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죠. 자, 이것은 근거 자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윤리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처럼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주장 나옵니다. 인공지능 개발할 때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윤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구체적인 방안도 얘기했습니다. 자,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지 않고, 자, 그럼 기억에 어떤 말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약간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안정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또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윤리성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발 문화를 만들자. 자, 이렇게 윤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1번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가히 표시하시오. 자, 우리 삶과 관련이 적은 기술이라고 했나요? 우리 삶과 관련이 많은 기술이라고 했죠. 자, 알맞지 않죠? 가히표. 자,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에 사용된다고 했고요. 자, 정보 검색, 컨텐츠 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처럼 우리 삶에 많이 이용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어서 12번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그렇죠. 인공지능 개발할 때 윤리성을 고려하자는 것이죠. 자, 다른 보기는 볼 필요도 없겠죠.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어서 13번입니다. 글의 앞뒤 내용으로 미루어 볼때 기역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입니까? 자, 기역.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지 않고 안정성을 갖춰야 된대요. 자, 지금 앞에서 말한 게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용되지 않고인 거잖아요. 즉, 정답을 모르자면 악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쁘게 사용되지 않고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14번입니다. 근거로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우리 통계 자료로 어떤 거 알았어요? 그 범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자, 인공지능 개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이 미흡하다는 아니었어요? 자,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그래프도 봤었습니다. 맞고요.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자료는 아니었죠?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를 평가하려고 할 때, 다음 내용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보기,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요. 자, 세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출처가 확실하며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자료인가? 자, 이것은 어떤 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신뢰성 이야기하는 거죠? 정답은 신뢰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선생님과 16번, 20번 문제 이글 읽고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인공지능 개발할 때는 효율성이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글입니다. 자, 인공지능,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 인공지능은요, 필연적 선택이래요. 자, 이 기술의 잠재력, 성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 사회 전반에서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자, 이게 이유겠죠? 자, 이러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 늦추지 않고 효율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주장 나왔습니다. 즉, 이 문단은요, 주장과 이유가 드러난 문단이었죠. 자, 그럼 이어서 읽을게요. 인공지능 개발에서 효율성을 우선하면 여러 가지 이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점들은 주장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효율성에 집중하면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유니까 효율성에 중점을 두자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이점들은 다 읽었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얘기했는데요. 최근 국내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제 구체적 근거 자료로 제시를 했죠. 자, 이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기업의 78.4%가 성과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답했고요. 인공지능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86.3%는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자, 이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자료를 제시한 거죠. 자,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빠르게 개발해 산업에 널리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16번입니다. 기억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효율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재훈이,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적은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뜻이야? 맞아요. 그게 효율성의 뜻이에요. 정확히 이해했네요. 재은이. 자, 제이 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꼼꼼하게 대처하며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야? 자, 이것은 윤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이 친구가 이해를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17번입니다. 주장에 대한 이유를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문단에서 주장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면 생기는 이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게요. 이점들 얘기해주면 돼요. 자, 인공지능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자, 그 이점을 이유로 얘기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니은은 혁신적입니다. 자, 혁신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새롭게 그런 뜻이고요. 잠재력,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자,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숨어 있는 힘, 이게 뭐예요? 잠재력이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자, 따라서 디귿이 되겠고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혁신적이라는 거죠. 자, 그럼 19번입니다. 자, 주어진 첫 자음자를 참고하여 다음 뜻을 가진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자, 친구들, 이런 문제 풀을 때는 이 낱말의 뜻을 딱 머릿속에 입력하고 선생님이 글을 쭉 훑으라고 했죠? 자,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뭐예요?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죠. 필연적. 자, 본문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근거를 바르게 평가한 친구의 이름 쓸게요. 자, 글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근거야? 아니요, 관련 있어요. 관련성, 신뢰성, 충분성이 모두 낮은 근거야? 우리 평가했을 때 모두 높은 편에 속했죠? 아니고요. 이유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이고 조사 결과도 구체적이라 충분성이 높아. 맞아요. 자, 따라서 바르게 평가한 친구는 우빈이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공부해 보았는데요. 친구들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리평가 2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요.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파트 2. 지난 시간에 파트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아,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에서
1: 그쵸?
0: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네. 같긴 한데.
1: 그쵸?
0: 어, 궁금합니다.
1: 네.
0: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 아이가 뭔가, 아,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0: 아하.
1: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키운다는
0: 본인의
1: 걸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올여름도
0: 하지만
1: 마찬가지예요.
0: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Ah,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응?
2: Your closet
1: 응?
2: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1: 오히려
0: 들었습니다.
1: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그렇죠. 아,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이세한 걸로
0: 아,
1: 또.
0: 선물입니다,
1: 아,
0: 오늘요.
1: 진짜. 자, I'm not a 아기.
0: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0: 아하.
1: 너는 할수 없어요. 단지
0: 너라고
1: 노라고
0: 하는
1: 말할
0: 거.
1: 수가.
0: 오케이.
1: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I'm not a
0: 아기를
1: baby.
0: 의미하는.
1: 네.
0: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오케이.
1: 네.
0: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이제
1: 맞아요.
0: 얘기를 쓸때 있잖아요.
1: 네.
0: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네,
1: 그쵸.
0: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0: 음흠.
1: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죠.
0: Okay. Alright.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바로 뭐냐면
1: 우와.
0: grown up.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잘하다.
0: 뜻이잖아요.
1: 네.
0: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1: 네.
0: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adult 있잖아요.
1: 예.
0: 그 아이들은 잘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보통. 오케이? 물론 원하면 쓸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 그렇구나.
0: 뭐 예를 들어 어른이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너가 뭐 어른이 되면 뭐 어른들은 말이야. 우리도 성인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랑 얘기할 때는 그 단어를 더 많이, 어른을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그것처럼 뭐 grown ups 이런 식으로 if you become a grown up이 되면 이 단어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캐주얼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말해. 엄마 맨날 이면 안 된대.
0: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아니, 아닙니다.
4: 어,
0: right?
4: 어, 어,
0: okay.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

0: 화장실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들어갔죠.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0: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네.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1: 예.
0: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1: 자꾸 회피하는 거다.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아, run away?
0: Run away.
1: 와우.
0: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1: Wow.
0: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0: 아, 포기하다.
1: 맞습니다.
0: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Okay? 네.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죠? 속상할 자, 수 있어요.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0: 아하.
1: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은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a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오. 아직도 애기다.
0: 아.
1: 예.
0: 네.
1: 저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1: 예?
0: 아니라.
1: 어? 어?
0: Still.
1: 아.
0: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예. So, still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0: Mm-hmm.
1: Still.
0: Still. All 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1: 아.
0: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1: 아.
0: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어,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쟤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0: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자,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0: 이게 돌아서.
1: 그렇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갖고 있대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해석은...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
1: Nothing이겠네요.
0: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Okay.
1: I have nothing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Nothing else.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그래요?
0: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있는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네. 왜냐하면 편하고 짧으니까. 네.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거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1: 네. Okay?
0: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Do를 쓴 거예요.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1: 그렇지.
0: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 물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1: 그쵸.
0: 아예 말이 안 돼요. Okay,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ear.
1: To wear.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1: 네.
0: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얘 대신에 anything else? 뭐라도 다른 거?
1: To wear.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Okay?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0: to where?
1: All right, there you go.
0: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1: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0: 예, 예, 예.
1: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here 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0: 해석을 그렇게 하죠,
1: 네,
0: 우리가.
1: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here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0: 입은 상태.
1: 상태. 정말 찍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0: 네.
1: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put on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0: 네.
1: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자, 이랬을 때 엄마가
0: 우리 엄마 또
1: 옷장을
0: 멘트
1: 확 열심히
0: 해서 아이구야.
1: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0: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1: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0: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1: 아, 네. 네.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1: 옷으로.
0: 예.
1: Full이 뭐예요?
0: Full 가득 차다.
1: Yes.
0: 가득 찬.
1: 네.
0: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1: 아.
0: ES까지 할게요.
1: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0: 예.
1: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0: 네.
1: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가 원래는 맞아요.
0: 아, 어려워요.
1: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하는 게 보이긴 할 겁니다.
0: 진짜요?
1: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0: 그죠.
1: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0: 아.
1: So, close 해도 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0: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1: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hekai.
1: Z라고 생각하시면
0: 예,
1: 돼요. Full of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0: Closet.
1: Closet,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0: closet.
1: 찍어서 얘를 입 모양을
0: 아,
1: 벌리고
0: closet.
1: 먼저, closet. 이렇게.
0: 아하.
1: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Closet.
0: Closet.
1: 오,
0: closet.
1: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0: 예.
1: 아마 학창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0: Be full of.
1: Yeah,
0: 너무
1: see?
0: 외웠었어요.
1: I told you.
0: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하지만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0: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1: Right.
0: Be full of만.
1: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오,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0: 예?
1: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0: 아우.
1: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0: 아,
1: surprises.
0: 예.
1: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이렇게 쓰는 겁니다.
0: 이게
1: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0: 예.
1: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0: 상자.
1: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0: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1: Like
0: 예.
1: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0: 오.
1: 항상 으악 이래요.
0: Like me?
1: Yeah.
0: Yeah. She is full of energy.
1: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0: 네.
1: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0: Life is full of surprises.
1: She is full of energy.
0: She is full of energy.
1: 아, 그리고 참고로요.
0: 네.
1: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data with 들어본 적 있죠?
0: 저 너무 들어봤죠.
1: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요. filled with.
0: 그렇죠.
1: 막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0: 이거 100번 썼으면 이거 한 50번 썼어요.
1: 맞습니다.
0: 예, 썼습니다.
1: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0: 아.
1: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0: 네.
1: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0: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네.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 넣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런 좀 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come on come on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come on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0: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쵸?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go
1: 느낌.
0: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To me, You are still a baby.
3: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Ne,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 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1: Mm-hmm.
0: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합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Mm-hmm.
0: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Oh.
0: But I 그러면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1: Mm-hmm.
0: 읽어볼게요.
3: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not a baby.

0: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2: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5: To me, you are still a baby.
4: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5: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2: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2: 그렇습니다. 입니다.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해 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2: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By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 거예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E 소리가 나는 알파벳 I 그리고 R 소리가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0: air이에요. 여기 air 소리 들렸죠? 우리가 공부하거나 밥을 먹으면 의자에 앉아서 해요. 의자, 영어로 chair. chair. chair. Very good. ai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계단, stairs이에요. 여기 air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위로 올라갈 때는 계단을 타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계단을 이용하죠. 계단, 영어로 stairs. stairs. stair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날까요? 아, 머리카락, hair가 있었네요. 써니는 이렇게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카락, 영어로 hair, hair, hair. 발음이 너무 좋아요. air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한쌍, pair이에요. air 소리 들렸나요? 신발이나 양말을 보면 항상 똑같이 한 쌍으로 나오죠. 한 쌍, 영어로 pair, pair, pair. Very good. 이 단어도 air 소리가 나요. 바로 공평한 fair이에요. 우리가 경기나 시합을 할때 반칙을 하지 않고 꼭 공평하게 해야 해요. 공평한 영어로 fair. fair. fair. That was very good.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수리하다. repair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나 자동차가 고장나면 빨리 수리하러 가야 되죠. 수리하다, 영어로 repair. repair. repair. Great job! 와우! 이렇게 air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그과 함께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E 소리 나는 알파벳 I 그리고 R 소리 나는 알파벳 R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Air, air, air.
0: That's right. 신기한 air 소리가 나는데요.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어요. 뭐죠?
1: Chair.
0: 네, 의자, chair. 여기 air 소리 들렸나요? 그럼 우리 chair 세번 발음해 볼게요.
1: Air, air, chair. Air, air, chair. Air, air, chair.
0: Good job! 또 air 소리 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높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무엇을 이용하죠?
1: Stairs.
0: 네, 계단 stairs. 여기 air 소리가 나네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ir, air, stairs. Air, air, stairs. Air, air, stairs.
0: 아주 잘하네요. 또 어떤 단어가 air 소리 날까요? 아, 로건, 써니는 아주 긴 이것을 가지고 있고, 로건이는 짧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뭘까요?
1: Hair.
0: 아주 잘했어요. 머리카락 hair. 근데 봐봐요. 헤어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예쁜 헤어를 그려줘 볼까요? 자, 그럼 로건이가 그린 헤어 한번 볼까요? 와우, wow, this looks cool. 아주 멋져요. 그럼 머리카락 hair. Let's say it again.
1: Air, air, hair. Air, air, hair. Air, air, hair.
0: Good job. 또 air 소리 나는 단어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신발이나 양말을 볼때 항상 한 쌍으로 나오죠. 쌍, 영어로 뭐였죠?
1: Pair.
0: 아주 잘했어요. pair, 여기 air 소리 들렸죠? 자, 그럼 우리가 pair를 그려볼 건데요. 로건이가 신발 한쪽을 그려주세요. 그럼 써니가 똑같은 쌍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는 써니가 똑같은 신발을 그려볼 거예요. Okay, I'm gonna draw the same shoe. wow.

0: 여러분 한번 볼까요? 짜잔! 신발 한 쌍이 됐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한 쌍, pair. Let's say it again.
1: Air, air, pair. Air, air, pair. Air, air, pair.
0: Good job. Okay, Logan. This is a quiz. 이거 퀴즈예요. 맞춰보세요. 우리가 게임하거나 시합할 때 반칙을 안 하고 공평해야 돼요. 공평한 영어로 뭐였죠?
1: Air, air, fair. Air, air, fair. Air, air, fair.
0: 아주 잘했어요. Air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건, 우리가 자전거가 고장날 때 빨리 무엇을 해야 돼요?
1: Repair.
0: 네, repair 소리를 해야 되죠. 여기 air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같이 repair를 써볼게요. 써니가 미리 r, e, p를 썼어요. 그럼 오늘 배운 air 소리를 완성해 볼게요. How do you write air?
1: I.
0: 와우, wow, you did a very good job. Repair, 수리하다. 그럼 다시 발음해 볼까요?
1: Air, repair. Air, repair. Air, repair.
0: Great job! We did
1: You're done.
0: it! 와우, wow,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볼까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A-I-R. Air stairs.
1: Air stairs.
3: Air hair.
1: Air hair.
3: Air hair.
1: Air hair.
3: Air fair.
1: Air fair.
3: Air repair.
1: Air repair.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ir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ir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불장난을 하던 휘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친구들, 오늘은 47강입니다. 오늘부터 4시간 동안 선생님과 6단원의 개념, 중요한 개념을 차근차근 정리해보고 우리 다양한 유형의 국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친구들, 6단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강의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국어를 공부할 때 단원의 제목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원의 제목에 중요한 국어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원의 제목을 기억하고, 아, 이 단원에서 내가 공부해야 할 국어 개념이 이런 것이구나 알고, 또 우리가 각 단원에서 다양한 글을 공부하잖아요. 자, 다양한 글을 공부할 때이 국어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국어 지문 속에서 국어 개념을 적용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단원의 제목, 국어 개념, 그리고 지문, 글, 이세 가지를 연결해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목 따로, 개념 따로, 글 따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6단원의 제목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자신 있게 읽고 써요였죠. 자,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읽고 글을 쓰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글을 읽는 연습을 했어요. 기억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쓰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글쓰기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활동을 했었죠. 우리가 쓰기 계획을 세우고 글을 쓰면 쓰기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전에 어떻게 글쓰기 계획을 세우는지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6단원에서 그런 개념들을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과 그 개념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오늘은 북 1이고요. 교재 169쪽입니다. 단원 정리 학습에서 6단원의 개념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서 글을 읽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먼저 사실이 뭐고 의견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알아봅니다. 사실과 의견 알기. 자, 사실은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것은 현재 있는 일을 말하고 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봤어요. 그런데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자, 이거 뭐예요? 내가 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있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현재 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문장은 무엇을 말하는 문장? 사실을 말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반면에 의견이란 뭘까요? 의견을 말해보세요. 맞아요. 친구들의 생각을 말해보라는 것이죠. 자, 의견은 어떤 일이나 대상에 대한 생각을 말해요. 나의 생각, 느낌을 말해요. 자, 예를 들어, 홍학을 봤어요. 자, 그런데,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이유를 알아보고 싶어요. 자,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사실과 의견 알았죠, 친구들? 자,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사실은요, 우리가 현재 있는 일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 사실은요,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설명하는 말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소금 이야기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자, 그 글에서 이런 문장이 나왔죠.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아, 몸속에 소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구나.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문장은 사실이 적혀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의견은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의견은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는 말이라고 했어요. 자, 소금 이야기라는 글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굉장히 물건이 많으면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물건이 흔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문장은 의견이 드러난 문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친구들과 의견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이럴 때 중요한 태도가 뭐예요? 내 생각이랑 달라. 넌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 태도는 우리 친구들이 사회 시간에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사실이 뭔지 의견이 뭔지 우리 친구도 확실히 알았죠? 그럼 한번 연습해 봐야죠. 자, 다양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문장을 읽고 우리가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볼 거예요. 자, 그 중에 사실과 의견 가운데에서 뭐만 골라? 의견만 골라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나타날까요?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호랑이는 동물이다. 자,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거 뭐예요? 지식이죠.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사실입니다. 사실과 의견 중에 사실이죠. 자, 그러니까 색칠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김밥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언어적인 단서가 있네요. 생각한다. 이거 뭐예요? 생각은 의견이니까 의견을 나타낸 문장이죠. 색칠. 자, 그럼 다음 문장. 부모님을 도와 청소를 했다. 내가 부모님을 도와서 청소했어. 과거에 있었던 일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이거 뭐예요?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의견이라고 볼수 있죠. 색칠.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책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직접 체험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의견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 문장 볼게요. 동생이 밥을 먹는다. 자, 현재 동생이 밥을 먹고 있어요. 현재 있는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다.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물을 아껴 쓰자. 물을 아껴 씁시다. 뭐 합시다. 뭐뭐 하자. 예쁘게 말하자. 자, 이거 뭐예요? 의견이죠. 생각이죠. 자, 그래서 색칠. 나는 협동 로봇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어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면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볼게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거는 사실이죠. 지식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자, 이 문장 볼게요. 박물관에서 김홍도의 그림을 보았다. 자, 이것은 나의 경험, 과거에 했던 내 경험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자, 이 문장 볼게요. 우리는 모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의견이죠. 자, 이 문장 볼게요. 책상 위에 연필과 지우개가 있다. 현재 책상 위에 연필도 있고 지우개도 있대요. 현재 있는 일이죠? 사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의견만 골라서 색칠을 해봤더니 하트 모양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도 알고 의견도 알았으니까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글 읽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글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해야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글의 내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그 다음 글에 나온 문장들을 살펴봐요. 문장들을 보면서 사실인지 의견인지 구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다양한 문장을 보고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었죠. 자, 그리고 글을 다시 읽어요. 다시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 더 놓친 것이 있는지 더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글을 읽는다면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야 할까요? 이 공부를 왜 하는 걸까요, 도대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글을 읽으면 좋은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까닭은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비판적 사고. 자, 이 비판적 사고를 하기 위해 우리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자, 글을 읽어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어요. 자, 그럼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아,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실이 진실인지, 진짜 그럴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했어요. 자, 그럼 어떤 글쓴이의 생각이 의견이죠. 그 의견을 보고, 이 의견이 진짜 타당한 거야? 맞는 말이야? 내 의견이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판적 사고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글을 읽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는 글에 드러난 사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 정보를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틀린 정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이게 진짜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자는 거죠. 비판적 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에 드러난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자신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글에 드러난 의견은 곧 글쓴이의 생각이잖아요. 글쓴이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글쓴이의 생각이 타당한 건지, 이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네요. 의견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찾아보면 글쓴이와 나의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실과 의견 구분하기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 정리했고요. 이어서 우리 쓰기 과정을 되돌아보고 쓰기 계획하기입니다. 자, 우리 글을 쓸 때 글쓰기 계획을 꼭 세워야 우리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글쓰기 계획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글의 목표, 읽을 대상, 쓸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책을 읽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근데 어떤 글이냐면 이 책이 너무 재미있어서 다른 친구들도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글의 목표를 세우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적을지 그 대략적인 방향이 정해집니다. 이 책을 다른 친구들도 읽었으면 좋겠어. 그럼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야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읽을 대상. 이 글은 누가 읽게 될까? 1학년 친구들한테 이 글을 읽으라고 할까? 그럼 1학년 친구들이 읽는 글이니까 조금은 더 쉽게 써야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글을 쓰면서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쓸 것인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했지? 그런데 줄거리를 글에 쓰면 친구들이 줄거리를 책 읽기 전에 다 알아버리잖아? 그럼 재미없을 거야. 그러니까 줄거리는 쓰지 말고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을 적어야 되겠어. 느낀 점을 적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쓸 내용을 미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글 쓰기 전에. 자,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어떤 순서로 글을 쓰면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글을 쓸 목표를 정해요. 또 읽을 대상을 예상해요. 또 글로 쓸 내용을 생각해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예를 보면 글을 쓸 목표를 정하자. 자, 이 친구는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주제로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게 목적이래요. 자, 목표가 뭐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쓸 거야.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읽을 대상을 예상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읽는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3학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야겠네? 1학년 동생이 읽는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조금은 더 쉽고 간단히 써야겠다. 자, 이렇게 읽을 대상을 예상을 하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소개할 것인지 쓸 내용을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주제로 글을 쓸 건데, 어떤 부분을 소개할까? 로봇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김새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로봇이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도우는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 쓸 내용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생각했죠? 그 다음
이제 이 계획을 정리해요.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도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주제를 적고요. 앞에서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죠. 목표, 읽을 대상, 내용 세 가지를 생각해서 목표는 소개하기야. 읽을 대상은 우리 반 친구들이야. 내용은 이두 가지를 써야지. 이렇게 계획을, 앞에서 생각했던 계획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글쓰기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 전에 오랜 시간 고민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럼 글을 훨씬 더잘쓸수 있어요. 그리고 글쓸 때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글 써보세요 할때 그냥 종이 놓고 펜 들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민하는 시간,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말하죠. 계획을 잘 세우면 좀더 자신 있게 글쓰기를 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획을 통해 쓰기에 자신감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6단원의 중요한 개념 선생님이랑 정리했고요. 이어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풀어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이 그림과 글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겁니다. 자, 가 그림부터 볼게요. 두 친구가요, 동물원에 갔습니다.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봤네요. 그랬더니 주원이는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네. 자, 지금 현재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원이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지호는 어떠할까요? 그러게, 왜 저렇게 서 있을까? 어쩐지 불편해 보여. 자, 이 불편해 보인다는 것은 홍학의 자세에 대한 지호의 생각이죠. 따라서 지호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나글 볼게요. 동물원에 갔다 와서 겪은 일을 쓴 글이에요.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자, 친구들, 이 글에서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의견입니까? 자, 일단 기억 문장은요. 오늘 친구들과 동물원에 다녀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이죠. 니은, 홍학이 한쪽 다리를 든채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죠. 사실입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불편해 보였다. 생각이잖아요. 의견이죠. 홍학이 그런 자세로 서 있는 까닭을 알아보고 싶다. 알고 싶어요. 궁금해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도 의견이라고 볼수 있죠. 자, 우리 그러면 우리 그림과 글 보았으니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의 대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동물원에 가서 홍학을 보고 지호와 주원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림이 가였습니다. 1번, 홍학은 주원이가 좋아하는 동물이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2번, 지호는 홍학이 하는 행동을 말하고 있다? 아니죠. 지호는요, 홍학의 자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죠. 3번, 지호는 홍학을 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맞아요. 어떻게 말했어요? 돌아가 보면, 불편해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겠죠? 4번, 주원이는 홍학을 본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주원이는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홍학의 자세를 얘기했죠. 5번, 주원이는 홍학이 다리를 드는 까닭을 말하고 있다? 자, 까닭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홍학이 다리를 들고 서 있다고? 얘기한 거죠.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한 겁니다.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주원이와 지호 가운데에서 글 나와 의견이 같은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주원이는요,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호는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홍학이 저런 자세로 서 있는 게 불편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글 나의 의견과 같은 친구는 누구예요? 지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문장의 성격에 따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여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글 읽으면서 해결했죠. 기역과 니은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따라서 사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디귿과 리을은요,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자, 따라서 의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글로 넘어갑니다. 4번에서 5번 문제는요, 이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건데요. 이 글은요, 우리가 공부했던 소금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자, 소금 이야기.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즉, 이 글은요, 소금의 다양한 쓰임새를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이라 어떤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글에는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각을 볼게요. 소금은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해요. 자, 지금 소금이 다양한 쓰임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친구들, 어?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고? 어떤 역할을 하지? 이런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한 문장 읽고 궁금함을 가지고 그 다음을 읽어봐야 돼요. 그럼 대부분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사람 몸속에서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소금은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 데 쓰여요. 소화가 뭐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치아로 잘게 부수죠. 그리고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자, 그러면 분해되면서 그 음식에 있던 영양분을 우리가 흡수하는 것이 소화예요. 자, 이게 소화인데 이 소화를 돕는 소화액을 만드는데 소금이 쓰인다는 거죠. 자, 또 뇌에서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신호를 보내는 일을 돕기도 하고요. 또 일정한 양의 물이 몸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기도 해요. 오, 이런 일을 하는군요. 이렇게 소금이 몸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그렇다면 이 문단을 봤을 때 중심 문장이 뭐예요? 바로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죠. 소금은 사람의 몸 속에서 여러 역할을 한다.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역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뒷받침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속에 소금이 없다면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가 문단에서는 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사람의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주는 거죠. 사실을 말하고 있는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단 볼게요. 자, 소금은 우리 생활 곳곳에도 쓰인답니다. 자, 이제 소금이요, 우리 생활 곳곳에 쓰인대요. 어떻게요? 뒤에 나와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어떻게 쓰이냐면 치약, 비누, 플라스틱이나 유리와 같은 물건을 만드는 데에 소금 성분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에까지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죠? 놀랍죠? 자, 이거 뭐예요? 글쓴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견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또 사람들은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기도 해요. 자, 이렇게 생활에서 소금이 사용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왜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지? 이유가 나와요. 소금이 눈에 녹아 소금물이 되면 어느 온도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럼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까닭 때문에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근데 이 부분 자세히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자, 보세요 친구들. 예를 들어 소금을 뿌리지 않았을 때는 0도에서 길이 언다고 봅시다. 0도가 되면 어는 거예요. 자, 기온이 5도예요. 안 얼어요. 3도예요. 안 얼어요. 근데 0도가 되는 순간 이제 어는 거예요. 길이. 자, 그런데 소금을 뿌리면 뭐를 낮춰준다고 했어요? 어는 온도를
내려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럼 0도에 얼었던 것이 이제 영하 20도에서

0: 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소금 뿌렸어요? 0도 됐어요.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영하 20도가 돼야 언다고요. 어는 점이 내려갔잖아요. 어는 온도가 내려갔잖아요. 소금을 안 뿌렸을 때는 0도에서 어는데 소금을 뿌리니까 0도에서 안 어네 이거예요. 그럼 영하 10도가 됐어요.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소금을 뿌려서 어는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어요. 옛날 같았으면 얼었죠. 소금을 안 뿌렸으면 얼고도 남았죠. 0도에서부터 어니까. 근데 소금을 뿌려서 어는 온도를 더 내려서 기온이 낮아져도 눈이 쌓인 길이 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좋아요. 그리고 흙바닥으로 이루어진 경기장이나 운동장에 소금을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소금이 물기를 머금어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까닭까지 얘기했죠. 자, 이 문단은요, 소금이 우리 생활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중간에 의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인지 쓰시오. 무엇에 대해 설명하는 글입니까? 소금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죠. 소금의 쓰임새.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중요한 내용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지금 가글과 낙을 읽었는데요. 가글은 소금의 쓰임새 중에서 우리 몸속에서 하는 다양한 역할. 낙을은 뭐예요? 소금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그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볼게요. 소금의 생김새 말하지 않았죠. 소금을 만드는 과정 설명하지 않았죠. 음식에서 소금의 필요성? 음식에서 소금의 필요성은 아니고요. 우리 몸속에서의 소금의 필요성, 소금의 중요성은 얘기했죠. 4번. 일상생활 속 소금의 쓰임새. 맞습니다. 자, 우리 치약 이런 곳에도 소금의 성분이 들어가고, 눈이 내린 길 위에 소금 뿌리고, 이제 흙 많은 곳에도 이제 소금을 뿌린다고 했죠. 먼지를 머금어서 그 물을 머금어서 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소금이 하는 일. 세 가지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몇 번? 4번, 5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었는데요. 친구들, 이런 설명하는 글 우리 친구들에게 되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글일 때는 우리 친구들 여러 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번 읽고 다독을 하면 이제 문해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우리 5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풀어볼게요. 오늘 공부도 너무 재미있었죠? 선생님과 함께해서 좋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 풉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날게요. 안녕!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장은입니다.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단어 세계를 만나는 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특별한 날과 관련된 5개 영어 단어로 여러분의 영어 포텐을 차근차근 채워볼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말해요. 이번에는 우리 모두에게 좀 특별한 날들, 그것과 관련된 사진들 가져와 봤거든요. 한번 쭉 살펴보고 어떤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에게 특별한 날, 그것과 관련된 사진들 함께 살펴보면서 단어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진입니다.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고 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이나 학교를 쉬며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는 날, 휴일이죠. 네, 휴일은 영어로 holiday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holiday. 한번 더.

holiday. 네, 잘하셨습니다. holiday, 휴일이 들어간 문장들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국경일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쉬는 날로 제정을 한 거죠.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공휴일,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 날들은 national, 국가의의를 붙여서 national holidays라고 부르면 됩니다. So we don't have school on national holiday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나는 휴일에 집에서 쉬는 것을 좋아해요. 얘기할 때 I like to relax at home during the holida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를 가지 않고 쉬는 날 holiday, 휴일 받으시고요. 네, 또 다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요. 특정한 의미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축제, 행사. 네, 축제는 영어로 festival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festival. 한번 더. festival.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도시는 매년 여름 음악 축제를 열어요. 그러면 The city holds a music festival every summer. 네, 음악 축제, music festiva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공연을 즐기기 위해 축제에 가요. 그러면 Many people visit the festival to enjoy food and shows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쇼, 공연을 쇼라고 하거든요. 축제에 가면 뭐 음식이 많이 있는 축제들이 있을 수 있고 공연을 하는 축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축제, 그리고 축제의 모습 사진과 함께 festival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지금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지금 딱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해의 시작. 우리가 새해라고 하지요. New Year이라고 합니다. New Year 한번 따라해 볼게요. New Year. 한번 더. New Year. 네, 잘하셨습니다. 문장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새해를 맞아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그럴 때 People make new plans for the new year. 네, 새해를 맞이하면 주로 계획 많이 세우잖아요. 1월 1일에. 그러면 People make new plans for the new year.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가족과 함께 새해를 축하해요. 이럴 때 We celebrate the new year with family.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새해, 우리 New Year 기억해 두시고요. 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갑니다. 선생님, 특별한 날이라고 했는데 뭔가 음식이 나와 있어요. 네, 여기 미국 문화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사진을 보고도 어떤 날인지 모를 수 있어요. 영어 공부하고 있으니까 미국의 특별히 좀 특별한 날을 공부해 보도록 해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미국의 전통적인 기념일입니다. 네, 감사가 들어가요. 추수감사절이고요. 영어로 Thanksgiving입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nksgiving. 한번 더. Thanksgiving. 네. Thanks, 감사가 들어가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라는 의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가족들이 추수감사절에 함께 모여요. 이럴 때, families gather together on Thanksgiving. 어떤 특별한 날에 모인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전치사 on을 쓰거든요. on the day, 어떤 날에 얘기할 때요. Thanksgiving도 on Thanksgivin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어요. 이게 바로 문화예요. 그래서 이 칠면조 사진이었습니다. So we ate turkey 칠면조고요. On Thanksgiving. 그래서 칠면조에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는 사진 보면서 Thanksgiving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미국. 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기념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나라가 독립된 국가임을 선언하는 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고요. 독립이라는 건 영어로 independence예요. 그래서 독립을 기념하는 날 Independence Day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미국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임을 선언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 Independence Day이고요. 특별히 이날에는 불꽃놀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independence라는 독립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ndependence, 독립 공부할 수 있게끔 Independence Day 한번 가져와 봤어요. 문장 살펴봅니다. 미국 사람들은 7월 4일에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요. Americans celebrate Independence Day on July 4th.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독립기념일에는 불꽃놀이가 있어요. There are fireworks on Independence 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영어 공부하면서 단어 공부하면서 미국 문화의 다양한 특별한 날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그러면 사진과 함께 짧게 복습하고 퀴즈까지 풀어봅시다. Quick Review 시간입니다. 사진과 오늘 배운 특별한 날에 대한 단어들 복습해 보고요. 퀴즈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과 공연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간대요. 영어로 외쳐주세요. 축제, festival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독립기념일. 우리 독립이라는 단어 오늘 공부했어요. 영어로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Independence Day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칠면조 사진인데요. 추수감사절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Thanksgiving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특별한 날이라기보다 우리에게 특별한 기념일, 특별한 날, 단어 5개 공부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문장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기념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배운 단어 중 하나를 골라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념일 넣고 Something is my favorite 얘기하면 되겠죠. New year is my favorite because I can make new plans. 저는 새해를 좋아해요. 저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 5개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전 시간에 이어서 서아시아와 유럽의 사회 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오스만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신항로 개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오늘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의 나침반 확인해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내용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세 유럽은 크리스트교가 중요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여러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그러한 세계관이 조금씩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종파가 여러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발생했던 갈등이 전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종교전쟁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종교개혁과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서 뒤로 선생님이 뺐습니다. 두 번째로 배울 내용은 제정, 군사국가, 과학혁명, 계몽사상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제정, 군사, 국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부터 들어온 단어거든요. 이전에는 절대왕정이라고 표현됐었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제정, 군사, 국가로 새롭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지 특징을 알아보고 각 국가의 제정, 군사, 국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과

과학과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제정군사국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나올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배울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일단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군사력과 재정을 함께 쥐고 있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정군사국가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제정군사국가도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형이 영국형입니다. 영국형은요, 왕과 의회가 힘을 합쳐서 함께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시스템은 프랑스형입니다. 프랑스형은 영국형과 다르게 의회와 왕이 약간 타협하지 않고 왕이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강의를 들으면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제가 작년에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으면 한 번씩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듣고 싶은 노래를 추천받았었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말한 노래가 제가 중학생 때 듣던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다시 유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레트로다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하던 패션이라든지 음악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는데, 르네상스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14세기, 16세기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한다? 되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재생과 부활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에 맞게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여기서의 특징은 뭐냐면, 중세 유럽에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여러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르네상스가 좀 그림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하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리스 로마 문화가 있죠.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동상에서, 조각상에서 보면 알수 있겠지만, 인간의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약간 인간의 몸의 굴곡 같은 것들을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서유럽 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많아지게 되고, 교회 예술이 주된 문화가 됐던 것이죠. 근데 이런 르네상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부활하게 됐냐면, 비잔티움 문화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잔티움 문화가 다시 유럽으로 수입되면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슬로건이고요. 이때 보여지는 여러 문화 작품들을 보면 그림을 되게 그리스 로마 문화와 비슷한 형태로 띈다. 이제 그림이 이제 되게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지역이 이탈리아입니다. 그럼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유행하게 되었는지, 시작되게 되었는지 배경부터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이탈리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옛날 고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많았어요. 그런 유산들이.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했죠. 누구한테 멸망했죠? 그렇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고전 문화 연구가 활발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문화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돈입니다. 문화 활동 자체가 뭐 경제적인 뭐 소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거나 문화 작품을 그 예술 작품을 사줘야 되는데, 이탈리아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지중해 무역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번영을 누렸기 때문에 도시의 상인과 군주가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역량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문주의가 발달했고요. 특히나 문학, 미술 분야 등에서 예술이 발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배경 부분을 시험으로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여기 좀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문학 작품에서는 페트라르카의 서정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작품은 흑사병을 피해서 도시에 살던 흑사병을 피해서 이제 10명의 남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도시 시골에 별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모여 있으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10일 동안 나눈 거를 기록으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만든 거를 데카메론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등학생 때 국어 선생님께서 이 데카메론이 굉장히 재밌다라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모험 얘기인가? 라고 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잠깐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데카메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게 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관련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수위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수도사라든지 교회가 되게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실상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좀 실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띄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가치를 가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미술 작품으로는 보티첼리의 봄,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같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성 베드로 대성당과 같은 건축물도 있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데요. 16세기 이후에 확산이 됩니다. 이제 이탈리아로 유학 갔던 그런 학자들이 이제 르네상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좀 형태가 다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정말 예술 작품의 형태였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이거를 받아들여서 현실 사회와 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는, 비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라 스미스의 우신 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게좀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와 교황, 수도사 이런 성직자들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구텐베르크가 할파민 쇄수를 발명하면서 지식과 사상의 확산에 기여하게 됐던 것이죠. 예전보다는 더 빠르게 인쇄물들이 전래가 될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가 조금 더 종교개혁과 연결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초기화요 스티커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성직자들이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죠. 나는 오히려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일에 깊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덕분에. 우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약간 어리석은 신입니다. 우신 덕분에 이토록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삶은 사도들과 전혀 닮지 않았다. 그들은 권력과 재산을 위해 싸우면서도 스스로를 신앙의 수호자라고 자부한다. 그러니까 교황과 교회의 모습은 그냥 겉으로는 되게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세속적이고 그런 향락에 빠져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예술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 중심의 문화가 나타나다. 14세기부터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문화 운동이 유럽을 휩쓸고 있다. 이 문화 운동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 하였는데 특히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 르네상스에 관련된 이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답은요, 5번입니다. 1번부터 4번은 다 르네상스에 관련된 내용인데, 5번은 중세 유럽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앞에서 봤던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그래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교회 비판, 사회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다까지 기억하면 훌륭합니다. 자, 그러면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게 영향을 끼쳐서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종교개혁은 뭐냐면요. 16세기 초에 유럽에서 부패한 성직자와 타락한 교회에 대한 비판이 고조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학작품을 봤을 때, 뭐야,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건하지 않네? 되게 세속적이네? 라고 하는 비판이 등장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와 교황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첫 시작을 끊었던 사람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루터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 루터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건이 어떤 거였냐면,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이 시기 때 이걸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게다가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에서 발생했던 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게 불만이 엄청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거에 대한 비판을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황이 분노했겠죠. 그래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 위치인데 독일에 있는 황제와 교황이 합심해서 루터를 되게 제압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거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하게 되면서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내전 끝에 이제 교황과 황제가 이제 한 발짝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이 아우크스 부르크의 하이다. 화했다라고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화의를 통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황제가 당연히 세니까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은요. 뭔가 국가긴 한데 사실상 봤을 때 내부의 여러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데 독립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이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로부터 전통적으로 계속 간섭을 받고 있었고요.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가 유럽으로 진출하면서 황제가 외부에 신경 쓸게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후들과 어쩔 수 없이 화해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내용이고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칼뱅의 주장 중에 대표적인 게 예정설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과 하는 일은 신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정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특히 좋아했었냐면 상공업자들이 좋아했습니다. 중세 때는 돈을 만지는 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예정설을 들어보니까 내가 상인으로 태어나서 상인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다. 즉,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상공업자들이 이 칼뱅에 대해서 되게 호의적으로 환영하게 됐고,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영국 국교회인데, 국교회는 조금 앞에 나와 있는 루터와 칼뱅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캐서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의 시녀가 있었는데, 엠블린이라고 하는 시녀가 이제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엠블린과 결혼하고 싶어서 캐서린과 이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교황한테 아, 나 지금 아내인 캐서린이랑 이혼할래 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교황 입장에서도 좀 난처했던 게 캐서린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친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헨리 8세가 기분이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의회를 소집해서 마침 유럽 대륙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호응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모집해서 우리는 이제 교황과 교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게 되면서 만들어졌던 게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종파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종파와는 조금은 시작 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이혼 문제가 좀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한번 보면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의 완전한 면제를 말할 때 모든 벌은 진정한 의미의 모든 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 자신이 내린 벌만을 뜻한다. 진짜 벌을 좀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한 크리스트 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형벌과 죄를 완전히 사면받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면벌부에 의지하지 말고 열심히 믿음을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루터의 주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교랑 신교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나뉘어지게 되는데 구교와 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교황의 존재입니다. 일단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인정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믿음 플러스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과 성사, 약간 의례적인 것들을 좀 참여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신교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 권위의 원천도 성경 플러스 교회의 가르침인데 신교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교에서는
교회의 존재도 되게 크게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신

종교는 믿음과 성경만 있으면 된다라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를 가지고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30년 전쟁입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엄청 국제전으로 확전됐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치열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조약을 통해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는 이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공인받지 못했던 칼뱅파까지 인정받게 되면서 유럽에서는 가톨릭, 그다음 루터파, 칼뱅파가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성상숭배 금지령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트교가 서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과 종교전쟁 이후에 구교와 신교로 또한번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교전쟁 이후에 제정군사국가라고 하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16세기 이후에 유럽에서 많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거 아까 30년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국제적인 전쟁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대비해서 좀 국력을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군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가지려면 이 병사들, 장군들한테 돈을 줘야겠죠. 그래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경제력입니다. 재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세금 제도와 중앙행정 기구를 갖춘 제정군사 국가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새롭게 등장한, 교과서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징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이 강화됩니다. 이전에는 기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계급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약 무기로 무장한 상비군 체제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왕이 국가에서 직접 고용했고, 군인을 약간 업으로 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포라고 하는 게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대포의 공격을 견디기 위해서 별 모양의 요새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비군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돈을 효과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필요한 재정관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관료제를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통해서 이제 재정을 수입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웠다라는 건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팔고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 자체를 되게 인정하고 높게 해주는 중상주의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상공업을 보호하려고 했던 게 중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원료와 상품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때부터 식민지 확보를 엄청나게 노력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중상주의의 맥락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원료를 파는 게 아니라 완성품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원료를 수입해서 공장에서 완성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됩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완성품을 수입하는 걸 금지해야 되고 국가 안에 있었던 원료를 수출하는 걸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원료 수입과 완성품 수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위해서 식민지를 획득하려고 했다.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정군사국가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영국형은요, 왕권과 의회가 협업을 합니다. 반면에 프랑스형은 왕권이 좀 절대적이고요. 상대적으로 의회가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영국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아까 그 영국 국교회를 만들었던 헨리 8세가 두 번째 아내 엠블린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부터 영국의 발전이 엄청 눈부시게 발생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인도 무역을 지원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젠트리라고 하는 계층과 시민 계급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좀 돈이 많은 계층들이 의회로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찾아보니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왕이 누구냐?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왕을 잉글랜드의 왕으로 같이 앉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코틀랜드에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다 보니까 영국에서도 똑같이

라고 했었던 것이죠. 그게 누구였냐면 제임스 1세의 아들 찰스 1세였습니다. 찰스 1세가 너무 의회를 무시하고 전제 정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다 못해서 안 된다. 우리 영국에서는 그게 전통이 아닙니다, 폐하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권리에 대해서 청원하는 글을 제출합니다. 찰스 1세가 이걸 보고 처음에는 승인하는 듯 했지만 결국에 의회를 해산하면서 의회와의 갈등이 심각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영국에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내전에서 의회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청교도 혁명의 결과에서는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의회파의 승리를 이끌게 됐고 왕을 제거하면서 영국은 왕이 없는 공화정이 수립되게 됩니다. 너무 무섭게 통치를 했어요.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 크로멜이 다스리는 공포 정치, 그다음 공화정보다는 왕정이 낫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다시 왕정이 부활되게 됩니다. 근데 또한번 제임스 2세에 의해서 똑같은 전제 정치,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의회가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임스 2세의 딸 메리와 메리의 남편 윌리엄을 공동왕으로 추대하게 됐고 그 과정이 피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예혁명을 끝에 권리장전이라는 걸 승인받게 되면서 의회의 권리를 인정받게 됐고 이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형 재정군사국가, 정부와 의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흐름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국왕의 권력은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왕권을 제한하고 의회권을 높이는 그런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왕권 신수설, 나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자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하면서 왕권을 엄청나게 과시했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서 이때 콜베르라고 하는 사람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았고 군사력도 강했고 왕권도 강했고 하지만 국왕의 독단적인 세금 징수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어지는 프랑스 혁명의 이제 씨앗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이제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이외의 국가들을 보면 에스파냐, 펠리페 2세가 무적함대를 앞세워서 해상권 장악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격파되게 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가 좀 낙후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유럽 문화를 수용하고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발전하려고 했고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독일에 있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 프리드리히 2세 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상수시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게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에 나왔던 베르사유 궁전을 좀 모티브로 따서 나도 프랑스처럼 강력한 국가의 군주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다짐을 볼수 있었던 그런 궁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스로를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프랑스고요. 상수시 궁전은 프로이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그리고 베르사유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고요. 이러한 가해 정책과 무리한 대외 정책으로 인해서 대외 전쟁으로 인해서 왕국은 막대한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정 군사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국은 왕권이 의회권과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데 반면에 프랑스는 왕권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좀 절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프랑스의 재정군사국가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번,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거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고요. 2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3번,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4번, 헝가리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 공격하였다.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 1세.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과학과 철학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는데, 특히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자연현상이 신의 섭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신이 지금 노했다, 화났다,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 뉴턴의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아, 신의 섭리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 법칙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이 과학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근대 철학도 발전했는데, 데카르트 때는 신과 분리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전해서 계몽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의 내용은 인간의 이성이 사회를 진보하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는 이성과 진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회를 진보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상이다.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저항권은 국가가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 저항해서 국가를, 정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고요.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 볼테르는 언론의 자유, 루소는 모든 주권은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국민주권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이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몽사상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강의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 복습까지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 수고하셨습니다.

0: 1000년의 세월도 이겨낸 종이 전통 한지. 이제 전 세계가 그 가치를 주목합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1: 장성우 지장님이 사대집 교구 계시는데 종이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0: 100번의 손길을 거쳐야 비로소 탄생합니다.
2: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정도에 못 건질 수도 있어요.
0: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집념. 과연 명품 한지를 완성할 수 있을까요? 배를 이어 보양식을 만드는 가족이 있습니다.
3: 구수하고 약초 냄새가 진해서 너무 좋아요.
0: 이 맛 하나를 위해 매일 위험천만한 산을 오르는 부부.
4: 최하 6시간, 8시간 걸어다니.
5: 아이고리야.
6: 오, 야야야야.
0: 좋은 재료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 소나무 특유의 떨고 맛에다가 밥을 넣으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0: 힘들게 직접 채취한 한약재를 넣고 시작되는 인고의 시간. 고집스레 보약을 다리듯 푹 끓여냅니다. 능이 닭백숙이 완성되기까지 온 가족의 정성이 담겼습니다. 41년 내공의 손맛.
8: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띠용 하고 탱글탱글 하거든요. 푸딩처럼.
0: 매일 새벽부터 나와 80인분의 손두부를 손수 만드는 할머니까지.
6: 오, 넘쳐요.
9: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술 작업을 하겠다며.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야.
0: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지켜가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한 작업실. 저마다 작품에 몰두한 화가들의 작업이 한창입니다. 북끝에서 펼쳐지는 동양화의 세계.

0: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전통 수묵화는 물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작품들이 이곳에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동양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한지입니다. 스며듦과 번짐의 미학은 동양화를 넘어 서양 화가들까지 사로잡았죠.
1: 한지라는 건 속성이 색을 스며들고 스며들고 또 톤을 레이어 레이어를 만들기 굉장히 좋은 깊이감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붓실 그림을 그릴 때 붓과 만나서 생기는 그런 마찰들, 그런 것들이 되게 제 공간을 표현하기에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 수원 화성에 있는 방화수류정 그쪽에 연꽃이 있는 풍경을 그리고 있어요. 옷질을 이제 처음 접해서 그리게 되었는데 기본 하얀 한지에다가 옷질을 한 종이에요.
3: 한지가 한 종류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러면?
2: 아, 그럼요. 엄청 다양한 종이가 있어요.
0: 그 중에 다른 곳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한지도 있다는데요. 꺼내는 것만 해도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한 대형 한지. 전통 방식으로 이 크기를 균일한 두께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오랜 세월 기술을 갈고 닦은 장인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4: 한지 100호짜리인데 지금 한국에 딱 4개가 남아있어요. 가격이 120만 원 정도 합니다. 종이만. 네, 종이 한 장만.
1: 너무 귀한 종이어서 네,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화가들 사이에서도 없어서 못 구한다는 귀한 한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경기도 가평군. 이곳이 바로 명품 한지의 탄생지입니다. 그 역사만 무려 136년. 4대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5: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 만든 지 36년째 되고요. 4대째 이어가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한지장 장성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작업하는 작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종이 원료예요. 이것을 이제 티를 고른 다음에 그다음에 그 분쇄를 해가지고 종이 원료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저하고 유일하게 같이 일하는 어머니가 계시는 데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6: 맡기는 거예요, 나한테 다.
5: 네, 맞아요. 티 고르는 건 아직 저기 어머니한테 맡기는 겁니다. 아까 붙였던 당나무가 이렇게 분쇄하면 곱게 찧어진 겁니다. 풀어져요.
7: 여기도 뭐가 많이 있네요.
5: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말려진 상태인데 이렇게 빳빳해야지만이 그림 그리는 데나 아니면 글씨 쓰는 데 용이합니다. 한지를 만들려면은요,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인내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0: 정성과 인내가 만들어낸 한지의 우수성,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은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냈죠. 4대 장성우 장인이 아버지에 이어 그 전통을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땔감을 모아 불을 피울 준비를 하는데요.
5: 한지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인데요. 당나무 껍질이죠. 한지의 원료가 당나무잖아요. 그 껍질을 익히기 위해서 불떼기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3: 아, 당나무를 익혀야지 한지가 만들어져요?
5: 네네네. 삶아야죠.
0: 사계절 내내 당나무 껍질을 삶기 위해 피우는 불. 겨울엔 그나마 수월하지만 여름이 되면 열기 때문에 땀 범벅이 되기 일쑤입니다. 불을 피운 다음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는 장인.
3: 뭐야?
0: 이게 다 뭔가요?
5: 이제 여기 있는 게 이제 당나무거든요.
0: 한지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2년치를 보관 중입니다.
5: 제가 당나무를 키워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11월 달에 이제 잘라가지고 쪄가지고 껍질을 벗겨요. 그 껍질 벗긴 다음에 완전한 외피를 벗겨놓은 상태가 이 백닭입니다. 1500kg 정도 될까요? 4만 장에서 한 5만 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일 거예요.
0: 섬유질이

0: 길고 질긴 박나무 껍질은 최고의 한지 재료인데요. 오늘 삶은 양은 30kg. 이 질긴 껍질을 부드럽게 삶으려면 꼭 필요한 게 바로 재입니다.
1: 일반 물에는 절대로 안 삶아지고 잿물에만 삶아져요.
0: 수고스럽지만 장작불을 계속댈 수밖에 없는 이유죠. 재가 완전히 풀어질 때까지 작업이 반복됩니다.
1: 열도 조심해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종이에.
0: 양잿물 같은 화학약품을 쓰면 생산성은 높일 수 있지만 섬유질을 손상시켜 한지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번거롭더라도 섬유질을 보호하는 천연 잿물을 고집하는 것, 장인 절대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죠.
1: 앞으로 예, 뭐 4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인고의 시간이 지난 뒤 드디어 확인해 봅니다.
1: 아, 살 익은 것 같아요.
0: 겉보기엔 그대로인데요.
1: 잘 삶아진 거예요. 힘이 안 들어도 안 들더라도 이렇게 잘 빠집니다.
2: 부드럽게 찢어지네요.
1: 네네. 이건 일반 물로 삶은 건데요. 이거는 아무리 이렇게 힘주게 뜯어도 안 끊어져요. 어우, 굉장히 질깁니다. 안 삶아지거든요, 일반 물에는. 어우.
0: 좋은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는 법. 한지를 위한 인내의 작업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3: 마른 당나무를 30kg 삶아요. 이제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한 천여장 정도.
0: 충분히 삶아내 부드럽게 변한 네. 당나무 껍질은 다음 과정으로 옮겨집니다.
1: 이거 고르실까?
0: 당나무 껍질에 박혀있는 티를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깨알보다 작은 티. 이걸 하나하나 손으로 없애줍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4: 띠의 종이가 깨끗하죠.
5: 안 떼내면 종이에 좀...
4: 그럼요. 엉망이지 뭐.
0: 순백색이 생명인 한지. 작은 티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면 한지의 품격이 떨어지기에 허투루 할 수 없습니다. 25년간 한결같이 섬세한 손길로 작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4: 허리도 안 좋고 꼬부라졌어요, 아주. 이거 25년 동안 했어.
6: 어떻게 작업은 잘 되세요?
7: 네.
6: 네? 안 춥고?
7: 오늘
6: 친구 어머니세요.
8: 네. 아, 친구 어머니.
6: 네네.
8: 친구 아들이라서 이렇게 오랫동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떤?
4: 그럼요.
8: 친구 아들 칭찬 좀 해주신다면?
4: 뭐든지 잘해요.
8: 뭐든지 잘해요?
4: 네.
8: 뭘 제일 잘해요?
4: 종이 뜨는 거.
6: 본업이 종이 뜨는 거니까 그거밖에 잘하는 게 없어요.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티를 골라낸 당나무 껍질은 섬유질이 잘게 풀어질 때까지 기계로 찧어줍니다.
2: 이게 안 위험하던데?
1: 아, 그러니까 이제 올라갈 때는 손을 안 집어넣어요. 내려가 있을 때. 이게 맞으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렇게. 그걸 자꾸만 넣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사고회를 네다섯 시간 하면은요, 그 원료가 분쇄가 되거든요. 그 분쇄된 것이 지금 이 상태입니다.
0: 물에 닿자마자 녹듯이 퍼지는 섬유질.
1: 이렇게 되면 곱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한지를 뜨는 준비가 된 겁니다. 여기가.
2: 드디어 준비 끝이에요?
1: 네, 준비 끝이에요.
3: 한지일은 뭐 1년, 2년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도 이제 한 3년 이상, 10년 이렇게 하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도 쌓이고 경륜도 쌓이고.
0: 어느새 점심시간. 오늘은 특별히 할머니가 준비하신다는데요.
9: 나물 캐러요.
10: 오늘 점심 뭔데요?
9: 비빔밥이요.
0: 비빔밥 재료로 쓸 산나물이 지천에 널렸으니 멀리 갈 필요도 없죠.
9: 이것도 싸먹는 거예요.
10: 이거는 뭐예요, 어머니?
9: 이게 물거리대라고 그래요.
10: 물거리대?
9: 네.
10: 이것도 뭐 비빔밥에 먹는 거예요?
9: 네.
10: 오.
9: 날걸로 싸먹어. 돌나물이요.
10: 돌나물?
9: 네, 이거 돌나물.
10: 오.
9: 이거 김치도 해먹고요.
10: 네.
9: 비벼먹고 그래. 이건 저 미나리 싹이라고.
10: 오.
9: 산미나리.
10: 이건 맛이 어때요?

0: 쌉쌀하면서 이게 좋아요.
1: 금세 완성된 할머니표 제철 산나물 비빔밥. 열반찬이 부럽지 않은데요.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일 것 같습니다.
0: 맛있어요.
2: 향기가 좋고요. 정말 건강한 음식?
0: 예, 이제 좀 천천히 하시고 진지 달라붙고 몸 좀 아끼셔야 돼.
2: 네, 이제 좀 아껴가지고 하면서 일할게요.
1: 점심 식사를 마친 장인이 꽃을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따라가 보니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단풍나무 아래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3: 아, 어머니 길이 저기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수목장으로 제가 모신 거고요.
1: 평생 한지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던 아버지. 부모님께 한지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4: 아버지 물질은 정말 기가 막혀요.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듯이 정말 소리가 경쾌하다고 그랬었어요. 왜 옥구슬 때 물질이.
3: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죠.
1: 그래서 두 분을 이곳에 모셨습니다.
5: 죽는다고 하셨을 때 네. 아버님 반응은 어떠세요?
4: 아버지는 좀 완강하게 많이 반응, 밀어내셨어요. 고생길인데 왜 이렇게 이 일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거지. 그런데도 이제 제가 좀 버티고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니까 마지못해 예,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6: 그래도 속으로 좋아하시지 않았을까요?
4: 뭐 좋아는 하셨겠죠. 아무래도
1: 고생스럽지만 자부심 하나로 걸어온 길. 그렇게 후회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개된 작업. 한지 작업인가 했더니 수상한 풀뿌리와 씨름 중입니다.
4: 이거 황적규라는 풀뿌리예요. 종이를 매끄럽게도 해주고 일정한 두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점액질이에요. 그리고 섬유와 섬유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 이름도 생소한 황촉규. 아욱과의 한해살이 뿌리인데요. 뿌리를 진이기면 신기하게도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나옵니다.
4: 오, 많이 나오죠?
1: 이렇게 추출한 점액질을 닭풀이라고 부릅니다. 한지의 평활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죠. 닭나무 섬유를 하나로 모아줄 닭풀까지 갖춰지면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어서 한지를 뜰 때 사용할 전용 도구도 가져옵니다.
4: 이제 종이 뜨기 위해서 이 나무로 짜진 거를 발틀이라고 그러고 물속에 담가진 걸 발이라고 그러는 건데 네. 이거를 여기에다 올려놓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종이 올려놓고 풀고 이제 종이를 뜨는 겁니다. 섞어가지고.
1: 아무리 공들여 만든 재료라도 잘 섞지 않으면 무용지물. 먼저 물을 부은 지통에 닭나무 섬유를 풀어줍니다. 여기에 닭풀까지 넣어 농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이게 보기보다 쉽지 않습니다.
4: 덩어리이면 안 되잖아요. 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1: 온몸을 써야 하는 작업. 여간 고된 게 아닙니다.
7: 얼마나 풀어주셔야 되는데요?
4: 200회 좀 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7: 힘을 엄청 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힘드세요?
4: 아, 조금 힘들죠. 프로펠러나 이런 거로 돌리면 이 끊어짐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점도가 많이 떨어져요.
7: 아, 기계로 풀어주면.
4: 네네.
1: 마침내 한지 뜨기가 시작됩니다. 대나무로 만든 발 위에 닭나무 섬유를 균일한 두께로 올리는 작업. 최소 수년간 몸으로 익혀야만 가능한 기술입니다.
8: 고령 같은 게 있나요? 그 잘 뜨기 위해서.
4: 물이 골고루 가득 하는 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떠가지고 가다가 뭐 잘못 떼가지고 좀 물게 간다든지 그러면 앞이 두껍고 뒤가 얇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를

0: 만들기 위해서 신경 많이 쓰는 거는 물이 골고루 가게끔 하는 거.
1: 아, 그럼 말
0: 네.
1: 여러 번
0: 여러 번.
1: 얹으면 두꺼워지는 거고.
0: 그렇죠. 한번할 때보다 조금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보통 쓰는 사람들이, 아, 요 정도 두께면은 한, 그람수로 따지면 한 1g 정도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목표가 12g이다. 그러면 12번 하는 거예요.
2: 발트를 세로 가로로 움직여 우물 정자를 그리고 뜨는 것을 외발뜨기라고 합니다. 섬유가 촘촘히 얽혀 어느 방향으로 잡아당겨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양 종이보다 생명력이 강합니다.
0: 이걸 붕글대라고 그래요. 붕글대. 불린다고 해서.
2: 판재를 평평하게 해주는 붕글대가 지나가자 가장자리에 실 하나가 올라갑니다. 포개진 한지를 쉽게 떼어내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라는군요. 장인의 손이 지나갈 때마다 한 장씩 탄생하는 전통 한지. 불 앞에서 힘든 시간을 견딘 노고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0: 한번 떠보실래요? 한번 떠보실래요? 저기 좀 멀리 던지세요. 겹쳐도 돼요.
2: 담당 PD,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0: 이렇게 하면 더 한다. 네? 너무 세웠어요, 이거. 아니, 내가 뜰 때 잘 보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주름지면 안 되는데, 힘으로 가고 뜨는 건 아니야,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뜨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죽어요.
2: 한 번에 만드는 양이 약 120장.
0: 아이고.
2: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기 마련입니다.
0: 허리 이제 계속 숙이고 있으니까요.
3: 아.
0: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건데,
3: 네.
0: 여기다 등을 기대고,
3: 네.
0: 뒤로 좀 피라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네.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뭐 많이 아프셨겠죠? 네. 허리가 좀 네. 뻐근하죠.
3: 잠깐 쉬러 가시는 거예요?
0: 네, 네.
2: 체력 소모가 심한 만큼 한 번씩 쉬어줘야 합니다. 이곳은 만든 한지를 전시도 하고 작업도 하는 공간이라는군요.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더니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드는 장인. 대체 뭘 하시는 거죠?
0: 이거 지승이라고 종이를 잘라서 꼬아서 풀어서 이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도자기처럼.
2: 한지를 알리고자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0: 가격으로만 얘기하면 크죠, 사실상. 이 다랑아리는 결정났어요, 사실은.
1: 아,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0: 네, 위에 있는 거.
3: 뭐 얼마에 결정났어요?
0: 1억 5천에 팔려고 그래요.
2: 한지 한 올 한 올을 직접 꼬아 엮은 초대형 달항아리. 만드는 데만 무려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죠. 잠시 후 다시 시작된 작업. 건조하기 쉽게 압축기로 한지의 물기를 쫙 빼놨는데요. 건조 전 아직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았습니다. 압축된 한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떼어 열판에 붙여줘야 하는데요. 앞뒤로 주름 없이 골고루 말리기 위해서입니다. 일종의 다리미 지린 셈이죠.
0: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판에 미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붓질을 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하잖아요. 이 쭈글쭈글한 걸 피는 거예요. 이렇게.
2: 40도의 온도에서 5분이 지나면 우리가 아는 한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곧바로 다음 한지를 떼어내는데요. 마치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습니다.
0: 파지예요, 파지.
3: 응?
0: 파지예요.
2: 조심 또 조심했지만 파지가 나왔네요.
0: 아이씨.
2: 계속되는 파지에 장인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0: 네, 얇은 종이는 엄청
4: 힘든 거예요. 아기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것도 파지 같아요. 종이 뜨는 사람도 이렇게 얇은 종이는 힘들어해요.
0: 그때 잘못 뜨면은요, 100장을 뜨면 두세 장 넘게 못 건질 수도 있어요.
2: 36년을 종이만 떠온 장인에게도 쉽지 않은 얇은 한지.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은 한지는 특히 더 어렵다는데요. 두께를 측정해보니 0.05mm.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4: 종이 파손된 거, 유물들, 파손된 것들을 이제 수리할 때 쓰는 한지입니다.
2: 훼손된 유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무사히 건조 과정까지 마친 한지.
1: 드디어 이제 종이 완성된 거.
4: 아니,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1: 또 있어요?
4: 네, 또 있습니다.
2: 기나긴 대장정의 마지막 관문, 도침입니다.
0: 도침은 그 미세한 그 종이 사이에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인 힘으로 아주 세게 내리치는 거예요.
2: 도침을 거치고 나면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질감도 탄탄해져 글씨를 써도 번지지 않습니다.
0: 매끈매끈하죠?
1: 네, 비밀로.
0: 네.
4: 지금 이 정도 두께면 글쎄요, 제가 안 재봤지만 한 이 종이 무게로 대략적으로 한 28g.
1: 아, 선생님, 확실할
4: 수가 없어요.
2: 과연 그 결과는?
1: 진짜 재보니까 진짜 28g 조금 넘는데.
4: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이거 소리. 종이의 소리. 이거. 이렇게 지금 만져보면 바삭바삭한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로 조금 감을 잡아요. 좀 두꺼우면은 이 소리가 조금 더 강하고요. 좀 얇으면은 이 소리가 좀 약해지고.
2: 100번의 손길이 닿아야 완성된다는 한지.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습니다.
0: 말려야죠. 안 말리면은 이제 곰팡이 나고 탕이 나니까 다시 말려야 됩니다.
5: 제 새끼들이죠, 뭐. 자식들.
2: 천년을 가는 한지의 비결, 타협 없는 장인의 뚝심이었습니다.
4: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이 사라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서글픈 일이고 사회적으로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로 이 한지가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2: 산으로 둘러싸인 충청북도 괴산군. 자연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이곳에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은 바로 능이 닭백숙. 몸에 좋은 능이 버섯과 닭이 만나 탄생한 보양식인데요. 평소에도 인기지만 날이 더워지는 요즘 원기 회복을 위해 일부러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는군요. 예로부터 1 능이 2 송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능이 버섯. 부드러운 육질에 닭과 만나니 젓가락이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6: 너무 맛있지요. 입안에서 살살 녹지요. 육수도 직접 낸다고 들었고요. 또 능이 백숙이라서 능이도 들어가고 자연산 야채 같은 반찬으로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2: 사람들을 사로잡은 능이 닭백숙. 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괴산에서 백숙집을 하는 이영란입니다. 저희 남편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지금 뭐 하고 있어요?
8: 아, 오늘 이제 닭 육수를 내려고 엄나무, 솔리, 무가피 뭐 이런 걸 손질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닭 잡내도 없고 맛이 좋습니다.
7: 저희 큰딸하고 사이 손자를 소개해드릴게요.
9: 안녕하세요.
7: 어떤 거 담당하고 있죠?
9: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7: 장인 장모랑 일하니까 어때요?
10: 아, 진짜 저희 친어머니, 친아버지처럼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좋습니다.
2: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부부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0: 산에 나물 뜯으러 가려고요. 시나물이요.
1: 시나물?
0: 네. 아, 손님들 반찬을 해주려고요. 올해 26년째 같은데요.
1: 아, 아줌마도 이렇게 산에 다니시는 게요.
2: 매일 시장 대신 산에 오르는 부부.
3: 산에는 길이 없어. 난
2: 아이고. 손님상에 오르는 재료를 직접 채취하기 위해서인데요. 능숙하게 길도 없는 산을 거침없이 오릅니다.
1: 아니 무슨 나물 캐러 어디 길도 어디까지 가세요?
0: 더 올라가야 돼요. 능선으로
2: 올라갈수록 숨이 턱턱 막히고 발을 내딛기조차 버거운 산세. 그럼에도 부부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릅니다.
1: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0: 이제 절반 왔어요.
2: 숨 고를 틈 없이 계속되는 상황.
1: 저 아버지 같이 가주세요.
2: 한순간 팔을 잘못 디뎠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1: 아, 괜찮아요.
4: 괜찮아요?
1: 네, 괜찮아요.
2: 큰일 날 뻔했네요.
1: 시나물이 높이 있어요?
3: 요새는 숲이 우아져가지고 시나물도 귀해요.
2: 이렇다 보니 산 깊숙한 곳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느새 산을 오른 지 두 시간이 넘어갑니다.
1: 어머니만 내버려두고 아버지만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니에요?
0: 날 산에만 오면 날 버려둬요. 있어? 대답 안 해.
2: 날다람쥐처럼 빠르게 산을 누빈 남편이 먼저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3: 이런 같이 생겼다가도 우산나무야 그래서 네. 이게 나물로 너무 맛있어요.
1: 이렇게 나물 같은 거 이렇게 캐도 돼요?
3: 아, 저희가 그 임산물 작목반을 구성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2: 아내도 수색에 나섭니다.
0: 여보, 여기 치나물 있어요. 이게 치나물입니다.
2: 산의 정기를 먹고 자란 치나물. 진한 향과 맛이 일품입니다.
0: 연하면서 크네요. 산이 깊을수록.
2: 역시 자연산이네요. 그 사이 나물 채취를 마친 남편이 갑자기 소나무 가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3: 아, 소나무인데 이게 저 소나무 가지 치기를 해줘야 소나무도 잘 크고 그러는데 소 가지를 우리가 이제 닭 육수 내는데 좀 사용합니다. 시원하죠. 그 잡내도 없어지고.
2: 부부가 흘린 땀이 오늘도 손님상을 채웁니다.
5: 봄에는 나물 종류를 이제 채취를 하고 가을 되면 그 야생 식용버섯을 채취하러 다닙니다.
3: 능이버섯 동영상.
2: 매년 가을 산에서 채취해둔 각종 버섯. 그중 능이는 가장 중요한 재료입니다.
6: 오늘 뭐 했어?
3: 솔잎하고 후추나무 좀 뜯어왔어.
2: 산에서 돌아오자 딸 버들 씨가 부부를 맞이합니다. 3대째 가업을 잇는 든든한 지원군인데요.
1: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 다니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6: 감사하죠. 힘든데 쉬셨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제가 3대째 하고 있기도 하고 쉬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 많이 버겁다 보니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있어요.
2: 다음은 재료 손질, 사위 담당입니다.
0: 육수 만들려고?
7: 예, 육수 준비하려고요.
2: 모두 능이 닭백숙 국물 재료입니다. 따로 감아서 배 끓여내는데요.
7: 엄나무도 들어가고, 솔잎도 들어가고, 노가태도 들어가고, 후치포.
2: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 육수를 따로 내시는 거예요?
7: 육수를 끓여서 좀 우려내면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국물이 더 진하고 더 맛있습니다.
2: 한약재라 보약을 다리듯 오랜 시간 푹 끓여냅니다.
7: 센 불에 한 2시간 정도 푹 끓였다가 잔불로 이제 한 4-5시간 정도 쭉 끓여서 좀 우러나오게 좀 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쉬지 않고 뒷산으로 향합니다.
1: 뭐야?
2: 이때 갑자기 나타난 수상한 입구. 사람 한 명 들어가기에도 빠듯한데요. 대체 무슨 공간일까요?
8: 네, 김장김치를 다 묻혀서 가을에 묻혀서 이제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7: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 최상의 맛을 위해 산속 저장고에서 묵혀온 김치입니다.
1: 아, 그럼 김치 냉장고를 따로 안 쓰세요?
8: 예, 따로 냉장고를 쓰진 않고 있습니다.
2: 능이 닭백숙과 찰떡궁합이죠.
7: 맛이 더 시원하고.
2: 그 사이 공들여 끓인 국물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0: 소나무가 들어가서 약간 그 소나무 특유의 떫은 맛. 닭을 넣으면 닭이 잡내가 아무것도 안 나고 연하고 맛있어요.
2: 보양식 능이 닭백숙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뭐니 뭐니 해도 닭. 손이 많이 가도 먹는 이의 건강을 생각해 토종 닭을 직접 키우는데요. 재료에 따라 음식 맛이 결정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1: 닭이 되게 큰데요?
8: 아, 예. 닭이 토종 닭이라 좀 일반 닭보다는 많이 큽니다.
2: 식사 시간에 맞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리. 정성껏 우려낸 한약재 국물에 토종 닭을 넣고 압력솥에 푹 끓이는데요. 이 맛 하나를 보려고 주말이면 문전 성시를 이루는 사람들. 주방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산에서 직접 채취해둔 능이 버섯이 드디어 활약할 차례. 맛을 위해 손님 상 위에 나가기 직전 토종 닭 위에 올립니다.
6: 처음에 넣을 때 끓이면 되게 흐물흐물되기도 하고 향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여기 가가면 돼요.
2: 온 가족이 힘을 모아 끓여낸 능이 닭백숙. 먼 길 달려온 손님들 기다린 보람이 있겠는데요.
7: 네, 토종 닭백숙이야.
2: 여름이 오기도 전에 이미 사람들 입맛을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역시 보양식의 대명사답네요.
0: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뭐 조금 쌀쌀해졌을 때, 그리고 많이 더워졌을 때는 항상 생각나는 음식이죠.
2: 부모님이 직접 채취해온 덕분에 주방에 넘쳐나는 것이 산나물. 일일이 손질해 요리할 준비를 하는데 다양한 종류가 들어갑니다.
6: 두릅이랑 어슬이랑 우산나물, 참나물, 치나물이요.
2: 3대 주인장의 손길 아래 산채전이 익어갑니다. 어허, 보기만 해도 산나물 향이 코끝을 스치는 것 같군요. 능숙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내면 별미 산채전이 완성됩니다.
6: 나물 맛을 좀 더 많이 느끼시라고 반죽을 조금 덜 넣으려고 나물이 막 많아요.
0: 네. 산채전 드릴게요. 아, 하나.
2: 향긋한 향이 가득한 산채전. 손님들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6: 맛있어.
2: 맛도 정성도 배를 잇습니다.
6: 맛있어.
0: 딸이 또 이어받으려고 하고 딸들이 매주 와서 도와주니까 행복해요. 같이 딸들하고 자주 만나니까.
2: 이어서 찾아간 곳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외딴 곳이지만 점심때가 되자 조용하던 이곳이 순식간에 북적입니다. 벌써 꽉 찼네요.
4: 두부전골 나왔습니다.
2: 주인공은 바로 두부전골. 맛의 비결은 양념이 아닌 두부 자체에 있다는군요.
9: 맛있어요, 나물이. 손으로 직접 만드는 두부니까 다른 집에서 사다가 하는 음식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2: 한번 맛보면 꼭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10: 일주일에 한 번씩 발길이 오더라고요.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입에 착착 붙는 맛.
2: 어떤 방식으로 요리해도 정성 가득한 손맛이 느껴진다는 두부. 어떻게 손님상에 오르게 됐을까요?
11: 안녕하세요. 41년째 두부를 하고 있는 최양숙이라고 합니다. 두부 만드는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0: 예시부터 해도 갈아야지 또 여기다 짜고 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11: 내가 일하는 작업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가마는 이게 벌써 30년째 불 떼고 이렇게 두부를 많이 했던 가마예요.
12: 좋았어요, 어머니.
11: 어, 아들 왔어? 아, 우리 아들이에요. 여기 오면은 이게 힘들은 일을 가정이나 뭐가 망가지거나 또 나무가 없거나 그러면 나무꼬들어 주고 항상 우리 아들 오면

0: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해요.
1: 이제 우리 며느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뭘 하고 있어?
2: 돌람을 뜯고 있어요.
3: 우리 며느리는 지금 우리 식당에서 반찬을 만드는 담당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녁 때문에 다리가 아파 죽겠다 그래요. 또 내일 또 힘들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걱정인데.
2: 좀 힘든 거 좋아하잖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들죠. 제가 뭐 그 세 발에 피죠.
4: 그날 오후 장사가 끝났지만 최양숙 할머니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3: 한 8시간 넘겨 불어야 되니까 지금 담그면 내일 아침에 새벽에 두부를 할 수가 있지.
4: 다음 날 새벽 6시. 휴일 빼고는 늘 1등으로 새벽을 여는 할머니.
3: 아침 새벽서부터 12시까지는 마무리가 돼야 돼요. 다 손수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든 작업이겠죠.
4: 그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합니다.
5: 어머니 맨손으로 하면 안 뜨거워요?
3: 뜨거워. 살이 간단하게
5: 굳어서. 네. 아 굳었어 살이?
3: 그럼 변하지 않지. 꾸덕 따지 돼 그거. 이제 갈아야 돼요.
4: 변함없는 두부 맛을 위해 콩 농사도 지을 만큼 두부에 진심인데요.
5: 양이 얼마나 돼요?
3: 80인 나오는데 네. 그것만 이제 다 효진이 되면 그때는 문 닫고 장사를 안 하지.
5: 두부를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3: 매일매일 하세요.
4: 해야 할 일이 많다 보니 갈아내는 작업은 기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죽처럼 되직하게 나오는 콩물, 이렇게 만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콩물은 끓이다 바닥에 눌러붙어 두부를 망치기 쉽상인데요. 되직한 콩물은 둥둥 떠서 눌러붙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할머니만의 지혜죠. 끓어오르는 거품을 한순간에 가라앉히는 비법도 있다는데요.
3: 이거 들기름 넣고 하는 거예요.
5: 들기름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3: 거품을 삭히는 역할. 이게 안 삭으면 끓으면서 이게 다 넘쳐. 그래서 이걸로 안 삭히면 이게 다 넘어서 두부가 없어.
5: 안 넘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들기름이?
3: 그럼 안 넘치게
5: 해요. 오.
3: 삭히는 거예요.
4: 아직 갈 길이 먼데 잠시 손을 멈춥니다.
6: 어서오세요.
3: 그래, 어서와.
7: 네. 안녕하세요.
3: 아들하고 내내 기다렸다.
4: 어머니 걱정에 타지에서 귀향한 아들 내외인데요.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
3: 이게 두부에 이렇게 막이 싹 앉아요. 이거 치즈 같은 거야. 먹어봐서 알죠. 다 올라갔어. 네.
4: 손두부를 만들 때만 맛볼 수 있는 별미랍니다.
6: 고소. 고소해, 고소해. 제가 요즘 또 하는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네. 두 가지를 다 병행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5: 근데 어머니도 힘드시잖아요. 혼자 다 하시던데 보니까.
6: 그렇죠.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래서 그게 제일 속상해요.
4: 죄송한 마음에 더 열심히 돕는 아들입니다.
6: 끓인 콩물을 비지랑 콩물이랑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에요.
4: 두부를 만들 때 필요한 건 오직 순수한 콩물. 뽀얀 색깔만 봐도 고소함이 느껴집니다. 중요한 간수 넣기는 전문가인 할머니가 맡습니다.
6: 간수를 붓게 되면 콩물이랑 두부 결정체랑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그 결정체에 남은 거를 두부 틀에 넣고 안치면은 두부가 되고
4: 간수를 넣으면 우리가 아는 순두부가 되죠. 요리용 모두부를 만들려면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데요. 틀에 넣고 굳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굳히기. 완성이 코앞인데 서두르면 안 될까요?
5: 손으로 막 이렇게 더 누르면 더 빨리 빠지지 않아요?
3: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5: 왜요?
3: 간수물은 네. 이렇게 은근히 빼야지 확 짜서 하면 이게 딱딱해져. 두부가 딱딱해지면 부드러운 맛이 덜하고 이게 은근히 빼야만 이게 부드러워요.
4: 한 끗 차이로 맛이 결정되는 두부.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3: 이거 눌러질 동안에 네. 가서 또 나물 채취를 해야지.
4: 잠깐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는 할머니.
5: 아, 며느리분도 같이 가시는 거예요?
7: 어? 어머니가 대장이 따라오라면 가야죠.
5: 아, 그래요?
7: 인들레 천지네.

0: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갔다 얘기를 들으면 되게 행복해 하세요.
1: 자나깨나 손님들 생각에 쉬지 않는 할머니. 어느새 모두부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2: 예쁘죠? 나 딱 맨저만 받아라. 이놈은 잘 나왔네, 그래, 속으로.
1: 최양숙 할머니의 41년 내공으로 완성한 손두부.
0: 이 어머니의 두부는 다른 집이랑 다른 게 탱글탱글 하거든요. 젤리처럼 푸딩처럼 띵 하고 탱글탱글 해서 그 비법이 진짜.
2: 살을 물고 늘어줘. 안 떨어지면.
1: 직접 드셔보시는데 맛은 어떨까요?
2: 잘 됐어요. 맛있어. 따끈따끈하죠?
1: 담당 PD가 부럽네요.
3: 일반적으로 먹는 두부보다 훨씬 부드럽고 더 고소해요.
1: 새벽부터 나와 얻어낸 귀한 결과물. 정성이 담긴 80인분의 손두부가 오늘 장사의 미천입니다. 점심이 되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주방도 금세 분주해집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들기름을 듬뿍 넣고 지글지글 부치면 고소함이 두 배인 손두부 구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4: 두부 샐러드예요?
0: 네. 아, 엄청 맛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1: 상큼한 두부 샐러드도 맛있지만 손님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칼칼하면서 시원한 손두부 전골. 마지막에 들기름까지 아낌없이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0: 두부 들기름이요.
1: 끓는 소리만 들어도 입맛이 도네요.
0: 언니, 간 좀 봐주세요.
1: 손맛을 물려받은 며느리지만 음식간만큼은 할머니께 확인받습니다.
0: 어머니 없으니까 못해요.
4: 이어받으셔야죠.
0: 아유, 저 어머니랑 같이 하겠습니다. 갈게요.
1: 오늘도 찾아온 손님들에게 새벽부터 빚은 손두부를 내는데요. 41년 내공이 응축된 두부 전골. 오늘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5: 맛있어. 맛있어. 역시 맛있어.
2: 지네가 두부 같은 거를 가끔 배워서 지가 해먹을 수 있다는 거 시어머니한테 이거를 전수받았다. 얘네가 이게 맛있게 한다. 이거를 남겨주고 싶으니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윤입니다. 만화 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의 내용을 확인해 볼 거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동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닛 6부터 10까지 5개의 유닛을 굉장히 빠른 호흡으로 하지만 더 정확하게 다뤄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기출 포인트는 바로 5형식 동사이다. 5형식 동사라고 하는 건 주어와 동사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나오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건 바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의미와 형태이다. 자, 그 점을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닛 6에 5형식 동사 2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21쪽이고요. 바로 한번 설명 보겠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투부 정사를 쓰는 동사들을 알아두세요 라고 하는 거. 이 내용 정말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별표 한번 그려볼게요. 원츠부터 포스까지 굉장히 많은 이 동사들이요. 뒤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무엇을 쓴다? 바로 투부 정사를 쓴다. 이 부분의 미출, 그리고 해석은 하기를 하라고와 같이 맥락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네, 이게 왜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want와 같은 이러한 동사들은요, 목적 어떤 동작을 하기를 원하고 요청하고 말하고 기대하고 할수 있도록 한다와 같이 그 시점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하라고 원하고 요청하고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 그럴 때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가진 투부정사를 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정을 할 때는 투부정사에서 투 앞에 not을 쓰면 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바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장에서 동사와 목적어,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찾아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는 아마도 주어일 거고요. 주어와 짝꿍인 동사부터 잡아보면, 네, 부모님께서는요, 원하십니다. 바로 동사 표시해야죠. want, 누구를요? 나를 원하시는데요. 목적어이죠. 그냥 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To study hard. 여러분들 이런 말 많이 듣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to study hard라고 하는 이 투부 정사구를 우리가 목적격 보호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서로 짝꿍이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가볼게요. 수미는 요청을 했습니다. 부탁을 했대요. 동사 잡아내야죠. 누구에게요? 너에게요. 이렇게 또 목적어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to go shopping with her. 그녀와 함께 쇼핑하러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너에게. 자, 그러면 to부터 her까지 이 to부 정사 구가 바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4번을 보면 소피아가요 말을 했대요. 동사 잡았고 그녀의 여동생에게요 목적했죠. 자, 이번에 not to do so.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not부터 so까지를 묶어서 목적격 보호구나라고 잡아보고 이어서 B번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빈칸에

두 번째 형태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괄호 안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라는 것만 잘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우리는 목적격 보어에 투부 정사를 쓴다는 걸 생각하면서 바로 2번 볼게요. 네, 선생님께서는요, persuaded, 설득을 하셨습니다. 아, 내가 영어를 매일 공부해야 한다라고 설득을 하신 거겠죠. 하라고.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I를 그대로 쓸수 없어요. 목적격의 형태인 me를 써주고, 그냥 study가 아니라 투부정사인 to study로 써주면 된다. 이 문제의 의도는 목적어 자리에 목적격을 잘 쓰는지, 그리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3번 볼까요? 좋은 음식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자, 누구를요? 아이들을 가능하게 한대요. 뭐한걸 가능하게 한다? grow는 자라다란 말이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써서 아이들이 잘, 적절하게 자라는 걸 가능하게 합니다. 할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음, 그 의사는요, advice, 조언을 했습니다. 자, 누구에게 조언을 한 거냐면, the patient, 환자에게 조언을 했는데, 술을 마시라고 조언한 걸까요? 마시지 말라고 조언을 한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낫을 씁니다. The patient not to drink라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예쁘게 채워 넣어주면 된다. 자, 그다음 내신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한대요. 그런데 2번부터 3번, 4번, 5번을 보면 정확합니다. want는 목적어와 투부정사, make는 목적어, 그리고 형용사가 의미에 따라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1번 볼게요. get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어에게 무엇하라고 하고 요청하고 시키는 느낌이에요. 그럴 때 목적격 보호로는 understand라고 하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를 쓰는 겁니다라는 걸 우리가 표에서 한번 봤습니다. 잘 보면 그 표에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 정답은 1번이다. 이런 문제 풀 때는 왜 이게 정답인지, 어법상 어떤 부분이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까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자, 다음 워크북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괄호 안에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할 거고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한번 생각해 본다. 그녀의 어머니는 convinced. convince는요, 무엇하도록 설득을 하고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요? 그녀가요. 뭐하도록? 의사를 만나도록, 병원에 가는 거겠죠? 의사를 만나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her,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쓴다. 3번. 그 치과 의사는요, 조언을 했습니다. 단 것을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누구에게? 그에게. So him not to eat의 형태로 써준다. 그 다음. 네, 부모님께서는요, force는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는 겁니다. 강요했습니다. 우리가요, not to play the online game, 그 온라인 게임을 하지 않도록 강요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the transportation system, 그 교통 시스템은요, 가능하게 합니다. citizens, 시민들이 뭐 하는 걸요? get around는 주위를 돌아다니는 겁니다. 둘러보고 막 돌아다니는 걸 get around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더 쉽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교통 시스템이요. 이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예쁘게 채워주면 된다. 자, 이어서 유닛 7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형식 지각동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각동사라고 하는 건 오감을 통해서 무언가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각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느끼는 이런 동사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목적격 보어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분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의미상 과거 분사가 쓰일 수가 있다. 수동의 의미로 목적어가 되다 혹은 당한 것을 과 같이 해석이 된다면 과거 분사를 써주면 되는데 역시나 해석을 기반으로 잘 봐야 합니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짝꿍이니까 그 의미를 묶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알맞은 목적격 보호 고를 텐데요. 항상 기본은 해석이다. 지수는 봤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뭐 하는 것을 봤냐면 춤추고 있는 것을 봤대요. 어떤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할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현재 분사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dancing을 골라주면 돼요. 그 다음, 나는 느꼈습니다. A cat, 고양이 한 마리가요. My leg, 내 다리를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할 때, 원형을 쓰거나 진행 중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재 분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원형을 고르면 되겠죠. 나는 봤습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걸 봤냐면, 농구를 하는 것을 봤대요. 자, 이번에도 원형을 고르면 되니까 플레이를 골라주는 거예요. 해석을 기반으로 하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간의 의미 관계, 그리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각 동사는 원형을 쓰거나 투부정사 대신에 ing 형태, 현재 분사를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 별표.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있으면 이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쓰라는 것, 특히나 지각동사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고요. 그는 봤습니다. 그의 딸을 봤는데요. 근데 그녀가, 그의 딸이 was sleeping, 자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걸본 거예요? 자고 있는 걸본 거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이 진행 중임을 딱 나타내는 현재 분사를 목적격 보어로 쓰면 돼요. 가볼까요? 소윤이는요, heard, 들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들었는데, 남자아이가 막 웃고 있었대요. 아,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소윤 heard the boy까지 써주고, 이 뒷문장에서 살릴 건 뭐밖에 없을까요? 웃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의 laughing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아마도 이 문제 여러분들 좀 헷갈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은 그 방을 봤는데요. 그 방은요, 그것은요, 완전히 청소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아니, 여기서는 원형도 안 보이고, ing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자, 여기서, 되다는, 된이라는 의미의 cleaned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면 돼요. They saw the room cleaned completely. 이 completely는 완전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고, 핵심은 여기, cleaned이다. 어? 왜 여기는 클리닝 안 쓰고 클린드 썼어요? 왜 그럴까? 그 의미상 능동이 아니라 수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 방이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죠. 청소가 되는 거니까 그 수동의 의미를 살려서 과거분사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신 기출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가 이렇게 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면 그는 들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들은 거죠. 그러면 동사 원형을 쓰거나 현재 분사를 써준다. 그다음, 천이는 봤습니다. 그의 차가요. 그의 아들에 의해. 자, 이번엔 뭘 써야 될까? wash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다. 자동차 입장에서는 직접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세차가 되는 거죠. 그다음, 민호는 냄새를 맡았대요. 무언가가 주방에서 타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burn을 쓰거나 burning을 쓰거나 원형, 그리고 현재 분사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괜찮다. 자, 그다음 워크북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장을 의미가 같은 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형과 동일하죠. 무엇을 봤는지, 들었는지, 느꼈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들은 들었대요. 한 노래를 들었는데, 그것이요, 밖에서 불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빠르게 눈치채야 돼요. 아, 수동이구나. 그러면 어디 부분부터 살리면 될까? song이라고 하는 과거분사부터 살려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어떠한 노래가요, 밖에서 불리는 것을 누가 불렀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노래가 들렸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3번. 나는 삼촌을 봤는데요. 삼촌이요.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살리면 될까? 삼촌의 그 동작에 해당하는 이 fishing부터 쭉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삼촌이 호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5, 6번. 그는 그의 고양이를 봤는데요.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고양이가 새한 마리를 chase는 쫓다란 뜻입니다. 쫓고 있었습니다. 그럼 밑줄 친 부분 살려서 his cat 뒤에 목적격 보어로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는 느꼈습니다. The ground, 땅을 느꼈는데요. 땅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흔들리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살릴 건 shaking이다. 그래서 we felt the ground shaking.
땅이 막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된다. 자, 어느새 윤이 8입니다. 이번엔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게 하도록 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를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시험에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건 동사 원형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make와 have는요, 수동의 의미가 될 때는 과거 분사를 써준다. 그런데 주로 have와 같은 사역동사 뒤에 목적어 그리고 과거분사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let은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장 대부분의 경우 그냥 원형 부정사를 쓰고 수동의 의미가 자연스러운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동사가 나오고 과거분사가 나온다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 내용을 보면 let의 문장은 allow의 문장으로 바꿔 쓸수 있다. 왜 그러냐면 let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다, 놔두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혹은 하게 해주다라고 하는 허락의 느낌이 있어서 allow라고 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바꾸어 쓸수 있는데 그럴 때는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 아닌 to 부정사가 온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풀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뭐 동사 고르는 거야? 뭐 어떻게 골라야 되지?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 의도는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그 의미, 그리고 형태를 보고 문제를 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1번 볼게요. 그는요, 조언을 했습니다. 혹은 하도록 했어요. 그들이 금연을 하도록 조언했을 수도 있고 시켰을 수도 있죠. 의미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 원형으로 쓸수 있는 건 make와 같은 사역동사이다. 그 정답을 made로 골라주는 거고, 이렇게 저와 같이 문제를 풀었다. 아주 칭찬합니다.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식과 저의 방식을 비교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2번. 그녀는요, the students study more. 그 학생들이 공부를 더 하도록 시킵니다. 하기를 원한다. 둘다 말은 돼요. 하지만 여기 지금 밑줄 친 목적격 보어 자리가 동사 원형이니까 바로 사역동사인 has를 골라주면 된다. 그 다음 3번. 너는 let allowed Sue use your computer. Sue가 너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줬다. 하게 두었다. 와 같이 해석을 할때 동사 원형이 지금 보어로 나와 있죠. 그러면 어렵지 않게 사역동사인 let을 골라주면 되는 거다. 자, 이어서 B로 가겠습니다.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쓰래요. 그러면 목적어로 왠지 바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동사를 목적격 보호자리에 예쁘게 넣어야 될것 같죠. Symptoms는 증상입니다. 그 증상들은요, 만들었습니다. 누가요? 내가요? 의사를 만나도록 했습니다. 시켰습니다라는 건 증상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야 됐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me라고 하는 목적격의 형태 잘 쓰고요. 이쯤 되면 이 정도는 알겠죠. 그리고 c를 그대로 써야 한다. 왜? 목적격 보호 자리인데 동사가 바로 made라고 하는 사역 동사이니까 계속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잠깐 여담이지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문제를 풀고 완성을 할 때, 문장을 완성할 때는 저처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의식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내신 시험이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중에 풀게 될 모의고사이든 풀때 이렇게 의식적으로 아, 이것 때문에 그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 더 정확하게 풀수 있다. 그 노래는 항상 하게 합니다. 그들이 미소 짓도록 합니다. Let's 다음에 목적어이니까 them 써주고 smile이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아마도 그 노래를 들으면 항상 미소 짓는다 이런 느낌을 말해주는 거죠. 케빈은 시켰습니다. The door paint이니까 아, 이번에는 둘의 관계가 어때요? 직접 본인 문이 본인이 직접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겠죠? 페인트 칠이 되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have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긴 과거형으로 쓰였죠. 직역을 해보면 문이 칠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요청을 한 느낌, 지시한 느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간다? 워크북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와 동일한

유형이에요. 목적어 잡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잡아내고. 선생님께서는요, 시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책을 읽도록 시킵니다. 아마도 학교 다니는 친구들 아침 이제 조회 시간에 독서해라 라고 하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돼요. 그때. 목적어 자리에는 we 대신에 us를 쓸 거고,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이쯤 되면 알겠죠? 그래서 us read라고 써주면 돼요. 그다음, must I have? must I? 해야 할까요? 라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 have 다음에는 목적어를 쓸 건데, my baggage. baggage라고 하는 건 여행 갈때 가지고 다니는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 짐이요. 체크는 확인하다라는 뜻인데, 이 줄을 엮으려고 봤더니 의미가 수동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된다? 목적격 보어를 과거 분사로 써서 My bag is checked. 제 짐이요. 확인이 되도록 해야 될까요? 확인받아야 될까요? 와 같이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본다. 5번입니다. 우리는 시켰다고 합니다. For the party, 파티를 위해서요. 음식을 약간 deliver.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의미인데, 음식과 이 deliver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관계를 생각하면 배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some food delivered라고 과거 분사로 써주면 된다. 6번이에요. 그들은 할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우는 걸 그치도록 할 수가 없었대요. 말리지 못한 거죠? her라고 하는 목적격의 형태, 그리고 동사 원형을 보어로 잘 써주면 된다. 자, 이제 유닛 9입니다. 되게 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오형식 동사 help와 get이라고 되어 있는데, help는 우리가 아는 그 의미입니다. 돕다라는 의미인데,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나올 때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둘다 가능하다라는 게 중학교 교육 과정에 나오는 문장 구조라고 보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할 때는 그냥 비과거분사나 to be 과거분사가 쓰이는데, 자, 이거는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많이 등장하지는 않고요. 위에서 투부정사와 원형 둘다 목적격 보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get은 둘다 많이 등장을 해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이런 의미인데, 투부정사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과거분사를 어떨 때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 많이 쓴다. 자, 지금 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오형식의 get이라고 하는 동사는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목적격 보호로 투부정사를, 그리고 수동의 의미로 해석을 할 때는 과거분사를 쓴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된다. 문제 풀면서 바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번 문제예요. 알맞은 목적격 보호를 고르래요. 목적격 보호를 골라야 할 때는 무엇을 봐야 된다? 얘기해 보세요. 두 글자. 동사. 동사가 무엇인지를 보고 목적격 보호를 잡아내야 됩니다. 동사가 help예요. 그가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것을요? 원형이나 투부정사 가능하다라 그랬죠. 자신 있게 동사 원형을 고르면 됩니다.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고요. 그녀는 그들이 뭐 하도록 시켰냐 하면 immediately, 즉시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즉시 밖으로 나가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했대요. 투부정사 골라야죠. 너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그 일이 끝내지도록 해야 한다. 그 일을 끝마쳐야 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the job과 목적격 보호의 관계는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대답하셔야죠.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분사인 done을 골라주면 된다. 그다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일까요? 목적격 보호겠죠. 그는 시켰습니다. 그의 개가요. Stopped barking. 아마도 하고 싶은 말은 짖는 걸 멈추도록 했다. 이런 의미겠죠. Stopped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써야 할까? To stop. 투부정사로 쓰고요. 나는 도왔습니다. 내 이모가요. Watched her baby. 그녀의 아기를 씻기는 것을 도와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 역시나 목적격 보어 무엇으로 바꿔줘야 될까? 투부정사로 써도 좋고, 동사 원형으로 써도 좋습니다. 자, 그다음 워크북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마지막 유닛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법사 어색한 거 바로 찾아볼게요. 바로 목적격 보호에 탁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숙제가 지금 즉시 끝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지금 끝내야 한다라는 걸 이런

문장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목적격 보호가 두면 안 되겠네요. 계시니까 done으로 바꿔야 됩니다. 왜? 의미가 수동입니다. 혹시나 to도로 바꿨다면, 아이쿠,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의미를 살려서 done으로 바꿔줘야 한다. 나는 도왔습니다. 내 남동생이 그 무거운 탁자를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보자마자 moved에 밑줄 치고 to 부정사 혹은 그냥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 다음 7번. 너는 B를 도울 수 있는데 B를 뭐 하는 것을? access the computer. 컴퓨터를 고치는 것을 해서 보자마자 거슬려야 돼요. access? 이거 왜 es 붙여놓은 거야? to 부정사 쓰거나 동사 원형. 자, 마지막. 그 호텔 직원들은요. 일하는 사람들은 the rooms 와 클리닝의 관계를 봤을 때 수동의 관계이죠. 자, 그러면 클리닝을 바꿔줘야 된다. 어떻게? cleaned라고 하는 과거분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어느새 마지막입니다. 목적격 보호의 다양한 형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을 보면 대표적인 5형식 동사들의 주요 목적격 보호 형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목적격 보호의 형태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안다. 그러면 중학교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5형식 동사가 활용된 그 문장은 다 정리했다,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한번 읽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을 보고, 아, 맞아. 이런 동사들은 각각 이런 목적격 보호를 쓰는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A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동사를 골라야 돼요. 주어, Danny가요. saw, asked. 어? 동사를 골라야겠네.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들의 형태를 봐야 한다. 그들이 거기서 춤추고 있는 것을 봤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봤다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했죠. 왜?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 쓰였잖아요. 그 장면의 일부를 딱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 있게 지각 동사 saw. 3번. 그 셔츠는요. him look better. 그가 더 나아 보이도록, 더 좋아 보이도록 만듭니다. 가능하게 합니다. 의미는 다 좋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쓰였으니까 makes. gloves는요, 장갑은요, 뭐할수 있습니다. 너의 손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수 있어요.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쓰였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이 keep을 골라준다. 자, B입니다. 목적격 보호를 찾아 어법상 바르게 고쳐 쓰래요. 나는 할 거야. 시킬 건데 그 사람이 뭐 하도록? To fix myself은 내 휴대전화를 고치도록 할 거야. 시킬 거야 해서 to fix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fix라고 바꿔주어야 한다. 동사 원형으로 써줘야 되고요. The people in the town. 그 마을의 사람들은요. 원했습니다. 그가 거기를, 그곳을 떠나기를 해서 이번에 want이니까 앞에 to를 붙여서 to leave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신 기출 볼게요. 각각의 알맞은 형태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하, 목적격 보호이구나. 동사 잡아서 got이니까 the package와 deliver 관계는 수동이다. delivered. 그리고 환자가 흡연하는 것을, 담배를 피는 것을 멈추도록 시켰다. 동사 원형 그대로 오고요. 다음, 그녀는 조언했습니다. 뭐하라고 조언했냐면 그녀의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이번엔 to 부정사. 자, 마지막. 나는 네, 할머니께서 뭐 하시는 것을,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을 봤대요. 자, 이때는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 다 가능하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목적격 보호. 정리하면서 워크 문제 풀 거고요. 바로 한번 볼게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볼게요. 윤서가요,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화가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기 중에요. 경기 동안에에서 여기 부사 아니죠. 목적어 다음에 하게 만들다 라는 건 형용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angry. 우리는 태양이요. 바다 아래로, 바다 속으로 지는 것을 봤습니다 라고 할때 to set 대신에 set이나 setting이라고 하는 말로 목적격 보호를 바꿔주고, 그는 그의 딸이 뭐 하는 것을 도왔어요? riding 아니죠. 동사 원형이나 to 부정사 써서 스스로 혼자서 자전거를 타는 걸 도왔다. 자, 마지막.
부모님께서

0: 그래서 허락을 하셨대요. 우리가 seeing the scary movie, 무서운 영화를 공포 영화겠죠.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기, seeing 쓰면 안 되죠. to 부정사로 바꿔서 to see라고 하면 오늘의 내용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문장의 동사를 쭉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했고 조금은 적응했을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경험을 표현해요. 자, 내가 경험한 사실을, 이건 사실이죠? 경험한 사실을 표현하려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네, 공기템. 네, 공기템과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일단, 내가 경험한 것을 잘 표현하려면 원인과 결과가 잘 이어지게 표현해야 돼. 맞죠? 그리고 좀더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하려면 감각적 표현도 함께 넣어주는 게 좋아. 어때요? 그래서 우리 공기템에서는, 예, 요 빨래집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원인과 결과가 물고 물리는, 네, 이런 그 원인과 결과 관계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어주는 말. 예,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어질 때이 사이에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짜잔! 요거 생각나죠? 네. 예,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체 감각기관으로, 만들어낸, 예, 알아낸 이런 느낌들을 좀더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해내는 것. 그러면 우리가 경험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잘 하길 바란다면 우리는 왕관을 쓸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 만점왕 100점 받은 친구들은 왕관을 쓸수 있어요. 왕관을 쓰고자 한다면 그 무게를 견뎌라. 항상 이게 음악이 참 신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학교 시험 만점 왕.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경험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일까요? 이건 충분히 여러분도 겪을 수 있는 경험이 되겠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뭐, 싸웠다든가, 그쵸?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과정. 예. 그럼 이 친구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을 잘 해결했을까? 이제 볼게요. 자, 수연이에요. 수연이가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예, 오빠의 장난감을 만지다가, 일부러가 아니라 실수로 망가뜨리게 된 거죠. 내가 아끼는 장난감이란 말이야. 그러고 지금 화가 났어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친구도 뭐 어쩌라고? 그게 아니라, 예, 근데 진짜 어쩌라고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그쵸? 자. 뭐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미안해, 실수야. 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오빠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평소와 달리 동생과 같이 가지 않고 동생하고 떨어져서 혼자 이제 막 가고 있습니다. 막 씩씩대면서 갔나 봐요. 자, 이 동생, 어때요? 굉장히 표정이 어둡죠? 그래서,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럴 땐 내가, 요거. 사과 편지를 한번 써봐야겠어라고 오빠 미안해 하고 여기 보세요. 예, 아주 정성스럽게 색칠까지 해가면서 편지를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평소에 둘의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 오빠가 화를 냈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둘 사이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 편지를 전달했겠죠. 그 다음에 이 오빠가 예, 보세요.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이,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 예, 뭐, 너무, 너무 마음 쓰지 마. 나다 잊어버렸어. 뭐, 이렇게 용서했어.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의 얼굴이 나머지 또 밝은 얼굴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경험이라는 거죠. 자, 경험한 일. 경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그림들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 좀더 실감이 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러한 일을 거쳐서 원인과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내가 장난감을 망가뜨렸어. 이게 원인이 되었어요. 망가뜨렸다라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 오빠가 화가 났어요. 나랑 말도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나중에 다른 일의 원인이 또 된다고 했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뭘 쓰게 됐어?
편지를 쓰게 되었어. 사과 편지를. 그쵸? 자, 사과 편지를 써서, 이 오빠가 화가 풀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도 되지만, 2번의 결과도 되지만, 또 4번의 원인도 돼. 그쵸? 자, 이렇게.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화해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은 다른 것의 결과도 되지만 또 다른 일의 원인도 될수 있다. 예,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 원인과 결과, 결과, 원인,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이렇게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쭉 흘러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의 힘이죠. 이걸 잘 엮어 나가는 것이 글 쓰는 사람의 또 작가의 힘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네. 선생님이 실제로 아는 어떤 친구는요, 이야기 만드는, 그러니까 소설이라고도 하고, 동화라고도 하고, 이야기라고도 하는 그 이야기 만드는 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막 자기가 이야기를 써 내려가요. 그러고 막 보여주기도 해요. 나 이런 이야기 썼어요. 하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 친구들의 그 글을 읽어보면, 한편에 이야기가 그냥 뚝딱 만들어집니다. 무엇으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도전해 볼수 있어요. 자, 나입니다. 수연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는 경험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경험을.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사실이죠? 네.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연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수연이가, 야야, 어제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안 했다? 근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그러면 어떤 표정이 될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게 뭐야? 이렇게 될것 같죠? 이럴 때 우리는 뭐 해보라고? 질문해 보라고. 왜? 이렇게. 왜? 왜 그런 건데? 이렇게. 자, 이건 뭐예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달리 말하면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뭔데? 이렇게. 결과 묻는 말은 아니죠. 네. 자.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왜? 왜냐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오늘은 오빠가 내손 잡아줬어. 왜? 왜냐하면 내가 사과 편지를 썼는데 오빠가 그 편지를 읽어주고 날 용서해줬거든. 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불분명한 말이나 글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왜? 라고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 라고 했어요. 가의 그림 1에서 4 가운데에서 다음 문장의 원인이 되는 일에 번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원인을

찾아보란 얘기예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수연이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몇 번일까? 2번이죠? 2번 그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 원인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렸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가의 그림 4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손을 잡는, 이 오빠가 수연이의 손을 잡아주었을 때 수연이는 오빠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를 해볼게요. 오빠의 장난감을 망가뜨려서 미안한 마음, 오빠가 사과를 받아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오빠가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 네, 정답 나오죠? 요두 가지입니다. 자, 망가뜨렸으니까 미안해. 이런 말 해야죠. 사과를 받아줬어.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미안해 하고 사과를 했는데 상대방이 됐어. 이래 버리면 끝이에요. 그쵸? 내가 사과한 것은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예요. 그치? 그런데 상대방이 그래, 알았어. 이번에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미안해 한 것이 허공에 날아가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닿은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아이, 역시. 아이, 내가 사과했으니까 받아줘야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아, 그래. 내 사과를 받아줘서 고마워.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실에서 크게 싸우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과하지 않아. 이런 친구 진짜 많죠? 많죠? 진짜 많아요. 얘가 화를 내면, 너도 그랬잖아. 그치? 뭐. 옛날에 너도 그랬잖아. 뭐 이런 거. 꼭 옛날 일을 꼭 끄집어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 사과해야 되고, 또그 사람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대요. 미안해. 근데 제가 치? 그러면 흥, 나도 치시다. 막 이러면은 끝까지 화해할 수 있는 뭐랄까요? 기회가 없어지죠. 자, 1번, 2번.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고쳐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학교 가는 길에 오빠와 내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야 되니까 나는 이렇게 해볼게.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내가 오빠 장난감을 망가뜨렸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편지를 썼어. 사과하는 편지를. 그래서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주었지. 뭐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그냥 써주면 돼요. 반드시 원인이 앞에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올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이어주는 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앞에 결과가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미안한 마음을 담아 오빠에게 편지를 썼어. 여기서 그래서 오빠가 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지. 뭐 이렇게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기억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무엇이 들어간 거예요? 편지를 썼다라는 거. 미안한 마음을 담은 이 편지를 썼다는 것. 이것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오빠가 내 손을 잡아줬다. 이게 좀 어색했죠. 그래서 여기 편지 내용을 더 넣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원인이 되어서, 이게 원인이 들어갈 곳이지요? 원인이 되어서 그 윤우가 지금 숙제를 해요. 언제? 밤늦은 시간까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밤늦은 시간까지, 표정 보세요. 굉장히 보세요. 다크서클이 보이네, 여기, 이렇게. 피곤해 보여? 피곤해 보여서, 가까스로 숙제는 했다. 이제 자야지. 이제 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얘가 지금 웃고 있죠? 해가 웃고 있으면 끝난 거야. 해가 웃기 전에 빨리 다 나갈 차림 해야 되는데, 그쵸? 자, 시계도 보세요. 9시 10분 전이네. 8시 50분이네. 여러분, 보통 학교에 몇 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는 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런데 아직 일어났는데, 아직 준비도 다 못했는데 8시 50분이에요? 그러면 지각을 했겠죠?

문장을 바르게 이해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지금 경험을 잘 살려서 또그 여기 있는 여기 기철과 진희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윤우가 밤늦게까지 숙제를 한 것은 그림 일 때문에 생긴 결과야. 오, 맞는 말이네. 윤우가 밤늦게까지 이렇게 숙제를 한 것은 그림 일 때문에 생긴 원인이야. 다른 건다 다른 다 같은데 다 같은데 이 부분만 달라요. 그쵸? 다른 부분은 다 똑같아. 요 부분만 다르죠? 그러면 누군가 하나는 맞는 말이고 누군가 하나는 틀린 말을 했네. 자, 바르게 이해한 친구 누굴까요? 그림 일 때문에 생긴 결과가 바로 여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기철이라고 쓰면 되겠네. 기철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죠? 자, 지금 2번은 그림 일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 아, 내가 이래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도대체 원인이 뭘까? 참 궁금해져요. 그쵸? 그림 일의 원인 무엇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 결과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네, 이게 좀 궁금하죠? 그림 3의 원인과 결과가 되는 일을 파악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림 3인데, 여기 아까 누가 웃고 있었지? 네. 얘가 웃고 있었지? 예, 이딱 눈을 딱 떴더니 해가 날 보고 웃는다? 그러면 큰일 난 거야. 그쵸? 자, 지금 이렇게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제를 하느라 밤늦게 잠들었으니까요. 왜? 밤늦게 잤거든요. 자, 왜에 대한 해답은 뭐다? 원인이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결과 이 친구가 늦잠을 잤고요. 늦게 일어났고요. 그 결과 학교에 지각하게 되었다면 학교에 지각한 것은 결과가 되겠죠. 네. 자,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예, 지금 맞춰 나가고 있어요. 요걸 잘하는 친구가 나중에 어떤 사고를 할수 있다?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어요. 이게 지금 가벼워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어떤 그 연습을 하고 있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 나중에 생기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왜냐하면 거짓말은 논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는 어떤 원인에 따른 어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고, 네. 이런 논리적인 생각을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답하세요. 자, 우리 지민이가 나옵니다. 자, 지금 모자가 눈에 띄지요? 어떤 모자? 네. 저번에 우리 읽은 글에서 보면 새 모자라고 했어요. 새롭게 산 모자. 그런데 이게 바람이 부네요. 그리고 여기에 연못도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죠? 놀러 갔는데 바람이 휙 하고 부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떡해. 모자가 떨어졌어. 진짜 난감한 얼굴이죠. 어머. 근데 잘 보면 나무가 휘어진 거 보세요, 여기. 오우, 이렇게 바람이 센데 여기 놀러 갔단 말이야? 자, 아우, 나무가 아주 그냥 생생하게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 놓고 여기 떨어졌으니까 이 친구가 이걸 주울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줍죠. 위험해요. 예, 위험하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집에 왔어요. 엄마 눈에는, 내 딸의 머리 위에 모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모자 어디에 있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랬더니 이 친구가 연못에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연못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물어볼 수 있다? 왜?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왜? 하고 이제 물어보시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또 얘기하겠죠. 아, 내가 공원에 갔는데요. 바람이 휙 세게 불어서 모자가 연못에 떨어졌고요. 한가운데 떨어져서 제가 가지고 올수 없었어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아, 그랬구나.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처럼 다짜고짜 연못에 있어요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내가 모자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지를 원인과 결과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한다. 예,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한다. 예, 이것이 예, 큰 줄기가 될 거예요. 그림 1과 2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로 구분하여 알맞은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자, 여기 이렇게 세차게 바람이 부는데 태풍 아니야? 이거? 태풍인데 여기 나갔네. 이거 뭐야? 다리까지 들렸네. 아유, 이런 날 나가면 안 되지. 하물며 이 모자가 예,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원인과 결과로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다. 모자가 날아가서 넓은 연못에 떨어졌다. 원인이 먼저이고 결과가 나중이죠. 시간 순서로 보면, 그쵸?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앞뒤 관계를 본다면, 예, 이야기에서예요. 이야기에서. 앞뒤 관계를 본다면, 시간 순서. 시간 순서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바람이 불었어. 그 다음에 연못에 모자가 떨어졌어. 그렇다면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었어. 그 결과로 모자가 떨어졌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그림 4에서 지민이의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민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모자 어딨어? 연못에 있어요. 연못에? 라고 지금 예,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지민이 말, 모자가 날아간 까닭을 말했다. 까닭을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어요. 까닭이 뭐라고요? 원인. 요거 원인이죠? 자, 모자가 왜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원인은 뭐였어요? 바람이었죠? 자, 모자가 연못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 맞네. 예, 그대로 쓰면 되죠? 모자를 줄수 없었던 까닭을 설명하고 있나요? 아니죠. 연못에 있어요. 끝. 나 간식 주세요. 뭐. 자, 줄수 없었던 까닭은 이곳에 없습니다. 일의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했다. 역시 원인과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연못에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자, 일의 결과만 말하고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다. 자, 연못에 있어요. 이게 결과죠. 너왜 모자 안 가져왔어? 연못에 있으니까요. 라고 결과만 얘기했죠. 왜 연못에 있게 되었는지 원인이 있나요? 원인 없습니다. 즉, 원인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5번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러지 말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보여주는 건이 친구처럼 어떤 일을 설명을 할때 원인과 결과가 잘 드러나게 말하자는 거지, 이렇게 덜렁 결과만 쑥 얘기하면 어떤 질문이 들어오게 된다? 왜? 예,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기 전에 내가 미리 왜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된다.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원인이다. 라고 했어요.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이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런 그 설명이 가능하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 달리기 연습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쵸?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를 낳았는데, 어떤 결과?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하는 결과를 낳았대요. 아하.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들어가야 될까? 자,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막 했어. 그럼 뭔가 달리기 시합? 예. 달리기 시합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지만, 이 앞에 원인과 뒤에 결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여기

여기다가 여러분이 써주는 것이 좋겠죠?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어떤 관계예요? 예. 어떤 관계일까요? 물고 물리는 관계죠. 예. 앞에 것이 까닭이 되어서 뒤에 결과를 낳는. 네. 그런 관계를 생각했을 때 기억에 들어갈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기억 뭐예요? 여기죠. 앞에 것이 원인, 뒤에 것이 결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들어갈까요? 응원을 열심히 했어요.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어요.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네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어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역전을 당했어요. 역전을 당했다는 것은 졌다라는 얘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달리기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일이어야 되겠죠. 그죠? 뭐 응원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우리 반 친구들 모두가 기뻐했대요. 자, 달리기 연습을 해서 달리기와 관련된 어떤 시합을 했는데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면 모두 기뻐할 일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을 했어. 그래서 우리 반이 모두 기뻐했단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꼴찌를 했다. 그 다음에 역전을 당했다. 이거는 뭐 아주 터무니없는, 네, 기뻐했으니까 터무니없는 일이 되겠고, 이어 달리기 경기를 함! 이거 선택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경기를 한것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아까 여기처럼 모두 기뻐하진 않겠죠. 뭔가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기뻐했겠죠? 그래서 이어 달리기 경기를 했다. 이 자체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또 달리기 연습과 관련됐으니까 응원을 열심히 해서 모든 친구들이 기뻐했다.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네. 자, 우리가 원인과 결과가 딱딱 들어맞을 때 앞뒤가 잘 맞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의 답. 문제 8번의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할 때, 이어주는 말로 알맞은 것. 자, 이어주는 말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말. 자, 어떤 것이 알맞을까요? 답이 뭐였어요, 아까? 이어 달리기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다. 이게 답이었죠? 자, 우리 반이 우승했습니다. 이 답과 다음 문장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연결을 해준대요.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기뻐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이어주려면, 하지만, 그래서, 그런데. 이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것은 그래서가 되겠죠? 이어 달리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 기뻐했죠? 맞죠? 만약에 여기 하지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반이 이어 달리기에서 졌어요. 꼴찌를 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기뻐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역시 비슷한 느낌의 문장이 되겠죠. 자, 정답은 그래서. 다음 그림의 상황을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알맞은 이어주는 말을 꼭 사용하래요. 이게 힌트죠. 예, 이게 핵심이죠. 이어주는 말이 없다면 이 문제 정답은 틀린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주는 말을 꼭 넣으세요. 자, 아이스크림을 아주, 어휴, 몇 개를 먹는 거예요. 한 번에 막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아팠어요. 중요한 것은 이어주는 말을 꼭 넣어야 돼요. 자,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게 앞에 원인이면 그래서 결과, 앞에가 결과면 왜냐하면 이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자아이는 배탈이 났어. 왜냐하면 결과가 먼저 나왔네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야 라고 쓰면 됩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가 이어주는 말은 뭘까요? 거북은 도끼에게 투덜거렸어. 배가 고팠기 때문이야. 뭘까요? 특급 힌트. 때문이야. 이게 힌트가 되겠죠? 예. 결과가 앞에 나오고 뒤에 원인이 나왔네요. 자, 그럼 나중에 또 봐요.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그동안 7번의 만남을 통해 슬라브 문화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의 비극적인 역사와 예술을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먼저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 스코페의 건축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르비아의 한 연극 작품을 통해 이처럼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연극을 이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전체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는 중세의 향기 가득한 구도심과 깔끔하고 세련된 신도심, 그리고 도심 외곽의 계획도시인 노비 자그레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명소와 관광지가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노비 자그레브까지 둘러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최근 들어 이 지역의 역사적, 건축적 의미가 재조명되면서 노비 자그레브를 찾는 방문객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유고슬라비아 영토는 전쟁이 핥히고 간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재건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했고, 유고슬라비아는 미국과 소련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사회주의 유토피아, 그 원대한 꿈과 이상을 새로 짓는 건물을 통해 과시하려 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가 꿈꿨던 사회주의 이상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건설된 대규모 주거단지에서 도드라졌는데요. 각각의 집은 크기와 구조가 비슷한 하나의 블록과 같았고, 이 블록들이 세포 분열을 하듯 반복 확장하면서 수백 수천 개의 균등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인 평등을 공간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죠. 이와 함께 공동체의 가치 역시 강조되었는데요. 각자의 집은 개별 공간이지만 이들 모두는 주민센터와 육아시설 등 공동 공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의 건축적 유산은 연방시절 주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와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는 새로운 도시 계획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위치한 이들 신도시 구역은 각각 노비 베오그라드와 노비 자그레브라고 불렸고, 고층 빌딩과 대규모 주거단지가 신기루처럼 솟아올랐습니다. 한편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고자 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비전은 이 시기 건물들의 독특한 형태와 유별난 디자인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늘로 솟아오르는 로켓 모양 빌딩도 있고, 중앙이 뻥 뚫려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고층 타워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비 베오그라드나 노비 자그레브에 가면 빛바랜 사회주의 건축과 낡은 우주선 같은 건물들이 리모델링도 되지 않은 채 늘어서 있어 20세기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주곤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하는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건축 산책 등의 투어 프로그램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 노비 자그레브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경제 복합단지를 결합시킨 야심찬 기획도시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를 통틀어 손꼽힐 만큼 거대한 프로젝트였지만 미완성으로 남았는데요. 규모 자체가 워낙 거대한 프로젝트다 보니 기획과 준비만으로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착수 뒤에도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유고 연방은 노쇠에 가는 티토와 힘을 잃은 사회주의, 경제 침체로 흔들리고 있었죠. 결국 유고 연방이 무너지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길고 치열했던 내전의 치열, 노비 자그레브의 건설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10년 뒤 긴 경제 불황이 이어지면서 노비 자그레브는 지금과 같이 기형적인 형태의 유산으로 남게 된 것이죠. 한편 같은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수도 스코페는 이와는 사뭇 다른 역사적 맥락의 건축을 보여주는데요. 1963년 7월 26일 스코페에서 기록적인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도시의 80%가 무너졌습니다.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잃은 스코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도시 전체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건축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백지 캔버스로 급부상한 거죠. 워낙 큰 자연재해다 보니 유고 연방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원조와 도움의 손길이 쏟아졌고 유엔의 주도로 전무후무한 규모의 도시 설계 공모가 열렸는데요. 전 세계 내로라 하는 건축가들이 모여 경합을 벌인 가운데 일본의 건축가 단게 겐조가 제안한 도시 계획이 선정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하려 했던 그의 마스터 플랜은 결국 부분적으로만 실현되었지만 지금도 그의 커리어나 현대 건축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유고 연방 붕괴와 내전 등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긴 호흡으로 진행되던 스코페의 마스터 플랜 역시 중단되었습니다. 신생 독립국으로 출범한 마케도니아 정부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이미지를 떨쳐내고 새 시대에 발맞춘 스코페의 새로운 청사진을 꿈꿨는데요. 이를 스코페 2014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페 2014의 초점은 전통과 역사여서 혁신적인 미래 도시를 지향했던 기존의 마스터 플랜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작스런 방향 전환은 이웃 그리스와의 첨예한 갈등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연방에서 분리된 이후 국가명을 마케도니아로 정하자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케도니아 왕국의 유산을 빼앗아갔다며 그리스가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결국 이 분쟁은 2019년 북마케도니아라는 이름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국가명을 두고 그리스와 날선 대립 중이던 마케도니아는 자신들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강조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릴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빨리 착수했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고풍스러운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도시 곳곳에 역사적인 인물의 동상과 조각상이 세워졌는데 한 도시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한꺼번에 세워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오늘날 스코페는 매우 독특한 분위기의 도시가 되었는데요.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사회주의 건물과 대지진 이후에 세워진 현대적인 건축 그리고 스코페 2014를 통해 지은 신고전주의 건축이 한데 뒤섞여 있습니다. 이처럼 20세기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와 건축은 어떤 의미에서든 국가의 비전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혁신과 실험의 장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여러 남겼지만 그만큼 국가의 운명과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 보니 연방 해체 이후 마주한 변화와 난관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는데요. 너무 늙어버린 미래와 새로 지은 오래된 역사, 노비 자그레브와 스코페는 마치 서로를 비추는 거울처럼 각기 다른 차원에서 기이한 공간 체험을 선사하는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도시를 가득 채운 콘크리트 건물들은 오늘도 무표정한 얼굴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내내 끝없이 이어진 전쟁과 분쟁의 한가운데서도 남슬라브 민족들은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짝이는 유머가 담긴 이야기들을 꾸준히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굴곡진 역사와 갈등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삶과 죽음에 대해 자주 그리고 더 가까이에서 성찰할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와 예술은 피와 눈물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꽃송이 같다는 인상을 줍니다. 매일같이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지고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속에서 이들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세르비아 작가 류보미르 시모비치의 희곡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바로 이런 격동의 역사를 살아가는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우지체 출신이기도 한 작가 시모비치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 같은 우리 삶의 연극은 혹은 예술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진지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매일같이 어디선가 총성이 울려대던 세르비아의 작은 마을 우지체. 독일 점령군과 이에 대항하는 레지스탕스가 치열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마을에 어느 날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이 찾아옵니다. 단장 쇼팔로비치와 3명의 배우로 이루어진 단촐한 극단인데요. 그들은 거리에서 열심히 자신들의 공연을 홍보하지만 매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은 이런 시국의 연극이라니

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덕분에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공연 홍보 도중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를 받는 등 온갖 방해 속에서 어렵사리 공연을 준비합니다. 한편 유랑극단이 잠시 머무르는 여관집에는 술주정이 남편과 그의 아내, 그리고 늘 상복만 입고 다니는 과부가 살고 있는데요. 여관집 마당에서 연극 연습을 하고 있는 배우들 앞에 채찍을 든 고문기술자 드로바츠가 등장합니다. 그는 걸어간 자리마다 핏자국이 남을 만큼 잔인하고 냉혹하기로 소문난 고문관입니다. 드로바츠는 방금 독일군 사령관이 암살당했다면서 술주정이의 아들이 용의자로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사령관 암살 사건으로 모든 공연은 전면 취소되고 강가에서 수영을 하던 유랑극단의 아름다운 여배우는 자신에게 반해 쫓아온 고문기술자 드로바츠와 마주치게 됩니다. 간신히 연극적 기질을 발휘해 드로바츠에게 수레국화 한 송이를 쥐어준 채 조용히 보내는 데 성공하지만 드로바츠의 핏자국을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여배우를 배신자 취급하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빡빡 깎습니다. 한편 언제나 연극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던 배우 필립은 마을의 사령관 암살 현장을 보고 이 상황을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으로 착각해 내가 저들을 단숨에 무찔렀지 하고 대사를 외치다가 살인자로 오인되어 경찰에 총에 맞아 죽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은 배우들은 짐을 꾸려 조용히 우지체 마을을 떠납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결국 쇼팔로비치 유랑극단은 우지체 마을에서 연극을 올리지 못하고 떠납니다. 배우 하나는 죽고 배우 하나는 머리가 빡빡 깎인 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떠난 뒤 마을에는 자그마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극단의 배우가 암살자로 오인되어 죽는 바람에 용의자가 풀려났고 그 용의자를 은밀히 사랑하던 과부는 늘 입던 상복을 벗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떠나는 유랑극단을 배웅하면서 고문관 드로바츠가 수레국화 한 송이를 든 채 목을 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유랑극단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공연을 하지 못했지만 잠시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로 시들어가던 마을 사람들의 삶에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필립이 현실을 연극으로 착각해 죽는 바람에 한 생명이 풀려났고 그로 인해 과부는 삶의 행복을 되찾았으며 평생 핏자국을 남기며 살아온 고문관은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더러움에 대해 성찰할 기회를 갖게 되었죠. 이처럼 유랑극단의 배우들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매일같이 누군가는 죽어가고 살아남는 것만이 삶의 목표가 된 상황에서 예술은 왜 존재하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를 초월해서 공감을 자아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작가 시모비치는 유랑극단 배우의 말을 빌려 이렇게 전합니다. 연극은 우리에게 빵을 주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다고 말이죠. 또 극중 배우는 과부 심카에게 상복을 벗고 드레스를 입으라고, 꽃을 꽂거나 양산을 들라고 권합니다. 상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자 상중이니까, 전쟁 중이니까,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니까 더 그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란 늘 그렇게 위험과 공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치열하게 찾아내고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겨야만 한다고 말이죠. 비단 세르비아뿐만이 아니라 슬라브의 나라들은 오랜 세월 굴곡 많고 사연 많은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의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국경과 경계가 수도 없이 바뀌고 몇몇 나라들은 아예 국가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강하고 뜨거운 슬라브족 특유의 기질이 더해져 수많은 갈등과 혁명, 내전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굵직한 것만 추려봐도 제1, 2차 세계대전과 유고슬라비아 내전,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과 체코와 폴란드의 눈물겨운 독립운동 및 민주화 투쟁, 대기근과 체르노빌 원전 사태가 모두 슬라브권에서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처럼 피와 눈물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슬라브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야기와 예술이 발달한 곳이기도 한데요. 러시아와 폴란드는 각 5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체코와 벨라루스, 유고슬라비아도 노벨문학상 수상국입니다. 이외에도 쇼팽, 드보르작, 스메타나 등 뛰어난 음악가와 그로톱스키, 칸투르, 바칠라프 하벨 등 20세기 연극의 거장들, 안제이 바이다, 키에슬롭스키, 에밀 쿠스트리차 등 세계 영화사를 빛낸 감독들까지 슬라브 출신의 수많은 예술가들이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찬란하게 꽃피우며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또 이야기 듣기를 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발을 담그고 살아가는 현실이 참을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다른 삶을 꿈꾸곤 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슬라브 지역의 예술이, 특히 이야기가 그토록 발달한 이유는 이들이 그것 없이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잔혹한 역사와 현실을 겪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슬라브의 수많은 이야기들에는 언제나 웃음 속에 눈물과 한숨이 뒤섞여 있습니다. 쇼팔로비치 유랑극단 중 무시무시한 고문관 드로바츠는 여배우와의 대화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불행에 대해 털어놓게 되고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그에게 여배우는 어둠을 비춰줄 예쁜 수레국화 한 송이를 전합니다. 피로 얼룩진 슬라브의 역사가 드로바츠의 걸음마다 따라다니는 핏자국이라면 이곳에서 피어난 수많은 슬프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그 어둠을 밝히고 위로하는 한 송이 수레국화와도 같습니다. 여덟 번의 강연을 통해 제가 바랐던 것은 그렇게 광활한 대지와 비극의 역사를 지닌 슬라브 땅에서 찾아낸 수레국화 같은 이야기들을 찾아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다소 낯선 슬라브의 문화와 예술에 조금이나마 관심과 흥미가 생기셨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이 강의에 한번 따라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책을 읽으면서 단어 설명, 쉬운 문법과 함께 이 책을 온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즉 영어 실력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땀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과연 도로시는 어떤 곳에 도착했을까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완전히 새로운 곳이더라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부정사가,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it was no longer dark. 그리고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뭔가가 밝아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도로시가 있었던 그 집을 송두리째 뽑아서 폭풍 속으로 날아가 버렸었죠. 그 집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어딘가에 착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딘지는 몰라요. 일단 도로시는 그 폭풍 속에서 날아다니면서 그게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토토와 함께 잠이 들었었거든요. 이 집이 날아다니는데 잠이 들었어요. 깊게 잠들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느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들은 어디에 왔을까요? 원래는 캔자스주, 미국의 이 중서부에, 중간,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의 중앙, 거기서 약간 서부에 있는 캔자스라는 이 헨리 삼촌네 집에 살고 있었죠. 그러면 눈을 뜨면은 지금 캔자스여야 되는데 과연 거기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이라고 되어 있네요. 밝은 햇볕이.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floo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홍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flood는 홍수거든요. 홍수는 왜 납니까? 뭔가 강이나 어딘가에 물이 넘쳐서 홍수가 나는 거잖아요. 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흘러 넘치다 이런 게 홍수가 되겠죠. 그래서 홍수 혹은 뭔가가 가득 차서 흘러 넘치다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flood라는 홍수가 났다라는 그 표현, 이 의미를 문장에 맞게 약간 적용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Bright sunshine, 밝은 햇볕이, 햇빛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Flooded the little room, 이 작은 방을 흘러넘치게 만들었다. 어? 햇볕이 들어오는데 작은 방이 있어요. 근데 그게 흘러넘치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 이 밝은 햇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그렇죠. 원래는 물이 넘치다, 홍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이게 빛이잖아요. 빛이 방 안에 가득 찼다. 그러니까 가득 들어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약간씩 만져가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threw open the door. 도로시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Throw가 던지다잖아요. 던질 때.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우리가 무언가를 던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팔을 빠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threw open the door이라고 해서 문을 확 마치 문을 던지는 것처럼 문을 던질 수는 없지만 문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궁금하니까 이렇게 좀확 열었습니다.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그러니까 도로시는 무슨 생각하고 있겠어요? 아, 문을 열면은 우리 칙칙하고 이 회색 빛깔이 나는 이런 들판이 펼쳐져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she expected, 그녀는 기대했습니다. to see, 보는 것을. 무엇을 보냐 하면 the dull. dull이라는 것은 칙칙한, 색이 칙칙한. 그 다음에 gray라고 하면 회색 빛깔, 회색의 plain이라고 하면 평원입니다. 평평한 들판, 넓게 펼쳐진 그런 들판을 의미하죠. of Kansas, Kansas의 칙칙하고 회색 빛깔의 평원을 보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런 곳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Instead, 그 대신에 문을 확 열어보니까 어떻다고요?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도로시는 가장 아름다운 땅을 보았습니다. 뭔가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죠. 자, 어떤 곳에 와 있었는지 확인하기 전에 그 어떤 곳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오늘 to 부정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부정사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할 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부정사, 이 to 부정사가 명사일 때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는지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습니다. 뭐뭐 하다라는 것, 혹은 뭐 청소하다, 혹은 놀러 가다 라고 했을 때 뭔가 이 동사였어요. 동사, 가다, 오다 이렇게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로 쓰지 않아요. 이 동사의 의미를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놀기, 놀다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놀기, 놀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놀기라는 명사로도 바꿀 수 있잖아요. 놀기 혹은 노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써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부정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다만 이제는 동사 대신에 그 의미만 그대로 활용하면서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가 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세 개의 기능 중에서 명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To read every day helps you grow. To read every day. 매일 독서를 하는 것은 to read. 읽는 것은 매일 읽다가 아니라 매일 독서를, 책을 읽는 것이라고 했죠. 책을 읽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명사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독서하기 혹은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명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매일 책을 읽는 것은 도와줄 것이다. 네가 성장하도록 도와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와주다라는 동사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는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가 도와주냐 하면 아, 매일 책을 읽는 것. 쓴, 맞죠? 이게 주어죠. 이게 너를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이 help가 있잖아요. 그럼 이 help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매일 책을 읽는 것이 주어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She hopes to visit Korea. 그녀는 hope, 희망한다, 바란다. To visit Korea,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여기 있는 to visit이 바로 목적어인데요. 왜 목적어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요. hope, 바라다. 그녀는 바란다, 희망한다가 있잖아. 그러면 뭘 바라는데? 무엇을 희망하는데? 그 바라는 거에 대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녀가 뭔가를 바라잖아요. 뭐를 바라는데? 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는 우리가 흔히 을을이 붙는다라고 하죠. 대상이니까요. 뭔가를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희망한다, 바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 오늘 나왔던 expected to see라고 했을 때 아, 뭔가 보는 것을 기대한다. 여기도 똑같죠. 방문하는 것을 바란다. 그래서 여기 있는 to visit은 바로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은요.
My dream is to travel. 나의 꿈은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어디를 여행하는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문장을 일부러 줄여두었습니다. 나의 꿈이 뭐냐면 여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문장

0: 문장에서 주어는 뭐예요? 나의 꿈은 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저기 있는 동사 is가 있잖아요. is 앞에 있는 게 my dream, 나의 꿈은. 이게 바로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꿈이 뭔데? 나의 꿈은 여행하는 거야. 뭐 세계를 여행하거나 혹은 그냥 여행하는 그 자체가 좋아. 나는 나의 꿈이 여행하는 것이야. 나의 꿈이 뭐예요? 곧 여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꿈과 여행하는 것은 서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의 꿈이 곧 여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보어. 보어가 뭐냐면 저기 앞에 있는 주어 있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잖아요. 나의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어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이제 이 투부정사도 명사로 쓰일 때 확실히 아시겠죠. 자,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책 내용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면서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nd it was no longer dark.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Dorothy threw open the door.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Instead, Dorothy saw the most beautiful land.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도로시는 어디에 왔을까요? All around, 이 주변 모두가 was green grass, 이 푸릇푸릇한 초록색 잔디였습니다. 초록색 풀이었습니다.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라고 되어 있네요. Tall trees, 이 아주 키큰 나무들이 bore이라고 하면 뭐죠? 이게 뭐예요? bore은 바로 우리 친구들 bear 합니까? Rawr, bear, 이 곰 말고 곰일 수도 있는데요. 곰 말고 bear이 바로 동사의 의미를 가지면은 맺다, 피우다, 뭔가 꽃이나 열매를 피우다,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bear의 과거형이 bore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뒤에 red fruit이 나오죠. 아, 열매가 나오네. 그러면 맺다가 되겠네. 열매를 맺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키큰 나무들이 빨간색, 밝은 빨간색에 열매를 맺었고요. 열매를 막 달고 있었고, and flowers, 그리고 꽃들이 displayed. display라는 것은 보여주다, 전시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드러내고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a rainbow of colors. 색의 이런 아주 다채로운 색상. rainbow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a rainbow of colors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이 되겠죠. 여러 가지 색깔들을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 파릇파릇하고 뭔가 아주 예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새들이 있었는데, 새들 with 뭔가를 가지고 있는 새들.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beautifully, 아름답게 색칠되어진 깃털을 가지고 있는 새들. 즉, 이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이 새들이 flew about, 막 날아다닐 거야. Where are we, Toto? 우리 여기 어디야? 토토야? 우리 지금 어디야?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이라고 돼 있죠.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eyes, 눈이 wide, 커졌어요. 눈이 이렇게 확 넓어진 거죠. 저처럼 제가 눈이 좀 크잖아요. 이렇게요. eyes wide, 눈이 확 커졌습니다. with wonder, wonder이라는 것은 놀라움이 되겠죠. 놀라움에 눈이 확 커져서 도로시가 물었습니다.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라고 돼 있네요. 그녀는 본 적이 없습니다. had never seen, 과거에 본 적이 없어요. 새들 of such color, 그런 색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본 적이 없었고요. 근데 이 새들이 뭐 하고 있는 거?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Kansas라는 그 주에, Kansas 주에 이 회색 prairie라고 하면은 대초원이죠. 회색 대초원을 그 위를 막 날아다니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새들을 그녀는, 도로시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새로운 곳의 광경이 너무나 놀라서 눈이 이렇게 커졌다는 것이죠. 저처럼요. 눈이 커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복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ll around was green grass.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Birds with beautifully painted feathers flew about. Where are we, Toto?

0: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She had never seen birds of such color flying over the gray prairies of Kansas.
1: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Flood. Flood. Bright sunshine flooded the little room. Plane. Plane. She expected to see the dull gray plains of Kansas. Bear. Bear. Tall trees bore bright red fruit, and flowers displayed a rainbow of colors. Display. Display. The store displays its newest products in the front window. Wander. Wander. Where are we, Toto? Dorothy asked, eyes wide with wonder.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표제어는 바로 dark입니다. dark라는 것은 무언가가 어두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room was dark and cold. 그 방이 어땠냐면 어둡고 추웠다. 여기서 dark는 바로 어두운. 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방의 밝기가 어둡다라는 의미예요. 뭔가 어두컴컴하고 춥고 막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She has dark eyes and hair. 그녀는 가지고 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아, dark eyes라고 하면은 dark, 바로 짙은. 짙은 색의 눈 색깔과 머리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밝은 푸른색, 밝은 갈색이 아니라 짙은 색의 어두운 계통의 색깔의 파란색이나 뭐 갈색이나 이런 어두운 짙은 이 색의 농도가 아주 짙다라는 것이죠. 짙은의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어둡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분위기로 한번 확장해 볼까요? 어둡다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The movie had a dark story. 그 영화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지고 있었다. A dark story. 어두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어두운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뭔가 기분 좋은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둡다라는 것은 기분이 우울한, 뭔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dark라는 것은 어두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활용해서 또 다른 의미로도 확장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아주 신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개념을 정리를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 단원평가 1회 문제 해결해 보았었는데요. 자, 그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확인 문제를 통해서 함께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여러분들 160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0쪽에 6번 문제부터가 바로 우리 이두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갈대나 여러분들 부들은요, 물가나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잎이, 자, 물 위로, 땅 위로, 자, 이둘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갈대, 그리고 부들, 한 가지 더 있었죠? 맞습니다. 연꽃. 자, 이세 가지는 우리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그리고 이 잎은 여러분들 줄기가 쭉 자라서 물 위에, 한참 위에 여러분들 그곳에서 자라나는 식물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 물 위로, 땅 위로 중에서는 물 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불의 옥잠이 여러분들 물에 떠서 살수 있는 까닭은 입자루에 무엇이 있기 때문인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불의 옥잠은 여러분들 아주 귀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잎이 통통했어요. 입자루도 통통했죠. 자, 그런데 이 입자루를 여러분들 착 잘라보면 그 자른 단면에 여러분들 무엇이 많이 있었나요? 맞아요. 공기주머니가 있었죠? 자, 이 공기주머니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불의 옥잠은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7번 문제의 정답은 공기주머니 또는 공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를 잘라서 관찰하면 자르면은 이것이 많아 촉촉합니다. 자, 우리 선인장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인가요? 그렇죠. 사막입니다. 사막은 여러분들 굉장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요. 물이 부족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은 이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몸 안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살지요. 자, 이 선인장뿐만이 아니라 바오바브 나무라든지 또는 알로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 이 줄기에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렇죠. 물을 가득 품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의 정답은요, 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 볼까요? 찍찍이 테이프나 찍찍이 캐치볼을 만드는데 어떤 식물의 특징이 이용되었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은요, 식물에서 그 특징을 따온 것들이 있어요. 자, 그 중에 우리 이 찍찍이 테이프나 찍찍이 캐치볼은요, 어떤 것에서 따왔을까요, 여러분들? 맞아요. 우엉 열매에서 여러분들 따왔죠. 자, 우엉 열매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갈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고리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동물의 털이나 또는 사람의 옷 같은 경우에 잘 달라붙는 성질이 있죠. 자, 이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따서 우리 캐치볼 할때 여러분들 공 던지면, 자, 찍찍이 캐치볼 어떤가요? 털로 되어 있죠. 일단 공이 그것이 착 하면서 잘 달라붙습니다. 바로 이 우엉 열매에서 그 특징을 따왔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확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확인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물이 잘 스며들지 않는 옷감을 만드는데 어떤 식물의 특징이 이용되었는지 쓰는 문제예요. 아,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있다라고 살펴봤었는데, 자, 그 중에 하나 방수 효과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연잎이었죠. 자, 연잎은 우리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면 굉장히 수많은 이런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이 닿았을 때도 여러분들 이 물이 안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이 여기에 고이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연잎은요, 여러분들 이 표면에 왁스라고 하는 즉 기름 성분이

식물은 누가 좋아할까요? 맞아요. 붕어가 좋아하겠죠. 자, 붕어가 좋아하는 거. 겁나게 붕어가 좋아하는 식물. 자, 겁나, 검정말, 나사말, 그리고 붕어. 그렇죠. 붕어. 붕어마름. 자, 요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거죠? 자, 검정말 있지요. 자, 그 다음에, 검정말 하나 있죠?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뭐가 되겠어요? 리을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 수련은 여러분들 뿌리는 땅에 있지만 물 위에 잎이 떠서 생활하는 식물이고요. 물상추는 여러분들 물뿌리개 기억나시죠? 수염처럼 생긴 뿌리가 물속에 있고요. 물 위에 떠서 생활하는 식물이었어요. 자, 그리고 연꽃은요, 여러분들 수련이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줄기가 높게까지 자라서 잎이 물 위에, 한참 위에 이렇게 있는 그런 식물이 바로 연꽃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다음은 어떤 식물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볼까요? 잎은요, 여러분들, 초록색입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면 무엇이 많다? 그렇죠. 자세히 보면 잔털이 많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물속으로 누르면요, 잎 표면에 공기방울이 많이 맺혀서 하얗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잎 표면에 물방울이 스며들지 않는데요. 자, 우리 잔털이 많은 친구 어떤 것이었나요? 맞아요. 잔털이 많아서 우리 물에 떠 있을 수 있는 친구, 물뿌리개 중에서, 그렇죠. 물상추였죠. 그래서 우리 2번 문제의 정답은 물상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마름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자, 이 마름이라고 하는 친구를 잘 살펴보면 우리 잎은 여러분들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뿌리는요, 어디에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물속에 있는 땅에 여러분들. 그렇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옳은 것. 자, 1번. 물에 떠서 산다. 자, 떠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자, 물에 떠서 사는 것은, 그렇죠. 물뿌리개, 물상추, 불의 옥잠, 개구리밥. 자, 이런 친구들이 여러분들 물에 떠서 생활하는 친구들이고요. 2번. 물속에 잠겨서 산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이었어요? 그렇죠. 겁나, 붕어. 자,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다고 했죠? 검정말이나 나사말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물속에 잠겨서 사는 친구였습니다. 자, 3번.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다. 자, 높게까지는 아니죠. 바로 물 위에 사는 거예요. 자, 3번에 해당되는 거는 무엇이 있었나요? 맞습니다. 갈대 있었고요. 부들 있었고요. 연꽃 있었어요. 자, 4번.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이다. 그렇죠. 우리 마름. 수련. 자, 이런 식물들은 여러분들 잎이 물 위에 떠 있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5번. 수염 모양의 뿌리가 물속으로 뻗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물에 떠서 사는 우리 물상추나 불의 옥잠이나 개구리밥 같은 것에 대한 설명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정리하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 물가나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는 식물끼리 옳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조건 있어요. 물가나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란대요. 두 번째. 자, 그러면 잎이 물 위로 높이 자라고 물가나 물속에 뿌리 내리고 사는 것세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 있었나요? 그렇죠. 갈대 있었고요. 또 어떤 것이었어요? 부들. 마지막으로 연꽃이 있었죠. 자, 그럼 이세 가지 중에 조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있네요. 여러분들 몇 번에서 찾으셨어요? 그렇죠. 2번에서 찾으셨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몇 번? 2번이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과 같이 식물을 분류했다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식물 분류하는 거 전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식물 분류할 때는 여러분들 그 분류 기준은 어떤 것이었죠? 맞아요. 야, 우리 친구들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네요. 자, 분류 기준은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똑같이 그 결과가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똑같이 분류할 수 있어야만 그게 좋은 기준이었죠.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 보니까 자, 마름이랑 가래랑 수련은 그렇다입니다.
그러면 마름과 갈의 수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를 떠올려 볼까요?

마름, 가래, 수련은 여러분들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자, 그런데 잎이 여러분들 어디에 떠 있죠? 맞아요. 물 위에 떠 있는 친구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그렇지 않다인 걸 보니까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붕어 마름이네요. 물질경이는 여러분들, 생소한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겁나, 붕어가 좋아하는 우리 검정말, 나사말, 붕어 마름은, 그렇지. 물속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은. 그러면은, 이건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어떤 걸까? 떠올리면, 맞습니다. 자, 잎이 어디에 있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잎이 물 위에 떠 있으면 그렇다. 그렇죠. 우리 마름, 가래, 수련은 잎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검나붕어, 자, 검정말, 나사말, 붕어마름, 그리고 물질경이까지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물 속에 잎이 있고, 그래서 물의 흐름에 잘 휘어질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몇 번이 될까요? 맞아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지만 우리 친구들 아주 잘 해결해 주었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문제 선생님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예요. 다음과 같이 자른 불의 옥자매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손으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불의 옥자매 특징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불의 옥자매 잎자루는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맞아요. 잎자루를 잘라서 보면 송송송송송송송 구멍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구멍에 여러분들 무엇이 차 있었죠? 맞아요. 공기가 차 있죠. 이 공기 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불의 옥잎은 둥둥둥둥둥 물 위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기가 들어 있는 거를 물속에서 손으로 쭉 짜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 공기 주머니에 있던 공기가 눌려지면 으악 하고 바깥으로 나오겠죠. 자, 바깥으로 나오면서 여러분들 물속에서 공기가 나오는 건 뭘로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보글보글 방울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속에 넣고 손으로 누르면 무엇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렇죠. 공기방울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기방울이 나온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불의 옥잠 또 나왔습니다. 불의 옥잠. 자, 떠올려 볼게요. 불의 옥잠은 잎이 통통했어요. 그 잎이 통통했는데 잎자루를 살라보면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있다? 공기주머니가 가득 있다. 자, 공기주머니가 가득 있어서 여러분들 물 위에 둥둥둥둥둥 뜰수 있다. 그 안에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 볼게요. 불의 옥잠은 잎자루에 이것이 있어서 물에 떠서 살수 있다. 선생님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불의 옥잠의 잎자루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그렇죠? 공기주머니가 많이 있다. 그 공기주머니에 뭐가 가득 차있기 때문에?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떠있을 수 있는 것처럼 불의 옥잠도 떠있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 볼까요? 연못이나 강가에서 사는 식물의 특징을 정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써보도록 할게요. 연못이나 강가에서 사는 식물의 몸은요,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 잠겨서 살거나 물에 떠서 사는 형태입니다. 자, 이처럼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은 사는 곳에 이것 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죠.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낱말, 여러분들, 어떤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환경이죠. 이 사는 곳의 환경에 따라서 식물들은 그 모습을 적응해 나갑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것이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맞아요. 선인장을 떠올려 보세요. 선인장은 여러분들 굉장히 건조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우리 선인장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굵은 줄기를 가졌어요. 그 줄기 안에 물을 가득가득 담고 있고요. 그리고 잎이 여러분들 넓으면, 잎이 넓으면 여러분들 수분을 뺏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인장은 그 잎이 무슨 모양으로 변했나요? 그렇죠. 가시 모양으로 변했죠. 자, 이처럼 우리 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우리 친구들 매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식물 어느 것인지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힌트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 줄기에 물을 저장한다고요? 아, 줄기에 물을 저장할 정도면 물을 구하기가 쉬운 환경에 사는 그런 식물은 아니겠구나. 그러면 그러한 환경? 아, 맞아. 배웠어. 무엇이에요? 사막이죠. 자, 그럼 사막에서 사는 여러분의 식물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맞아요.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선인장 있었죠. 자,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나요? 맞아요. 바오바브 나무, 그리고 알로에. 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아래에 있는 힌트를 보니까요. 키가 크고, 아, 키가 크구나. 그리고 사막에서 살수 있대요. 아, 사막에서 살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알로에나 바오바브 나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텐데, 아, 고민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키가 되는 포인트 힌트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굵은 줄기, 아, 엄청나게 이 두껍고 굵은 줄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것이에요? 바오바브 나무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우리 9번 문제 정답은 여러분들 5번 바오바브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0번 문제 해결해 보러 할까요? 10번 문제. 사막에서 사는 식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막에서 사는 식물 떠올려 보세요. 사막은 어떤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맞아요.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사는 식물들은 여러분들, 줄기 같은 곳에 물을 저장해 두고 사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먼저 1번 볼까요? 모두 잎이 넓고 크다.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선인장 이야기하면서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잎이 넓으면 여러분들 수분, 즉 물을 뺏기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은 어떻게 그것에 적응하게 되었느냐? 선인장을 떠올려 보시면 잎이 여러분들 어때요? 뾰족한 가시로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옳지 않고요. 2번 볼까요? 모두 줄기가 매우 가늘다? 아닙니다. 줄기가 굉장히 굵죠. 3번. 마름, 검정말, 알로에 등이 있다. 자, 알로에는 맞는데 여러분들, 마름이나 검정말은 어디 사는 친구예요? 물과 연못 등지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친구들이죠. 자, 4번. 선인장은요, 잎에 잔털이 많이 있다. 자, 잎에 잔털이 많은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물상추였어요. 그래서 물상추는 여러분들, 물에 가라앉지 않고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였죠. 자, 5번. 알로에는 두꺼운 잎에 물을 저장한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문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해요. 11번. 선인장이요. 와, 진짜 많이 나온다. 선인장. 이제 막 외울 것 같죠, 여러분들? 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알로에. 자, 이세 가지 모두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사는 친구들이죠? 그렇죠. 사막에서 사는 친구들이죠. 자, 그럼 얘네들이 사막에서 왜잘살수 있는 걸까요? 자, 사막에서 잘살수 있는 건 물이 부족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척박한 사막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따라서 우리 선인장의 특징을 생각해서 쓰면 되겠죠. 자, 선인장은 여러분들 물을 저장하고 있어요. 자, 어디에 저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줄기. 굵은 줄기에 여러분들 많은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막의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키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겠죠? 물을 저장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들어가게끔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갯벌에 사는 식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갯벌에 사는 식물이 아닌 것? 자, 봤는데요. 오, 너무너무 눈에 확 띄는 선택지가 하나 보여요. 여러분도 찾으셨어요? 맞아요. 그거죠. 뭐예요? 바로 알로에죠. 맞아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알로에는 여러분들 어디서 생활하는 친구? 맞아요. 사막에서 생활하는 친구. 자, 근데 우리 진정한 만점왕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나가야겠죠? 자, 사막에서 사는 거? 그럼 사막에서 사는 거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죠? 선인장도 있었고, 바오바브 나무도 있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장해서 떠올릴 정도면, 아, 우리 친구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알로에라는 거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자,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맞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 맞아 이런 게 있었지. 퉁퉁마디, 통보리사초, 해옥나물, 갯매꽃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사는 거다? 갯벌에서 사는 친구.

친구들이다. 자,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우리 퉁퉁마디나 우리 해옹나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잎이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통통했어요. 자, 그 이유는 그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인 거죠. 자, 소금기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소금물 먹으면 어때요? 갈증 해소가 안 되죠? 식물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담고 있다? 물을 담고 있다. 그래서 통통하다. 그래서 이름이 퉁퉁 마디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갯매꽃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옆으로 자라죠?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서서 자라면 강한 바람에 맞아서 뚝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옆으로 자라는 그런 특징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줄줄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아주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은 연잎이 어떤 특징을 이용한 것일까요? 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옷감. 여러분들, 자, 이것은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이겠죠. 아, 너무 간단하게 찾을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 13번 문제 정답, 기역. 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엉열매 나왔습니다. 자, 우엉열매의 특징을 이용하며 만든 생활용품. 그럼 우엉열매가 어떤 특징 가지고 있었지? 떠올려야겠죠. 우엉열매는? 그렇죠. 갈고리 모양. 갈고리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동물의 털이나 사람의 옷 같은 데 착착 잘 달라붙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달라붙는 특징을 이용해서 만든 생활용품, 바로 찍찍이 캐치볼 또는 여러분들 신발에 있는 찍찍이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4번 문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단원평가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3단원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보겠죠? 자,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수행평가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1번이에요. 다음은 학교 주변에서 채집한 여러 식물의 잎이에요. 자,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위식물을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해서 이름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자, 기준은 무엇이냐?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자, 그러면 뾰족한 것과 뾰족하지 않은 것을 분류해 보면 되겠죠? 자, 벚나무 뾰족하군요. 강아지 풀 뾰족하군요. 자, 은행나무 여러분들, 은행나무는 이렇게 꼭 부채 모양 같죠? 아니네요. 그렇지 않다. 자, 아니고. 자, 소나무, 어우, 뾰족하군요. 자, 단풍나무도 어때요? 그렇죠. 여기 뾰족하군요. 자, 그런데 우리 토끼풀 볼까요? 토끼풀은, 어우, 둥글둥글하죠? 그치? 둥글둥글.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류 기준에 따라서 나누면, 그렇다에 벚나무, 강아지풀, 단풍나무, 소나무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다에 은행나무와 토끼풀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볼까요? 자, 위식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을 때 알맞은 분류 기준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분류 기준을 쓸수 있을까요? 자, 강아지풀과 소나무는 그렇다. 자, 그런데 벚나무와 은행나무, 단풍나무, 토끼풀은 그렇지 않네요. 자, 그럼 강아지풀과 소나무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되겠죠? 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 모양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길쭉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래서 잎이 길쭉한가? 자, 이 모양을 가지고 기준, 분류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볼게요. 자, 적합한 분류 기준의 조건을 쓰는 것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류 기준은 여러분들 자의적, 즉, 자기 멋대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안 돼요. 자, 분류 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했어요. 자, 어떤 기준을 해야 된다? 그렇죠. 누가 분류해도 여러분들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자, 민수가 분류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되고요. 영희가 분류해도 똑같은 결과 나와야 됩니다. 자, 하지만, 뭐, 예쁘다, 크다, 이런 거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런 것은 기준에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면서 정답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2번 문제 볼까요? 자, 선인장 나왔습니다. 선인장 줄기를 자른 면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자, 선인장 나왔으니까, 아하, 이거 사막에 사는 식물에 대한 문제겠구나. 우리 친구들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럼 1번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와 잎을 관찰하고,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특징을 한번 써볼까요? 자, 선인장의 줄기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선인장의 줄기는 굵고 통통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리고 잎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잎이 아니라 무슨 모양? 가시 모양이다. 자, 우리 친구들이 관찰한 내용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1번 문제의 정답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볼까요? 선인장의 줄기를 자른 면에 화장지를 대어보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선인장은 여러분들 사막에 사는 식물이에요. 자, 사막에 사는 식물은 항상 무엇을 느낄까요? 그저 갈증을 느끼겠죠? 왜? 굉장히 건조하고 피가 잘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이곳에 적응을 했다라고 했죠? 맞아요. 이렇게 통통하고 굵은 줄기에 무엇을 가득 담고 있다? 물을 가득 담고 있다. 그래서 화장지를 여러분들 자른 이 선인장의 줄기에 가져다 대면 그 안에 있던 무엇이 배어 나오겠어요? 맞아요. 물이 배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화장지를 대어 보았을 때 나타나는 변화. 화장지가 젖는다. 자, 이렇게 물이 스며든다. 자, 물이 나온다를 여러분들 알수 있게 적어주시면 우리 2번 문제의 서술형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자, 선인장이요. 사막에서 살수 있는 까닭. 어떻게 선인장이 그 척박한 사막에서 살수 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2번에서 살펴봤던 것과 연관이 있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렇죠. 줄기에 물을 많이 저장해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선인장은 사막과 같은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자, 이런 특징은 선인장 말고도 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바오바브 나무, 그리고 알로에 같은 식물이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3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은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미션은요.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 우엉 열매, 연잎, 단풍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활용품에 적용되는지 그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 가지 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검색 누리집을 활용하거나 또는 본인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또는 도서관에 가서 식물과 관련된 책 같은 것을 한번 찾아보고, 자, 이것들 이외에 식물의 특징을 활용한 생활용품, 어떤 것이 있는지 스스로 조사를 해본 다음에 찾은 내용을 다른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수강회 게시판에 꼭 올려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과학 3단원, 두 번째 중단원, 우리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국어 6단원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8단원의 뒷부분에서는요, 우리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우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어떤 천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또 이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탐사하고 있는지 이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준비한 사랑스러운 뉴런 퀴즈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은 천문학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왜 선생님이 천문학을 그렇게 좋아하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천문학은 과학 중에서도 굉장히 낭만적인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 낭만적인 이야기 하나 들려주면서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해요. 여러분들 혹시 견우와 직녀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밤하늘을 수놓는 은하수들을 보고 하늘에 이제 별들이 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수를 중심으로 양쪽에 굉장히 밝은 별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별이 하나는 견우성, 그리고 하나는 직녀성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옛날 사람들은 아, 이 견우와 직녀가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1년에 딱 하루 7월 7일이 되면요. 얘네들이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되면서 실제로도 이 두 별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까마귀와 까치들이 둘 사이를 다리를 놓아주어서 이들이 1년에 딱 하루 애틋하게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죠. 자, 그런데요. 이 예쁜 이야기에 이과가 또 차가운 물 한 스푼을 딱 끼웠습니다. 사실 이 견우와 직녀성은요, 실제로 약 16광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빛의 세기로 쉬지 않고 달려가도 16년이 지나야지만 닿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까마귀와 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주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끼얹은 김에 또 한번 끼얹자면, 사실 이 은하수는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강이 아닙니다. 그쵸? 당연히 뭐 강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직접 대답을 해보기로 해요. 실제 강이 아니라면 이 견우와 직녀를 갈라놓은 그 은하수, 실제로는 무엇으로 구성된 천체들일까? 자, 여러분들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강의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답이 맞았는지 함께 확인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요, 별 하나하나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들의 떨어진 거리라든지, 그리고 밝기, 색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러한 별들이 뭉쳐있는 커다란 집단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은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은하란 무엇이냐? 별을 비롯한 수많은 천체들이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별뿐만이 아니라 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천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 커다란 집단을 은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은하 하나당 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별이 한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주의 스케일을 좀 느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참고로 얘기를 해주면 보통 평균적으로 약 천억 개에서 사천억 개 정도 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은하는 또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관측 기술로 이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보면요, 관측 가능한 우주 범위 안에서 은하 개수가 무려 약 2조 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하 하나당 별들이 약 천억 개 있는데 그런 은하들이 약 2조 개 또 우주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을지 잘 감도 안 잡힐 만큼 굉장히 우주는 광활하다. 이런 걸 좀 느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가장 특별한 별은 누구일까요? 아무래도 우리에게는 가장 특별한 별은 태양이겠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가 들어있는 은하를 따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는요,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포함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은하의 구조나 특징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은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우리 은하를 나타낸 이제 모형인데요. 위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은하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옆으로 쭉 눕혀서 옆에서 바라본 우리 은하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우리 은하의 크기는요,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을 의미하고 지름은 약 3만 파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이 길이가 약 3만 파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땐 어때 보이나요? 동그란 뭐 원반처럼 보이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몇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이 중심부 보시면 약간 색깔이 다른 붉은빛이 감도는 길다란 부분이 보입니다. 이 길다란 부분을 우리는 막대 구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는요, 중심부에 이렇게 막대 구조가 있고요. 이것을 옆으로 눕혀보면은 이 막대 구조의 중심부 때문에 중심부가 볼록한 원반 모양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체육 시간에 원반 던지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에서 보면은 동그래 보이지만 옆으로 눕혀서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가 불룩한 원반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에 있는 막대의 끝에서부터 소용돌이 치는 모양, 이것을 나선팔이라고 할 건데요. 이 나선팔이 휘감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천억 개의 별 중에서도 우리 태양이 있는 태양계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그것이 바로 은하 중심에서 약 8,500파색 떨어진 나선팔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거를 그냥 외우기보다는 그림 속에서 뭔가 공간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름이 3만 파색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반지름은 몇 파색일까요? 네, 수학 문제입니다. 네, 절반이니까 15,000파색이 되겠죠? 그래서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심부에서부터 이 끝까지 이 반지름이 15,000파색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15,000파색의 절반 값은 어디일까요? 7,500이겠죠? 그죠? 수학이에요. 7,500파색인데, 이딱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살짝 더 바깥쪽으로 멀어진, 그러니까 은하 중심부에서 8,500파색 정도 떨어진 이곳에 우리 태양계가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미지로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8,500파색, 이거 기억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는 어떻게 보일까요? 방금 그 그림은요, 우리가 은하의 밖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지구 안에서 봤을 때 우리 은하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맑은 날, 밤에 볼수 있는 띠 모양의 은하수는요, 사실은 지구에서 보이는 우리 은하의 일부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함께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긴띠 모양의 별들이 모인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이걸 우리가 은하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느냐? 그것은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8,500파색 떨어진 곳에 우리 태양계, 그리고 지구가 있죠. 자,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봤을 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은하의 중심부를 밤하늘에 바라보게 된다면 어때 보일까요? 중심부에 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별이 많이 몰린 것처럼 보이겠죠. 그게 바로 은하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를 밤에 바라볼 때가 우리나라로 계절로 치면은 여름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보이는 은하수는 이렇게 크고 뚜렷하게 보입니다. 반면 우리가 겨울철에 밤하늘은요, 그때는 은하의 중심이 아니라 은하의 바깥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근데 바깥 부분에는 중심부에 비해서 별들의 개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철 밤에는 은하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보이는 은하수의 차이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요. 지구에서 우리 은하를 바라볼 때 여름철에는 특히 은하 중심부 방향, 즉 별들이 모여있는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선팔 쪽을 바라보는 겨울철보다 은하수가 더 뚜렷하고 폭이 넓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은하수의 중심부가 머리 위로 높이 떠오르기 때문에 북반구보다 더 선명한 은하수를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하수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정리를 해 두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은하를 이루고 있는 천체 별밖에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별 외에도 어떤 천체들을 또 분류해서 부르고 있는지 함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간 물질입니다. 다 한자어거든요. 별 성자에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모든 물질들을 통틀어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별 사이에 퍼져 있는 가스라든지 티끌이라든지 작은 암석 덩어리, 먼지, 얼음 알갱이 이런 것들의 총집합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러한 성간물질들이 특히 좀 모여있는 경우에는요, 구름처럼 뿌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래서 구름 운자를 써서 우리는 그 전체를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운을 또다시 보이는 원리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반사성운, 암흑성운, 방출성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이름들이 붙였는지 이렇게 보이는 원리에 따라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반사성운은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는 성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이 첨가물질 자체가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별빛을 반사해서 보이기 때문에 반사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리고 색깔은 주로 파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원리까지 우리 중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지구에서 하늘이 파래 보이는 이유와 같아요. 이게 빛의 산란 때문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장의 빛 중에서도 특히 파란색의 짧은 파장의 빛을 이 먼지들이 많이 반사해서 우리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파랗게 주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흑성우는 어때 보이나요? 딱 봐도 어두워 보이죠? 그림자가 적기 때문이거든요. 왜냐면 첨가물질이 뒤쪽에서 오는 별빛을 가로막아서 어둡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여러분들이 딱서 있고 그 뒤에서 후레쉬를 비춘다면 여러분들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뒤에서 오는 빛을 여러분들의 몸통이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까맣게 보이겠죠. 그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출성우는요, 첨가물질이 주변의 별빛에 의해서 가열이 되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성운이기 때문에 방출성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운들이 별빛에 너무 가까워서 계속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가열이 되다 보면은 열을 흡수하고 흡수하다가 충분히 뜨거워지는 순간 이제 이 열을 다시 또 에너지를 방출을 하면서 빛을 내뿜게 됩니다. 그때 나오는 색깔이 주로 붉은색이기 때문에 방출성우는 붉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이 또한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로 가장 많은 물질, 이 가스는요, 주로 수소가스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라고 하는 기체가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을 할때 주로 이렇게 붉은색 파장의 빛을 내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의 방출성우는 붉은색으로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성단입니다. 별 성자에 물이 단자거든요. 별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성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둘다 별이 그냥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왜 분류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구상성단과 상계성단은 그 규모, 별의 개수에도 차이가 있고요. 색깔이나 나이에도 차이가 있고 분포하는 데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이두 성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구상성단은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이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는 성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자가 원구자고요. 상자가 모양 상자예요. 공 모양으로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그냥 구상성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럼 상계성단은 어떨까요? 일단 규모 자체도 구상성단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그래서 개수로 따지면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의 별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공처럼 빽빽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교적 듬성듬성하게 모여 있는 별의 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예쁜 공 모양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산계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 비교해 볼게요. 구상성단은요, 대부분 붉은색의 늙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 상계성단은 상대적으로 파란색의 젊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는 부분, 은하의 부분에는 이러한 상계성단이 몰려 있게 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난 곳에는 구상성단이 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그리고 은하 원반을 둘러싼 그 공간에 구상성단이 위치한다면, 상계성단은 가장 첨가물질이 활발하게 모여 있는 이 나선팔에서 여기서 새로운 별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계성단도 주로 나선팔에 분포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본 원반 모습이죠. 이 은하의 중심이 이렇게 있다면 이 은하의 중심이라든지 이렇게 은하에 둘러싼 원 공간 여기에는 구상성단이 주로 퍼져 있고 그리고 이 나선팔 요 부분에 상계성단이 주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요. 우리 은하는 수천억 개의 별과 다양한 형태의 성운, 성단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구상성단은 주로 은하의 중심부 또는 은하 원반을 둘러싼 구형의 공간에 분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운, 그리고 상계성단은 주로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분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우주의 팽창에 대한 내용 공부해 볼게요. 우리 은하가 있다면 우리 은하의 바깥에도 또 다른 은하가 있겠죠? 그러한 은하를 외부 은하라고 합니다.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다른 은하로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외부 은하가 존재하고 참고로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서 약 2조 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은하들을 관측을 했더니 모든 은하들이 모두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은하들이 서로서로 다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는 특별한 중심이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과거로부터 계속 팽창해서 현재의 우주가 되었고요. 현재의 우주보다 과거의 우주는 그 크기가 더 작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팽창은 우주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할까 이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이 우주의 탄생 기원이 바로 빅뱅 이론이었는데요. 초고온, 초고밀도의 한 점으로부터 팽창해서 지금까지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 팽창 항상 연관지어서 나오는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주 팽창에 관련된 풍선 모형 실험입니다. 계속해서 이 실험 등장할 거거든요. 요거 해석하는 거 한번 연습해 볼게요. 풍선 표면에 붙임 딱지들을 딱딱딱 붙이고요. 풍선을 불면 풍선 표면이 늘어나면서 이 붙임 딱지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이 서로 멀어지겠죠? 이것처럼 이 풍선 표면이 팽창하는 우주라고 비유를 해서 본다면 이 붙임 딱지들은 은하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은하들의 사이가 서로서로 멀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간단한 실험이죠? 여기에 조금 더 디테일을 더해보자면 이 붙임 딱지 자체의 크기가 커지진 않아요. 그쵸? 풍선이 커지더라도 거리는 멀어지지 이 붙임 딱지 크기 자체가 커지지 않는 것은 우리 은하도 은하 자체의 크기가 커진다기보다는 이들은 중력으로 묶여있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원래 처음에 거리가 더먼 상태였다면 팽창을 했을 때더 빨리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거리의 변화량이 더 크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러한 우주를 우리는 어떻게 탐사하고 있는지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활발하게 이렇게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957년에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서 우주 개발에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소련이 이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 것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영어나 국어 지문에 이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해서 이런 사건들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 인류가 지구 외 다른 천체에도 착륙을 해서 살 수가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처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요. 우주망원경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망원경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 밖에 나가서 우주공간에서 관측을 하는 것을 우주망원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좋은 점이 뭘까요? 대기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고화질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 때문에 우리 우주가 뭐 팽창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는 사실, 이런 다양한 발견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망원경입니다. 1997년에는 탐사 로봇 소저너가 최초로 화성에 착륙을 해서 지금까지도 다양한 탐사선들이 지금 화성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1998년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고 2015년에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을 최근접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목성에 돌고 있는 위성, 목성들의 위성을 탐사하는 그 탐사선의 발사가 되어서요. 지금도 사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도착하는 데만 한 8년이 걸려서 2031년부터 탐사 활동을 개시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주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쏘아 올리고 또달 탐사선을 보내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로켓과 탐사선 그리고 인공위성을 모두 자력의 힘으로 쏘아 올린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우주 탐사 왜 하는 걸까요? 종종 이런 질문 하거든요. 그냥 지구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계속 우리는 우주를 이렇게 궁금해하고 탐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요. 우주 탐사의 의의와 인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태양계와 우주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에서도 이 우주 탐사의
적용된 이론이라든지 기술을 적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 탐사 과정에서 발달한 첨단 과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선에 사용된 태양전지 기술이 있어요. 우리가 이 우주선은 우주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뭐 석유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 자유롭게 쓰기가 어렵잖아요. 따라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 태양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개발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 전지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위성 안테나에 사용된 형상 기억합금, 이것들이 우리의 몸속 인공관절로도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형상을 기억하는 합금이라는 뜻입니다. 특정한 온도가 되면 특정한 모양이 되게끔 만든 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우주로 쏘아 올릴 때 부피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우주공간으로 나가서 태양빛을 받으면 특정한 온도가 되면서 펴지게끔 하는 그런 원리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체온에서 특정한 모양을 해서 특정한 기능을 할수 있게끔 개발이 또 되고 있습니다. 또 우주 탐사를 통해 얻은 과학 지식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돼서 삶의 질이 높아진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정수기. 우리 우주 공간에서는 물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을 또 새롭게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있는 물을 계속 잘 사용을 해야 돼서 심지어는 인간이 배설한 이 오줌을 또 정화해서 물을 다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수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도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리고 화성 같은 이런 외부 천체에서 암석을 채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진공청소기로 지금 또 개발이 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선에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개발된 메모리폼은 우리의 침대나 베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파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자, 또한 우주 탐사는 미래에는 환경오염, 자원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 탐사로 환경의 범위를 지구계를 넘어서 우주 환경까지 포함하는 인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인류가 살수 있는 공간을 찾는 우주 탐사도 끊임없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우주에 대한 내용, 그리고 탐사에 대한 내용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기초탐구 문제 풀면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은하는요, 옆에서 보면 납작한, 그리고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막대 구조는 있지만요, 그 나선팔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대 구조 끝에 휘감는 나선팔이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질은 약 3만 파세기였고요. 우리 은하는 약 2천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집단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OXOO입니다. 2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우리 은하의 태양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의 위치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몇 파색 떨어졌다고요? 맞아요. 약 8,500 파색 떨어져 있고요. 위치는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선팔에 위치한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천체의 모습이다. 천체의 종류를 각각 쓰시오라고 해서 아름다운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생김새만 보고도 어떤 천체인지 바로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성분물질이 모여 있는데 뒤에서 오는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임으로 암흑 성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2번은요, 별들이 모여 있죠. 그래서 성단은 성단인데 모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엉성하게, 비교적 엉성하게 모여 있고 파란 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계성단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도 둘다 밝게 빛나는 성운인데요. 성운은 성운인데 얘는 좀 붉은색 계열의 빛을 띠고 있으므로 아, 얘는 방출 성운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반대로 4번은 좀 파란색 계열을 띠고 있으므로 아 얘는 반사 성운이구나 이렇게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번도 2번과 마찬가지로 별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성단은 성단인데요. 이번에는 동그란 구 모양, 빽빽한 구 모양을 하고 있고 붉은색 별들이 많이 보이므로 아 이번에는 구상 성단이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성단에 대한 설명인데요. 구상성단에 해당하면 구, 산계성단에 해당하면 산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1번, 파란색 별을 많이 포함하고 있대요. 파란색 젊은 별이 많이 들어있는 것, 이것은 산개성단의 특징이었고요. 산개성단은 주로 수십에서 수만 개 정도의 개수의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 붉은색 별, 좀 나이가 든 별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구상성단의 특징이고요. 구상성단은 약 수만에서 수십만 개, 그러니까 산개성단보다는 조금 더큰 스케일의 규모의 별이 모여있습니다. 따라서 구상성단의 특징이고요. 별이 공모 모양으로 빽빽하게 모여 있으면 구상성단, 별이 비교적 듬성듬성하게 흩어져서 모여 있으면은 산개성단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할까요? 우리 은하가 너무 특별해서 얘를 중심으로 팽창하는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우주는 모든 은하가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중심 없이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팽창하는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한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3번,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우주 공간이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은 우주 팽창을 알아보는 풍선 모형 실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실험이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풍선 표면에 붙임딱지를 붙이고 풍선을 불면 풍선 표면이 쭉 늘어나면서 붙여놨었던 이 붙임딱지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실험 과정에서 기역과 니은은 실제 우주에 무엇의 비유를 할수 있을까요? 자, 이 팽창하는 풍선 표면은 팽창하는 우주 공간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 붙임딱지들은요, 이 중력으로 묶여있는 별들의 무리인 은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시간을 과거로 돌리게 된다면 우주의 크기는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팽창하고 있다면 과거로 돌렸을 때는 더 작아지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우주가 계속 팽창하여 현재 모습이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우주 탐사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이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2번, 우주 탐사로 인류는 우주에 대한 이해 폭이 더 넓어지게 되었고요. 우주 탐사를 통해 얻어진 과학 지식은 산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 학문,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로 자원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런 퀴즈 맞추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는 스스로 대답을 할수 있을까요? 견우화직열을 갈라놓은 은하수, 실제로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정답은요. 은하수는 지구에서 보는 우리 은하의 일부이기 때문에 성관물질, 성운, 성단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천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아주 100점짜리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우주에 대한 공부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우주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07강. 자, 그리고 화요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이제 수동태에 대해서 이제 기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적용하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수동태를 활용해서 자, 문장을 읽고 구문 분석하는 연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은 뭐냐면 수동의 개념이 있지만 B 플러스 PP로 써 있지 않으면 수동

태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선생님, 이 동사는 해석해 보면 수동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BPP로 안 썼어요? 원래 자동사 중에는 그런 애들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혼돈이 여러분들께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공부하신 문장들 다시 한번 따라 읽고 정리 공부하시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문들을 뭔가를 갖다가 이제 쓰고 싶은 예문을 꺼내려고 할때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다 자체 검열을 통해서 제거됐습니다. 왜? 그 문장들이 수동태였던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어우 수동태 문장도 능동태 문장도 마음대로 꺼내놓고 써도 될것 같아서 새로운 또 오늘은 또 혈이 뚫린 그런 날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자, 보십시다. Connect는 뭐뭐뭐를 연결하다의 타동사가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홈즈가 어떻게 되죠?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제 배우신 바에 의하자면 목적어의 유무로 능동태, 수동태 판단한다 그랬죠? 여긴 지금 BPP가 수동태니까 뒤에 목적어 없겠네요, 당연히.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 부사구가 온 거예요. 자, back은 명사로 쓰였고 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동식 주택이 뒤쪽에 연결된다고요. 어디에 뒤쪽이에요? Family car의 뒤쪽이니까 이거는 MA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told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는 어때요? and가 나오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생략될 수 있다 그랬죠? Mobile homes are까지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동태 동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PP밖에 없지만. 여기까지가 중복 생략됐으니까. 자, tow는 견인하다의 뜻입니다. 요거는 중학생들이 아셔야 될 그런 단어죠. 여러분들 tow truck이라고 얘기하면요. 자, 견인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렇게 견인이 되고 끌려가는 것인데, 수동이죠? 또 뒤에는 MD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to 다음에 명사가 안 나오고, where로 시작하는 절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수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where 앞에는 the place라고 하는 선행사가 생략되었고, 이 to는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어떻죠? 당신이 가기를 원하는 장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이거죠. 오늘, 자, 여러분들, 관계사를 연습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자,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까지 정리했던 관계 부사의 선행사 생략의 예시를 다시 한번 이곳에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온 전체 내용이 정리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까? 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디죠? 요 부분. The place가 생략됐다. 요 부분. 앞쪽에 주어와 are까지가 생략됐다까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주의해야 될 부분들, 자, 머릿속에 염두하시면서 반복해 보겠습니다. Mobile homes are connected to the back of your family cars. And towed to. The place가 생략됐고요. Where you want to go.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and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잘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꽤 많은 아이템들을 배웠기 때문에 뭐 어떤 문장이든지 웬만한 거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처리되는 문장들,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것들이 점점 커져가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1번 마무리하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좀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콤마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앞에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저 절은 무슨 절이에요? I, when 절은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용된 자리가 여기는 부사절이에요. 언제? 요때 이 사람이 샀어요. 그들에게 뭐를요? 이것도 목적어잖아요. 박스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지금 수동태, 만약에 여러분들 뒤쪽에 이렇게 목적으로 보여드리고

박스를 사줬는데 그 박스가 무엇의 박스예요? 초콜릿으로 구성된 박스다라고 해서 요렇게 지금 형용사구로 했는데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a box of가 와 같은 그런 표현은 요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어요. 현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점점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박스의 초콜릿. 이렇게 단위를 나타낼 때는 a 단위 명사 of 전체를 하나의 형용사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든 저렇게 보시든 상관이 없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언제 부분만 여러분들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 Uncle Guy라고 하는 분이 도착했어요. 어디로부터? Dublin. Dublin은 아마 아일랜드라고 하는 곳의 수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곳으로부터 도착했을 때, 자, 삼촌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한 박스의 초콜릿을 자, 샀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네요. 자, 사주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 문장 좀 외워봅시다. 언제죠? 자, when Uncle Guy arrived from Dublin. 삼촌이 뭐 하셨어요? 그, 사줬어요. 자, 그래서 he bought. 누구한테요? 자, 두 개의 목적어가 있었잖아요. He bought them a box of chocolates. 이렇게 여러분들, 자,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2번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3번으로,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을, 뭐, 이렇게 능동태 동사로 했어요. 자, 그들이 뭐뭐뭐를 발견했습니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빈칸이 나왔다. 능동태로 쓸 거야? 수동태로 쓸 거야? 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요. 여기 여러분들 능동태에다 답 쓰시면 돼요. 자, 그들이 무엇을? 자, object라고 하는 단어는 물체, 물건의 뜻이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나중에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또 알려드릴게요. 이상한 물건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that 이하에 주어가 없어요? 그럼 저 that은 뭐죠? 이제 짧게.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생략 가능한가요? 아니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못해요. 자, 그러면 이 물체 설명해 주세요. 자, 물체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자, 바로 뒤쪽에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 수동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능동과 수동태의 선택에 시험 문제가 만약에 출제되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시면서 이 문장을 보세요. 랩은 뭐뭐뭐를 포장하다, 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방에서도 뭐 랩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뒤쪽엔 부사구만 와 있을 거예요. 수식어구만 올수 있으니까.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다. 지금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신문에 이렇게 쌓여 있는 이상한 물체. 그리고 and 다음에 또 buried가 나왔어요. 자, 이 buried는 어때요, 여러분들? 요 was가 앞에 생략돼 있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러니까 얘도 PP만 있지만 동사로 보셔야겠죠. 됐죠? 예. 물론 이 전체가 다 형용사절이기는 합니다만. 자, 요 앞에는 지금 that was가 중복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bury는 뭐죠, 여러분들? 발음도 조심하시고요. 자, 파묻다, 묻다의 뜻이죠. 우리 강의에서도 한두번 정도 나왔었던 단어인 것 같아요. 뭐뭐뭐를 묻다의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되면 이하의 목적어가 없겠죠. 자, 정원에 묻혀 있었어요. 신문에 쌓여 있었어요. 신문지에 쌓여 있었던 그런 이상한 물체를 그들이 발견했습니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성분 정리 이렇게 다시 가능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주의하셔야겠죠? 뭐가 중간에 생략됐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그 부분 주의하시면서, 자, 이 문장도 복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discovered a strange object. 자, 그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상한 물건 설명 좀 해주세요. 형용사절이랍니다. That was wrapped in a newspaper. 자, 그리고 또 and. 다음에 또 that was가 생략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포장되어 있었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buried in a garden.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됐나요? 자,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문장을 지금 별 무리 없이 받아들이시고, 아, 지금 이해하실 수 있다. 이제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이렇습니다.

있습니다. 뮤직, 자, 이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단어가 되게 많지만 BPP예요. 앞에 조동사 하나 붙어 있는. 물론 요 부사는 따로 뺄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묶어놨는데요. 하나의 동사로 치시면 되겠죠. 자, store는 명사로는 점포지만 동사로도 많이 쓰죠. 저장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음악 저장될 수 있지요. 디지털적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뒤쪽에 이 as는 지금 주어 동사를 자, 이렇게 달고 왔으니까 접속사네요? 그럼 이거 무슨 절이에요? 아니, 바로 앞에 명사가 없으니 형용사절도 아니고, 얘가 지금 수동태 동사니까 뒤에는 수식어밖에 못 오죠. 삼형식의 수동태는 일형식이니까. 따라서 이거는 몰라도 부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as 때문에 해석이 잘안 되실걸요? 자, 그래서 as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은 먼저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요 as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as는 접속사계의 만능입니다. 만능 접속사예요. 그 뜻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 2, 3, 4, 5번의 뜻 정도는 중학생이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오늘은요, 여러분들, 2번의 뜻으로 사용이 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뭐 할 때도 아주 많고요. 자,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while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as가 샌드위치로 쓰이면 만큼의 뜻도 있고요. 혹은 비례 관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참고로 4번의 뜻으로 쓰일 때는 전치사로도 쓰고 접속사로도 쓸수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하시면 200점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문 하나만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뜻이 많으니까 다섯 가지 중에 하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건 비례관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어떻게 되죠? 요 grow는 become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호를 취하고 있으니까.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상기 한번 해보시죠. 이형식 동사 때 배웠으니까. 더 추워지게 된다. 차가워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as는 여러분들 뭘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지금 뭐 길이만 길었지 긴 주어잖아요. MP3나 혹은 wave files. 이런 것들이 어떻죠? 아이고, 자, 여기도 수동태 동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파일들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뒤쪽에는 back이 나와 있으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바뀌는 거예요. 뭘로? 사운드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런데 뒤에는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이거 지금 주어에 타동사가 나왔는데 목적어가 없잖아요. 이거는 관계 대명사의 목적격 생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운드로 제자리로 다시 바뀌기 때문에 디지털적으로, 자, 저장될 수 있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납득되셨나요? 자, 그러시면 이 문장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music can also be stored digitally. 요게 되게 길었죠? 자, 이유가 바로 뭐예요? As MP3 or wave files are changed back into the sound we can hear. 요렇게 구성이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요 as 이하의 문장, 그 as 이하의 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주의를 기울이시면 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었고, BPP 이하에는 아, 죄다 목적어가 이렇게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Some sports 주어 요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100% 형용사입니다. Such as는 여러 번 했어요. 예시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골프나 테니스와 같은 일부의 운동들이 어떻게 됩니까? 비싸요. 동사, 보어. 등이 접속사네요. 그래서 participation이 어때요? 제한됩니다. 다시 수동태가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부사구가 온 거죠. wealthy는 돈을 많은.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제한된다. 단어 하나만 설명드리면 largely는 크게 의미도 있습니다만 주로, 대개라고 하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자, 성분 정리 이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러시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sports로 시작했어요. 자,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뭐가 나왔나요? 자, such as tennis, golf and tennis라 그랬죠. 자, are expensive. 그래서 so 어땠어요? 요 주어 부분 뭐였죠? 참여였잖아요, 참여. participation. 이게 어떻게 됐대요? 예.

0: 바로 is largely limit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 바로 to wealthy peopl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충분히, 자, 요 문장도, 자, 수동태가 포함된, 자, 요 문장도 정리가 좀잘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문장들 다시 듣고 한번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1: Mobile homes are connected to the back of your family car and towed to where you want to go. When Uncle Guy arrived from Dublin, he brought them a box of chocolates. They discovered a strange object that was wrapped in a newspaper and buried in a garden. Music can also be stored digitally as MP3 or WAV files are changed back into sound we can hear.

0: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저께 배우신 수동태와 관련된 여러 예문들, 긴 문장들 놓고 여러분들과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쓰기를 통해서. 잘하시면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산불이 커질 수 있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재산권, 지역권, 전세권 이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뭐 재산권은 한 문제가 100% 출제가 될 테니 자, 재산권만 가지고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익이라고 했는데 용익이란 뜻이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상권 그랬으니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자, 법조문에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 목적인데 지상권의 뜻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을하고 갑하고 30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성립.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을 할때 말이죠. 존속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한 존속 기간이라 함은 지금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 토지 사용을 언제까지 빌려 내가 쓸 거냐? 그 기간을 처음부터 이제 정할 거예요. 약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에서 내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산다. 그럴 때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짜리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정이 있다면 1년짜리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약정을 할 건데 자, 약정할 때요. 최장 전속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표상만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윗공간, 아랫공간도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아래를 우리 전철 같은 거 사용할 때요. 자, 땅 아래를 영원히 사용하라는 그런 지상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익물권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영구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우리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에서 영구 무한에 가능한 것은 지상권, 지역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상권 지지형, 올리브형 지지형. 지지형 이렇습니다. 지지형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살면 2년 동안 살수 있잖아요. 그 보장기간. 이 뜻이 지상권에도 이런 보장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인 토지에 물건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을하고 갑하고 지상권을 하고 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토지 소유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지금 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을 을이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건물에 효용가치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라. 이걸 최단 존속기한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임대차 했다. 주택임대차를 하면 2년 보장하듯이 지상권에도 보장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뭔가를 소유하는데요. 견고한 건물이거나 수목 소유라면 30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지 않대요. 그러면 15년이거든요. 그럼 왜 30년일까요?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사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100세 시대여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그 환갑잔치를 했던 게 6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6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반토막에서 30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수목,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한다? 적용사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타인,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목을 팔려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 30년 이랬습니다. 수목 30년. 그래서 경과한 건물이 30년이기 때문에 경과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15년으로 가는 거고요. 타인 토지 외에 내가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더라?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 이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인 토지 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요?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계약을 우리가 지상권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쓰는 기한을 이제 약정, 정할 수 있는데 상한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지지형이라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 보장기한이 있다. 경과한 건물 수목 소유 30년, 경과하지 않는 것 15년, 자 공작물 소유는 5년, 이 숫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자 보장기한인데 자 여기서 말한 보장기한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지상권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를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물이 있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물, 그러니까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의 지상권이라면 이 보장기한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벙덤벙 하다 보니 계약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를 했는데, 자, 2년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이 공인중개사가 자, 계약기한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 없이 몇 년 보장

이다 2년 이렇게 하듯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존속 기한을 약정을 안 했더라.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요?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을 했다면 그 기한으로 가시는 거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단 존속 기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공작물 소유 목적 그랬는데 공작물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물하고요, 경과하지 않는 건물하고는 구별이 잘안 돼요. 그 지금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버스 정류소 옆에 임시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토큰도 팔고 신문도 팔고 이것들. 그거 경과하지 않은 건물인지 아니면 공작물인지 구별이 잘안 돼요.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물인데 자.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경과하지 않은 건물로 보고 15년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상권 계약을 했다면 을은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자? 그럼 얘한테는 여기서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말은 이제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지금 계약을 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를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상물이 현존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나무 집에 전세를 사는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지. 버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 소유자가 뒤에 설정자가 붙어 있으면 다 소유자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지금 구조가 갑 토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건물을 소유한다.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니 얘가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건물은 을 건데. 이걸 떼가지고 갈수 없으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러면 당신 땅 위에 있는 지상물, 이거 매수청구권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권이 총세번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한 번, 전세권에서 한 번, 임대차에서 한 번, 이게 총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매수 청구권 자체가 강행 규정이라니까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일단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지상물이 현존하니, 자, 1번이 여기입니다.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자,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상권 설정자가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봐볼까요? 이게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나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니, 이 목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데, 이걸 철거하면 아까울 것 같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면 잘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청구권인데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말이죠. 쭉 가보니까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해요. 그래서 지상권 소멸됐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상사가 누군가에게 권리 행사라고 하는 걸 하려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년분의 진로를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된 상태다. 그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고요. 자, 지료증감청구권 그렇습니다. 지료란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지료라고 하는데, 증감청구권이 왜 발생이 되냐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연수가 길잖아요. 최단 존속기한 보장기한이 있기 때문에 막 30년,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뭐 5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짜리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지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세랑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료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무상이래요. 지료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라면 지료 증감 청구라는 것도 없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상권자가 이 숫자 몇 년분?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했다니까요.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시는 거예요.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신다. 그리고 2년분을 따질 때 사람은 합산이 안 되고요. 이 말은 자, 갑 토지가 있고요. 갑하고 을하고 자,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자, 90년 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91년 6월 1일까지 지료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이 토지 매매가 돼요. 그런데 얘가 91년 6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역시 지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을은 지료를 총 3년분을 안낸 거예요. 90년, 91년, 92년까지. 그런데 자, 얘 봐보세요. 자, 사람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갑하고 병을 합치면 3년이잖아요. 그런데 병만 놓고 보면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 병원 자,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한 사람에게 2년분이 다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합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이랬습니다.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매수청구권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자,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분의 지료를 연체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도 안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인데, 담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안전장치 이렇습니다.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부릅니다. 안전장치 다른 말로 담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원리냐? 그랬더니 일단 담보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자, 인적 담보가 있고요. 그래서, 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안전장치 뭐 있어? 그랬더니,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친구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들어왔다 이거야. 보증인. 그러면, 자, 인적담보란 사람이 안전장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적담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갑니다. 자,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가지고 오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갑이 을에게,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가는 이유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쓰려고 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 불안한데 무슨 안전장치 없니?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전장치, 이거. 그래서, 자, 얘가 불안해하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안전장치로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원에서 쓰는 말 중에 뭐, 담보가 돼야 하지. 야, 너 여기다 투자 좀 할래? 이럴 때, 에이, 담보가 돼야 되지. 그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라는 말은 이제 안전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건을, 이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면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왜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경매 넘겨서, 자, 경매가 된다는 말은 지금 이 건물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바뀐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생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담보라는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자 안전장치로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건이 안전장치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인적 담보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담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민법 전에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형, 민법 전에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전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볼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넣었대요.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질권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전당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계반지, 목걸이 이런 동산들을 안전장치로 맡겼대요. 그러면 그 시계반지, 목걸이 즉 동산의 질권이 설정된다,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전당포 주인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이제 경매로 넘긴다든지 뭐 이렇게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뭘까요? 자, 유치권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유치권의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비전형 담보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비전형 담보. 비전형 담보. 그러니까 전형 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는 소리고, 비전형 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담보를 우리가 비전형 담보라고 합니다. 비전형 담보. 자, 그래서 이 비전형 담보는 특별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질권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이렇게 출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담보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장치다, 이거?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안전장치고요. 그럼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 있는데요. 성질. 자,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이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때 부부는 한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부 부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얘가 1억을 빌려줬고요. 이렇게 빌려준 상태고 1억짜리 채권이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저당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채권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온 거지. 말을 바꿔보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변제를 했대요. 갑이을에게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이 주다. 채권이 주다. 그래서 자, 채권이 있으면 담보권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채권이 소멸되면 그 담보권도 같이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아,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자, 수반성 그랬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수반성. 자,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분리,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항상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걸할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할 때, 매매? 그러면 이 건물이 주된 건물이고요. 이게 주고, 이 창고가 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하고라고 창고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건물이 넘어가면 창고가 따라온 구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 주된 게 넘어가면 종된 건 따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저당권 이전.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을이병에게 채권 양도를 해요. 이렇게 채권을, 그러면 주된 게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이런 형태로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실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채권 양도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에 따라서 이렇게 이전된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거래라고 하는 걸 할 때는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떼가지고, 저당권만, 이거죠. 저당권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 이전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담보문건에도 공통 성질에서 불가분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자, 1억의 소비 대차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전장치로 자, 저당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데 자, 얘가 1억을 빌려갔습니다. 그런데 1억을 전부 다 갚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자, 일부 5천만 원만 갚았다는 거예요, 변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5천만 원을 변제를 하게 되면 이 집에 절반은 저당권이 없어지냐? 그거예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꿔볼까요? 유치권에서 아까 좀 전에 유치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도움받을 때까지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트를 샀고요. 자, 이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근데 수선비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이제 자, 수선했습니다. 근데 어머나 내가 보니까 만 원밖에 없네. 그러니까는 봐 보세요. 만 원을 먼저 주고 자, 그 양복 반 절반만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은 2만 원 전부 다 가지고 올 때까지 그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담보물권은 다 불가분성이다. 이게 자, 시험은 저당권하고 유치권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건 유치권이든 간에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전부에 미친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물상 대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그러면 물상 대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1억의 소비 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소리거든요. 저당권을. 그런데 이 건물이 말이죠. 자,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 그래서 화재가 발생돼서 이게 타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건물이 지금 화재로 지금 멸실이 됐는데 이걸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건 자체가 없으니 이 물건에서 저당권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갑이 화재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 보험을. 그래서 A 보험회사에 화재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화재 보험을 들어놨으니 자, 보험회사는 갑에게 화재 보험금을 줄 거 아닙니까? 화재 보험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서 변형물 이 말. 자,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저당권이 이게 없어지니 자, 얘는 얘 대신에 물상 대위 이 건물 대신에 화재 보험금으로 가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물상 대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상 대위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에서 이 권리가 없어지니 물상 대위를 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고요. 이렇게 소비 대차.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대위가 중요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 그러면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갑하고 병하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은 이 매매 대금을 손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화재 보험금으로 바뀌었으니 이 돈을 대위, 물상 대위 대신 가져갈 거야. 이게 지금 자, 물상 대위인데 매매로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경우라면요. 여기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상대라는 말은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이게 없어지니 다른 쪽 가서 그걸 대신 가져갈게요. 이게 물상대유리니까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매매대금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물상대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화재보험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대위를 한다는 말은 지금 원래는 갑이 가져가야 될 돈을 얘가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기 전에 자, 보험회사가 얘한테 인도 혹은 지급, 인도 지급 전에 압류라는 걸 해놔야 압류를 그래서 압류를 해놔야 대신 가져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상대위 뜻 자체가 대신 가져간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넘어가 버리면 대신 가져간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가 필요하고요.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된다. 자, 이게 지금 담보물건의 네 가지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동성이 있다.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 수반성. 주된 권리가 채권이란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부에 미친다는 거고 변형물에도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네 가지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하나입니다. 자, 오늘부터 3일 동안 저와 함께 네, 고졸 검정고시 시험 대비 강좌 함께 하실 텐데요. 네, 이 강좌를 들으시고 네, 합격하실 수 있도록 네, 제가 최대한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요, 다항식과 방정식을 같이 정리해 볼 텐데,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같이 전체 목차 보시면서 고졸 검정고시 수학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목차를 보시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와 2학기 나와 있는 전체 단원들이 나와 있는 걸 보실 겁니다.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 시험 범위는요, 고등학교 1학년, 1년 과정만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시험 문항은 네, 20문항, 20개의 문항이고, 모든 문항의 배점이 똑같기 때문에 자신 있는 단원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으로 네,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단원인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이 기본이 되어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점점 이제 나머지 다른 개념들을 붙여가면서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수학이라는 과목은 기본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기가 없다면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기본기를 좀 세워주시는 게 좋은데, 고졸 검정고시를 위해서는 중학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에서 연계되는 연계 과정들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죠.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예를 들어 다항식이다라고 한다면 이 다항식 고등학교 1학년의 다항식을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네, 우리 교재에도 중학교 내용 연계과정 정리라고 해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만 꼼꼼하게 공부하신다면 네, 충분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비율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다항식이라는 단원에서는 네 문항에서 세 문항 이렇게 세 개에서 네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는 여섯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꽤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전체 중에서 이두개 단원에서 절반인 열 문항이 출제가 돼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고 한 문항 정도가 뒷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나머지 단원들의 기본이 되기도 하며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들이니까요. 이두 단원은 정확하게 익혀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는 네 개의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어서 집합과 명제부터는 2학기 과정입니다. 네, 2학기 과정에서는 네, 두 문항, 그리고 함수에서도 두 문항, 경우의 수에서도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여기 1학기 과정에서 한 문항을 빼고 2학기 과정에서 한 문항 정도가 더 추가로 출제가 된 적도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골고루 출제가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네, 보이실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항식으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다항식에서는 네 문항이 어떤 문제들이 번갈아 출제가 되는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항식의 계산에서는 주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할수 있는지 이 문항이 대부분 1번 문항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 말고도요, 우리 나눗셈도 그리고 곱셈도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들도 당연히 출제가 되지만 반드시 이 부분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항등식에서는 항등식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보기에서 네개 중에서 다음 중 항등식인 것은 이렇게 골라내는 것. 그리고 항등식의 어떤 문제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정계수다라고 해서요, 네,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은요, 네, 번갈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직접 나눗셈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조립제법이라는 나눗셈 방법, 그리고 나머지 정리. 이렇게 세 개의 주제에서 번갈아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인수분해에서는요,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 인수분해라는 주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네, 높은 단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출제되는 문제들은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만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저와 함께 항등식이라는 단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같이 다뤄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하며 모든 교재의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지, 시중 교재에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맞출 수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기출문제 제가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요, 다음 등식이 나와 있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두 상수 A, B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뭐 차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문제를 딱 읽으시면서 항등식이 뭐지? 라는 걸 아셔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항등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모르는 이 계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등식을 알려면 항등식이란 등식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등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식이다. 그럼 등식을 처음 배우는 건 언제냐? 중학교 1학년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빠짐없이 다 교재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고졸 검정고시 교재만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등식은 이렇다라고 해서요.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등호가 있고요. 등호의 왼쪽에 있는 걸 좌변,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우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등식으로 이루어진 것들의 종류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항등식을 같이 공부해 보실 텐데, 항등식은요, 그 이름에서 오는 느낌이 있으시죠? 바로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말해요. 항상 같은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미지수의 관계없이. 무슨 얘기일까요? 미지수의 관계가 없다는 말은 미지수 x가 어떤 값을 갖던 아무 상관없이라는 말이죠.
미지수에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되는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쉽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예를 들어 나와 있는 식을 보니까 좌변에 x 더하기 x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런데 x 더하기 x라는 이 식은요, 더해 주시면 2x가 돼요. 자, 나는 이거를 아직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은요, 요 내용은 우리 문자화식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요, 간단하게 동요항의 계산들을 배워서 학습하시는 것인데요. 이것 역시도 우리 교재의 앞부분, 다항식의 덧셈 단원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공부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더해서 2x가 되는데, 그러면 좌변을 계산했더니 2x고요. 우변은 그냥 2x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은 식인데 그냥 겉보기에만 조금 달라 보이게 적어 놓은 것뿐. 항등식은 원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원래 같은 애가 변형이 돼서 적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내용을 그림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좌변과 우변이 언제나 똑같다. 이렇게 이미지로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오래오래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항등식이 무엇인지를 이 예제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등식이 있어요. 그러면 등호의 왼쪽을 우리가 좌변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했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어떻게 풀라는 문제냐면요. 지금 네, 이 등식에서 우변은 언제나 5죠. 그래서 5라고 쭉 적혀 있는 것이고요. 좌변을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적어보고, 2를 대입해보고, 3을 대입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X자리에 1을 대입해주시면 되는데, 이 대입이라는 개념도요, 대신하여 넣는다. 라는 뜻인데, 마찬가지로 중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을 넘어오는 굉장히 중요한 연계 개념입니다.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3X-4인데요. 3과 문자 x 사이에는 곱하기가 원래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x-4는요,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요 x 자리에다가 숫자 1을 딱 넣어 주실 때는 어떻게요? 네, 곱하기를 살려서 3 곱하기 1 빼기 4 요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쭉 적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좌변을 계산해 보니까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좌변과 우변이 어때요? 다르죠. 이것은, 이 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이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항등식은요, 미지수의 관계없이 언제나 참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가요? 1을 넣었는데 거짓이죠. 네. 2를 넣어 보셔도요, 조금 빠르게 넣어 보시면 숫자 2가 되어서 좌변과 우변이 달라요. 거짓이 되고, 이번에 3을 넣어 보면은 3 곱하기 3 빼기 4. 해서 5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으니까 참이 되겠죠. 이렇게 x의 값, 즉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바뀌는 문장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식을 성립하게 하는 이 해를 바로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식은 항등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항등식인지 말하여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예제들을 풀어가면서 이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항등식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숫자를 넣어도 항상 똑같아야 되겠죠. 자,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요, 우리 항등식의 모르는 계수, 미정 계수를 결정하는 미정 계수법들을 우리 배우시게 되는데,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말이 어려워요. 계수비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비교해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AX 더하기 B가 0이라는 식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원래 좌변과 우변이 같은 게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에 우리 그림으로 같이 보시면 AX 더하기 B라고 적혀 있고, 우변을 제가 0이라는 숫자를 0X 더하기 0이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원래 좌우변이 같은 게 항등식이야 라고 했으니까 동요항끼리 비교해서 A는 0이고 B는 0이다. 요렇게 해서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계수비교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AX 더하기 B는 2X 더하기 1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도 좌변과 우변이 원래 같은 걸 항등식이다라고 했으니까 동요항끼리 비교해서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된다. 요렇게 동요항끼리 비교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계수 비교법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바로 수치대입법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이 수치대입법은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등식이라는 게 아까처럼 좌변과 우변이 완벽하게 같은 식,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거. 그 방법이 바로 계수 비교법이고, 수치대입법은 그러면 어떤 숫자 x를 넣던 간에, 즉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참이 된다. 라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넣겠다라는 게 바로 내 수치 대입법입니다. 그래서 쉽게는 대입하여 구하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푸는 것이냐? 같이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다음 항등식을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여 풀어라. x에다 아무거나 넣을 거예요. 0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0을 대입하시면 좌변은 얼마가 되죠? 0 더하기 1이 되니까 1이 되고요. 우변에도 0을 넣어보면 0 더하기 a가 돼서 a가 됩니다. 이렇게 아무 숫자나 넣어도 항상 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 아무 숫자나 넣어서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방법이 바로 수치대입법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그렇다면 방금 배운 이 개념,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미정계수법 두 가지 어떻게 푸는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출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이렇게 길게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항등식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등식은 어떻게 푼다고요? 원래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다. 그래서 항등식이란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이고, 원래 좌우변이 같기 때문에 그냥, 네, 이렇게 동류항끼리 비교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앞에 x하고 ax가 똑같다. 라고 했는데요. x 앞에 숫자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a는 바로 1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보니까 3은 b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a와 b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은 a와 b를 더하시오라고 했으니까요. 1 더하기 3은 4. 이렇게 정답까지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네. 항등식은요, 생김새가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풀어보실 텐데요. 이번에는 네, 수치대입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수치대입법이 편하고 미정계수법에서 뭐 계수비교법이 편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문제마다 편한 방법을 다 찾아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일단은 눈에 딱 보이는 건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보이는 방법이 계수 비교법이죠. 그래서 A는 4, B는 1이다. 이렇게 해서 A에서 B를 빼주시면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나는 이제 계수 비교법 말고 수치대입법도 배웠으니까 사용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 숫자나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엔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0을 대입하면 바로 A라는 문자와 B라는 게 같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를 잘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X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네, A 더하기 1이 좌변이 되고요. 그리고 우변은 4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죠? 근데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X에다 또 다른 숫자, 아무거나. 저는 2를 넣어 볼 텐데요. 2를 대입하셔서 2의 제곱이니까 4a 더하기 2는 네, 4 더하기 2b. 2를 대입하니까 4 곱하기 4가 되겠죠. 제가 식을 조금 생략해서 16이라고 적어 볼게요. 그래서 16 더하기 2b.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요 방법과 요 방법 중에 어떤 게더 좋은가요? 네, 계수 비교법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야 된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문제에 정확하게 알맞은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면은 네, 항등식은 바로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인 식이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두 가지 중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너무 어렵죠. 네, 더 쉬운 방법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수치대입법이 훨씬 쉬운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같이 그때그때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방정식과 부등식이라는 단원인데요. 보시면 복소수,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와 최소, 여러 가지 방정식. 이렇게 4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최대와 최소까지만 같이 정리해 보실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복소수라는 단원에서

는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을 우리가 복소수 상등이라고 하는데요. 그 문제에 그리고 켤레 복소수를 구하는 문제. 간단한 복소수의 사칙 연산 등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차 방정식에서는요.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 출제가 되고 있고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서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실제로 구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저와 함께 이렇게 2차 방정식과 최대 최소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제가 기출 문제를 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떤가요? 모르는 문자도 막 보이고, 말도 굉장히 길죠. 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렇게 생긴 문자예요. 쓰는 방법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알파, 베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우리 방정식에서의 근을 표현하는 그리스 소문자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공식으로 바로 가본다면,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 하나의 근, 알파, 또 다른 근을 베타라고 한다면, 그냥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이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은요, a, b로 암기하실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a, b, c라는 것은 막 바뀔 수 있겠죠. 자리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암기해 주시면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즉두 근의 합은 어떻게요?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 분의 1차항의 계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계수 분의 상수항이다. 이렇게 자리로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신다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더라도 네, 굉장히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대부분 시험에 나올 때 문자가 A, B, C 이렇게 세 개나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리와 함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이 공식만 알면 진짜 이 문제를 다풀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때 무엇을 구하라고 했죠?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공식 같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직 우리가 처음 봤으니까, 그쵸? 못 외웠지만, 공식을 암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적어보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a는 누구예요? 바로 네, 2차항의 계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1차항의 계수니까요. 요 자리. 역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정답은 네, 1, 3번이 되겠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공식만 정확하게 암기하셔도 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하나 문제를 보실 텐데 조금 어려워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근호가 섞여 있는 계산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이 근호의 계산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개념이고요. 두 근이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번에는. 이때 A를 구하래요. 우리가 외운 공식 중에 요 자리랑 관련 있는 건 어떤 공식이었죠? 상수항은 둘 중에, 그렇죠. 요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이 공식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지금 주어진 한 근, 2 더하기 루트 2. 그리고 또 다른 한 근, 2 빼기 루트 2를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네,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A분의 C가 된다. A는 2차항의 계수니까요. 네, 분모는 1. C는요, 상수항이니까 A가 되겠죠. 요렇게 해서 공식만 암기해서 그대로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계산할 텐데요. 자, 이때 계산은 우리가 합차 공식을 알고 계신 분들은요, 합차 공식은 앞에 있는 숫자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숫자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공식 안 외웠는데 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자주 나오는 공식이고 이 합차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요. 항이 2개짜리

정확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나는 이 무리수 계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만 조금씩 채워서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마지막 주제 같이 공부해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기출 문제를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그래프와 함께 출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여드리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난이도가 이상하게 한번 어려울 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최대값을 지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기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는 건 그림과 함께 출제가 될 때가 많고 모든 좌표들이 다 표현이 되어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되며 그리고 최대값이라는 게이 그래프에서 어디를 읽어야 되는 것인지를 공부하시고요. 그 공부가 다 끝난 이후에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었을 때저 부분이 지워져 있으면 이 식에서 어떤 걸 찾으면 되는지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이차함수 그래프의 기본을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차함수 그래프의 기본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역시나 중학교 3학년 책을 다 찾아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된 범위가 수 전체라는 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경우인데요. 교재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요.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차함수 그래프의 형태를 알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이차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 더 띄어서 같이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중학교 3학년에서 처음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얘는 위로 볼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형태에서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이 점을 꼭지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이 부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 y 좌표를 읽어주면 바로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내려가니까 가장 높은 게 최대가 된다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대값과 최소값은요, 네, 어디를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y를 읽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최소값은 여기 y 좌표가 되고요, 최대값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그래프는 최대값은 y 좌표고 최소값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가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하지만 이 아래로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는 없는 거고 최대, 제일 높이 올라간 지점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최대값만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차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으로 일단 이러한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왜 y 좌표만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함수에서 값이라는 건 언제나 y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값은 어떤 함수 표현에서 x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을 말하기 때문에 언제나 y만 읽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기본기가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교재는 굉장히 복잡해 보일 텐데 보시면 제한된 범위가 주어진 경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 제한된 범위를 줬다라는 건 그래프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예요. 같이 보실게요.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죠. 전체 그래프에서 요만큼만 잘랐다. 해서 빨간색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 보이시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큰걸 찾으면 최대, 제일 작은 걸 찾으면 최소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럼 어떻게 찾느냐? 최대값과 최소값은 아까 뭐라 그랬죠? XY 중에 Y라 그랬죠. 그러니까 Y는요, 좌표평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높이 있는 걸 최대, 가장 아래 있는 걸 최소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 있는 거, 어디죠? 여기죠. 얘가 최소. 가장 높이인 건 여긴가요? 아니죠. 여긴 중간이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작은 것, 가장 큰 것,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문자가 많아서 괜히 어려워 보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가장 높은 지점이 여기죠. 최대. 그리고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가 가장 작죠? 이게 최소가 된다. 아, 그래서 최대값은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거, 최소는 가장 아래에 있는 걸 찾아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을 때는 이 꼭지점의 성질 때문에 항상
꼭지점이 최대

0: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나눠 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그래프도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지만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잘라놓은 처음과 끝이 그냥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이죠. 둘 중에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위에 있는 게 최대, 아래에 있는 게 최소. 그냥 이렇게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과연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기출문제 같이 보시면은요, 다 길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최소값을 찾으래요.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잘라놓은 거니까 이만큼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최소는 어디를 찾으면 돼요? 위에 아래? 아래죠.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여기구나. 그래서 찾아주시면 정답. 요렇게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때 주의하실 점은요, X를 읽으면 절대 안 된다. 값이니까 언제나 Y를 읽어야 한다. 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보시면 0에서 3까지라고 잘려 있는데 그래프에 친절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는 최대를 찾으래요. 그럼 어디 있는 걸 찾아요? 가장 위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Y좌표 그대로 읽어주시면 정답은 네, 3이다, 4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참수의 최대와 최소는요, 꼭지점이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공부를 하시지만 상관없이 똑같이 구간의 양극값과 또는 최대값, 최소값을 꼭지점에서 같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과 부등식부터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능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저는 최경석이고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출문제 3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강은 통일신라와 발해인데요. 통일신라와 발해는 약간 어느 왕 때라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통일신라, 그냥 발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온 왕은 신문왕이에요. 근데 최근에 신문왕을 많이 냈기 때문에 다른 왕들을 냅니다.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 또 시험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자, 73의 7번인데요. 밑줄근 식이죠. 이건 지금 식인데, 자, 이 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해서 그런데, 와, 3점짜리인데,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하고 싶은 말 뭐냐면, 보령의 성주사지 대낭의 화상탑이라고 있습니다. 아, 여기 진성여왕의 명을 받아 최치원이 비문을 새겼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통일신라 말기죠. 네, 우리가 보통 통일신라 말기 혹은 구세기라고 했던 자 통일신라 제가 말기라고 써놓을게요. 통일신라 말기라고 써놓고 해공왕 피살 이후, 그러니까 8세기 후반에 해공왕 피살 이후에 왕위 쟁탈전에 치열했던 이 시기니까 통일신라 말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당에서 수행하고 돌아와 구산선문. 이것도 여러분들 통일신라 말기 현상이죠. 그쵸? 네. 그러면서 성주산문을 개창했다. 낭의 화상의 행적에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했고요. 우리 교환에서는 원래 이게 여러분들 교환에 쭉 보시면 낭의 화상 보면서 등난이란 말이 나와요. 네. 등난이란 말이 육두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는 요 비문의 내용을 갖고도 낸 적이 있는데 요 문제는 3점짜리지만 그것보다는 살짝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통일신라 말기에 있었던 현상 혹은 있었던 사실을 골라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번 김흥돌 등 진골 세력이 숙청되었다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신문왕 때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얼마 안 됐을 때 초기 때 이러니까 당연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그다음 여러분들 뭐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식으로 쭉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적고적의 난, 견훤의 난까지.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822년인데 연도보다는 9세기 이렇게 잡으시는 게좀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요때 당시에는 3점짜리지만. 자, 3번.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를 편찬했다. 요거 여러분들, 요건 앞으로 나올 가능성 높겠다. 자, 백제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석이라는 역사서가 있다라고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이건 뭐예요? 신라 진흥왕 때죠. 그러니까 진흥왕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지금은 오답선지지만 여러분들 위해서 잘 됐어. 앞으로 이게 분명히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복신과 도침이 부여품을 왕으로 추대했다. 이거 백제 부흥운동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한때 정답으로도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여러분들 7세기 때, 7세기 후반으로 보시면 되겠고, 5번에 자장의 건의로 황명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지난 강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문화할 때 그런 얘기 했었죠. 황명사 구축 목탑 나오면서 건의하는 예, 승려. 그래서 뭐냐면 자장 혹은 자장법사로 말씀드렸던 자장 나오잖아요. 자장이라는 승려가 건의해서 황명사 구축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여왕이죠. 분명히 앞으로 선덕여왕 때 일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8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우리 눈에 바로 띄는 거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오답선지 났던 게 이번에는 자료 속에 들어오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능검은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을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 시기마다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꽉 잡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힌트는 이런 거죠. 상경 용천부. 그래서 이 문제는 발해 자체 문제다. 발해 자체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발해는 우리 이론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복습시켜 드릴게요. 발해는 무문선이라고 해서 무왕, 문한, 선왕인데 지금까지 신화가 생긴 이후로 단한 번도 발해는 어느 왕 때냐라고 나온 적이 없다. 그냥 발해 자체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뭐 정효공주묘가 있고,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건 영광탑인데 요건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우리 역사에서 이게 시험과도 관련이 있지만, 발해는요. 무덤 위에 탑을 만든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탑 아래에 묘와 비슷한 지하 공간이 있어 무덤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덤을 만들고 그 위에 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영광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이불병자상 말씀드렸는데요. 이불병자상 제가
이런 편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불교의 교리에 따라서 석가여래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보여래가 등장한다. 그런데 통일신라는 이걸 탑으로 만들어서 한쪽에는 불국사 3층 석탑, 그런데 불국사 3층 석탑의 이름이 석가탑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다보탑이 있다. 다보여래 말씀드렸는데, 발에는 이거를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으로 조각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1번. 교육기관으로 주자관을 설립했는데, 이 문제 지금 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런 문제잖아요. 주자관 무조건 나오죠. 그런데 또 하나. 출제진이 주자감을 진짜 사랑합니다. 잘 나와요. 이 정답으로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자감 꼭 알아두시고, 발해의 교육기관. 자, 그 다음, 감찰, 중정대가 있는 것이고요. 그쵸? 자, 인한대응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인한은 발해 무왕, 그 다음, 대응은 문왕에 각각의, 여러분들이 연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발해 자체로 나온다. 한편 4번 거란도 영주도 등을 통해 주변국 교육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거란도도 있고 영주도도 있고 조공도도 있고 일본도도 있고 신라도도 있어요. 보통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발해가 교역하는 이 교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세요. 5번은 앞으로 정답일 가능성이 분명히 굉장히 높은데요. 뇌신좌평, 뇌두좌평 등 6좌평의 관제를 마련하였다. 자, 여러분들 6좌평 할때 좌평이란 말. 그래서 특히 요 뇌신좌평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 백제죠. 그래서 백제를 뭐라고 하냐면 백제 고이왕 때 육좌평 16관등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옳지 않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경기도 양주 대모산성에서 태봉 나왔습니다. 태봉. 자, 태봉은 신라 왕족 출신으로 알려진이라고 나오죠. 그쵸? 그러면서 심지어 916년이라고 나오죠. 자, 통일신라 말기입니다. 그러면 요때인데 여러분들 태봉이 나왔죠. 그럼 이렇게 되죠. 머릿속에 우리 개념은 후고구려를 궁예가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국가 명칭을 마진으로 바꿨었고, 그리고 나서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며, 그리고 나서 국가 이름을 태봉으로 마지막으로 정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궁예에 대한 얘기죠. 그럼 궁예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건 있는데 3점짜리야. 왜 3점짜리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나오죠. 이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뭐냐면 김부. 김부가 누구냐면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에요. 틀렸죠? 2번. 12목에 지방관을 처음으로 파견하였다 그러면 고려성종이죠. 자, 3번. 패정개혁을 목표로 한 정치도감. 이게 좀 어려웠는데, 정치도감. 최근에 여기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예, 정치도감이라고 해서 충무광대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를 마련했는데, 광평성은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광평성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봐주세요. 5번 선지 꽤 많이 나오는데요.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 태보의 직을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들, 이거 견원입니다. 지금은 궁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밑줄 그은 이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보면, 사진 잘 찍었다. 요거 이제 가문 사진인데, 가문 사진에 있는 탑이 쌍탑이에요. 쌍탑. 그러니까 동탑도 있고 서탑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중계단 빼놓고 요렇게 돼 있으니까 3층이에요. 그래서 가문사지 3층 석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두 개예요. 자, 그러면 가문사지 쭉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 가문사지가 나오면 신문왕으로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 왕이 부처의 힘을 빌어 왜구의 친을 막고자 짓기 시작한 절인데 결국 완공된 건 신문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지난 2강 때도 한번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개념 암기에서 그냥 아 사신도니까 고구려 이러면 틀린다고요. 이것도 가문사지 3층 석탑 그냥 무조건 신문왕. 그래서 신문왕에 대해서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비틀어서 처음 이걸 만들기 시작했던 왕인데 이 사람 누구냐면 삼국통일의 위협을 달성했으니까 무열왕이 아니라 문무왕이죠. 문무왕에 대해서 맞춰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3점짜리냐? 볼게요. 1번.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복속하였다고 했으니까 이건 지증왕.
지증왕은 앞으로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증왕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6세기 지증왕, 6세기 버풍왕, 6세기 진흥왕에 대해서는 다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건원이라는 연호를 상했다. 여러분들 영락이 아니라 건원이죠. 누굽니까? 이거 버풍왕이죠. 자, 그래서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늘 정답으로. 3번이 바로 매력적인 오답선지죠. 그래서 자, 요게 바로 여러분들 관료전 지급 노급해지는 앞에서도 봤으니까 요게 여러분들 신문왕이란 건 알잖아요. 그런데 3번쯤에 신문왕을 넣고요. 정답은 꽁꽁 숨겨뒀어요. 무슨 얘기냐? 4번에 거칠부에게 명할 국살편지를 했다. 또 나왔네. 정답은 아닌데 오답선지로 또 나왔어. 이거 진흥왕. 자, 말씀드리면서 꽁꽁 숨겨뒀다. 무슨 뜻이냐? 외사정을 파견하였다. 정답 5번인데요. 외사정 우리 교환에 있습니다. 네, 이런 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무왕 외사정을 파견했다라고. 근데 여러분들 어려워요. 선생님 이거 혹시 공무원 합국사에 나올 정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런데 심화편에 나올 만하다. 그리고 허를 찔러서 신문왕이 아니라 문무왕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나올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 이제 74회 계속해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국가가 주변 국가들과 교역했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일본도도 있고요. 그다음 신라도도 있고요. 그다음 거란도 있고 중국하고는 두 가지예요. 영주도하고 조공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섯 가지 교통로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던 단비 가족 진짜 일본에 인기 있었다고 하고요. 호피도 있고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자, 또한 소그드 은화와 청동 낙타상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험을 위해서 소그드 은화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바래요. 물론 소그드 은화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바래라고 알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 소그드 은화가 있고요. 자, 소그드는 이란 계열의 상인이에요. 이란 계열의 당시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상인이고요. 실제로 소그드라는 국가도 있습니다. 소그드 혹은 소그디아나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소그드라는 쪽에서 굉장히 중개무역이라나 이런 무역을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소그드 은화 알아두시고 바래요. 자, 그러면 1번 왜 칠지도를 만들어냈다? 여러분들, 제가 칠지도가 나올 거라고 지난 2강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림 말씀드렸는데, 그 칠지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장으로 풀어낸 거죠. 네, 칠지도는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백제죠. 자, 2번 구서당 십정이 나왔습니다. 구서당 십정은 여러분들, 구서당 요게 중앙군이죠. 통일신라죠. 3번 광평성 좀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광평성은 여러분들 후 고구려 국리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여러분들 천군과 소도가 나왔으니, 결정적으로 소도가 나왔기 때문에 사만. 자, 5번 보시면 문적원을 두었다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어렵다. 그러니까 주자감이나 이 문적원. 그런데 이 문적원은 73회 이전에도 한번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꽤잘 낸다. 그리고 발에 관련돼서 주자감이나 문적원이 정답을 가능성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하나 발에 여러분들 5경 15부 62조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8번으로 갈게요. 자, 가종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이것은 구산선문 중, 이제 구산문 중에서 가지산문이 나옵니다. 그럼 구산문 나왔으니까 선종이고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통일신라 말기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보림사에 있는 철조 비로자나 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려운데요. 여기 철불은 승탑과 더불어 9세기부터 크게 유행했습니다.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철불이 나왔다고 무조건 고려라고 잡으면 안 돼요. 요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보통 하남 하사창동에 보면 철조열의 좌상이 있는데, 그거 철 나와서 고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철조로 만든 불상이 이미 통일신라 말기 9세기 때부터 크게 유행한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가종파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한 얘기냐면, 특정 국가 인물이 아니라 선종에 대한 얘기예요. 불교 선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번. 하늘에, 자,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하였다라고 해서 나오죠. 요거 여러분들, 요 문장 그대로 도교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교는 신선이 있잖아요. 선녀가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신선과 선녀를 아우르는 왕 중의 왕, 옥황상제. 옥황상제 도교예요.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했다. 이게 선종이죠. 네. 참선. 영어로는 젠이라고 하는 그 참선 있습니다. 참선을, 여러분들, 저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도에서 참선이라고 하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불교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면, 진리를 깨우치기 위한 수행법.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게뭐 명상이라든가, 물론 단순하게 명상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명상을 통한 여러분들 진리를 깨우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행이라고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뭐 이렇게 막 유행처럼 번지는 여러분들 그 요가 있잖아요. 요가. 그 요가와 같은 방식도 불교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네. 그래서 참선과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데, 이게 뭐냐? 교리 책을 읽는 게 아니죠. 이게 선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경, 서경, 예기, 역경, 춘추, 오경이다. 요거 이런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시경, 서경, 역경이 나왔고요. 역경은 다른 말로 주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등을 유교 형제로 삼았다. 유교죠. 혹은 우리가 유학이라고도 합니다. 최근에 요 편을 좀더잘 써요. 자, 4번. 신선사상 나왔으니까 이건 여러분들 당연히 도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에 인내천. 그래서 인간평등, 이건 뭐죠,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6번 보시면 75회에 나오는 6번인데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나옵니다. 자, 말풍선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이죠. 해공왕 피살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무열왕제 직계자손은 끊기고, 진골귀속끼리 이 왕위 다툼이 있어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막 교체됐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보는 통일신라 말기 때 얘기고, 견훤이 등장하고 궁예가 등장할 건데, 나름대로 낸다 이렇게 또 양기를 냈지만, 보다시피 성주 또는 장군이라 칭하는 호족 세력이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뭐 선종이라든가 풍수지리설이라든가 뭐 육두품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김음돌의 난이 진압되었어요 라고 나오죠. 이거는 신문왕 때 얘기니까 틀렸고요.
2번 만적이 개경에서 봉기를 도모하였어요라고 나오죠. 이거 고려 때 이게 고려. 그래서 12세기 말. 이게 여러분들 1198년이고요. 왕은 신종 때예요. 1198년도 어렵고 신종도 여러분들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고려 12세기 말 정도 혹은 무신정 건기 이르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3번에 보면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어요. 그럼 이것도 신문왕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 3번 모두 신문왕에 대한 얘기고, 4번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요거 우리가 계속 보던 거죠. 네, 이렇게 많이 보던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돈의 순교 나오면 버풍왕, 제가 버풍왕도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신라 버풍왕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어려운 거 없었다. 자, 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이것도 국가에 대한 건데, 자,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하고 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거 보면 대조영 나왔죠. 그쵸? 고왕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오고, 무왕 나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들 흠무가 왕에 올라 연호를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바로 문왕까지 쭉 나오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발해에 대한 얘기고, 대인수, 선왕에 대한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무문선 외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인대건 이렇게 외우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정 왕이 아니라 발해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1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을 제한하였다. 신라. 2번 주자감 파요 나오잖아요. 주자감하고 문적은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내신자평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백제 육자평 16관등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고요. 4번에 병마사를 파견했고 오도양기할 때 양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뭡니까? 고려죠. 고려. 자, 그 다음에 5번 상수리 제도를 통해서 신라세를 견제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해 2번. 자, 다음 76회로 넘어가서 6번으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국학을 설치했고요. 구주 오서경 할때 구주고, 고구려 백제 말가리를 포함한 군대를 만들었다고 해서, 자, 여러분들 이거 통일신라인데, 통일신라 때 여러분들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 폐지했다 쭉 나오는데, 그거 아닌 내용만 나머지 걸 넣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신문왕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번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버풍왕이죠. 또 나오죠. 버풍왕 계속해서 나온다. 2번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정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부분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을 위해서 우리가 화랑도가 나오면 진흥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 지증, 버풍, 진흥 늘 나온다, 선지 속에서. 자, 그런데 새로운 거 하나 나왔습니다. 독서 삼품과를 시행하였다? 통일신라 맞네. 이거 원성왕이에요. 원성왕이라고 제가 이거는 길게 쓸게요. 원성왕이고, 네. 그다음 이건 8세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좀 전에 정리해드렸죠? 바로 궁예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후고 구려에서 마진, 마진에서 태봉, 수도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신문왕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에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76회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진골 출신으로 신라 승려로 당으로 갔으면 10중 8구 원효 아니면 의상 혹은 해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보다시피 뭐가 나오냐면 낙산사 창건 나오고요. 그다음 제가 부석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부석사는 창건된 게 명확해요. 그런데 낙산사는 전해져. 그래서 낙산사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해요. 물론 삼국유사 얘기가 나오고 쭉 얘기긴 하지만 명확한 게 이거다라고 제가 이론편에서도 의상하면 부석사를 창건한 거꼭 기억해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의상에 대한 얘기니까 화엄 1승 법궤도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난 거죠. 화엄종 이렇게 난 거고요. 자, 나머지 거 보시면 되겠는데, 의외로 이 1번 승려가 앞으로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균여입니다. 균여. 보현 10원가 균여고요. 자,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강 걸사표를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 대승기신론서가 원효죠. 화쟁사상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을 좀 봐서 5번 진짜 어려운데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 읽기를 신, 편, 제, 종교장 총록, 이렇게 해요. 혹은 신편, 제, 종교장 총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의천이에요. 의천의 교장과 관련된 얘기예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보시면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자, 3점짜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난번에 김지정 등이 일으킨 반란으로 시해된 선왕의 시호를 해공이라고 한다고 해서 해공왕이

지금 시행됐던 상황, 그 다음 여기 보다시피 우리도 원종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원종과 NON한테 바로 요 얘기니까 여전히 여러분 여기 뭐예요? 우리가 통일신라 말기 때 얘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통일신라 말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1번. 비담과 염종의 난이 진압되었는데 요거 예전에 나온 선지가 있죠. 요거 선덕여왕 때다. 제가 선덕여왕 때 일로 꽤 알아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47년인데 선덕여왕 때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2번. 김원창이 웅천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서 또 나오죠. 정답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공황이 시해된 게 8세기 후반. 그럼 다 9세기 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9세기, 822년인데 9세기 알아두시면 되겠고. 3번.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7세기 전반이고요. 642년인데 연도보다는 여러분들 7세기 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4번.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또 나오죠, 선지. 그쵸? 네, 그래서 이거 고려 신종 때인데, 무신 정권기,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라고만 보셔도 되겠다. 최씨 정권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가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게 진덕여왕 때예요. 진덕여왕 때고, 640, 이게 8년입니다. 진덕여왕 때, 여기 648년인데. 자, 요거 여러분들, 선덕여왕 다음에 선덕 진덕이니까 진덕여왕 때다. 그래서 제가 또 연도는 지울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답은 2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7의 나머지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7의 9번 가면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나주의 상황을 근심하여 드디어 왕건에게 가서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후백제 후곡으로 했을 때 후백제 허를 찌르는 그래서 궁예가 왕건을 보내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주예요. 나주 알아두시고 그러면 궁예죠. 자, 그다음 여기 보면 궁예가 쭉 나와서 참의서를 믿어 갑자기 송악을 버리고 부양 어딥니까? 철원으로 갔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궁예라고 했기 때문에 1번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하였다라고 했죠. 고구려 부흥 운동을 진행하고 있던 이 안승이 투항해 오면서 안승을 저 금마저 익산에 그러면서 보덕왕으로 봉하였다. 이거 문무왕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2번. 광평성 또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들 광평성이 또 나왔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에 외교 단판으로 강동 육주를 확보했다. 이거 서희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당시 왕이 고려 성종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려 성종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4번에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 고려 태조 왕건이죠. 자, 5번. 신라를 공격해서 경애왕을 죽게 하였다. 이거 여러분들 바로 견원이죠. 늘 그래서 견원에 대한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정답은 2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7회 심화 10번에 대해서 볼게요.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있었던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해서 나왔는데요. 자, 청해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해진 하면 여러분들 장보고잖아요. 근데 장보고의 청해진이 폐지됐으니까 장보고가 난을 일으켰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고 암살당했고 그리고 이제 곧 지나서 청해진은 폐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청해진이 장보고의 권위로 설치된 지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라고 해서 자, 이거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 통일신라 말기 상황 9세기 때 일로 보시면 되겠죠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으로 계속 패턴화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개백요서를 읽고 있는 관리인데요. 정계와 개백요서 둘다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백요서 나올 수 있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어렵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죠. 물론 오답 순제입니다. 2번 담배를 밭에 심고 있는 농민이라고 했죠. 담배 나오면 여러분들 무조건 조선 후기 외래작물. 자, 3번 조위청의 난을 진압하는 군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고려 무신 정권기. 자, 4번. 진전사에서 참선하는 선종인데, 진전사를 몰라도 여러분들 참선하는 여기 선종이 있죠. 우리 앞서도 선종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말기, 지방호족, 선종, 육두품, 이것들이 결합되는,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를 열려고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5번 볼까요? 5번 보면, 낭랑군과 교역할 덩이세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변한 변한에서

0: 털. 그래서 예, 덩이세를 주저하는 장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라고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 없고 그다음 변환이 훗날 이제 가야가 된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본게 이제 복습해 보면 통일신라하고 그다음 발해에 대한 얘기죠. 두 국가 모두 특정 왕이 나오긴 되게 애매하다. 특히 발해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발해 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해는 발해 자체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통일신라는 통일신라 초기의 왕, 그러니 문무왕 아니면 신문왕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 중기에 이제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이제 원성왕, 독소삼품가가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 통일신라 말기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특히 진성여왕 때이지만, 진성여왕 개인에 대한 것보다 혹은 그 특정 왕시기보다는 이른바 통일신라 말기,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신라 하대라고도 표현하는 이 통일신라 말기, 즉 9세기 때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여러분들 원종과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그리고 견훤의 난까지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통일신라하고 발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다음 시간부터는 또 4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익물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세 가지를 용익물권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뭐 지상권은 한 문제가 100% 출제가 될 테니 자, 지상권만 가지고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용익이라고 했는데 용익이란 뜻이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지상권 그랬으니 당연히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요. 자, 법조문에는 지상권자란 타인 토지에 이랬습니다.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 목적인데 지상권의 뜻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일단 그걸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다. 이걸 줄여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지상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을하고 갑하고 30년짜리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이 토지를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이 일시적으로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성립. 그러면 내가 타인 토지에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지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약을 할때 말이죠. 존속 기간을 약정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말한 존속 기간이라 함은 지금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잖아요. 그 토지 사용을 언제까지 빌려 내가 쓸 거냐? 그 기간을 처음부터 이제 정할 거예요. 약정.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실에서 내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산다. 그럴 때 2년짜리 계약을 했다. 그러면 2년짜리 계약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사정이 있다면 1년짜리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존속 기한을 약정을 할 건데 자, 약정할 때요. 최장 존속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토지를 사용할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지표상만 냈겠다.

되는 게 아니라 윗공간, 아랫공간도 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 아래를 우리 전철 같은 거 사용할 때요. 자, 땅 아래를 영원히 사용하라는 그런 지상권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용유물권인데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여기서 영구가 되는 게 이겁니다.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영구가 되는 거예요. 전세권은 우리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용익물권에서 자, 영구 무한에 가능한 것은 자, 지상권, 지역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지상권, 지지형, 올리브형, 지지형. 지지형 이렇습니다. 지지형이라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는 최단 존속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장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남은 집에 전세를 살면 2년 동안 살수 있잖아요. 그 보장기간. 이 뜻이 지상권에도 이런 보장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타인 토지의 물건을 소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타인 토지에 을하고 갑하고 지상권을 하고 이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토지 소유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은 지금 을거 아닙니까? 그럼 이 건물을 을이 짊어지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건물의 효용가치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한의 이 정도는 보장을 해주라. 이걸 최단 존속기한이라고 합니다. 주택을 우리가 임대차 했다. 주택임대차를 하면 2년 보장하듯이 지상권에도 보장기한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 뭔가를 소유하는데요. 견고한 건물이거나 수목 소유라면 30년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지 않대요. 그러면 15년이거든요. 그럼 왜 30년일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옛날 사람 지금은 그렇지가 않는데 지금은 환갑잔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100세 시대여 가지고. 자, 근데 예전에는 그 환갑잔치를 했던 게 60년 살면 오래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60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건물은 반토막에서 30년 하자 이런 취지였고요. 수목, 타인 토지에 수목을 소유한다. 적용사업을 한다는 소리인데 이게 지금 타인 자기 땅이 아니라 타인 토지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목을 팔려면요. 최소한 30년 정도는 키워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 30년 이랬습니다. 수목 30년. 그래서 견고한 건물이 30년이기 때문에 견고하지 않은 건물일 때는 15년으로 가는 거고요. 타인 토지 외에 내가 공작물을 소유하고 싶더라? 그러면 5년이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30년, 15년, 5년 이렇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타인 토지 외에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요?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계약을 우리가 지상권 계약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 쓰는 기한을 이제 약정, 정할 수 있는데 상한선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지지형이라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상권의 경우에 보장 기한이 있다. 견고한 건물 수목 소유 30년, 견고하지 않는 것 15년, 자, 공작물 소유는 5년 이 숫자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가 말이죠. 이렇게. 자, 보장기한인데. 자, 여기서 말한 보장기한을 준다는 말은 결국은 지상권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를 다할 때까지 그 시간을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물이 있을 때 이게 적용되는 거지. 만약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소유물. 그러니까 기존 건물 사용 목적의 지상권이라면 이 보장기한이 없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엉벙덤벙 하다 보니 계약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여기도 같은 원리인데요. 우리가 주택을 임대차를 했는데, 자, 2년 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이 공인중개사가, 자, 계약기한을 안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당황할 필요 없이 몇년 보장이다? 2년. 이렇게 하듯이.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서에 존속 기한을 약정을 안 했더라.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된다요? 지상권에는 최단 존속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을 약정을 했다면 그 기한으로 가시는 거고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최단 존속 기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30년, 15년, 5년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공작물 소유 목적 그랬는데 공작물은 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물하고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하고는 구별이 잘안 돼요. 그 지금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버스 정류장 옆, 정류장

옆에 임시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턱금도 팔고 신문도 팔고 이것들. 그거 견고하지 않은 건물인지 아니면 공작물인지 구별이 잘안 돼요.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작물인데 자,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권리를 좀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견고하지 않은 건물로 보고 15년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지상권 계약을 했다면 을은 이제 지상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권리자? 그럼 얘한테는 여기서 지상권의 효력이라는 말은 이제 지상권자가 갖는 권리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첫 번째 지금 계약을 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자, 타인의 토지를 그 계약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 토지에다가 건물을 소유하고 거기서 식당을 하는데 이게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돼요? 토지 소유자한테 계약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그러니까 지상물이 현존하니 계약을 연장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 말이죠. 우리가 남의 집에 전세를 사는데 2년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거예요. 얘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가야 되는 거지. 버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약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자, 소유자가 뒤에 설정자가 붙어 있으면 다 소유자를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자는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이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지금 구조가 갑 토지 위에 이렇게 있고요. 얘가 건물을 소유한다.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니 얘가 토지 소유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을은 나가야 되는데 자,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건물은 을 건데 이걸 떼가지고 갈수 없으니 알았어요. 나갈게요. 그러면 당신 땅 위에 있는 지상물 이거 매수 청구권 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수 청구권이 총세번 나옵니다. 지상권에서 한 번, 전세권에서 한 번, 임대차에서 한 번, 이게 총세 번이 나오는데, 이 매수 청구권 자체가 강행 규정이라니까요. 강행 규정.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일단 계약 기간 동안 사용을 하시고, 지상물이 현존하니, 자, 1번이 여기입니다. 갱신 청구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로 가시는 겁니다. 이 매수 청구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자,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지상권 설정자가 팔아라 그러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말이죠. 여기서 식당을 하는데 봐볼까요? 이게 식당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게. 나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걸 철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보니 이 목도 좋고 건물 상태도 괜찮은데 이걸 철거하면 아까울 것 같고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면 잘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라 이거예요.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는 거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인데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강행 규정이니까 사라 그러면 사야 되고 팔아라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무조건이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상권자가 말이죠. 쭉 가보니까 2년분의 지료를 연체를 해요. 그래서 지상권 소멸됐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세상사가 누군가에게 권리 행사라고 하는 걸 하려면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2년분의 진로를 연체해서 지상권이 소멸된 상태다. 그런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거고요. 자, 지료 증감 청구권 그렇습니다. 지료란 토지 사용료를 줄여서 지료라고 하는데 증감 청구권이 왜 발생이 되냐면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이게 연수가 길잖아요. 최단 존속기한 보장기한이 있기 때문에 막 30년, 막 이렇지 않습니까? 뭐 50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짜리만 하더라도 처음 계약할 때 지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시세랑 안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료 증감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사용권인데 지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무상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지뢰가 없는 무상의 지상권도 가능하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무상이래요. 지뢰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이라면 지뢰 증감 청구라는 것도 없다. 이것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상권자가 이 숫자 몇 년분? 2년분의 지뢰를 연체를 했다니까요. 2년분의 지뢰를 연체하면 바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시는 거예요. 소멸 청구를 하면 소멸이 되신다. 그리고 2년분을 따질 때 사람은 합산이 안 되고요. 이 말은. 자, 갑 토지가 있고요. 갑하고라고. 자, 지상권 계약을 했어요. 자, 90년. 자, 1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했는데 이때부터 해서 91년 6월 1일까지 지뢰를 안 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 상태에서 갑하고 병이 토지 매매가 돼요. 그런데 얘가 91년 6월 1일부터 93년 1월 1일까지 역시 지뢰를 안 냅니다. 그러면 을은 지뢰를 총 3년분을 안 낸 거예요. 90년, 91년, 92년까지. 그런데 자, 얘 봐보세요. 자, 사람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갑하고 병을 합치면 3년이잖아요. 그런데 병만 놓고 보면은 1년 6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년 6개월밖에 안 되니 병은 자, 을에게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 한 사람에게 2년분이 다 된다. 그래서 사람은 합산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년분의 지뢰를 연체한 지상권자 이랬습니다. 2년분의 지뢰를 연체한 지상권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매수청구의 강행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자, 자기가 할 도리는 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분의 지뢰를 연체한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도 안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담보물권인데 담보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바꾸면 자, 안전장치 이렇습니다. 안전장치. 이걸 우리가 담보라고 부릅니다. 안전장치 다른 말로 담보라고 그래요. 자, 어떤 원리냐 그랬더니 일단 담보가 안전장치라고 그랬는데 자, 인적 담보가 있고요. 그래서 자,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 안전장치 뭐 있어? 그랬더니 혹시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내 친구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보증인이 들었다 이거야. 보증인. 그러면 자, 인적담보란 사람이 안전장치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물적담보가 있는데 돈을 빌려갑니다. 자, 그런데 불안해요. 그러니까 안전장치 가지고 오세요.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갑이 을에게 자, 1억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걸 소비대차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가는 이유는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쓰려고 빌려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가는 행위를 소비대차라고 그래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얘가 채권자인데요. 채권자. 얘가 채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는 싶은데 얘가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합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나 불안한데 무슨 안전장치 없니? 이 말이에요. 지금 안전장치 이거. 그래서 자, 얘가 불안해하니까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안전장치로 이걸 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원에서 쓰는 말 중에 뭐 담보가 돼야 하지. 야, 너 여기다 투자 좀 할래? 이럴 때 에이, 담보가 돼야 되지. 그 말이 안전장치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담보라는 말은 이제 안전장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물건을 이렇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가면 여기에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여기에 저당권이 들어가면 왜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경매로 넘겨서 자, 경매가 된다는 말은 지금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에서 바뀐 돈에서 내가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안전장치가 생겼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담보라는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사람이 자 안전장치로 담보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건이 안전장치 담보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인적 담보는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 물적 담보만 이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전형 담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민법 전에 형태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형, 민법 전에 형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전에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세 개만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볼까요?
부동산을 안전장치로 넣었대요.

저당권이 되는 거고요. 질권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전당포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돈을 그냥 빌려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시계반지 목걸이 이런 동산들을 안전장치로 맡겼대요. 그러면 그 시계반지 목걸이, 즉, 동산의 질권이 설정된다 이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 나중에 전당포 주인은 이제 돈을 안 갚으면 그걸 이제 경매로 넘긴다든지 뭐 이렇게 안전장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치권은 뭘까요? 자, 유치권은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유치권의 뜻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때까지 채무자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유치권이라 한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비전형담보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입니다. 비전형담보. 비전형담보. 그러니까 전형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있다는 소리고 비전형담보는 민법전의 형태가 없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래서 자, 민법전의 형태가 없는 담보를 우리가 비전형담보라고 합니다. 비전형담보. 자, 그래서 이 비전형담보는 특별법에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질권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고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이렇게 출제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담보가 자,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장치다 이거? 안전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안전장치고요. 그럼 이제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이 있는데요. 성질. 자,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부종성이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실 때 부부는 한 운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운명을 같이 한다.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얘가 1억을 빌려줬고요. 이렇게 빌려준 상태고 1억짜리 채권이 있으니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자, 저당권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 담보물권에서는 채권이 주된 권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권이 종된 권리다. 채권이 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라는 게 나온 거지. 말을 바꿔보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변제를 했대요. 가비거래에게 다 갚아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이 없는데 저당권이 나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담보물권의 공통적 성질, 그러니까 무조건 채권이 주다. 채권이 주다. 그래서 자, 채권이 있으면 담보권도 있는 거고요. 자, 이 채권이 소멸되면 그 담보권도 같이 소멸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아, 운명을 같이 한다. 두 번째. 이렇게. 자, 수반성 그랬는데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주 수반성. 자, 채권 이전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전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만 분리 이게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항상 우리가 거래라고 하는 걸할 때는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갑이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창고가 붙어 있어요. 자, 갑하고라고 둘이 매매를 할 때, 매매? 그러면 이 건물이 주된 건물이고요. 이게 주고, 이 창고가 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갑하고라고 창고 매매를 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매매를 하고 건물이 넘어가면 창고가 따라온 구조 아닐까요? 그래서 항상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한다. 주된 게 넘어가면 종된 건 따라간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자, 저당권 이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는 하나. 저당권 이전.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채권이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 을이병에게 채권 양도를 해요. 이렇게 채권을. 그러면 주된 게 이렇게 지금 넘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도 이런 형태로 이전이 된다. 이거예요. 실무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채권 양도가 1번이 되는 거고요.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서 이렇게 이전된다. 이렇게. 그러면 방금 거래라고 하는 걸할 때는 주된 걸 가지고 거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떼가지고 저당권만 이거죠. 저당권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만 이전할 수는 없다.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따라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채권 양도가 되면 저당권 이전되는 이런 구조예요. 자, 그리고 자, 담보물권에도 공통 성질에서 불가분성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요.

유치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뭐냐면 세탁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슈트를 샀고요. 자, 이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근데 수선비가 2만 원이라는 거예요. 2만 원. 그래서 이제 자, 수선했습니다. 근데 어머나 내가 보니까 만 원밖에 없네. 그러니까는 봐 보세요. 만 원을 먼저 주고 자, 그 양복 반 절반만 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은 2만 원 전부 다 가지고 올 때까지 그 물건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담보물권은 다 불가분성이다. 이게 자, 시험은 저당권하고 유치권만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당권이건 유치권이든 간에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물건 정부에 미친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물상 대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상 대위성. 그러면 물상 대위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이 소리거든요. 저당권을. 그런데 이 건물이 말이죠. 자, 화재가 발생됐어요. 화재. 그래서 화재가 발생돼서 이게 타버렸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건물이 지금 화재로 지금 멸실이 됐는데 이걸 경매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물건 자체가 없으니 이 물건에서 저당권은 소멸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쩌라는 건데 이말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갑이 화재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재보험을. 그래서 A 보험회사에 화재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면 이제 화재보험을 들어놨으니 자, 보험회사는 갑에게 화재보험금을 줄거 아닙니까? 화재보험금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여기서 변형물 이 말. 자,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저당권이 이게 없어지니 자, 얘는 얘 대신에 물상 대위 이 건물 대신에 화재 보험금으로 가서 이걸 가져갈 수 있다. 이걸 물상 대위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면 물상 대위 뜻은 무슨 말입니까? 이 물건에서 이 권리가 없어지니 물상 대위를 한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러면 말을 바꿔서 자, 이렇게 소비 대차를 했고요. 이렇게 소비 대차.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물상대위가 중요합니다. 물상대위. 그러니까 물상대위 그러면 변형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상태인데 여기서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이루어져요. 갑하고 병하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을은 이 매매 대금을 손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으니 이 돈을 대위, 물상대위 대신 가져갈 거야. 이게 지금 저 물상대위인데 매매로 말을 바꿔보면 이런 경우라면요. 여기서는 이 건물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서 이 저당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저당권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상대위라는 말은 변형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이게 없어지니 다른 쪽 가서 그걸 대신 가져갈게요. 이게 물상 대위라니까요. 그러면 자, 시험 문제는 매매 대금은 손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물상 대위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화재 보험금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상 대위를 한다는 말은 지금 원래는 갑이 가져가야 될 돈을 얘가 가져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가 가져가기 전에 자, 보험회사가 얘한테 인도 혹은 지급, 인도 지급 전에 압류라는 걸 해놔야, 압류를. 그래서 압류를 해놔야 대신 가져간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압류는요, 저당권자가 직접 압류를 해도 되는 거고요. 자, 아니면 다른 제3자가 압류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물상대위 뜻 자체가 대신 가져간다는 말을 사용하려면 넘어가 버리면 대신 가져간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인도 전에 압류가 필요하고요. 압류는 저당권자가 해도 되고 제3자가 해도 된다. 자, 이게 지금 담보물권의 네 가지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부정성이 있다. 채권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자, 수반성. 주된 권리가 채권이란 걸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가 되면 저당권도 따라간다.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0: 불가분성, 완전 변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비에 미친다는 거고, 변형물에도 그 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이 네 가지 공통된 성질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강이고요. 오늘은 어떤 중요한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우리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봅시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지칭하는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예를 들어 아기, 아이, 청소년, 어른과 같은 단어를 쓸 수도 있죠. 오늘은 나이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배우게 될 단어 힌트를 한번 얻어볼게요. 자, 왼쪽에는 어린 아이가 나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였다가 조금 더 크면 이제 10대 청소년이 되죠. 학교를 다니고요. 또 오른쪽을 보면요. 조금 더 성장해서 어른 혹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치잖아요. 자, 이럴 때 어떤 표현들을 쓰게 되는지 우리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child. child. 우리 친구들, 이 단어에 이렇게 ch가 붙어 있으면 거의 항상 ch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child라고 발음하는 겁니다. child 하면 아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써볼까요? child. C-H-I-L-D 읽을 때는 child. 자, 그런데 이 child의 복수 형태는요.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children. 얘는요. 아이는 child. 발음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That child is very polite 라고 하였어요. 저 아이는 매우 예의 바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child는 어린 아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 볼 텐데요. 이 child는 정말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식이라는 의미의 아이일 수도 있어요. 참고로 기억해 두세요. 자, 여기서가 이 경우가 그렇죠. My child is 8 years old 라고 하면 나의 아이는 8살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teenag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얘 어떻게 읽어요? teenager. 강세를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teenager. 같이 발음해 볼까요? teenager. 네, teenager는요, 10대의 청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얘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